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재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먼저 단오명절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레이저 치료기 한 대를 더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1,000원 상품권을 추가로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도과학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우대 활동 잘 이용해 주시고요.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대 활동이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예, 이제 많은 분들 들어서 아시겠지만, 우대 활동이 최고로 되는 우대 활동입니다. 여지껏 하도 우대 활동 가운데서, 보조금도 나가고, 약에서 약도 더 드리고, 레이저 치료 기계도 드리고, 우리 자문하신 분들 Q10도 드리고, 왜냐하면은 이번 달에는 우리 민족이 최대 명절 단오절이 끼왔습니다. 예. 이런 단오절 때문에 우리나라적으로도 이게 다 법적 이런 휴가일이 속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법적 휴가일이면서 우리도 여러 가지 이런 큰 우대 활동 같이 진행한다 이 말씀입니다. 예. 제약공장 측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우대 활동입니다. 때문에 이런 우대 활동 이용하실 분들 우리 약국 전화에 501-2797 여기에 전화하시면 배달 자문 이게 다 됩니다. 이래서 특대 우대 활동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어제

0: 그 뚱빙샤즈라는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겨울의 병은 우리 여름에 치료하자 하는 말인데, 우리 중의에서는 이 치료법을 아주 중요히 여깁니다. 무시개나 다 이 때가 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처리하든, 예, 계절이든 다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여름이 오나 봄이 와야 우리 꽃이 피듯이, 겨울에 가서 자꾸 꽃이 피라면 그게 아주 힘들죠. 예. 이래서 우리 병 치료에서도, 우리 여름에 치료하면은 훨씬 그 효과를 잘 보는 병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뚱빙샤즈라고 하는데, 우리 여름이라 하면은 양기가 제일 왕성한 계절입니다. 이 기회를 비롯해서, 이 기회를 빌어서 우리 몸에 있는 많은 질병을 치료하자, 이 말입니다.
1: 네, 그래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우대 활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건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네, 상품으로 레이저 치료기 한 대를 더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1,000원 상품권을 추가로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방송 전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두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우대 활동 기회 잘 이용해 주시고요.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 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환은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환은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문의 전화 근래 왔는데요. 랭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0: 네.
3: 예, 저도 지금 건립보청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네.
3: 어째 썼는가 하면, 야, 어제 이 자꾸 저기, 그 기억력이란 게 자꾸 떨어지지, 소변이란 게 지내 자지. 그래서 이 약을 방송 통해서 이거 듣고서 이거 써봤는데, 확실히 써보니까 어제는 한 달 됐는데, 야, 이, 정말 약은 좋은 약일때다.
0: 네.
3: 첫째는 예, 벌써 잠 잘하고 게 잠이 잘 오고, 예. 그 다음에는 저 음식 같은 기억력이 있잖아요. 차츰차츰 지금 악인나만 나타내는 게.
0: 네. 그렇죠.
3: 예, 이 허리, 다리 쏘나던 게, 이 증상이 다, 예, 소변이가 지금, 이, 지금, 조금씩 쪼아든 게 아긴 남았는데, 이제 얼마 안 쓰는 게 이렇게 효과 아긴 남았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내게는 지금 이게 합당하다만 합니다. 그러니까, 예. 나는, 이거, 예, 선생님 강의, 이거, 미신에서 그 약이, 여기장 약이, 약이 어떤 대화 들어간 거 알잖아, 까 이거 좀 꾸준히 써야 되겠습니다.
0: 꾸준히 쓰는 게 좋습니다. 예. 예. 우대 활동 오늘부터 또 독특합니다. 예, 참가하십시오.
3: 예, 예, 선생님 잘 알았습니다.
0: 예, 예. 네. 참가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예, 우리 중에서 뚱빙샤즈라는 데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우리 콩팥이 양기가 부족한 사람들 겨울에 와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 양기든 음기든 콩팥이가 주로 주관합니다. 저희들 건뇌보신환을 쓰게 되면은 이런 겨울에 오면은 감기를 쉽게 한다, 기관지 천식으로 고생한다, 또 관절염이 발작했다, 비뇨기 계통이 질병이 있다, 여자들이 그 뭡니까 자궁이 땅땅해지면 아랫배가 항상 아프다, 이런 많은 문제점 다 우리 겨울의 병입니다.

0: 이런 겨울이병을 치료하는 데서는 지금 이 여름 계절이 제일 좋다는 말씀이가 바로 뚱빙시였습니다. 때문에 우리 이런 치료상에서 계절을 잘 이용한다 할 때 효과를 봅니다. 난 어제는 그게 고질병이 돼서 내 병은 이게 어제는 10년도 넘었단데 20년도 됐단데 이런 분들 우리 이런 계절적인 치료 이때 약을 잘 선택해서 쓴다 할 때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쉽게 우리 천식이 발작한다거나 가을부터 시작되면은 기관지 천식이 발작하고 기관지염이요 기침이요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쉽게 추위를 잘 탄다는 분들 추위를 타게 되면은 이 관절이든 이 허리든 많은 이런 그 우리 몸에서 고가병이 뛰쳐납니다.
1: 네.
0: 뿐만 아니라
1: 땀뿐 댕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네.
2: 네. 나도 건네버스는 쓰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 가지 병이만에 이약조약서도 효과들이 건네버스는 쓰고 그런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소변이 자꾸 고파던 거 해결됐지. 기억력이 없고 혈압조절 안 되던 것도 혈압조절도 잘 되고 있습니다.
0: 네.
2: 그리고 혈지조절도 잘 되고 그런 소화가 늘상 안 되고 고가가 영 문제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고가도 네. 그 돈보다 많이 났을 것 같습니다.
0: 고가병은 자연적으로 나서집니다.
2: 예, 소변이 아무리 충분하게 제대로 네. 나가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건의보시한 이 할도에 좋을 때 써먹자고 그럽니다.
0: 네, 할도에 좋습니다. 참가하십시오.
2: 수고하십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네. 그래서 잘 치료 아이들은 이제 위에서 말씀드린 이런 질병들을 꼭 이 계절에 쓴다 할 때 우리 다른 때 써서 보지 못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저희를 소개해드리고 있는 건녀보신화는 산동 뚱어어조제약공장에서 만들어낸 건녀보신화입니다. 처음으로 우리 방송에서 소개해드립니다. 예. 산동 뚱어어조제약공장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름 있는 제약공장입니다. 이름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약의 질량을 보증할 수 있는 이런 그 특징이 있습니다. 에 들어가는 약재량이 그다음에 질 이걸 다 보증할 수 있다 말입니다.
1: 네. 그래서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한 가지 물어보면 하기시요.
0: 네.
3: 지금 그 약을 저기 선전한 거 먹어서 그 저기 지방간이랑 없어집니까?
0: 지방간이 있고 혈지도 높습니까?
3: 네.
0: 네. 그러면 꼭 잡수기 바랍니다. 이 약은 정혈, 정렬할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혈지, 혈점도 이게 다 개선을 가져옵니다. 혈지 높은 사람들 꼭 쓰십시오.
3: 네. 저기 오늘부터 네. 활동합니까?
0: 예. 오늘부터 이 특대 우대 활동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 있습니다.
3: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0: 네. 잘하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네. 산동 뚱어어조제약공장에서 만든 건녀보신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약 효과를 보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약하고 병하고 약이 처방이 맞을 때는 많습니다. 우리 담은 가운데서도 보면 그런데 효과를 못 봤다. 나는 어쩌지서 어떤 약을 썼다 하는데 문제는 약이 질량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약은 꼭 이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이름 있는 제약공장의 약을 쓰자 이 말입니다. 옷이 같은 거는 뭐 핀팔이 아니라도 입으면 되죠. 예, 깨끗하게 뭐 입으면 되지만 약이라는 거는 꼭 병을 치료할 수 있고 효과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런 약을 선택함에 있어서 이런 제약공장을 꼭 정확히 좀 믿을 만한 제약공장의 약을 선택하자 이 말입니다. 25가지나 되는 중약재가 들어갔습니다. 25가지 진귀한 중약재가 들어감과 동시에 그 약이 배합이가 아주 잘 돼 있죠. 예? 그래서 이 약은 본래 우리 역사적으로 봐도 이름 있는 약입니다. 1971년도 1771년도

0: 1771년도 1771년도에 이때 건종황제가 그때부터 계속 쭉 쓰며 내려오던 약입니다.
1: 네, 땅본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건이고 시안 쓰고 있습니다만 어제 혈압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머리가 아프지 어지러운 뜸이 나지 머리에서 소리가 안 나지 그리고 얘네 잠을 못 잡습니다. 꿈이 나오네. 네. 동심에는 맑은 도시에 살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집에 맨날 그래서 거의 두둔하고 이랬습니다. 이제 언니 보시고 안 쓰니까 조금 내려서도 내는 게 나은 것 같아 이랬습니다. 그러기에 네. 다리라는 거 자꾸 시리고 졸이고 어떻게 마법이 오고 어째 그리 바쁩니까? 네. 다리랑 주무구장이
0: 장기적으로 쓴 근심탕이라는 약이었습니다. 근심탕. 1771년도부터 썼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이 건심탕이가 지금 우리 설명드리고 있는 건내보신환입니다.
1: 네, 땅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0: 그래서 이 건심탕이가 지금
1: 여보세요.
0: 우리 설명드리고
3: 네, 안녕하세요.
1: 네. 네. 그 라디오를 꺼주셔.
3: 예, 예, 예.
1: 네.
3: 네. 저는 건내보신환을 한답니다. 네. 그런데 아무리 한요 허리 너무 나빴어요. 기억력이라는 게 지금 해 없어지더니 기억을 젊었을 때 나이 들면서 점점 없어진다. 거기다가 또 썰까지 나갔어요. 코까지 나빴어요. 네. 허리 다리 아프고 나면서 공과 코로가 있는 문제 있는 것 같은 게 다 썰을로 그렇다는 게. 근데 네. 이 근데 보신다를 먹고 썰때문에 벌써 얼마 안 먹었는데 기억력이 증가하다는 게 알리고요. 썰이 좋아서 허리 다리 따면 덜 아픈다.
0: 네.
3: 그리고 난 또 이전에는 위도 영 나빴는데 이 위도 가는 것 같은데
0: 네, 이 비위를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약입니다. 그 약이 혹시 근데 관한 약제가 좀 많이
3: 있어요. 위궤양에 난소위염이 있어서 그냥 특히 위궤양 때문에 새벽에 그래서 쌀쌀 쓰리고 이거 써보려고 합니다. 위궤양 쓸 때는 막 저녁에 밤에 부드러워서 딱 달아생기면 그래도 아니고 쓰는데 약은 얼마 싸먹은지 모르는데 근데 이거 먹고 지금 쓰는 게 싹 나사졌습니다. 야 너무 네. 정말 얼마 싸먹은지 모르겠어. 나 그리고 기억력이 증가되었지. 기억력이 이전에는 나빠서 그 진행할 때는 문에다 집어 열쇠 놓고 달아나고 집에서 밥할 때는 지사 안에 앞에 가서 자꾸 막 조심 오는데 무속하지 나왔다가 이러고 그리고 오늘도 같이 앉아 놀면 자꾸 무슨 말을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도배를 웃으면 어째 그래 내가 이잖아 이거 이게 그래서 이게 요즘에는 좀 야 나아서는 정말 기억력이 좀 많이 나아졌어. 그 다음에 너무 좋아서 이거 할 때는 계속 먹다 그런다. 예.
0: 네.
3: 계속 먹어야 되겠습니다.
0: 네.
3: 예.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0: 아 우리 중에서는 콩팥은 쓰는 천천지번입니다. 천천적으로 그만큼 원기를 갖고 나온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비장이가 후천지번입니다. 후천적으로 비위가 좋아야만이 우리 몸의 원기를 많이 보충할 수 있는 겁니다. 때문에 건내보신환에는 비장, 콩팥, 간, 그 다음에 우리 이걸 통해서 우리 뇌조직이 건전하게 할 수 있게끔 종합적으로 된 약입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단오 명절 5대 활동 오늘부터 진행하는데요. 5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박용일 작사, 김창근 작곡의 꽃떡 사랑을 준비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운 꽃을 닮아서 꽃떡인가, 꽃나비 춤추며 날아온다오. 처녀의 알찬 솜씨 담긴 꽃떡은 어여쁜 한 송이 꽃이라오. 꽃떡 사랑 처녀의 마음, 방실 웃는 행복의 꽃이라오. 향기롭고 맛좋아 꽃떡인가, 꿀벌이 반기며 찾아온다오. 처녀의 고운 마음 담긴 꽃떡은

0: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흥미함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노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2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따사로운 햇살이 어깨를 살며시 두드리는 6월, 창가에 스민 푸른 잎내음과 함께 반가운 인사 전합니다. 꽃잎마다 햇살을 머금고 바람결에도 향기가 실리는 이 계절, 오늘 이 시간은 꽃처럼 아름다운 연변 노래들로 채워드리려고 하는데요. 마음에 활짝 핀 꽃 한 송이씩 안고 가실 수 있도록 정다운 선율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해드렸습니다. 인슬머금은 아침해 푸른 잎 사이로 힘껏 나팔을 불며 피어나는 나팔꽃. 이 노래를 들으니 고향뜰하게 주렁주렁 달린 나팔꽃 생각이 나죠. 계속하여 나팔꽃을 노래한 가요 한 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설병화 작사 박성국 작곡의 나팔꽃, 자미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푸르름이 절정을 이루는 6월, 특히 우리 고향에는 온갖 꽃들이 저마다의 향기를 뽐내며 춤을 춥니다. 꽃잎이 살랑이는 이 계절에 여러분의 마음속 동산에도 꽃이 피어나길 바라면서 허동철 작사 허상순 작곡의 꽃피는 동산, 연변가무단 남송 중창으로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껏 걸어온 길, 앞으로 걸어갈 길, 그 모든 길이 꽃길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어지는 노래 준비했습니다. 신곡 작사 한상일 작곡의 꽃길을 열어 최승화 방혜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림의 작사, 김봉어 작곡의 꽃배달 아가씨를 준비했는데요. 요즘 이 계절 창문을 열면 은은한 꽃향기가 반겨주어 싱그러움을 안겨주고 있죠. 6월의 들판을 가득 채운 들꽃처럼 이 노래가 전하는 활기찬 에너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꽃가루처럼 살포시 퍼지길 바랍니다. 꽃배달 아가씨, 최은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꽃향기는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가지만 마음향기는 세월을 타고 더 깊게 남게 되죠. 류은정 작사, 리경득 작곡의 꽃향기, 마음향기. 한초로 조밀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인생길에 행복을 주는 누군가와 함께 한다면 그 길이 바로 꽃길이 되지 않을까요? 이어서 박은하 작사, 류영근 작곡의 꽃길을 준비했는데요. 임향숙 가수가 잔잔하게 부르는 이 노래와 함께 행복한 꽃길 산책 떠나보실까요?

옛변 노래와 함께한 이 시간 어느덧 마무리할 때가 다 됐네요. 끝곡으로 리광수 작사 김미란 작곡의 꽃피는 소리를 김성림 가수의 노래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오영란,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박무리.

신시대 대학생으로서 연구의 로컬미화 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로가 하나 되어 가꾸어가는 삶의 터전, 서로가 하나 되어 그려가는 행복 그림. 우리 사는 고장은 바로 사랑스런 연결입니다. 북경 시간으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매일 여러분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사계절 양생일기.
1: 국약 결배강은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처방인 생매금을 가감하여 만들어졌습니다. 702여 명의 의학 박사들이 수십 년간의 임상 실험과 현대 최신 초음계 유체 추출 요가법 기술을 결합시켜 천연 중약재에서 활심 펩타이드 성분을 추출해냈습니다. 체내에 들어가면은 심장 노폐물을 빠르게 제거하고 손상됐거나 위축된 심근세포를 활성화시키며 막힌 심내혈관을 개통시켜 심장의 펌프 기능을 회복시켜줍니다. 뇌경색,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쁜 증상, 심낭염, 심박수가 고르지 않으며 가슴 통증과 식은땀이 나고 기력이 없으며 심방세동과 기외 수축 등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국약 혈배강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아래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국약 혈배강 이번에 그 단오 명절을 맞이하면서 이번에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는데 기시로는 우리 혈배강이가 오라지면 값이 오릅니다. 그래서 요 단오 명절까지만 우대 활동에서 더 드리는 활동이 있습니다. 원래보다 더 드리죠. 예. 6세트에는 그래서 4세트밖에 안 드립니다. 예. 예, 그리고 10세트부터 더 드리는 게 있습니다. 예, 10세트를 더 드리는 동시에 오늘이 전화 와서 결정에 싸겠다 하는 분들은 혈배강 원래는 10곽 드린댔죠. 예. 예, 공장 측에서 요 단오 명절 그 때까지만 20곽을 더 드립니다. 그리고 16세트에는 24세트를 더 드립니다. 이것도 우리 20곽 더 드리는 활동이 있습니다. 20곽이란다 할 때 우리 10세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16세트부터는 침구가 또 따라갑니다. 예, 이 16세트가 제일 좋습니다. 드리는 약도 많고 오래 잡술 수 있고 그리고 또 침구 12번 따라가죠. 우리 황제 내경에서 말하는 거는 이 계절마다 우리 침을 놓는 차수가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름철에는 모든 혈관이 늘어나고 이러기 때문에 사람이 땀도 많이 흘리고 이래가지고서 기혈이 좀 허약한 이런 계절에 속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우리 침을 많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래는 보통 일주일에 두 번 맞았는데 이런 여름철에는 일주일에 한 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어째서 다른 데서는 침을 매일마다 맞는데 이게서는 침을 이렇게 밖에 안 놓는가? 기실은 우리네가 침 맞아보면 압니다. 우리는 전면적으로 놓기 때문에 매일마다 맞게 되면 사람 기 싹 빠집니다. 예? 그래서 침구는 한 번 맞고는 참 며칠은 휴식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더 휴식 잘해야 되죠. 그러나 침구는 꼭 따라가야 됩니다. 이 침구가 직접 들어가서 경락을 열어주는 데는 침구만 좋은 게 없습니다. 예? 만약에 침구가 쓸데없다 하게 되면 고대로부터 침료법이라는 게 5000년 역사 이렇게 내려올 수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침 12번 놔드리고 우린 데서는 침 맞는 사람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차를 다 모셔다 드립니다. 그래서 집문 앞에서 차를 타면 됩니다. 예, 그래서 침 다 맞고는 또 집까지 다 모셔다 드리고 예. 어쨌든

0: 좀 안전을 많이 고려하죠. 예, 그래서 우리 장례통하고 청림이로방은 다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런 방면에서 잘 아시고, 그리고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예,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 이런 분들 개인적으로 저한테 직접 문의해도 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이런 진단이가 영 중요합니다. 진단이 틀리게 되면 처방이 틀릴 수 있고, 처방이 틀리게 되면 오히려 병을 키울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꼭 저한테 잘 물어보고 제 진단을 들어보고, 그래서 돌이 맞다 할 때는 그 다음에는 저한테 와서 이래 치료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 그래서 288-0018번 역시 여기다 전화치게 되면 저를 직접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심장질환 하는데 제가 환자들과 이야기를 할 때마다 무슨 걸 강조하는가 하면, 지금 많은 환자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뇌혈관 깼거나 우리 그 뭐 중풍이랑 걸렸던 뇌혈관 뇌경색이랑 왔다, 이거하고 심장질환을 갈라놓고 봅니다. 기실은 모든 질병들은 심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뇌혈관 질병 한다 할 때 우리 병원에 가게 되면 우리 뇌경색이 왔다, 창시식 녹梗이 왔다, 도파식 녹梗 왔다, 뭐 뇌출혈 왔다 이런 진단을 많이 받죠. 기실은 이것이가 뭐 내가 중풍 걸려서 반신 못 쓰거나 이러면 엄중하다. 그 다음에 뇌경색은 그런 반신 못 쓰는 이런 현상은 없다. 이러면 그건 영 경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실은 우리 중에서 진맥할 때 주요하게 심장맥을 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뭐 도리는 그렇습니다. 뭐 왼쪽 오른쪽 그 오장육부를 직접 관할하는 이런 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종적으로는 뭔가 고명한 의사들은 주요하게 심장이 뛰는 맥을 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맥이가 거쳐 있는가, 병이가 깊은 곳으로 들어갔는가, 이거 가지고서리 오장육부의 병을 다 진단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심장이가 잘 뛰지 못한다 할 때는, 여러분들은 꼭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심장이 한번 딱 뛸 때 눈 깜짝할 새로 뭐 머리 끝에까지, 제가 말한 건 끝입니다. 뭐 중간까지 가거나 손발도 그렇습니다. 손발 끝에까지 갔다 와야 됩니다. 이 심장이 뛰는 것이가 그렇게 맥이 좋아야 됩니다. 근데 심장의 맥이 못하고 하게 되면 항상 끝에까지 가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뇌까지 피를 공급해줘야 되겠는데, 대뇌에다 100%로 피를 공급해주는가, 50% 피를 공급해주는가, 여기에 따라서 50% 공급해주게 되면 나머지 50% 공급이 안 되는 데는 다 막혀버립니다. 거기 뭐 동맥경화 이런 게 쓸데없습니다. 거기서 거기 매 도랑물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요. 도랑물에 물이 없게 되면 도랑물은 다 말라들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심장이가 좋아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뛰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이후 이시 그러니까 한번 정상적으로 숨쉬는 어간에 맥은 네 번은 뛰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맥이가 세 번 뛰거나 두 번 뛰거나 그 다음에 세 번 뛰다가 중간에 서거나, 설 때마다 대뇌까지 피를 공급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게 되면 뇌경색은 무조건 오지요. 그래서 뭐 반신 못 쓴다 하는 거는 반신을 쓰는 사지를 쓰는 그 짝현에 먼저 혈액 공급이 아예 돼서 막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또 기억력이 못해지는 그것도 거김에 관한 기억력을 관할해서는 그 위치에 혈액 공급을 심장에서 못해줬다 이래 생각하면 되죠. 그다음 어떤 사람들은 뭐 계산이 안 된다, 뭐 금방 발생한 일을 자꾸 잊어먹는다, 여러 가지 원인이죠. 이게 몽땅 심장 문제입니다. 기실은. 그래서 일단 중리에서는 뭔가 황제내경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일단 심장이 제대로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약을 쓰는 마지막에 근본은 우리 심장을 든든하게 하자는 목적입니다.
1: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2: 예, 전에 제가 노공에 한번 이렇게 살살 왔다 갔다 했는데, 그리고, 네. 전문가 노공식 부수 있고, 이래가 산 계속 어지럽고, 그 다음에, 가끔씩 또 막 내 수급기도 하고, 그냥 노공 이후에 제가 가끔 머리 아픈 게 있어요. 이런 좀 곤란한 게 되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어지럽고, 그 다음에 계속 어제 시간 오락가나에 맥이 없고, 예. 네. 또 그다 또, 예. 예전에, 이렇게, 이, 남, 저, 뭐, 이, 그, 내로가, 나, 이렇게,

0: 예, 좀, 이런 겨울로, 예, 계속 자꾸만 염증 오고, 예.
1: 아, 예.
0: 예. 그래 놓고, 이상, 약 한동안 먹습니다. 먹고 나, 소염제 먹고 나 먹인 다음에, 괜찮다. 또, 얼마 안간 또 이러고, 예, 소염제 자꾸 먹기도, 예, 예, 좀, 너무 자주 먹고 하니까, 그것도 좀 싫고 하니까, 그래서, 그래, 어디서 지내고, 겨우 또 다른 약들도 뭐, 약도 먹고, 이렇게, 좀, 치료를 받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제, 그게, 뭔가, 그렇게 효과를 보지 못하더라 말이다. 그리고, 예. 뭔가, 너, 이 다음에도 그렇고, 매 친구도 하고, 하여튼 약도 쓰고, 여러 가지를 이랬는데, 다 그런 효과 보지 못했는데, 우연하게 선생님이 강의를 두고서 이 절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예. 아빠의, 뭐, 그러니까, 저, 그 친구도 쓰고, 예, 같이 쓰니까, 예, 효과에 보는 게 좀, 좀 빠르고, 좋더란 말인가.
1: 같이 쓰면 좋죠. 예.
0: 예, 예, 특히 선생님, 그, 뭐니까, 선생님께서, 예, 진보를 해줬죠, 뭐니까, 예.
1: 네.
0: 거기서도, 예, 또, 효과가 또 나지 않는가,
1: 그렇죠.
0: 그렇게 생각되더란 예. 말입니다. 예, 예. 매약 가지고 서는 이제 하도 양말 쓰고 하니까, 예, 어디서 없게 좋구나, 뭐, 이런 건 모르겠는데, 특히 선생님, 그 친구 간 다음에, 이렇게 저한테가 사람이 기분 나고, 맥도, 막 나고, 예, 겨우 나면 이렇게 여러 가지, 특히 이 뭐니까 이 염증 있어 같은 거 있잖아 계속 이전에 그저 한 그저 길어서 열흘 한 번씩 소염제 먹고 하던 게 있잖아 옛날도 가난도 좋고 예 그게 지금은 노예 선생님께서 치료받고 약 먹고 한 게 우선 이 한참 된다
1: 괜찮다 맞습니다 이 친구라법도 그렇습니다 이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설명드리겠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친구라법에 대해 잘 이해를 못하는데 우리 지금 침 맞을 때 우리 환자들을 대부분이 뇌경색이랑 온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우리 고대로부터 유명한 중풍 바다쉐라는 게 있습니다. 8개 이런 전문 중풍 걸린 사람들, 당화에 온 사람들, 뇌경색이랑 온 사람들 이 바다쉐는 무조건 침 놔줘야 됩니다. 그 외에도 한 몸에서 한 가지 질병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환자들을 보게 되면 심장도 몸에 있고 그 다음에 뇌실금도 또 있고 예, 뇌실금은 제가 옛날도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고대로부터 유명한 친구라법이가, 그, 카이스관, 카이산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통해서 대부분 젤레센 문제 있거나, 소변 잘 나가지 않거나, 소변이 염증이 있거나, 붓기거나, 예, 이것을 몽땅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또 그 위에도 뭐 요추간판 탈출도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무릎관절도 못 쓰고 이거 다 같이 치료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효과 잘 보는 겁니다.
0: 혹시 할 때에 일어나가 사람이 기분도 좋고 특히는 그렇게 사정이 아프고 그래서 이 증상들 그렇게 많고 이래던 게 그런 증상들이 없어지고 하니까 지금 무슨 말 살고 갖고 예 그냥 이 양은 이상하게 약은 정말 선택 잘했다는 소리네. 항상 또 나와서 또
1: 선전하기도
0: 나와서 선전하기도 하고, 예. 그랬단 말이다. 어떤 분, 그런 거 하면서 언제 정말 누기도 어떻게 되게 뭐 아이들한테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예. 좀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다. 예.
1: 네.
0: 하여튼, 예. 지금 약은 이렇게, 지금 계속 쓰고 있는데, 한 얼마 동안 쓰고서 또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예.
1: 그래요. 지금 우리 값이 예. 오릅니다. 예. 예. 그래서 요 단오명절 요 때까지 활동하는 게 우리 오늘이 결정하는 분들 10세트 이상 사는 분들부터는 혈배당 또 10세트를 또 더 드립니다. 예.
0: 예, 그래, 뭐, 예, 미리 겜 싸두는 것도 없겠습니다. 예,
1: 예,
0: 예 알겠습니다. 예,
1: 2880018번 전화 치셔.
0: 예,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안녕하세요.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말씀 주세요. 예,
3: 예 나도 예, 지금 이 혈배강하고 건승골 먹고 있습니다.
1: 예.
3: 예, 정말 이 약이 정말 신기한 약입니다. 정말 네. 특별한 세상에서의 특별한 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 아, 예.
3: 예. 나는, 예, 어때요? 그냥 항상 입이 뻣뻣하면 말하고, 예, 물을 먹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춥다 하면 막, 예, 이불 두 개 덮어도 안 되고, 옷 입어도 안 되고, 예, 이랬습니다. 네. 그리고 식물도 고르지 못하고, 혈압이 심해서 하루에 혈압이 하고 세 번씩 먹고,
1: 네.
3: 이랬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무릎이, 관절이, 무릎인데 뚝뚝 소리 나면서, 예, 아니 어찌나 너무 아픈지 이러면 좀 좀 편했다고 하루에 열 개씩 막 먹고 이랬습니다.
1: 네.
3: 그래도 그 아이들 그래서 그 뭐 좀 약도 좋다지 친구들 통해서 이 약도 좋고 저 약도 좋고 저 선생님 잘하고 친구도 잘하고 했는데 아이들 때다.

0: 나오는 돈들은 예, 아이들도 다 주문을 많이 맡아봤는데 아이들도 다.
1: 네.
0: 그 후에 이 선생님 강의를 듣고 예,
1: 네.
0: 이 혈병강과 건식물을 먹었는데 벌써 아 선생님 벌써 친구가 예, 첫날부터 조금 혹강을 다 이렇게 다 써야 되니까 예, 벌써 숨도 안 차더란 말입니다.
1: 맞습니다. 예.
0: 예, 아니, 숨이 안 차지, 입안이 뻣뻣하던 게 지금 뻣뻣하지 않고, 예.
1: 네.
0: 앞으로서 예, 혈압이 조절이 된단 말입니다.
1: 네.
0: 예. 그러니까 무릎 관절도 뚝뚝 소리 나고, 그래도 등투에 열어서 먹었는데, 지금 예, 그게 또 이게 언제 간지 없었습니다. 지금
1: 맞습니다.
0: 예. 예. 그렇고, 예, 그러니까 지금 예, 아니, 어찌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지수한다, 알 먹고, 혈압도, 약도 알 먹고, 지금 거 안 죽으면 속 다를 텐데 한 번 알 재발합니다.
1: 네, 그렇죠.
0: 예. 예, 재발하지 않습니다. 그 내가 이렇게 많은 효과 보니까 우리 사촌 언니 내 소개했습니다.
1: 네.
0: 예, 사촌 언니도 예, 영동에 있는데 숨이 차고 예, 다리가 뻣뻣하면서 바로 걷지도 못해. 귀에서 자꾸만 기타 소리 난답니다. 뚝뚝 두드려도.
1: 네.
0: 귀에. 그리고 이게 혈압이 심해서 병원으로 구급차실로 가고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호가 보니까 언니 이 약을 선생 친구도 잘하니까 한번 써보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언니가 이 약을 쓰고 예, 선생님 친구에 여기 용돈에서 다니고 이랬다. 근데 벌써 선생님이 아이 싫어 가고 싫어 이렇게 얼마나 좀 아예 예, 호가 보는지 모르겠다고. 예,
1: 그런데 지금 이 귀 소리 나는 거. 지금 네. 치료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0: 네.
1: 이거 예, 저거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설명드리겠는데 고델로부터 우리 그 찡구야올리 그런 책이 있습니다. 예. 그 책이 이 귀 소리 나거나 귀가 잘 들리지 않거나 이것을 우리 병 진단을 모두 세 가지로 나눕니다. 예. 지금 대부분 중이들은 진단할 때 그래서 곰팥이 양이 모자라다 하면서 그래서 부선한 약을 대량적으로 주죠. 그래 쓸데없습니다. 모두 세 가지 이런 증상 보게 되면 하나는 곰팥이 양이 허한 증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귀에 소리 나는 거는 쌍자오시르 상처에 스비어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머리를 올라가서 그래서 귀에 소리 나는 것도 있습니다. 예, 이런 분들은 목난지도 막 나고 입이 말라들고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0: 예,
1: 그래서 잠도 못 잡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 뭐 少阳 수지불이라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우리 주少阳 단징, 단랑경락하고 소少阳 산저징, 이 단징하고 산저징 역임에서 이게 운행이 잘 되지 못하고 배합이 안 되고 이래가지고 뼈리 인양 역임을 통해가지고서 나타나는 귀에 소리난 증상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꾸 깨질하거나 밥맛이 없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눈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말하는 겁니다. 병 진단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태 오게 되면 진단 정확하게 해서 이런 귀 소리난 증상이랑 해결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좋아합니다.
0: 예, 귀에 소리 나까 예, 밤에 아무리 잡아 두드리고 앉았다 섰다 무슨 어쨌든 아이들 기타 소리 난답니다. 자꾸만 웅웅
1: 맞습니다. 예, 예.
0: 잡아 두드려도 아이들 나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예, 이 우리 지금 언니가 예, 지금 예, 선생님이 이 친구도 자꾸만 말합니다. 야, 그런 선생 어디 있는가? 이 친구도 하고 일병한 거 먹고
1: 네.
0: 기독적으로 효과가 될까? 매우 더 막 기뻐하면서 하는 말이가 이런 약이 있고 이런 선생 있는 거 어느 때까지 몰랐다고.
1: 어쨌든 우리는 환자분들을 하루빨리 고통에서 벗어나게끔 그래서 예. 노력하느라고서 치밀함 놔주는 겁니다. 예.
0: 야,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지금 예, 내가 이런 약이 있고 이런 선생님 거 어때 이제까지 몰랐는가 예.
1: 네. 지금이라도 다 해냈죠. 예.
0: 예. 이 방송 듣고 있습니다. 지금
1: 네.
0: 우리 언니가.
1: 예.
0: 예. 그러니까 많은 효과 보니까 그래서 이 선생님 칭찬하면서 야 이런 선생님이 세계적으로 어디 있는가 미 지금도 그렇게 제대로 그 면발을 놔주지 아까
1: 네.
0: 이용 선생님 칭찬합니다. 그래서 예, 지금 계속 이번에 활동에 참가하고 나도 효과 보니까 우리
1: 네.
0: 언니가 내 같이
1: 네.
0: 이번에 학교 참가하겠습니다.
1: 이번에 이 활동에 좋습니다.
0: 네.
1: 오늘 결정하는 네. 분들이 열 세트를 네. 또 두드리지 않습니까?
0: 네.
1: 예, 또 침도 놔주고
0: 네.
1: 예,
0: 네.
1: 288-0018번 288 전화 치시.
0: 0018번. 예, 선생님
1: 네.
0: 정말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말씀 주세요.
3: 예, 저는 혈병왕 안색이 썼습니다.
1: 네.
3: 예, 그 평시에 그전에는 기관지 처식 때문에 저혈이 난다 하면 예, 목이 마르고 어지럼증이 나고 머리가 아팠습니다. 숨이 잠금 물론이고 예,
1: 네.
3: 자꾸 맥이 없는 게 가쁜다.

0: 네.
1: 네. 밤낮도 없고 잠잘 때는 항상 숨이 차서 창문 열어놓고 통풍시켜야지고.
0: 네, 그렇죠.
1: 낮에는 소변이 적은데 밤에 맞으면 반 시간에 한 번씩 화장실 다니고 설사는 하루에 일하듯 번씩 하고 나면 딱 누워서 움직이기도 싫습니다.
0: 네.
1: 그리고 발이 붓긴다 하면 신이 맞지 않아가지고 스레발을 끌고 다닐 수밖에 없었고, 예.
0: 네.
1: 예. 기억력이 너무 안 돼서 밥 금방 먹고도 무슨 채로 먹었던지 생각이 안 날 정도 됐습니다.
0: 네. 예.
1: 그러던 게 선생님 강의 한번 듣고 혈배강하고 붕수빵 같이 먹고 친구까지 결합한 게 지금은 예, 밥도 맛있고 맥이 납니다.
0: 예. 예.
1: 기억력도 좋아지고, 예. 설사도 묻었습니다.
0: 네.
1: 예. 소변도 정상으로 돌아와가지고, 예. 예. 붓긴 것도 다 내려서, 이제는 잠도 잘 자고, 신도 제대로 쉬는 수 있게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네.
1: 정말, 예. 혈배강에 감사드립니다.
0: 네.
1: 그리고 뭐, 듣자니까 요새 또 새로운 활동 있다든지,
0: 네.
1: 나도 이번 활동에 참가해가지고, 열쇠 또 살려고 하는지 되겠습니까?
0: 예, 좋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예. 것은 오라젬 혈배강이가 값이 예. 오릅니다. 어제 예. 그다음에 약 안에다 또 성분 더 많이 거둬있기 때문에
1: 예.
0: 값이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 값이 올라가기 전에 또 우리 예. 또 공장 측에서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1: 예.
0: 이렇게 참가하는 게 좋습니다.
1: 예, 288-0018번
0: 예. 전화 치시.
1: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세요.
2: 네.
0: 예. 그래서 공능 수치가 영 중요합니다. 우리 공능 수치는 신경 세포를 수복해 주는 펩티드 그 처방의 공능 수치는 전신의 대사를 조절해 준다. 예, 이 말이 영 중요합니다. 우리 한 가지 질병을 치료하다 나게 되면 집중적을 치료하다 나게 되면 예. 그 방면은 별로 좋아지는 것 같은데 다른 내장이가 허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명한 이런 처방은 항상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을 다 생각해서 그래서 약 조합을 하는 겁니다. 전신 대사를 조절해 준다. 꼭 오미자하고 득색령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3: 저도 혈배강하고 식흥신고 붕수빵 세 가지 다 쓰고 있습니다.
0: 네.
3: 저는 이 약에 육색링지도 들어가고 오미자 들어가니까 나 너무 호기심이 들었었는데 간염이 있었는데 간이 많이 좋아지고 먹으면 흡수가 빠르니까 효과를 빨리 봤습니다.
0: 네.
3: 혈압 높더니 혈압도 얼마 안 쓰니까 나 혈압 조절이 잘 되고 혈지 엄청 높았는데 혈지도 정상 화면해본 게 혈장 혈지도 정상 수치를 조절하고
0: 네, 공능 수치에다 혈지를 조절해 준다고 썼습니다. 예.
3: 네, 네. 그리고 내겐 체계에서 항상 어림증이 나고 길에 나서 뭐 자꾸 어림증이 심해서 길에 막 쓰러져서 구급차에 몇 번 병원에 가서 주원하고 했습니다.
0: 맞습니다. 네.
3: 이 약을 언제는 여러 달 썼습니다.
0: 네.
3: 지금 몸이 많이 가볍고 걸음걸이도 이전보다 완전히 정신에서 빨라졌습니다.
0: 네.
3: 너무 효과 좋아서 내 전번에 15과급 배달 받았습니다.
0: 잘하셨습니다. 예.
3: 그리고 예, 응당부에 따라온 게 그 응당분이 영국가수입니다.
0: 네, 예.
3: 이거 먹은 게 눈이 뿌옇게 맑아진 것 같고, 예. 그래서 이렇게 눈이 정신한 것 같습니다.
0: 네, 예.
3: 그래서 선생님 약이 다 효과 좋으니까 계속 쓰겠습니다.
0: 예, 네. 건강하세요.
3: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육색 등지라는 건 여섯 가지 색깔이 등지로 구성됐죠. 그러니까 오장육부를 관할해 주죠. 오미자는 어째 들어가는가? 다섯 가지 맛이죠. 다섯 가지 맛은 직접 오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가 있음으로써 항상 이 기초를 잘 닦아줍니다. 네, 집을 짓더라도 우리 기초가 든든해야 되죠. 예, 이걸 해주고 그 다음에 세포 활력을 회복해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거기 다 공능 주체에다 썼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심혈관 공능 또 젠노 젠身 그러니까 뇌를 건강하게 해주고 신체를 건강하게 해준다. 그 다음에 연관쇠로 예, 후정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근본을 다스려준다. 그 다음에 관심병 고혈지

0: 뇌동맥경화에 老年성 시력 감퇴, 예? 그다음 갑상선 기능 저하, 만성 老年성 기관지염, 예, 이걸 치료한다고 딱 써놨습니다. 예, 예 그리고 신지탈, 그러니까 심장 근육 조직을 수복해주는 이런 펩티드. 여기면은 또 공농주체다 관심병 신자통 심바우옌하고 심두리 고르지 못하고 짜증이 나고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예 신체 위주 심장이 그 혈이가 막혔다 이런 게고 그리고 치단 숨이 찬다 예? 가슴이 답답해나고 自汗乏力 자꾸 땀을 세게 흘리거나 맥이 없거나 예? 마이웨이제대 이것이가 제가 첫감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동맥에 빵콰를 하면 생겼다 하게 되면 보통 마이웨이 제다이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감에 말씀드린 게 뭡니까? 심장이 충족하게 돼야 어찌입니까? 맥이 있게 돼야 또 정상적으로 1분이 뭐 60차 내지 80차 이거 정상이 되지 않습니까? 중간에 서지 말고 이렇게 돼야 머리에 충족한 피를 보내준다는 뜻입니다. 50%밖에 보내놔주고 이렇게 되면 나머지 50% 거기에 몽땅 혈관이 막히고 빵콰도 많이 생기는 겁니다. 경동맥도 마찬가지 소리입니다. 심장이 제대로 뛰어줘야 되죠. 그리고 마이웨이 제다이 이미 마이웨이 제다이라는 게 심장이 뛰다가 중간에 서는 걸 말합니다. 자꾸 그 다음 방찬조보 예, 이것을 치료해준다고 공농수치에다 명백하게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혈전을 녹인다 특히 빵콰를 녹인다 예, 여김에서는 거김에 대한 약재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예. 특히 우리 혈전을 녹인다 하게 되면 예, 여기에 보게 되면 제일 중요한 이런 약 처방이 뭡니까? 딴신. 우리 보통 딴신 디왈 이런 걸 많이 잡수고 구급 치료약으로 쓰는 게죠. 예. 딴신 디왈. 그리고 치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텍사라는 약재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 빵콰를 하면 혈전을 하면 녹인 다음에 이것을 꼭 저시 이것이가 나와가지고 소리 소변 그짝으로 대변 그짝으로 4번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가 텍사입니다. 그리고 미세순환 혈관 탄력을 회복해주는 울금 37 또 자지청피관 자지청피관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건 후미큐스의 300배 효능을 나타낼 수 있다. 심근세포를 수복해준 데 엄청 좋죠. 그래서 우리 이 림상 실험에 근거하게 되면 예, 우리 그 심근세포가 다 죽어가지고 하나밖에 살아있지 않는다. 이래도 예, 우리 이것을 몽땅 회복해 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또 중요한 비타민 E, 자지청피관 비타민 A, 산다항양화지지 않습니까? 산화되는 것을 방지해준다. 예, 이런 여러 가지 처방들이 딱 부합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방면에는 이런 게 영양가가 빠지지 못하게끔 막아주는 이런 처방도 들어가야 됩니다. 예, 지금 땀이라면 세게 흘리고, 뇨실금이라면 있고, 예, 이런 사람들이 영양가 다 빠지는 게죠. 그리고 구스 작용은 우리 보통 내장이 아래로 처진다. 이게 다 구스가 안 돼서 그러는 겁니다. 예, 거기에 오미자하고 황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승진. 진액이 모자라서 자꾸 목이 마르고 이런 사람들은 천하분, 맥동, 오미자, 육색등지, 그다음에 하소 이런 약재들이 결합되다 나니까 여러 가지 이런 심뇌혈관 질병들을 전면적으로 치료해주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오장을 다스려주고 이런 데 좋습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하려 모든 이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소금은 도도에게 함께 령자에게 건배하자고 제안하고 도도는 가지 않겠다고 답했다. 소금은 늙은이들과는 인사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자신의 명예를 망쳤다고 말했다. 호생이 다가와 무슨 명예냐고 묻고 도도는 알면서도 물어보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호생은 정말 모르겠다고 재차 묻지만 도도는 침묵을 지켰다. 마지막으로 서청재는 소금이 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만류하며 육청재는 결코 쉬운 사람이 아니라고 충고했다. 호생과 아보가 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니 모인 여성들은 대부분 육청재를 걱정하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식탁에서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큰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모두가 시선을 돌려 그쪽을 바라보니 령자가 밝은 모습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으로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령자는 미소를 지으며 도도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아보는 그런 령자의 모습을 보며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령자는 다시 소금에게 말을 건넸다. 함께 다른 쪽에 가서 앉아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었다. 자신은 정말 육청재가 감당이 되지 않고 버틸 수가 없으니 소금이 도와달라고 했다. 하지만 소금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저 앉아있을 뿐이었다. 령자는 조급한 마음에 소금에게 빨리 일어나 도와달라고 재촉했다. 이 자리에 있는 몇몇 청재님들이 자신을 답답하게 만들고 있으니 소금이 와서 대신 한 잔 마셔달라고 부탁했다. 호생이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령자를 붙잡았다. 령자는 먼저 여기에 앉아달라고 말하며 중재에 나섰다. 도도가 소금을 가지 말라고 말리며 자신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소리쳤다. 도도는 소금이 일어서려는 것을 보고 한 손으로 꽉 붙잡고 놓지 않았다. 그는 소금과 해야 할 일이 있으며 원래 벌써 갈 준비까지 다 마쳤다고 말했다. 령자는 도도의 모습을 보고 웃으며 정말인 것처럼 연기하는 모습이 우습다고 말했다. 소금은 령자에게 미안한 표정으로 일이 있으니 다음에 다시 모이자고 말했다. 순간 령자는 불쾌한 표정으로 변했다. 호생이 급히 중재에 나서며 그만하라고 말했다. 령자는 자신은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소금은 어쩔 수 없이 도도를 바라보며 혹시 5분만 가서 앉아오면 안 되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하지만 도도는 여전히 소금의 손을 꽉 붙잡고 놓지 않았다. 명자는 이런 도도의 모습을 보며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다. 도도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킬 뿐이었다. 명자는 조금씩 화가 올라오며 목청을 가다듬고 소리를 높여 말했다. 이제 자신은 말을 적게 할 테니 도도한테 진지하게 생각해달라고 경고했다. 내서는 객실한 사람들이 서로 붙잡고 당기는 모습, 시끌벅적한 소리, 온통 오질러진 자리를 보고 어이가 없었다. 리리는 매우 놀란 표정으로 이게 무슨 일이냐며 모두 조용히 하라고 외쳤다. 이때 아버는 매서의 눈빛과 표정에서 얼굴 근육이 미소에서 공포로 천천히 바뀌는 것을 눈치챘다. 리리가 매서의 팔을 붙잡고 어질러진 장면을 마주하며 말을 하려는 순간 매서는 갑자기 군중을

뚱뚱시하며 두려움에 빠졌다. 어깨는 축 처지고 몸이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 느껴졌다. 매서는 소리내어 말했다. 왜 이러는 것인지, 왜 자신을 붙잡으려 하는 것이며 자신이 무슨 법을 어겼냐고 물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당황하며 이게 무슨 일이냐고 서로 물어보았다. 룡자 쪽에 시선을 돌린 모두가 다시 매서에게 집중했다. 강청재가 사람들 속을 가르며 매서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강청재가 매서를 붙잡으려 하자 매서는 몇 걸음 뒤로 물러났다. 강청재는 깜짝 놀라고 옆에 있던 리리는 급히 매서의 팔을 꽉 받쳐주었다. 이때 도도는 자연스레 소금에 손을 놓았다. 매서는 비틀거리며 기절할 것 같은 모습으로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것이냐고 물었다. 매서는 입에서 술 냄새를 가득 풍기며 몇 마디를 하고 곧바로 리리에게 기대어 쓰러질 듯 했다. 한 짝의 분홍색 비단나비 리본 구두는 바닥에 뒤집혀져 있었다. 이번 모임은 이 책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인물이 모인 자리였는데 결국 이렇게 어질러진 채로 끝나고 말았다. 화려하게 시작된 자리는 예상치 못한 소동과 함께 허무하게 마무리되고 말았다.

봄비가 끊이지 않고 내리는 어느 날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오래된 골목은 거의 소소화와 수평을 이루고 있었다. 이날 소모는 황주 한 병을 마시고 음식을 먹었다. 텔레비전에서는 주식 시세가 계속 방송되고 있었다. 2층에 사는 아주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이기 시작했다. 소모는 뒷문이 살짝 움직이는 소리와 함께 낮은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아주머니가 문을 여는 모습을 목격했다. 두 명의 남성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익숙한 목소리가 소모를 불렀다. 그 목소리는 1층 복도를 지나 남향 방안으로 스며들어 소모의 손 옆에 놓인 술병 옆까지 닿았다. 소모가 고개를 돌려 문 밖을 바라보았다. 이때 아주머니가 소모에게 손님이 왔다고 알려주었다. 소모가 자리에서 일어나니 두 명의 남성이 남향 방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10여 년 전 미용실에서 만났던 젊은 얼굴이 지금 이 어두컴컴한 실내 환경과 겹쳐 보였다. 눈, 머리카락, 표정은 모두 세월에 따라 변했지만 점차 합쳐지면서 마치 두 장의 필름이 천천히 포개져 하나의 영상을 만드는 것처럼 보였다. 흐릿했다가 다시 선명해지며 딱하는 소리와 함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소모는 이 두 사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앞에 서 있는 사람은 호생이고 그 뒤에 있는 사람은 아보였다. 두 사람은 동시에 소모를 불렀다. 소모의 손은 살짝 떨리고 손에 쥐고 있던 젓가락은 바닥에 떨어졌다. 그는 소리내어 친구들을 불렀다. 소모는 급히 두 사람에게 빨리 들어와 앉으라고 재촉했다.

사람이 방 안으로 들어오자 소모는 큰 소리로 아주머니를 불렀다. 허쟁은 웃으며 바쁘게 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들은 방금 밥을 먹었다고 했다. 소모는 계속해서 자리에 앉으라고 재촉하고 먼저 술을 마시자고 말했다. 아주머니가 방 안으로 들어오자 소모는 그에게 황주 네 병을 사오고 반찬도 좀 사오라고 부탁했다. 허쟁이 급히 만류하며 정말 배가 부르니 필요 없다고 말했다. 소모는 괜찮다고 주장하며 아주머니에게 가서 사오라고 재촉했다. 소모는 말을 이어가며 전등 스위치를 켰다. 방 안이 순식간에 밝아졌다. 아주머니는 탁자를 정리하고 차 두 잔을 따르며 마작은 놀지 않냐고 물어봤다. 소모는 자신의 옛 친구가 왔다고 하면서 우측으로 가서 알려줘라고 말했다. 아주머니가 방을 나가자 허생이 사실 항상 오고 싶었는데 이번에 마음을 먹고 비 오는 날 밖에서 술을 마시다가 마침내 찾아왔다고 말했다. 소모는 자신도 항상 그들을 찾고 싶었다고 답했다. 소모는 회상에 잠겨 어느 해 대도의 문 앞에서 아버가 지나가는 것을 눈으로 보았다고 말했다. 후생은 그게 언제의 일이냐며 대도회는 이미 몇 해 전에 허물었다고 말했다. 아버는 웃으며 모든 일은 미루면 안 된다고 한번 미루다 보니 지금까지 이렇게 됐다고 했다. 소모는 자신의 아내가 떠날 때까지 자신을 원망했다고 고백했다. 왜 호생과 아버와 연락하지 않았냐고 물었다고 했다. 세 사람은 모두 말없이 침묵했다. 소모는 눈물을 흘리며 그건 모두 자신의 탓이고 자신의 성격이 나빴다고 자책했다. 이때 문 밖에서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계단을 오르내리는 발걸음 소리, 우층에서 탁자를 드는 소리가 시끌벅적하게 들려왔다. 소모는 이건 이웃들이 마작을 치는 소리라고 설명했다. 아버가 소모에게 잘 지내고 있냐고 물어보았다. 소모는 자신은 경비원 일도 하고 주식 투자도 하며 괜찮게 지내고 있다고 답했다. 허생은 미소를 지으며 듣고 있었다. 소모는 궁금한 듯 그들에게 자신의 주소를 어디서 구했는지 어떻게 찾아왔는지 물어보았다. 아버는 미소를 지으며 허생이 변호사이니 당연히 방법이 있지 않겠냐고 답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이 다시 우층에서 높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세 사람은 다시 말없이 침묵을 지켰다. 인생은 늘 이런 법이다. 옛 친구를 만나면 이야기할 것이 끝없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만나면 소통하기가 어렵다. 오랜 시간의 간격, 성격과 생활 습관의 차이, 쏟아지는 추억 때문에 머리가 혼란스러워진다. 유연하게 대화하기는커녕 자주 감정이 복잡해지고 생각이 막혀버리는 것이다. 이 세 사람도 마찬가지였다. 산만하게 현재 생활 이야기를 나누고 소감을 터뜨리는 정도로 이어졌다. 한 시간 이상을 앉아 이야기를 나눈 뒤 이제 허생과 아버가 떠날 준비를 했다. 허생은 소모에게 건강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고 나중에 다시 만나자고 인사했다.

아버도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 아프면 꼭 의사에게 찾아가라고 충고했다. 소모는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답했다. 허생은 그에게 술을 적게 마실 것을 당부했다. 아버가 두 걸음 걷다가 잠시 멈추고 입을 열려고 하는데 소모는 먼저 자신이 그때 정말 성격이 나빴다고 사과하는 듯이 말을 전했다.

장편소설 무성한 꽃 43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명민이었습니다.

매술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박용일 작사, 김창근 작곡의 꽃떡사랑을 준비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운 꽃을 닮아서 꽃떡인가, 꽃나비 춤추며 날아온다오. 처녀의 알찬 솜씨 담긴 꽃떡은 어여쁜 한 송이 꽃이라오. 꽃떡 사랑 처녀의 마음, 방실 웃는 행복의 꽃이라오. 향기롭고 맛좋아 꽃떡인가, 꿀벌이 반기며 찾아온다오. 처녀의 고운 마음 담긴 꽃떡은 언제

구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폼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

0: 02-295-5666번입니다.
1: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 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주신 아낌없는 지지와 신뢰에 보답하고자 존에 각 현시 회원분들을 대상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피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부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은 전문 주재회를 주재 소집해 전주 8개 현시 중대

0: 산업개선 진척정황 회고를 청취했습니다.
1: 주인대 대표이자 길림 도문변경경제합작부 당사위원회 서기이며 관리위원회 주임인 공유환은 대표 직책을 참답게 수행하면서 고품질 발전에 자신의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0: 도나시 2025년 높은 표준 농지건설 대상이 다그쳐 추진되고 있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은 11일 전문조제회의를 조제 소집해 전주여덟개 현시 중대산업대상 진척정황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금평 총서기가 길림성당위 정부사업 회보 청취시 한 중요연설 정치를 깊이 관찰하고 연변발전의 단계적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며 현역경제발전에 대한 중대산업대상의 중요 지탱 역할을 깊이 인식하면서 난관을 돌파하고 목적성 있게 힘을 기울이며 종합시책해 대상 추진에 영향주는 병목지약을 백방으로 해결하고 발전을 지탱하는 중대산업 대상이 다그쳐 낙착, 건설, 조업하도록 추동함으로써 연변도약 추월을 다그치는 데 강력한 동력을 주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서 각 현시당위 주요 책임자가 PPT와 결부에 각기 연결 국태자동차, 정력자동차, 고강인성, 합금재료, 종합 부분품 지능 제조, 훈춘 연산 50만 톤, 재생 알루미늄 원형 주괴, 억콩, 석유화학 100만 톤 청정에너지 심층 가공, 도나 텍서 300메가와트 풍력 발전, 중국 공급 판매 주황 주방 및 공급 사슬, 피크 조절 에너지 비축 발전소, 200메가와트 관성 바퀴 전기화학 혼합 독립 에너지 비축 발전소, 도문 연산 50만 톤 메탄올 청정연료, 쓰레기 소각 발전, 신형 독립 혼합 에너지 비축 발전소, 용정 탄소 섬유 고신기술 산업단지, 용도 고학기술 혁신단지, 활용 성마동 몰리브덴광 개발 이용, 북위력혁 전력망 측 독립 에너지 비축 발전소, 왕청 대리수구 동물 리브덴 다금속광, 승호 신소재 과학기술 산업단지 2기, 안도 전력망 구축형 에너지 비축 발전소, 천사력 장백산 광천음료 등 20개 중대산업대상 진척정황을 회보했습니다. 이 중대산업대상들은 신소재 신형에너지 비축, 장비 제조, 광산 개발, 농특산물 가공 등 분야를 포괄하는데 준공 조업된 후 산업구조 최적화, 산업군집 장대, 새 경제 장성점 구축에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호가복은 대상 진척 정황을 자세히 문의하면서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 여러 사람들과 함께 분석하고 해결책을 연구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중대산업 대상은 산업 전환 성격, 신질 생산력 육성의 중요한 줄선이자 경제 장성을 안정시키고 발전 뒷심을 증강하는 유력한 지탱입니다. 근년 내 각 현시 여러 부문과 각급 지도 간부들은 산업 대상을 잘 들어주는 것을 중대한 일로 삼고 중점 산업의 사슬 보완, 강화, 연장에 초점을 맞춰 적극적으로 밖으로 나가고 안으로 청해드리며 백방으로 대상을 유치하고 추진함으로써 1년에 중대 대상이 낙착 배치되고 착공 건설되도록 추동해 전주 경제사회의 고품질 발전을 위해 부단히 기세를 모으고 에너지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상 건설 과정에 여전히 시공 진도가 비교적 더디고 투자 강도가 예기에 미치지 못하는 등 두드러진 문제가 존재해 대상이 예정 기일 내에 조업하고 효율을 내는 데 어느 정도 제약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완해야 합니다. 반드시 문제를 직시하고 통점을 정조준하며 깊이 분석하고 정확히 찾아내며 정밀하게 시책해 문제를 다그치어 해결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일은 사람이 하기 나름이고 사업은 사람이 이게 흥합니다. 실천이 증명하다시피 재반사업의 돌파, 발전 국면의 개척, 아름다운 전망의 실현은 구호를 외치거나 기다린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모두 분투하고 실천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각 현시 여러분과 각급 지도 간부들은 단숨에 밀고 나아가는 기세를 가지고 난관 공략의 투지를 유지하며 곤란을 맞받아 나아가고 문제를 향해 달려가며 압력을 이겨내고 일해야 합니다. 실질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내와 대상 추진을 지약하는 난점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착실한 사업 성과로 대상 건설 속도를 내어 대상이 조속히 조업하고 효율을 내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건설 중인 대상을 추진하는

0: 뒤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연도 투자 계획과 형상 진도 요구를 예의주시하고 대상 시공 황금기를 틀어지며 대상 투자 측과 시공 단위가 투자 강도를 높이고 시공 조직을 최적화하도록 독촉해야 합니다. 인력과 기계를 동태적으로 배치하고 여러 공사 교차 작업을 함량히 배치해 시공 효율을 1층 높여 공사 기일을 앞당기고 진도를 다그침으로써 대상이 조속히 모습을 드러내고 성과를 보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막힌 부분을 백방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건설 진도가 예기에 미치지 못하고 낙착이 비교적 더딘 대상에 대해 한계 대상 한계 전담반과 부문 간 협동 연동 기제를 엄격히 실시하고 변속 회의를 정기적으로 조직 소집해 집중 협의 진단을 해야 합니다. 용자 대출, 전단계 소속 처리, 투자 주체 변경 등 관건고리를 겨냥해 맞춤형 해결 방안을 제정하고 책임 분공을 명확히 하며 추진 조치를 세분화해 대상 추진 과정의 각종 장애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대상이 빨리 준공 조업에 효력을 내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투자 유치를 뒤틀림없이 틀어줘야 합니다. 지도 간부들은 앞장서 투자 유치를 계획하고 솔선의 외지로 나가 투자 유치하며 투자 유치 지역을 정밀하게 확정하고 기업의 투자 능력을 자세히 판별하며 목표 기업 명세를 제정해야 합니다. 자질이 우수하고 성의가 충분한 중점 기업에 대해서는 방문과 대면 상담을 자주 실시하고 자원 천품, 우대 정책, 요소 원가, 단지 플랫폼, 경영 환경 등 면의 비교 우세를 전방위적으로 보여주며 기대할 만한 투자 전망을 명확하게 설명해 더 많은 양질 기업이 연변에와 투자 흥업하도록 흡인하고 더 많은 제조업 대상이 낙착 배치되도록 촉진해야 합니다. 주급 관련 지도 일꾼, 조직 속 관련 부문과 단위 주요 책임자, 각 현시 당위 주요 책임자, 정부 분관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6월 10일 우리조는 중앙 제2생태환경보호 독찰조에서 이첩한 제32진 군중 신소 신고 사건 도합 9건을 전달받았는데 전화 5건, 편지 4건입니다. 그중 연길시 2건, 훈춘시 2건, 중점 사건 1건, 도나시 1건, 왕청년 1건, 안도현 3건, 중점 사건 1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 사건 중 여러 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9건입니다. 그중 대기 관련 사건이 2건으로 22.2%, 토양 관련 사건이 1건으로 11.1%, 생태 관련 사건이 5건으로 55.6%, 기타 관련 사건이 1건으로 11.1%를 차지합니다. 6월 11일 우리조는 중앙 제2생태환경보호 독찰조에서 이첩한 제33진 군중 신소 신고 사건 1건을 전달받았는데 편지 1건입니다. 신고 현시는 활용시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 사건은 생태 관련 사건입니다.
0: 주인대 대표이자 길림 도문 변경 경제 앞잡고 당사위원회 서기이며 관리위원회 주임인 공유안은 실무로 단지 발전을 추동하는 한편 대표 직책을 참답게 수행해 고품질 발전에 자신의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길림 도문 변경 경제 합작구에 들어서면 공사 현장이 대상 건설 분위기로 뜨겁고 생산 작업장에서 기계가 만부하로 돌아가면서 생산을 다그칩니다. 지역 경제 발전 주진지로서 길림 도문 변경 경제 합작구는 국가의 연변 개방 정책 기회를 다잡고 투자 유치를 동력으로 대상 건설을 출선으로 재반 사업을 통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유안은 정책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방 수준 제고, 특색 발전 두 가지 사업을 깊이 추진했습니다. 그는 화학공업단지 기초시설, 도문통상구 부대시설, 호시무역산업단지 등 일련의 중대 대상 건설을 전력 추진해 단지 발전 토대를 튼튼히 다졌습니다. 그는 직접 팀을 이끌고 산업사슬에 기반한 정밀 투자 유치를 했습니다. 지난해 광낙화학, 낙타, 아웃도어 등 7개 량질 대상이 단지에 입주해 변경경제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공유안입니다. 직책을 맡은 이래 저는 초심 사명을 견지하면서 지역 발전의 중임을 떠매고 인대 대표 직책을 함께 참답게 수행했습니다. 경제 발전에서는 산업 육성과 대상 난관 공략을 핵심으로 실물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경영 환경을 최적화하며 단지 기초시설 약점을 보완해 단지 경제가 질과 효율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발전하도록 전력 추동했습니다. 주인대 대표로서 공유하는 기업 현장에 심입해 업무를 보며 밀착 봉사

0: 일을 했습니다. 그는 기업이 물, 전기 사용 문제와 부대 시설 등 난제를 신속히 해결한 동시에 산업 배치, 단지 발전, 경영 환경 최적화를 주제로 의안과 건의를 제기해 지역 발전을 뒷받침했습니다. 공유안입니다. 대표 직책 수행 면에서는 기층 1순위에 뿌리 내려 기업과 대중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면서 여러 정황을 수집해 기층 기대사항을 고품질 발전 주동 건의로 전환했습니다. 앞으로도 성실한 노력과 책임감으로 직책 리행 공약을 지키면서 마음과 힘을 모아 발전을 도모하고 진심으로 민생을 돌봐 변경 경제 합작고 고품질 발전의 새 장을 힘껏 엮어가겠습니다.
1: 높은 표준 농지 대상 건설은 식량 생산 토대를 튼튼히 하고 농업 기초시설 단점을 보완하며 향촌 전면 진흥을 추진하는 중요한 민생 공사입니다. 현재 도나시 2025년 높은 표준 농지 건설 대상이 시공 황금기를 다잡고 공사를 전력으로 다그치고 있습니다. 도나시 대석두진 중국 건축 제8공정국이 시공을 맡은 2025년 높은 표준 농지 건설 대상 제1입찰 구간 시공 현장에서 전체 작업 일꾼들이 목표를 조준해 난관을 공략하면서 공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공 현장에서 굴착기가 로반 메우기 작업을 하면서 토사를 로반에 채워 지면을 평탄하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 건축 제8공정국 길림성 도나시 2025년 높은 표준 농지 건설 대상 시공 제1입찰 구간 대교향 책임자 주자홍입니다. 우리는 경작지 도로 로반 로면 작업을 제외한 모든 시공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남은 시공 임무는 9월에 전부 완수하렵니다. 주자홍의 소개에 따르면 높은 표준 농지 건설 대상은 객토치환 등 핵심 공정이 포함돼 있어 한때 흙을 얻기 어렵고 겨울철 시공 조건이 차하며 현장 진입 도로가 원활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건설 단위에서는 각 참가 단위와 협동해 시공 방안을 최적화하고 시공 통로를 신속히 뚫었습니다. 노처원 동결 해동 등 불리한 역량을 극복해 대상이 질서 있게 추진되도록 보장했습니다. 주자홍입니다. 대상이 준공되면 18만 모 농지의 중요한 기초시설 보장을 제공하고 경작지 관계 배수 능력과 농기계의 작업화 수준을 전면 높이게 됩니다. 지금까지 도나시 2025년 높은 표준 농지 건설 대상은 단계적 성과를 거뒀습니다. 루게로 경작지 1만 208모를 정돈하고 도랑 호환 300여 킬로미터를 쌓았으며 기슭 비탈 보호 6.1km, 암고 4,450개, 경작지 도로 250km를 건설했습니다. 현재 돌망태, 도랑, 로면 등 관건 공사가 전력 추진되고 있으며 전반 대상은 올 연말에 준공될 전망입니다.
0: 조미전결시 2026년 불법금융활동 경계선전을 활동이 10일 연길에서 가동됐습니다. 이번 활동은 주재정국, 중국인민은행 연변주분행, 연변금융감독관리본국에서 주최했습니다. 첫 주제 선전 강연 활동은 연결시 공원가도 연청사회구역에서 펼쳐졌습니다. 현장에서는 불법금융활동 경계 영상을 방영했습니다. 연결시민법원 법관이 전형 사례와 결부해 불법 모금과 금융사기수법, 식별방법과 권익수호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광대은행, 연변분행 등 단위에서는 불법금융활동 경계를 주제로 한 상황극을 통해 주민들에게 사기방지 지식을 보급했습니다. 밖에서는 은행, 보험, 증권기구 등 단위들에서 주민들에게 선전 자료를 나눠주면서 금융안전 지식을 보급했습니다. 당일 오후 연길이민공원에서도 선전 활동이 펼쳐져 주민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주 및 연결시 공안, 검찰원, 법원, 재정, 시장감독관리, 금융감독관리 등 부문과 16개의 관할 구역 금융기구 사별꾼들이 현장에서 불법 금융활동 방지 지식을 보급했습니다. 주재정국 금융봉사처 처장 왕옥단입니다. 정규 금융과 불법 금융활동을 식별하는 간단하고 실용적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자격과 수익을 보면 됩니다. 금융감독관리 비준을 받지 못하고 정규 간판이 없는데 본금과 리자를 보장하고 수익이 높으며 위험이 없고 안정적인 수익을 승낙하는 것은 전

0: 하고 불법 금융 활동입니다. 주 공안국 경제범죄수사지대 금융대대 민경 장약슬입니다. 근 3년간 전주 공안 경제범죄수사 부문에서는 불법 모금 형사 사건 21건을 해명해 대중 경제 손실 3천여만 원을 만회했습니다. 목전 관련 사건 발생률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지만 불법 모금 수단은 날로 새로워지기에 잠재적인 범죄 위험을 벌시할 수 없습니다. 전주 공안 경제범죄수사 부문에서는 신형 범죄 수법을 지속적으로 조시하고 전문 경쟁을 계속 강화하며 관련 부문과 협력해 불법 금융 분야 위험 우환 처리와 형사 타격 사업을 잘하렵니다.
1: 대학 입시가 끝난 후 여름 방학은 수험생들이 운전 면허를 취득하는 황금 시기입니다. 이에 주 공안국 교통관리 부문에서는 정규 경로를 통해 운전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일깨웠습니다. 주 공안 교통경찰 운전수 시험 중심 운전면허 신청 수험생들이 사업일꾼들의 조직하에 질서 있게 시험장으로 들어가 과목 1, 과목 2 관련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주 공안국 교통관리지대 차 및 운전수 관리대대 민경 마용진입니다. 운전학습과 운전면허 시험은 합법적이고 정규적인 운전학교를 선택해 신청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시험의 모든 시험 예약, 과목 시험, 시험 비용 납부 등은 모두 공안교통관리 공식 시스템을 통해 통일적으로 진행되며 전 과정이 공개 투명하고 전 과정 감독 관리 기록이 남습니다. 일부 수험생들이 불법 분자들의 선전을 믿고 편법으로 운전 면허 시험에 통과하려는 정황에 비춰 공안 교통관리 부문은 안전 제시를 발부했습니다. 마영진입니다. 무조건 합격, 합격 보장, 시험 면제, 자화 로선 선택, 내부 경로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부 사기입니다. 운전면허 시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시험 로선과 시험차는 모두 시스템에서 무작위로 배정합니다. 불법 분자들은 늘 운에 기대는 방식으로 수험생들을 속입니다. 맞추면 돈을 받고 틀리면 돈을 돌려줍니다. 광범한 수험생들이 잘 식별하고 성실하게 시험에 임하기 바랍니다. 정신考试. 이 밖에 공안교통관리 부문에서는 여름방학 운전면허 시험 봉사를 최적화하고 수강생 신청 증가량에 따라 시험 계획을 합리하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교통관리 12123 플랫폼에 의탁해 수험생들이 온라인으로 시험을 예약하도록 편의를 주고 있습니다.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리봉 김민혜였습니다.
2: 다양한 목걸이 볼거리로 유명한 이곳 짙은 전통문화가 숨쉬는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 여기는 연길입니다.
3: 아름다운 도시 연길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4: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5: 각종 질환과 건강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6: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5: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6: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7: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초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빛도

좋아지게 보이는 등 여러 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 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요기물로 종국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 근육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에 됩니다. 방송의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륙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륙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된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륙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선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를 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병 뒤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4곽을 사시면 16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약가루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이 박사 그리고 최신의로 더불어서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제 위에서 이 몇 가지 제품에 관한 특수한 우대활동을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우대활동의 특점은 본 제품을 많이 평소보다 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천이 박사는 보통 14각에 16각을 준다는 이런 우대활동은 드문데요. 이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주르는 천이 박사는 14각에 16각을 실어줍니다. 보통 14각에 14각을 주면 많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또 여기 한 각에 그 500원에 해당하는 걸 두 각을 더 많이 주게 되어 있으니까 1,000원을 더 빼주는 셈이 되어 있죠. 그리고 최신리로 이 제품도 역시 이 제품은 한 각이게 되면 원래 25세 복행하던 걸 이번에는 35세 복행하는 양으로서 한 각이 포장되어 있습니다. 보통 10각에 10각을 드리는 것이 최고 우대활동이었는데 이번에는 10각에 12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거의 700원에 해당하는 걸 두 각을 더 주니까 1,500원을 빼주는 셈이 되죠. 눈병 치료 약품에 있어서는 10각에 12각을 드린다는 것은 보통 10각에 10각인데 이번에 598원에 해당하는 걸 두 각을 더 얹어주고 12각을 드리게 되었으니까 뭐 1,200원에치 더 얹어주는 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우대활동의 특점은 본 제품을 많이 주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보통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여기 천이 박사 그리고 최신이로 그의 명서방 이런 제품들은 단순 온오이 나타나서 갑자기 아프고 뭐 한두 달 치료하면 금방 낫는 이런 질병에 유관되는 제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나이가 뭐 40대 중후반부터 남성들은 50대 중후반부터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질병을 범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질병을 서약으로는 뭐 금방 소가리하는 약을 금방 드시게 되는 소가리가 끊어나는 것처럼 이런 그 질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통 로종은 한 100날이 한 개 치료 과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몇 개 100날 쓰는 과정이게 되면 노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질병들이 해결을 가져오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된 여러 가지 제품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특히 천이 박사 이 제품 자체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름 그대로 천명이 이학 박사가 연구에 매달려서 성공한 이런 우수한 제품인데요.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는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는데 이 제품 자체는 중국 과학원의 원사의 처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밖에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수한 제품이라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지금 이 제품 자체는 40여 가지 질병이 원인을 찾아서 근원에서 해결해주는 생명과학의 최신 돌파성 제품에 속하는가 하면 인류가 팔로 한통한다는 노화됐던 그 신체가 점차점차적으로 젊음을 찾는 각도 차원에서 청춘 미마의 발견이 바로 본 제품이 있다. 청춘은 바로 건강으로 건강은 장수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천이 박사의 제품 자체는 바로 청춘미마의 발견이다. 중앙 그 10% 건강 강좌 그 시간에 이 그 청춘미마의 발견에 관한 천이 박사의 제품 자체가 보도된 걸 제가 두 번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네, 그리고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2: 예, 제 명서방 눈약을 쓰는 환자입니다.
1: 아, 그래요? 예.
2: 언전 한 일곱 달 정도 썼습니다.
1: 아, 예. 어떠세요?
2: 이거 쓰기 전에는 제 눈앞이 계속 보호됐단 말입니다.
1: 눈앞이 전형적인 백내장 증세이네요.
2: 예, 예. 백내장 증세였습니다. 예. 그리고 예, 바람 맞으면 계속 눈물이 나고, 예. 그 다음에 눈이 또 깔깔하고,
1: 눈 깔깔하고, 예.
2: 예, 좀 이렇게 기온이 올라갈 때면 좀 이렇게 눈이 따갑고, 증상됐단 말입니다. 진짜,
1: 예. 진짜. 간열로 해서, 예.
2: 예. 그래서 이 시병원에

0: 앵커에도 가보고 저 연대 위에 그 앵커에도 가보고.
1: 아, 있습니다. 그래.
0: 예, 그래 예. 약을 많이 썼습니다.
1: 예.
0: 약을 많이 쓴데 그 때는 조금 이 괜찮은 것 같아 하다도 끊어서 한 두 달 되면 또 그렇더라 말입니다.
1: 그게 그 서약이 제일

0: 예.
1: 예,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서 눈 이렇게 방송 들으니까 이게 여러 이렇게 환자들이 얘기하는 게 다 이게 예명성 눈약에 눈에 진사용 도탄예술에 개나미 병원에서 수술해라 사람들도 수술하고 이거 아이 먹고 이거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도 듣고 저도 이것도 해먹었단 말인가.
0: 아, 예.
1: 예, 굉장히 지금 눈이 영이 눈이 보이는 게 예, 그건 보다 많이 나았습니다.
0: 아, 그렇죠.
1: 났고, 예. 예, 눈물이 바람 맞아도 눈물 나는 것도 났고, 예, 눈이 아리든 증상도 좋고, 자완 여러모로 이 눈이 좀 좋단 말입니다.
0: 예.
1: 예, 그래서 이 약을 계속 먹으려고 좀 배달마다 계속 먹어야 되겠습니다. 이
0: 그렇게 하세요. 눈병 치료는 예. 속으로부터 치료해야 되지. 임시 애들이 뭐 어린애들이 잠시 뭐 눈에 나는 그런 모병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료정을 따라서 한 3개 100날 견지하게 되면 눈에 좋자면 간이 좋아져야 되고 그리고 눈에 이 제품 자체는 상처에 폐가 심장열을 쳐주는 차원 심장과 폐도 좋아지게 되어 있으니까 심 넣고 쓰시면 됩니다. 종합으로 치료해 주니까 눈이 좋아지는 거지 단순 눈에서 눈만 치료해서는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이 전화번호 501-7766에 전화하세요.
1: 501-7766. 예.
0: 네.
1: 예, 선생님 수고하세요.
0: 아,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네, 이 전박사하면서 막 같이 쓰는 환자입니다.
0: 아, 그래요? 예, 예.
3: 난 이 눈이 점이 나빠가지고, 배매살 심하다. 제 그래, 내 너무 억울해서 수술하니까 내 수술 못하지. 그러니까 이거 쓰기 시작했는데, 아니, 한 달을 고일 수가 없겠다. 이렇게 뺏기질러부터 시작한 게, 그 다음에는, 아이, 반이 어제는 쓴 뒤에 9달 썼습니다, 4명.
0: 그래요? 예.
3: 예, 그래. 그 후에, 그거 민서방 이렇게 한 달을 쓰고 쓰니, 천이 박사를 같이 쓸까에, 야, 이 천이 박사 써볼까? 이만한 좋은 약은 없다고 보시죠. 없다 해야 돼. 과언이 예. 아닙니다. 어떻게 예. 그러가면 벌써 턱 같이 쓰니까 눈이 그래서 툭툭툭 봐가지고.
0: 그렇죠.
3: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눈 안이 가랗고 눈물이나 이건 같이 쓸까? 제가 이랬을 때가
0: 쓰죠. 여사분이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이 천이 박사 같이 쓰니까 더 빠르죠.
3: 천이 박사 정말 잘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정식은 좀 와가지고, 예. 그 다음에 기억력은 그래서 더 말할 나위 없지. 그래서 예. 나와서 먹으니까 옛날에 비교 할 수 없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 기억력이 없을 때 뭐 무슨 한두 번이나 한두 가지니까 그래서 언니나 딱 그래서 뒀다가 찾으려면 식도다 번지고 하면 그 다음에는 맥이 지나지고 뭔가
0: 그렇죠.
3: 기분도 나쁘고 예. 예. 그 다음에 신경질도 올라온다.
0: 바보 같죠. 자기 절로 예, 자기가 바보 같아서 실망하죠. 예.
3: 예, 성질이 급한데 찾지 못하면 신경질이 자꾸 올라오더라 말입니다.
0: 예.
3: 그래서 혼자서도 신경질이 누구도 없지겠지.
0: 그치.
3: 그런 것도 자꾸 신경질이 올라오거나, 그 다음에 울면 막이 울도 어리면 자꾸 혈압이 어렵대. 그 다음에 내 생각이 아야 되겠다. 이게 경력부터 치료해야 되겠다. 굉장히 전입학사에 정말 정신 와가지고, 예. 경력은 정말 확실하게까 치매 방지는 문제 없습니다. 이야기.
0: 전입학사를 쓰게 되면 치매를. 막아줍니다.
3: 예,
0: 그 정도 인정해도 됩니다.
3: 정집으로서 예. 아, 밑으로 해서 막아지지 경력이 그것도 척추도 좋아지지 돌아보면 한 번만 기다리면 내 한 번 고다려서 이러면 오후에 내 기다리지 뭐 어전에 암기네 건 해보자고 소리 그 생각이 다 납니다. 오후에
0: 그렇죠.
3: 예, 경력이 너무 좋아집니다. 예, 좀 젊었을 때 그래 오후 이야기서 뭐 늙어 그런가 해도 약 좀만 좋은 거 쓰니까 좋은 게 좋은 게라고.
0: 그렇죠.
3: 오후에 벌써 그것도 어디다 돌아치다니, 그것도 처음 치는 선언한테 다 알긴다 말입니다. 험하가 그쪽으로.
0: 그렇죠.
3: 그래, 내 어찌 기분이 좋은지, 부모님 뭡니까? 그, 냉수방을 쌓은지, 그 천이 박사 14강, 쌓으면 16강 줍니까? 그것도 좀.
0: 아? 지금 천이 박사는 14강 쌓으면 16강 줍니다. 많이 줍니다. 예, 예. 예.
3: 네, 그런 게 옳구나.
0: 맞습니다.
3: 예, 그래, 뭡니까? 예. 예. 내 동생도 같이 쓰다, 가도 쓴다 말인데, 내가 같이 쓰는데,
0: 아,
3: 같이.
0: 그렇죠.
3: 예, 예. 가도에, 어째 쓰는가 하면 가도에 자꾸 경력이 없고 정신 맞지 못하단다. 얼굴이 흐리퉁나단다.
0: 내 위치가 지는데,
3: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같이 먹거나 정신 맑아진다면, 경력이 좋아진다면, 의학이 좋다면, 둘이 같이 싸다고 그립니다.
0: 아, 그렇게 하세요. 501-7766번에 예. 전화 넣으세요.
3: 예, 선생님 좋은 약 소개해서 감사합니다.
0: 네, 건강 장수하세요.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4: 예, 천이 박사를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예, 그 녹음실 무수 심하게 와서 예, 후유증으로 머리가 흐리터분하고 혈압 조절이 받아야 되고 머리가 아프다 아무 예, 터지는 받아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그랬고 난 그저 안딘 패를 먹어 무슨 놓친 패를 먹어 그래도 그거 다 묵어야지.

0: 아닙니다. 그래서 선생님 강의하는 거 듣고 소리 노벨상 두 번 받아 그런지 효과도 며칠 안 먹었는데 예 빠릅니다.
1: 아, 효과가
0: 예,
1: 빠릅니다.
0: 그만지, 예. 예, 그만지 심해서 아이 이즘이 어떻게 해판도 예 그래서 빈색 갔다가도 오늘 서고 있다가는 또 먹으라고 먹으라고 이랬습니다. 그러던 게 그게 경력이 돌아오고 머리가 흐리터분하던 게 좋아지고 머리 그런 터질 지게 아프던 게 그것도 잃어버지고 그렇습니다.
1: 그렇죠.
0: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혈압 조절이 잘 되고 예 그렇게 이발 쓰겁던 게 그것도 그래지고 사색이 각터이 나서 그렇게 아파서 그랬던 게 그것도 인사 잃어버지고 예 거기다가 또 소비 제 짜서 그런 게 그런 시신 일을 한데 같이 있을까나에 배합이 잘 되고 그런지 효과도 더 빠릅니다.
1: 바로 그렇습니다.
0: 예. 예. 그리고 몸이 헷갑아지고 예. 그래 좋아질 때게 예. 계속 쓰려고 배달 받다 그럽니다.
1: 예, 천희 박사 세신으로 선택이 잘 됐으니까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나 상상 외의 좋은 효과를 많이 거두게 되는 그 기본상 이 두 가지 제품 모두 중코맨의 원사의 처방입니다. 그리고 석박사 도사의 처방에 속하고 세신이로는 석박사 도사의 처방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일단 이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거두시게 되어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네, 저는 세신이를 복용하는 고객입니다.
1: 예.
3: 네, 우선 이거 한 반년 썼는데요. 어제 이거 쓰는 거 하면 전에 이 맹감에 이 선이 좋지 않아서 그런 선 문제인지 이 밤에 소변을 자꾸 본단 말입니다.
1: 예.
3: 예, 그 한 대번 계속 버그려놔면 자주.
1: 건바지 해야 그렇습니다. 예, 예. 예.
3: 아, 그래서 이 맹감 밤에 자지 못하지 영 바쁘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 이 맹감 그리고 이 간도 지방가 있단 말입니다.
1: 예.
3: 네.
1: 예.
3: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다리가, 이 뼈가 지내완 다리 어찌나 아픈지 걸다가도 쉬고 걸다가도 쉬고 얇아픕니다.
1: 예.
3: 너무 바빴습니다.
1: 예.
3: 그런데 이 수탄 침을 맞고 수탄약을 쓰고 이래도 이 세신이로를 쓴 다음에 확실히 이게 효과가 내가 좀 반년 썼는데 용 좋습니다.
1: 예.
3: 예. 소변 그 차수도 줄어들고 한두 번밖에 아예 다닙니다.
1: 아, 정살 돌아왔습니다. 컴파치를 예. 늘어야 됩니다. 이 제품 예. 자체가 콤파츠 다스려주는 데는 세신이로 콤파츠 다스려주는 데는 제일 아주 우수한 제품이란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3: 네. 그리고 이 그런 뼈 다리 이렇게 용실이 아픈 것도 예. 이 맹감 지금은 층계 가다듯이고 쉬고 하던 게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1: 네. 예.
3: 예, 그래서 난 이 세신이로가 확실히 이 간, 센, 그 다음에 이 뼈, 이 치료에 영 좋다고 봅니다.
1: 예, 그렇죠. 예.
3: 예. 그래서 나는 이번에 이 그런 활동에 이거 더 구매 받자고 그럽니다.
1: 예, 열심히 네. 선택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콤파츠 네. 위주로 해서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이 녹혈정, 전녹근, 32가지 중약제가 기본으로서 우리가 여러 가지 모병 때문에 힘든 가운데서 콤파츠하고 소화계통이 불편하고 호흡계통이 불편하고 위장도가 불편한 거 종합으로 해결해 줄 것. 쉽게 추위를 타는 분들이 이 제품 드시게 되면 추위를 타는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으니까 501-7766에 전화 나가서 배달 네. 받으세요.
3: 501-7766.
1: 예.
3: 예. 고맙습니다.
1: 아, 늘 건강하세요.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세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된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중약제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를 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 뒤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0: 5017755번입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우리 집에 남편분이 두배나에 노시산에 왔고, 그 다음 심장도 아니었고, 예. 그때는 목머리가 어지럽고, 흉하고, 예. 기억력도 없고, 계속 매였고, 감기사도 걸렸댔습니다.
3: 예.
2: 그래서 지금 전이박살 쓰고 있는데,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3: 아, 예. 그런데는 이 제품 자체가 예. 확실하게 잘 어울릴 겁니다.
2: 예. 그래서, 예. 저기 뭔가, 저 심장도, 그, 심리부치가 심했는데, 그것도 많이 좋아지고, 예. 불안하고 자꾸 가슴에 무슨 떨어지지 그런 것도 이런 것도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저기 누구 소개를 들으니까 서심이로 하고 천이 박사 같이 쓰면 좋다는데 우리 집에서는 또 예, 그런 체내센도 있습니다.
3: 예,
2: 천이 박사는 예, 소개는 예. 이렇게 내리 못 보고 자수가 많고 그러니까 밤에 자꾸 일어나고 아까 잘 쉬지도 못하고 그래 써서 보고 좋으니까 두 가지 더 합해서 쓰면 어떻게 하는가 해서 제가 문의합니다.
3: 예, 잘 문의하셨는데요. 선택이 너무 잘 어울립니다. 천이박사하고 세신이로 천이박사는 일어나자마자 한봉들이 그 터져와서 이렇게 드시면 만보를 걷는 그런 에너지를 얻는다 하지 않습니까? 천이박사. 그리고 예. 한 30분 전에서 세신이로 이걸 한각을 식전에 드시나 식후에 드시나 다 가능하게 되는데 식전에 드시는 걸로 하세요. 예, 다 소화하고 예. 도와주게 되어 있으니까 천이박사 예. 먼저 드시고 30분 후에 세신이로 드시고 혹은 식후에 드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딴 약을 드시는 게 없다면 이렇게 하게 되면 예. 이제 남성들이 전열선뿐만 아니라 전열선으로 해서 콩팥이 허해지게 되면 마지막에 소변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해서 그게 다시 콩팥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콩팥 공능이 점점 저하를 가져오게 되면 심장 공능이 약화, 기타 각 오장육부의 기타 공능이 약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으니까 이래서 이제 천이 박사하고 세신이랑 배합이 잘 되니까 남편들이 이 두 가지 제품만 쓰시게 되면 기본으로서 큰 문제가 거의 해결받을 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참 좋은 따단입니다.
3: 너무 좋은 따단입니다. 예, 예.
2: 예.
3: 예.
2: 그럼, 예, 오늘 또 배달 받겠습니다. 배달 전화번호 한 번 더 확인하겠지요.
1: 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입니다.
2: 501-7766에?
1: 네.
2: 예,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3: 지금, 천이 박사 이 제품 자체는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서 제일 빠른 속도로 노화가 혈관성 노화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혈관성 노화 가운데서는 심장과 뇌혈관에 문제 생겨서 심근경색이거나 뇌혈전으로 쓰러지거나 혈관이 동맥경화로 인해 가지고 혈관이 너무 굳어 있어서 뇌혈관이 이 좁은 공간에 많은 혈관이 집중되어 있는 통에 마주하는 혈액이 또 뇌혈관이 터지거나 뇌출혈 이런 거로 인해서 그 우리 뇌졸중 위험에 빠지는 이런 폐단이 많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관리해주는 제품 자체가 누구냐면 천이 박사 이 제품 자체 CAMP라 하게 되는데요. CAMP 발견으로 해서 인류는 지금 인류의 수명이 보통 100세 100세 하게 되는데 120부터 150까지 갈 수 있는 새로운 그 창거로 되게 되어 있다. CAMP 발견을 해내가지고 인류의 수명은 120부터 150까지 가는 이런 그 새로운 발견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미국의 저명한 그 과학자 다크 여기에 이제 설명은 제커 조스 다크라고 이렇게 썼는데 외국 사람의 이름도 좀 복잡한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인류는 100세 100세 하지만 해도 120까지 120부터 150까지 가는 데는 이 천이 박사 CAMP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이건 또 국가 행위에 속합니다. 국가 발전 계획위원회에서 그 고기술 산업 항목이 추진 항목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성이 있고 그리고 효과성에 대해서는 더 의심할 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울증이 있고 뇌졸중이 있고 뇌졸중 위험에 빠져 있고 후유증으로 인해서 힘든 분들 가운데서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실 여러 가지 질병이 원인을 그러네 찾아 해결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천이 박사는

0: 지금 새로운 세계에 들어와서 인류의 수명을 연장하는 청춘 미마의 발견이고, 그리고 인류가 지금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해 가지고 장수로 가는 장수계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생명과학의 최신 돌파성 제품이니까 경제적으로 오진간하시다면 천희 박사의 제품 자체는 내가 쓰러지지 않아도, 뇌졸중으로 쓰러지지 않아도 혈압이 높거나 혈당이 높거나 혹은 또 당전에 여러 번 불편한 분들 가운데서는 천희 박사 CAMP가 확실히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황차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처방 자체가 중국 과학원의 원사의 처방입니다. 여기 이 세신이로는 중국 과학원에서 원사 중에서도 지금 학생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석사 도사이고 결국 박사 도사이고 이런 분이 처방으로 되어 있는데, 1991년도에 이 처방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가 하면, 1991년도에 장수촌에 내려가서 중국 과학원에서 현지 고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80세, 70대는 젊은이고 80대 중반에 이르는 여기의 분들이 정간 주한 노동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약을 채집하고, 그리고 그때니까 먼저 새기니까 사슴을 그 사람들은 자기절로 이렇게 수습해 갖고 그걸 쪄서 약을 해서 초약하고 같이 드셨는데, 90세의 할아버지가 그 딱 그 30대하고 90세의 그 할아버지, 우리 말하면 할아버지지만 해도 이 사람들이 그 혈액을 딱 분리 추출해서 병원에 맡겨서 검사했는데, 두 사람이 어느 사람이 나이가 어느 개인가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런 좋은 혈액을 갖고 있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90대의 이 할아버지가 특자했다는 이것도 논문에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이래서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여기에 포함된 약자가 우수약자 조합으로 되어 있으면 면역력이 높아지고, 그리고 모든 공능이 노화에서 젊음으로 가는 이런 좋은 제품 자체의 성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복용만 하시겠다면 건강장수의 비결이 바로 세신이로 이 가운데서도 충분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최명옥입니다. 네, 오늘 프로에서는 수필 두 편을 준비했습니다. 첫 작품의 제목은 밭갈이이고 다음 작품 제목은 형제바위입니다.

서필 밭갈이 내가 어린 시절 살던 시골 마을은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마을 앞으로는 맑은 시내가 구불구불 흐르는 말 그대로 산 좋고 물 맑은 고장이었다. 봄이 오면 산기슭에는 벚꽃과 개나리가 피어 흐드러지고 들판에는 싱싱한 풀싹이 돋아나며 공기에는 흙내음과 꽃향기가 폐부를 메울 정도

도로 가득 찬다. 그런 아름다운 마을의 풍경 중에서도 내 마음에 가장 깊이 새겨진 것은 해마다 봄비가 내린 뒤 흙이 부드러워질 때마다 아버지가 밭갈이를 하는 모습이었다. 그 모습은 마을의 자연 풍경과 어우러져 평범하지만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가장 따뜻하고 훌륭한 풍경으로 남아 지금도 내 눈앞에 선하게 떠오른다. 시골의 봄은 농사철의 시작과 함께 찾아온다. 겨울의 차가운 기온이 완전히 가시고 하늘은 파랗게 맑고 가벼운 봄비가 한두 차례 내리면 땅은 촉촉하게 젖어 부드러워진다. 이때가 바로 밭갈이를 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로 마을의 농사꾼들은 하나같이 밭으로 나가 한해 농사의 첫걸음을 떼었다. 우리 집에도 넓은 밭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늘 이 시기가 되면 잠자는 시간도 아까워하며 밭일에 매달렸다. 아버지의 밭갈이 도구는 낡은 쟁기와 한 마리의 늙은 소 그것뿐이었다. 그 소는 우리 집에서 여러 해를 함께 살며 농산일을 도왔고 이미 주름이 진 눈과 굵은 다리, 푸석푸석한 털을 가진 늙은 짐승이었지만 아버지는 늘 그 소를 귀하게 여겼다. 어린 나이의 눈에 밭갈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언제나 근면하고 안정적으로 안겨들었다. 아침 일찍 해가 뜨기 전에 아버지는 소 밧줄을 잡고 밭으로 나갔고 나는 뒤를 따라가 아버지와 소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곤 했다. 아버지는 쟁기 손잡이를 꽉 쥐고 소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앞으로 나갔고 쟁기는 부드러운 흙을 파고들어 검실검실한 흙덩이를 뒤집어 놓았다. 소는 고개를 숙이고 힘을 주어 쟁기를 끌며 가끔씩 코에서 거친 숨을 내쉬며 흙먼지를 날렸다. 햇살이 점점 높이 떠오르면 아버지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히고 등에는 땀이 흘러 옷을 적셨지만 아버지는 한 번도 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밭을 갈며 한 해 봉작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구슬땀을 흘렸다. 시골의 들판은 아버지와 소의 밭갈이 모습으로 가득 찼다. 멀리서 보면 파란 하늘 아래 뉘원한 밭이 펼쳐지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아버지와 소의 그림자는 마치 자연이 그린 한 폭의 수묵화와도 같았다. 바람이 불면 금방 갈아엎은 밭에서 풍겨오는 구수한 흙냄새가 코끝에 스며들고 소의 울음소리와 아버지가 소를 오르는 소리가 마을 곳곳에 울려 퍼졌다. 나는 밭머리에 앉아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며 어린 마음속에도 아버지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가득 찼다. 아버지의 밭갈이하는 모습은 그저 농산일을 하는 평범한 행동이 아니라 땀으로 일구는 삶의 근면함과 가정을 지키는 책임과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시골 사람의 순수한 마음을 모두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마다 반복되던 봄의 밭갈이 풍경은 늘 평온하고 아름다웠지만 한 해의 봄은 유독 내 마음에 깊은 상처와 따뜻한 기억을 함께 남겼다. 그 해는 유독 봄비가 적게 내려 땅이 평소보다 단단했고 밭갈이를 하기가 더욱 힘들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늙은 소와 함께 밭으로 나갔지만 소는 나이가 많아진 탓인지 평소보다 기운이 없어 보였다. 평소라면 힘차게 쟁기를 끌던 소가 점점 걸음이 느려지고 고개를 자주 흔들며 힘든 모습을 보였고 아버지는 소를 너무 몰아붙이지 않고 천천히 걸으며 소를 다독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날 오후 해가 한가운데 떠 있을 때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소는 힘겹게 밭을 갈던 중 갑자기 다리를 떨며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지고 말았다. 소는 큰 소리를 내며 흙바닥에 쓰러졌고
몸은 심하게

떨렸으며 눈은 괴로운 듯 스르르 감겼다. 아버지는 깜짝 놀라 쟁기를 내팽개치고 달려가 소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소리쳐 불렀다. 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이 핑 돌았고 두려운 마음에 아버지 곁으로 달려갔다. 늙은 손 밭갈이를 하다가 지친 나머지 기운이 완전히 떨어져 쓰러진 것이었다. 아버지는 소의 숨결을 느끼고 몸을 만져보며 안절부절 못했다. 마을에 수의사를 빨리 불러왔지만 수의사는 소가 너무 늙고 과로로 인해 몸이 쇠약해졌으며 치료하려면 많은 병이 적지 않게 든다고 말했다. 그때만 해도 우리 집은 농사로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는 가정이었고 많은 돈 마련하기는 정말 힘든 일이었다. 마을 사람들도 아버지에게 늙은 소를 치료해도 다시 농산일을 하기 어려울 테니 그냥 포기하는 것이 낫다고 말렸지만 아버지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 포기라는 말은 바로 소를 잡으라는 말이었다. 아버지는 소를 바라보며 이 소는 우리 가족과 함께 여러 해를 살며 힘든 농산일을 모두 도와준 가족과 같다. 어떤 돈이 들더라도 반드시 이 소를 살려내야 한다고 단호히 말했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밭일을 잠시 멈추고 갖고 있던 조금의 저금을 모두 꺼냈고 마을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며 숱한 돈을 모아 소의 치료비를 마련했다. 아버지는 매일 수의사와 함께 소를 돌보고 영양가 있는 풀과 사료를 사다 줬으며 밤에는 소의 곁을 지키며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나는 아버지 얼굴이 점점 여유어 가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지만 아버지는 늘 웃으며 괜찮다, 소는 곧 나아질 거야 라고 나를 안심시켰다. 한 달 가까이 지난 뒤 다행히 소는 천천히 기운을 되찾기 시작했다. 처음엔 일어나지도 못했던 소가 점점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됐고 풀도 먹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소가 나아지는 모습을 보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그 모습을 본 나도 따라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의 정성 덕분에 늙은 소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고 다시 밭으로 나가 일할 수 있게 됐다. 시간이 흘러 이듬해 봄이 다시 찾아왔다. 다시 밭갈이를 할 시기가 되자 아버지는 소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나는 작년의 일이 떠올라 소가 다시 힘들어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작년까지는 조금 힘들어하던 늙은 소가 이번에는 전보다 훨씬 더 힘을 내어 쟁기를 끌기 시작한 것이다. 소는 고개를 숙이고 힘차게 앞으로 나가며 평소보다 더 빠르고 힘차게 밭을 갈았고 단 한 번도 지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도 소의 모습에 놀라며 웃음을 지었고 소를 더욱 아끼는 마음으로 반일을 했다. 정말로 정성이 지극하면 도루에도 꽃이 핀다는 말이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 같았다. 이듬해 밭갈이하는 아버지와 소의 모습은 그 어느 해보다 더욱 멋졌다. 햇살은 더욱 따뜻하게 비추고 바람은 더욱 상쾌하게 불었으며 갈아엎은 흙은 더욱 싱싱한 생명력을 과시하고 있었다. 소는 아버지의 정성을 알듯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농산일을 도왔고 아버지도 소와 함께 호흡을 맞추며 묵묵히 땀을 흘렸다. 나는 밭머리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며 삶의 신비로운 인연과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따뜻한 마음을 깨달았다. 아버지와 소는 단순히 농부와 짐승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힘을 주고받으며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동반자였던 것이다. 시골 마을의 산은 여전히 부르고 물은 여전히 맑고 봄이 오면 여전히 아름다운 꽃이 피지만 내가 가장 그리워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와 늙은 소가 함께 밭갈이하던 그 모습이다.
그 모습은

자연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피어난 가장 순수하고 따뜻한 감동이며 내 삶 속에서 잊을 수 없는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아버지는 땀을 흘려 밭을 갈며 가정을 지키는 금연함을 보여줬고 늙은 소를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하는 정성으로 인간의 따뜻한 마음을 가르쳐 주었다. 또한 서로 의지하고 배려하며 살아가는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다. 세월이 흘러 나는 어른이 되었고 이제는 그 시골 마을을 떠나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다. 도시의 복잡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살다 보면 가끔씩 시골 마을의 봄 풍경이 떠오르고 아버지가 밭갈이하는 모습이 선하게 생각난다. 흙냄새 가득한 들판, 파란 하늘, 따뜻한 햇살, 그리고 아버지의 땀방울과 늙은 소의 힘찬 걸음걸이는 내 마음속에 언제나 평온함과 힘을 불어넣어준다. 밭갈이는 단순한 농산일이 아니다. 그것은 땀으로 일구는 삶의 근본이며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시골 사람의 삶의 방식이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간의 따뜻한 정성이다. 아버지의 밭갈이 모습은 그 당시에는 평범하게 보였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가장 훌륭한 인생의 교훈을 담은 풍경이다. 늙은 소를 구하기 위해 아끼는 돈을 모두 쓴 아버지의 마음은 생명을 존중하는 순수한 마음이었고 이듬해 더욱 힘을 내는 소의 모습은 보답하는 따뜻한 인연이었다. 지금도 가끔씩 시골 마을에 돌아가면 그때 밭을 바라보게 된다. 밭은 여전히 푸른 작물이 자라고 있고 산과 물은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하고 있지만 아버지는 이제 늙어 밭갈이를 하지 못하고 늙은 소도 자기의 삶을 마감했다. 하지만 아버지와 소가 함께 밭갈이하던 그 봄날의 모습은 내 마음속에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 모습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따뜻한 감동으로 남아 내가 삶의 어려움이 부딪힐 때마다 힘을 주고 근면하고 정성스럽게 살아가라는 교훈을 일깨워준다. 밭갈이라는 제목의 이 글을 쓰며 어린 시절 시골 마을의 아름다운 풍경과 아버지의 금연한 모습, 늙은 소와의 따뜻한 인연을 다시 한번 떠올렸다. 산 좋고 물 맑은 마을의 자연 풍경도 물론 아름답지만 그 속에서 피어난 아버지의 정성과 생명에 대한 존중, 서로 의지하는 인연은 더욱 빛나는 풍경이다. 그 풍경은 내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언제나 내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있다. 앞으로도 세월이 흘러 많은 것이 변해도 아버지가 봄날에 밭갈이하던 그 모습, 늙은 소를 살리기 위해 정성을 다하던 그 마음은 영원히 내 마음속에 간직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내가 살아가는 동안 잃지 말아야 할 순수한 마음, 근면한 자세, 그리고 생명을 존중하는 따뜻한 마음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밭갈이의 풍경은 단순한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내 삶을 지탱하는 소중한 힘으로 언제나 내 곁에 함께할 것이다.

다음 준비한 수필은 형제 바위입니다. 수필 형제 바위. 내 고향은 경치가 유난히 수려하다. 남쪽으로는 맑고 시원한 강줄기가 구불구불 흘러가고 서북쪽에는 봉우리가 세신 바위산이 하늘을 향해 우뚝 솟아있다. 어릴 적 눈높이에서 보던 그 바위는 언제나 거대하고 든든했고 세상 모든 것을 지켜보는 듯 고요했다. 시간이 흘러 도시 생활을 하는 지금도 가끔 눈을 감으면 그 바위의 모습이 떠오르고 바람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하다. 그 바위는 단순한 자연

경관이 아니라 내 삶의 뿌리이자 우리 삼형제 모습 그 자체다. 세범 우리는 마치 서로 기대고 지키며 서 있는 우리 세 형제를 상징하는 듯 늘 같은 자리에 있다. 우리 집에는 세 형제가 있다. 큰 형님과 나는 대학 공부를 하고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지만 둘째 형은 어릴 적 소아마비를 앓고 나서 고향에 남았다. 그때 일은 아직도 생생하다. 어린 둘째 형이 힘겹게 걷는 모습을 보며 부모님은 밤마다 눈물을 삼키셨고 동네 어른들도 안타까워했다. 우리는 너무 어려서 그 아픔을 다 알진 못했지만 둘째 형이 다른 아이들처럼 뛰어놀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그래서인지 자연스럽게 둘째 형을 챙기고 지키려는 마음이 커졌다. 큰 형님은 언제나 둘째 형의 손을 잡아주고 나는 뒤에서 따라가며 위험한 곳은 없는지 살폈다. 세 아이가 함께 걷던 고향길은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고 바위산을 배경으로 찍은 옛 사진에는 세 형제의 어린 모습과 함께 형제 바위가 희미하게 담겨있다. 둘째 형은 고향을 떠나지 못했다. 몸이 불편했기에 도시로 나와 공부를 계속하거나 다른 일을 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그는 고향의 땅을 지키며 농사를 지었다. 젊은 시절 그의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다. 몸을 쓰는 일이 대부분인 농사는 그에겐 더욱 힘겨웠고 수확의 결과는 늘 불확실했다. 해가 잘 들지 않을 때, 비가 너무 많거나 너무 적을 때, 둘째 형은 밭에서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며 버텼다. 도시에 사는 큰 형님과 나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했지만 둘째 형은 늘 괜찮다고 말했다. 그는 고개를 떨구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갔다. 그의 눈에는 불만보다는 고향의 땅과 산과 강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다. 우리는 때때로 둘째 형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졌다. 우리가 넓은 세상을 보고 공부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가는 동안 그는 홀로 고향을 지키며 힘든 일을 감당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둘째 형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가 고향에 돌아올 때마다 반갑게 맞아주고 자신이 가꾼 농사물을 내놓으며 웃어주었다. 그의 웃음은 순수하고 따뜻해서 우리의 미안한 마음을 조금씩 녹여주었다. 그때 우리는 깨달았다. 고향을 떠나는 것이 행복의 전부가 아니고 자신이 가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큰 용기라는 것을. 둘째 형은 몸은 불편했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강하고 건강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둘째 형의 삶은 점점 변했다. 그는 단순한 농사를 넘어서 고향의 자연을 활용한 목축회사를 세웠다. 고향의 넓은 풀밭과 깨끗한 물은 가축을 기르기에 최적의 환경이었고 둘째 형은 자신이 직접 키운 소와 돼지를 키우며 믿을 수 있는 축산물을 만들었다. 그는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시작했지만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점점 신뢰를 쌓았다. 주변 사람들도 그의 노력을 알아주고 도왔고 고향 마을 사람들도 함께 힘을 보탰다. 둘째 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고향의 아름다운 자연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시골 관광을 시작했고 민박집과 특색 음식점을 경영했다. 고향의 맑은 공기, 푸른 산, 시원한 강, 그리고 정겨운 시골의 정취를 느끼러 온 도시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의 민박집은 깔끔하고 정겹고 음식점에서는 고향에서 직접 기른 채소와 직접 키운 가축으로 많은 음식을 내놓았다. 도시 생활에서 피로를 느낀 사람들은 둘째 형의 민박집에서 쉬며 자연의 힘을 회복했고 고향의 매력을 알게 됐다.

이제 둘째 형은 도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요속한 생활을 한다. 그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고향에서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다. 그는 마을의 어른들을 챙기고 젊은 사람들에게 고향의 매력을 알려주며 고향을 더 풍요롭게 만들었다. 그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놀랐고 동시에 자랑스러웠다. 어릴 적 몸이 불편해 걱정했던 둘째 형이 이제는 고향을 이끄는 리더로 든든한 고향 지킴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가장 놀라운 것은 그의 마음이다. 그는 자신이 성공한 후에도 전혀 자랑하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힘이 되어주었다. 도시에 사는 큰 형님과 나에게 큰일이 생겼을 때 둘째 형은 망설이지 않고 나서서 도와주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마음의 힘든 일이든 그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었고 큰 힘을 보탰다. 우리가 고향에 기대고 싶을 때 그는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도시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때로는 외롭고 버거울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둘째 형이 있는 고향을 떠올리고 힘을 얻는다. 그는 단순한 가족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고향이자 기둥과 같은 존재이다. 지금도 우리는 자주 고향에 간다. 큰 형님과 나는 둘째 형의 생일이거나 고향 마을에 경조사가 있을 때면 꼭 시간을 내어 찾아간다. 도시의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고 고향의 길을 걷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세상의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듯하다. 고향의 강은 여전히 시원하게 흐르고 바위산은 여전히 우뚝 솟아 있고 마을의 나무는 푸르르다. 때로는 친구들이나 지기들과 함께 고향에 가기도 한다. 우리는 그들에게 고향의 아름다운 산천 경계를 자랑하고 맑은 공기와 푸른 자연을 보여준다. 그 중에서도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세 봉우리의 형제 바위다. 우리는 바위를 가리키며 친구들에게 이야기한다. 이 바위는 우리 삼형제를 상징한다고. 첫째 봉우리는 큰 형님, 둘째 봉우리는 둘째 형, 셋째 봉우리는 나라고. 세 바위는 각각 높이나 모양이 조금씩 다르지만 서로 붙어있고 함께 바람을 맞고 비를 맞고 햇볕을 받으며 수만 수천년을 지켜왔다. 그 모습은 마치 우리 삼형제와 같다. 각자의 길을 가고 각자의 삶을 살지만 언제나 서로를 생각하고 지키며 연결되어 있다. 어릴 적에는 형제 바위가 그저 크고 멋진 바위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바위의 의미가 깊어진다. 세 봉우리는 각자 다르지만 하나의 산을 이루고 하나의 경관을 만들고 서로를 지탱한다. 큰 형님은 언제나 앞장서서 가족을 이끌고 둘째 형은 중심에서 든든하게 버티고 나는 뒤에서 따라가며 힘을 보탠다. 우리 삼형제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마음은 늘 하나로 이어져 있다. 그것이 바로 형제 우애이고 가족의 힘이다. 고향에 갈 때마다 우리는 형제 바위 아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눈다. 어릴 적 추억을 떠올리고 지금의 생활을 이야기하고 이제 다가올 앞날을 기대한다. 둘째 형은 웃으며 우리에게 고향의 이야기를 해준다. 마을의 변화, 농사와 목축의 이야기, 관광객들의 이야기 등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 고향이 더 가깝고 따뜻하게 느껴진다. 우리는 그의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깨닫는다. 진정한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자신이 사랑하는 곳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사는 것에 있다는 것을. 도시 생활은 바쁘고 복잡하다. 때로는 경쟁이 지치고 때로는 인간관계에 힘들어하고 때로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를 때도 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고향의 형

황제 바위를 떠올린다. 새 봉우리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있지만 모든 것을 지켜보고 위로해 주는 듯하다. 우리 삼형제도 마찬가지다. 각자 다른 삶을 살지만 어려울 때는 서로 의지하고 기쁠 때는 함께 웃고 슬플 때는 함께 위로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다. 둘째 형은 몸이 불편하지만 결코 약하지 않다. 그는 고향의 땅에서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가족을 지키고 마을의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큰 용기를 준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노력하면 언젠가 빛을 발한다는 것을. 자신이 가진 것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면 행복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우리는 둘째 형을 보고 늘 배우고 그의 모습을 통해 마음을 다잡는다. 앞으로도 세월은 흐를 것이다. 우리의 나이가 들고 세상은 변하고 고향도 조금씩 모습을 바꿀지도 모른다. 하지만 형제 바위는 여전히 서복 쪽에 우뚝 솟아 있을 것이고 우리 삼형제 우애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큰 형님과 나는 계속 도시에서 생활할 수도 있고 둘째 형은 계속 고향에서 자연과 함께 살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로 이어져 있고 형제 바위처럼 서로를 기대고 지킬 것이다. 가끔은 고향이 혼자 가기도 한다. 강가에 앉아 물소리를 듣고 바위살을 올려다 보며 마음을 정리한다. 그때마다 새 봉우리가 나를 향해 말하는 듯하다. 너희는 형제로서 서로 사랑하고 지키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이겨내라고. 고향은 언제나 너희들의 버팀목이라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을 가슴에 새긴다. 우리에게는 고향이 있고 형제가 있고 서로를 믿는 마음이 있다. 그것만으로도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 이제 나는 형제 바위를 보며 더 많은 것을 생각한다. 자연의 위대함, 시간의 흐름, 가족의 소중함, 형제 간의 신이, 고향의 의미 등. 이 모든 것이 형제 바위 아래에 모여 있고 내 삶의 지표가 되어준다. 나는 도시에서 열심히 살지만 절대 고향을 잊지 않을 것이고 절대 형제를 잊지 않을 것이다. 언제나 마음속에 형제 바위를 품고 살 것이다. 새 봉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하나이다. 우리 삼형제도 서로 다르지만 하나이다. 큰 형님은 넓고 아량이 있으며 둘째 형은 강하고 따뜻하며 나는 그들을 보며 배우고 성장한다. 우리는 각자의 모습 그대로 소중하고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이다. 고향의 강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바위산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형제의 우애는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 앞으로도 우리는 자주 고향에 갈 것이다. 둘째 형의 웃는 얼굴을 보고 고향의 공기를 마시고 형제 바위를 올려다 볼 것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우리 삼형제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그 이야기는 길고 따뜻하며 끝이 없다. 형제 바위가 영원하듯 우리의 우애도 영원할 것이다. 형제 바위는 이제 내 마음속에 영원히 자리 잡았다.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늘 그 모습이 떠오르고 힘들 때는 위로가 되고 기쁠 때는 함께 기뻐해준다. 우리 삼형제 상징인 이 바위는 단순한 돌덩이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이고 우리의 추억이고 우리의 미래이다. 앞으로도 살아갈 날들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을 것이다. 큰 형님과 둘째 형과 나, 새 형제는 형제 바위처럼 늘 함께 있을 것이다.

고향의 강은 흐르고 바위산이 솟아있고 우리의 우애는 변하지 않는다. 그것이 내가 세상에 가진 가장 큰 자랑이고 가장 큰 행복이다.

장약 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 심리방은 기와 혈을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의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아래 허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 드립시다. 예. 예, 지금 우리 장약 심리방 우리 활동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번에 우리 활동은 어버이절하고 단오맹절을 맞이하면서 전공에게서 현금을 이중으로 빼드리는 우리 활동입니다. 예. 예, 이 아홉각을 사시는 분들도 우리 활동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 예 장약 심리방 한과기 가격은 330원입니다. 예. 이번 우리 활동에서는 아홉각을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시 수 있죠. 예. 에, 아홉각 사자면 원래 2,970원입니다. 예. 그런데 500원을 빼드리는 기초상에서 이번 단오맹절 우리 활동 기간에만 또 총금액에서 200원을 더 빼드리기 때문에 합계 700원을 빼드리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9각을 2,270원에 살 수 있습니다. 예. 17각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립니다. 예. 17각 사자면 원래 5,610원입니다. 예. 그런데 4,000원에 드리기 때문에 1,610원을 절약할 수 있죠. 예. 그런데 이번에 그 어버이절하고 단오맹절 우리 활동 기간에만 또 현금 300원을 더 빼드리기 때문에 합계 1,910원을 빼드리게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17곽을 3,7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예. 예, 36곽을 사시는 분들 13개월 하고도 또 5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립니다. 예. 36곽 사자면은 원래 11,880원입니다. 예. 예, 그런데 4,752원을 빼드리는 기초상에서 이번 단오맹절 우리 활동 기간에만 또 총금액에서 500원을 더 빼드리기 때문에 합계 5,252원을 빼드리게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36곽을 6,628원에 살 수 있죠. 예. 그 외에 환자분들이 9곽 또 17곽 36곽 중에서 본인이 수요에 따라 생방송에 참가하거나 혹은 2417979번에 전화해가지고 문의하시고 약을 선택하신다 할 때 9곽을 사시면 100가지 중약재로 만든 백초금골 첩세곽을 증송해드리고 17곽을 사시면 백초금골 첩 8곽을 증송해드리고 또 36곽을 사시면 가치가 999원에 달하는 러시아 야생해삼이 바다에서 직접 건져 올려 그래서 말린 겁니다. 예. 이런 야생해삼 리물 세트를 더 드립니다. 예. 예. 그리고 이번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또 그 2417979번으로 전화해서 배달받아도 좋지만은 직접 병원에 가시려면은 상강중리진찰부 2층 따팅으로 올라오셔가지고 동쪽으로 한 10m 직진에 가게 되면은 그 이 중리내과 3이라고 쓰여져 있는 그 간판이 보입니다. 예. 예, 중리내과 3에 찾아가실 것을 알려드립니다. 예.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2: 제가 심리방 쓰는 환자입니다. 고혈압을 내서. 예.
1: 예.
2: 예, 혈압이 많이 높아가지고 쓰려는 약을 세 가지씩 먹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혈압이 자꾸 파도를 생겨가지고 신경 많이 썼는데 예, 저기 뭡니까 심리방 예, 선생님 강의를 며칠 동안 맹심해서 들었습니다.
1: 예.
2: 들으니까 예, 그 서장의 장약이라니까 예, 믿음이 가더란 말입니다. 예.
1: 예.
2: 서장 하기다기라면 얼마 고산지되고 기온이 차고 사람이 살기 좀 힘든 예, 동식물이 자라기도 바쁜 그런 곳에 뭡니까?
1: 맞습니다. 예.
2: 예. 그런 곳에서 난 자연적 약젤로 만들어졌다니까 예, 믿음이 가더란 말입니다.
1: 예.
2: 예. 약이라는 건 재료가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2: 특별히 좋단 말입니다. 예.
1: 예.
2: 그래서 미꾸서를 썼는데 쓰기는 1년 석 달 먹었습니다.
1: 예.
2: 예. 그런데 그 몇 달 먹으니까 예, 혈압이 이렇게 파도에 생기던 게 안정되더란 말입니다. 예.
1: 예.

0: 미꽃을 장기적으로 약달 넘어 먹으니까 이 괜찮지다. 그래서 선생가 문의를 했단 말입니다. 이거 또 혈압 좀 조절하면 어떻게 하는가 할까. 선생 지도를 해줘서 이 감량하고 차수를 누리고 이래서 조절했는데 지금은 이 혈압 조절이 좀 잘 됩니다.
1: 예, 잘 될 수 있습니다, 원래.
0: 예, 잘 됩니다. 예, 그리고 예, 그 뇌경색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맺혔단 말입니다. 말씀 뇌경색이 있어가지고 예, 머리 그냥 오지럽고 예, 머리 안에 무겁고 안에 무슨 안개 낀 것들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 소리 나고 머리에서 소리 나고 핑 돌아가고 이래서 고사했는데 지금은 예, 머리가 개운해지고 예, 핑핑 돌아가는 것도 없고 귀에서 소리 나고 머리에서 소리 나는 것도 이제는 없습니다. 좋아졌습니다.
1: 아, 그러는데 예. 좋아진다 원래 또.
0: 예. 그리고 심장이 좋지 않아서 예. 그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게 되면 예. 무슨 저기 신전투를 하게 되면 뭐 없다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 본인은 예. 가슴이 그냥 답답하고 숨이 차고 예. 심리로 어떤 데는 막 빨리 뛰고 예. 그래서 예. 고사했는데 예. 그게 지금 없어져가지고 소리 마음이 속이 편안해졌단 말입니다. 예. 숨 쉬는 게 심률도 이전 정상으로 돌아오고 좋아졌습니다.
1: 예, 심장이 예. 좋아지면 심률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0: 예.
1: 있습니다.
0: 정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예. 그냥 불안함이 그랬는데 예. 좋아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 뇌실금이 있습니다. 그거에 유생실 가야 되겠다 생각하기는 벌써 실수라고 예. 그리고 외출할 땐 특히 고생했습니다. 어디 그 화장실 막 갔지 않으면 예. 심하고 자꾸 그래 과사했는데 그 뇌술김이 어느 정도 없어져가지고 지금은 예, 외출할 때도 걱정이 없고 실수라요.
1: 그 예, 없어집니다. 예, 같이 허증이랑 치료해주는 약이지 않습니까?
0: 예, 예. 그래서 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예, 그 우리는 예, 나이도 있지 해서 둘이 같이 약 먹는다 말입니다. 심내방에.
1: 예.
0: 예. 장기적으로 이전 1년 넘어 먹었다 말입니다. 그래, 이번에 또 활동이 또 특별히 좋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0: 감해주니, 예. 이줄로 감해주지, 선물도 있지. 그래서 이번에 배달 받아왔습니다.
1: 예. 잘하셨습니다. 예. 이번에 예, 그 활동이 또 얼마 좋습니까?
0: 얼마 줬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동서가 있지 않고 뭡니까? 이게 돌개배에 왔습니다. 또.
1: 아.
0: 예. 손도 떨고, 손도 떨고, 발도 떨고, 예. 다리도 떨고, 채머리도 떨고. 그래서 지비를 못한단 말입니다. 이거 무슨 손을 지지 못해서 자꾸 떨게서, 예. 그리고 이 식사를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손이 지나야 떨게가지고 숟가락을 지는 게 이불로 수룩 못 가져간단 말입니다. 걔가 자꾸 굴리고. 걔 두 손으로 받치고 붙들고서 이불로 재고 밥을 그런 저기 남기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는 약도딸 거의 먹었습니다. 내가 소개를 해가지고. 예. 그런데 지금 예, 이용 증상이 좋아져가지고 진에 떨지 않습니다. 그래서 술을 지고 밥을 제대로 또 먹을 수 있고 예. 그렇습니다.
1: 그런 정도면은 그만이 조금 예. 나사집니다. 이 예, 원래 예. 이 파키슨병이라는 게 잘 나사 아이집니다. 원래.
0: 예, 예, 답니다. 예.
1: 예, 그래, 그 마이 잡수고 좀 좋아진 것도 이제 천천히 좋아지게 됩니다. 예, 그게.
0: 그렇지.
1: 이미 딸 딱 잡수고 그 완전히 그서 와닥닥 그러면 다 그렇게 치료되는 건 아닙니다. 예.
0: 예, 예. 걔 위 좋지 않아가지고, 예. 밥맛이 없고 소화해야 되고 그랬는데 위도 좋아졌답니다. 그래서 예, 예. 밥을 잘 먹고 소화도 잘 되고 하니까 사람 좀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예, 또는 게 좀 나사지니까 기분 상태도 좋아지고.
1: 그렇죠. 예.
0: 예, 예. 그래서 예, 오늘이 또 배달 받겠다. 이번에 할도이 좋으니까.
1: 예, 배달이 예, 이번에 현금 이중으로 감해주는 우리 할도이지 않습니까? 예,
0: 예, 예,
1: 예. 예. 이번 우리 활동이 참가하실 생각이 있으면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0: 예, 241-7979. 예,
1: 맞습니다.
0: 감사합니다. 예.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아, 저는 예, 예. 고혈압 환자입니다.
1: 예.
3: 이 당약 먹기 전에는 예, 서약인 고혈압약 예, 20여 년 동안 먹고 살았습니다.
1: 예.
3: 2년 사후 예, 당약 식내방 먹고 있는데 야드발 사후 이 약 먹으니까 예,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되니까.
1: 아하, 예, 원래
3: 그래서 예, 선생님한테 문의한 다음 예, 선생님 지도를 받으면서
1: 예.
3: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닷새 일주일, 열흘에 한 번씩 먹으면서 예, 혈압약하고 감량하고 예, 선생님이 알려주는 또 한 가지 방법을 사용했는데 예,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됩니다.
1: 예, 맞습니다. 그래 예, 잘 될 수 예, 있습니다.
3: 예, 지금은 예, 당약 식내방만 먹고 있습니다.
1: 예.
3: 신경성으로 예, 귀에서 소리나 예, 12년간 고생하고 고생했는데 예, 빵면 먹고 예, 완전히 소리 나지 않아 너무 좋습니다.
1: 예.
3: 그리고 예, 병원에가 검사한 것이 예, 다발성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1: 예.
3: 그래서 그런지 예, 머리가 어지럽고 예, 머리 안에

0: 한계 낀 갖고 얘 가만히 누워 있어도 얘 집이 빙빙 돌아가는 갖고 정신이 아예 납니다.
1: 아, 그렇죠. 예.
0: 예, 그런데 이 약을 먹으면서 얘 어지럼증이 인차 일 없습니다.
1: 예, 일 없어집니다.
0: 예, 지금은 얘 아침에 일어나면 얘 정신 바짝 나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예.
0: 저는 이 약을 먹으면서 이 약에 대한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1: 너무 좋으니까. 예,
0: 예, 우리 집 두 사람이 이 약을 먹으면서 예, 지금 건강 찾고 있습니다.
1: 예.
0: 한 가지 선생님 뭐냐 하셔. 내 사촌 동생이 예. 위가 아프고 예, 허로 딴다.
1: 아, 예.
0: 위궤양이 와서 예, 콧물이 자꾸 올라온단다. 아. 이런 사람도 이 약 쓰면 좋아질 수 있습니까?
1: 좋아집니다. 예. 이게 위가 손상받았다거나 아, 점막이 파괴됐거나 위가 허럽고 한 것을 회복해 주자면 꼭 혈액순환을 잘 시켜줘가지고 그 부분을 진통을 잘 시켜줘야 됩니다. 예.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 보면은 아, 홍경천하고 천궁이 배합이 아주 잘 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위에 염증이 있다거나 배가 부긴다거나 또 위가 아픈 이런 증상도 이렇게 그 완화시켜주고 예. 또 요 소홍화하고 당귀갑도 특별히 배합이 잘 됐죠. 예. 그래서 미세순환이 잘 되게 합니다. 예. 그래서 아, 그 위가 흐렀다거나 이래 이런 위 상처가 생긴 주변이 위점막이 혈류량을 증가시켜가지고 예. 통증도 완화시켜주고 또 위궤양이 생겨서 식후물이 또 자꾸 올라온다거나 예. 예. 음식을 먹을 때마다 또 위가 자주 아파난다는 분들도 예. 위산이가 또 너무 많이 분비되면서 위가 붓는 예.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치료 작용 좋습니다. 예. 그분한테 추천드립니다. 예. 될 수 있습니다.
0: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남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지금 장약을 쓰고 있는 환자입니다.
1: 네.
3: 몇 년 동안에 혈압을 고생했는데 혈압이 잘 온종 아이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해서 불안하고 이랬는데 이 약을 쓰면서 점차적으로 혈압이 하고 조금씩 줄여도 보고 예. 강간이 끊어도 보고 이러면서 지금까지 어제는 이 약만 먹고 있는데 어떤 혈압은 근심이 없이 파동이 없습니다. 온전된 것 같습니다.
1: 예.
3: 그래, 이 약 가만히 보면 이 장약이 서산공원에서 자라는 약을 한 길에서 정말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심장이 아예 좋아가지고 심장 박동이 고르지 못해서 항상 불안하고 공황하고 눈소리도 놀라고 기침소리도 놀라고 이래서 제 사람까지 불편하고 좀 많았습니다. 뭐 이거 먹으면서 마음이 많이 가라앉은 것 같고
1: 심장이 치료되면서 그 불안하던 거라미 예, 영 안정을 가져온다 이 약을 잡습니다.
3: 네. 예. 제가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조바심이 나고 이랬는데 그게 많이 없어지고
1: 예.
3: 예, 쉽게 놀라는 것도 많이 좋아지고 그리고 또 이 손발이 너무 차갑고 아랫배부터 내리 얼음장 같아서 계속 속당 소리 매달고 살았는데 그 증상이 지금 없어지고 손발에 땀이란 거 해놨습니다. 이때까지.
1: 아.
3: 그래서 숨을 쉴 못하고 대부산도 못 켜고 있는데 그게 간 것이 없어요. 어느 때 사라지는지 나도 모르게.
1: 피도 보충되면서 혈액순환이 아주 잘 되게 만드니까나 그런 증상들이 나사지는 게입니다.
3: 예, 그래서 예. 이번에 활동도 좋고 해서 이거는 결심하고 계속 쓰자고 이분이 배달 받아왔습니다.
1: 예, 잘하셨습니다.
3: 그래서 내 친한 친구를 소개해서 그 동물의 심장도 아주 좋고 혈압도 아주 좋고 그 동물도 또 이 뒷장들이 계속 이렇게 뜨거워 난답니다 또.
1: 예.
3: 그래서 계속 땀 창창창창 흘리고 하는데 이 약을 한 서너 달 먹었는데 효과 보인다면 이번에 활동 좋을까 이때 저도 좀 싸서 장복해보라 할까나 오늘 배달 받겠다 그래서 좋다고 쓰요.
1: 아, 예. 배달이 받으시려면 241-7979번으로 전화를 하십시오.
3: 예, 241-7979 다 받았습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예, 당연히 심리방을 먹는 환자입니다.
1: 예.
4: 저는 예, 신장병이 좀 심하고, 예, 이게 생 두 번에 나와서,
1: 예.
4: 어, 이 병이 발작한 다음에, 예, 하는 게 빌려서 병원에 1년에 몇 번씩 입원을 했는데, 어, 이 병이 발작할 때는 어지럼증이 세게 납니다.
1: 예.
4: 신장이 통쇠나고, 뒷땅둥이 통쇠나고, 땀을 떨면 흘리지 못해서, 그래서 입원을 해서, 그 관을 넘어야 되지. 그런 게 지금은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예. 이 장약을 먹고 있는데 지금은 어, 그런 증상이 없어

0: 있었을까? 입원하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1: 아, 심장이 그렇게 좀
0: 하지. 내가 단도 많이 달려가고 얼마나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1: 예.
0: 그리고 저는 고혈압병이 있었어요. 서약을 30년 동안 먹었는데, 당약 신내박을 먹으면서 몇 달 먹은 후에, 선생님이 지도하여서 이 약을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다시 한 번씩 감량해 먹고, 또 선생님이 다른 방법을 알려주더란 말입니다.
1: 예.
0: 그때를 먹은 게 있으면 9달 만에 이 당약만 먹는데 혈압수소 그리 살다 되니까.
1: 맞습니다.
0: 야, 난 정말 이 약 먹은, 정말 예. 이 약이 정말 좋다는 그 건강이 가게 됩니다.
1: 좋은 게 알김다, 원래.
0: 예. 그래서 나는, 그거에 우리 둘이 먹길래 그 이번에 배달 받아왔는데, 우리 분도 여러 가지 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장약을 우리 싸서 계속 먹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가지 문의할 것은, 우리 친구가 있는데, 어째 혈관이 꼬불꼬불 하면서, 어째서 병이.
1: 다리?
0: 예, 다리에. 꼬불꼬불 하는 병이 있답니다. 이 병, 이 상약을 먹으면 이 병 치료되겠니? 자꾸 문의를 영 바빠합니다.
1: 아, 그 다리에 이제 꼬불꼬불해진다, 제가 혈관이.
0: 예.
1: 이런 병을 정맥꼭장이라고 합니다. 예. 예, 이 정맥꼭장은 정맥혈전이 형성돼가지고 정맥 판막 공능이 손상을 받으면서 예, 혈액이 원래 정상 방향으로 흘러야 되는데 그 반대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정맥꼭장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런 증상은 이 다리 혈관이 블룩블룩 튄 올라오면서 예, 꼬불꼬불해집니다. 예. 그리고 이런 분들 보면은 다리 피부가 매우 차갑습니다. 예. 그리고 붓기고 또 다리가 무거운 이런 느낌이 들 때도 또 있고 예. 돌발성적으로 또 통증이 나타나고 피부가 붉어지면서 열이 납니다. 이런 분들 보면은 예. 중이는 이런 정맥꼭장을 기혈이 원활하게 돌지 않기 때문에 차가우면서 예. 피 흐름을 막아놓기 때문에 어혈이 생기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본다. 예. 예. 다시 말해서 피를 잘 순환시켜줘서 어혈을 풀어주고 창기 기운을 몰아내는 방법으로 치료를 해주게 되죠. 예, 예 중이는 예. 그런데 우리 장약 심리방은 서장약이면서 또 그 이 중약입니다. 예, 약과기 치료 범위에 보면은 피를 잘 순환시켜주고 기혈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약이라고 딱 밝혀놨습니다. 예, 예 그리고 어혈을 풀어주고 찬 기운을 몰아낼 수 있는 성분들이 또 들어갔습니다. 예, 예 우리 장약 심리방 보면은 소홍화라든가 지룡이라든가 또 홍경천이라든가 또 당귀라든가의 우슬리 황계에 또 담남성 이 천궁이 들어갔기 때문에 전신이 혈액 순환을 잘 시켜주면서 어혈을 풀어줘가지고 찬 기운을 몰아내주기 때문에 정맥꼭장 치료에 효과 좋습니다. 예, 그분이 쓰는 게 좋겠습니다.
0: 예, 그래 뭐 오늘 싸겠단다.
1: 예, 사실이면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0: 2417979번.
1: 맞습니다. 예.
0: 예, 알았습니다.
1: 건강하십시오.
0: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이 장약 심리방 오랫동안 먹고 있습니다.
1: 예.
3: 이 장약 심리방 쓴 덕에 저는 정말 지금은 영 거서 병원도 모르고 행복하게 삽니다. 저는 예. 원래 심장도 저지하라는 사람이고 거기다 노시산 이 기혈 부족을 해가 만성 비뇨리 만성 기혈 부족을 해가지고 혈압이 60에 80을 되면서 이렇게 노시산이 두 번 왔다 말입니다. 첫 번째는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잠 못 자고 기억력이 없고 그래서 그런 어지럼증이 나고 이렇게 그 머리 아프고 하던 게 그 아예 대파 오니까 그 다음에는 자리에서 지내 반신 지내 병원에서 보름 열리 아들을 주원하고 나와서도 이 화장실 출입이 불가능했단 말입니다. 팔에 도움이 없이 먹고
1: 예.
3: 지금은 이
1: 큰 혈관이 딱 막힘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3: 예. 예. 많은 약을 쓰고 아니 좋다는 건 다 써봤지만은 공용수치 없는 약 쓰니까 아무런 효과도 못 본 것 같습니다.
1: 예.
3: 저건 딱중풍을 좀 치료한다고 약재대 원유가 이건 또 도대체
1: 그렇습니다. 이거는 서장이 그 야생약재로 예. 만든 약입니다.
3: 몽땅 아이시여가지고 서장이 아이 야생약재지 거기 아이 연 황금인 내가 한 가지다 이거 네 가지나 들어갔지 이 막힌 거 없어도 뚫어주고는 영내식이고, 아니, 세계상에서 제일 그런 문과 통하게 하는 방법을 세계상에서 제일 좋은.
1: 선진적인 이 방법이.
3: 신경 대생제요.
1: 예, 맞습니다.
3: 목재요. 요런 게 들어가니까 우리 중풍 환자들.

0: 그래서 막 먹으니까 매일매일 좀 도와주더라 말입니다. 저는 요새는 5년 2개월 거의 먹고 있습니다.
1: 예.
0: 약은 이 지금 우리 시중에 약이 얼마 많습니까?
1: 많습니다.
0: 많고 많은 약 중간에 요 약을 선택한 건 정말 그것도 선택이 잘 된 게라고 저는 자기 자신도 이렇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1: 그렇게 치료 잘 되니까 이 중풍이라는 게 치료에 잘 아야 되는 병입니다. 원래.
0: 얼마 전에 예, 아이디입니다.
1: 이게. 그래서 예. 이 약을 드시고서 지금 중풍 치료가 중풍 치료에서 많은 효과를 본 분들이 얼마나 많다고 그럽니까?
0: 예, 내가 예. 지금 이 향후 그러니까 나 누기 아이 돈이 쓰리 돈이 돈이 짱입니까?
1: 아, 그래.
0: 이거
1: 돈이 아까운 줄 누기 모르겠으니까.
0: 이 약이가 효과도 없고 강하고 하니까나 아이 내 몸에 딱 맞고 내 병 치료하니까 정말 나는 이건 내 최고 약이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어느 것도 네. 엄지손가락 꼽히는 약이지 그뭔가 신호시와 병에는.
1: 그렇지.
0: 그래서 선생님 저는 이 약 먹고 좋아지니까 내 친구 지금 한 해 이제 그뭔가
1: 예.
0: 심장병으로 온 고생했다 말입니다. 내 서로 나도 요 알림이 막 불려가서 질려가서 보고받고 이랬는데 야도 이렇게 치료를 받으면 지네 도무지 이렇게 병원 계속 들어갔다 나갔다 그래 그 다음에 내가 야 내 일어난 거 벌써 이거 써봐라 그랬던 게 야 뭐죠 그때 그런 활동할 때 잠시 이렇게 석 달 지약을 먼저 써서 써봤는데
1: 예.
0: 아이고 먹으니까 얼마 안 먹으니까 그 다음에는 가슴이 확 트이더라고요. 그만큼.
1: 이 심장병 치료에서는 이게 두 번째라면 아주 애합니다.
0: 맞습니다.
1: 두 번째 간다면 애한개입니다. 정말 이 심장병 치료 그다음에 이 중풍 치료가 그 잘 되는 이런 이야기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0: 죽지 못해 막 이렇게 가고 옆팔다 이불 당겨놓고 이때 있었단
1: 말이에요. 예.
0: 그래야 게 병원이 조언하고 하던 게 이것은 내 가슴이 트이고 그래놓고나 아이 좀더 좋아지는 게 알기더라도 고마운가. 그래 내다가 어제 전화 통화하면 나는 지금 심장이 옛날 가고 아이 막 병원에 구급치료 받던 것과 무슨 왕청 좋아졌다면서 이러더라 말인데 그게 요즘에는 활동이 대사 이렇게 그런 이중 그런 아이 할인해서 준다 그러니까 그런 아이 얼마 이소울 때서 활동에 싸라고 그러니까 오 그거는 뭐 그거 싸겠다 하더라 말인데 이소우냐고 어찌 아이 싸겠는가
1: 예.
0: 이걸로 나도 아이 살아났는데 이래더라 말인데 그래가지고
1: 아, 그렇죠.
0: 어디는 손 옛날에 손군도 못 봐서 다 이렇게 사동집에 맺게 된다니 어디는 손군도 보고 데려가고 데려오고 이런답니다. 그래서 예. 선생님 오늘 이거 이 36곽 배달해달라고
1: 예 36곽 배달받는 게 지금 제일 경제적이지 않습니까 예
0: 예, 예,
1: 예. 예.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0: 예, 알았습니다. 항상 예,
1: 건강하십시오.
0: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지금 요즘 저 환자분들이 저희한테 전화 와가지고, 아, 약을 선택하는데 정말 아주 어렵다고 저희한테 지금 전화 왔습니다. 예. 우리 약을 선택할 때 이렇습니다. 예. 이 OTC 약을 우리 지금 방송에서 소개되고 있는 게 다 OTC 약인데, 이 OTC 약이라는 거는 약과에 쓰여 있는 주치 공능을 본인들이 잘 보시고, 본인이 병증상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사람이 소개를 듣고 그 약이 어떻게 좋다 이래면은 예. 또 자기절로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약이가 OTC 약입니다. 예. 예. OTC 약은 딱 진단을 하지 않고도 본인이 마음대로 자기 몸에서 나타나는 이런 증상에 따라 선택했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 그 내용을 잘 맞춰보면서 쓸 수 있죠. 예. 내 증상이 어떻는데 그런 이 OTC 약의 공능 주체는 어떻게 쉬어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거 선택해서 되겠구나. 이래도 되는 약입니다. 예. 에, 이런 분들은 꼭 예, 정기적인 혹시 내 그 병원의 정확한 진단을 딱 받기 쉽다. 이런 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분들은 그래서 이 또돌이 이사 이런 데 가서 꼭 그런 진단을 받지 마십시오. 예. 어디에 가서 받아야 제일 준확한가 하면은 그 이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정규적인 병원에 가서서 현재의 선진적인 설비로 정확한 진단을 한 다음 아, 그 이 서약이 부작용이 좀 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중약을 선택하되 딱 그 주치 공능이 그 정확한 요 진단을 받은 것 딱 대비를 하고 거기에 정확한 진단이 어떻게 내려왔다면은 그 주치 공능이 어떻게 딱 시 있으면 아 여기 딱 맞구나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제일 명지한 선택입니다. 예, 예 그리고 아 우리 이 그 많은 분들 지금 그런 이 논연에 들어서서 지금 근심하고 있는 것이 많은 분들에게 짐해져.

0: 이 로인성 치매의 이게 중의는 그런 그 이 로인성 이 치매를 멍청 1~5년이 들어서서 멍청해지는 이런 병이라고 합니다. 예. 예, 이 정상적인 사람이 그 대뇌 세포는 다 140개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는 아, 그 뇌 세포가 많이 그러니까 그런 한 30% 뇌 세포가 그 그런 죽으면서 아,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그 기억력이 아주 그 안 되죠. 예. 그 기억력이 아주 차합니다. 예. 예, 그래서 아, 많은 그 지금 뭐니까 이게 중국에서는 아, 연구를 많이 하게 됐죠. 예. 어떻게 하면은 뇌 세포를 그 재생시킬 수 없겠는가. 그래서 예, 예, 우리 중국에서도 연구를 많이 했는데 예, 상의 머리가 뇌 세포를 재생시켜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모든 동물의 머리는 일단 손상을 받았다 하면은 다시 말해 머리가 떨어져 나갔다 하면은 다시 재생이 안 됩니다. 예. 유독 상의 머리만이 에, 머리가 떨어져 나가도 다시 재생돼서 머리가 자라납니다. 예. 이전에 머리가 떨어져 나가지 않았을 때처럼 원상복귀돼서 예. 복구돼서 그대로 그 머리가 그 자리에서 자라납니다. 예. 그래서 과학가들이 상의 머리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다른 성분들은 다른 동물과 다 같은데 유독 한 가지 성분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상의 선징수환입니다. 예. 상의 머리에는 신경산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예. 예. 그런데 해양보호법이 나오면서 상어를 잡지 못하게 됐습니다. 예. 그럼 어쩌겠는가? 아, 지구의 땅덩어리에서 자라는 식물 안에는 아, 그 선징수환이 들어간 이런 식물들이 매우 적습니다. 예. 그런데 에, 그 우리 장약심리방이 이게 그럴 볼 때 해발이 4,500m 이상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에서 자란 오염되지 않은 약재의 뿌리 안에 들어있는 아, 추출물에서 또 이 기름을 짜냈습니다. 예. 그 기름 안에 우리 대뇌 안에 제일 모자라는 선징수환이 있다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예.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성당이 상무위원이며 주당이석인 호가복은 전문주재회를 주재 소집해 전주의 8개 현시 중대산업대상 진척정황 후보를 청취했습니다.
3: 주인대 대표이자 길림 도문 변경 경제 합작고 당사위원회 서기이며 관리위원회 주인인 공유환은 대표 직책을 참답게 수행하면서 고품질 발전에 자신의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2: 도나시 2025년 높은 표준 농지 건설 대상이 다그쳐 추진되고 있습니다. 성당이 상무위원이며 주당이석인 호가복은 11일 전문주재회의를 주재 소집해 전주 8개 현시 중대산업대상 진척정황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금평 총서기가 길림성당위 정부사업 회보 청취시 한 중요연설 정치를 깊이 관찰하고 연변발전의 단계적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며 현역경제발전에 대한 중대산업대상의 중요 지탱 역할을 깊이 인식하면서 난관을 돌파하고 목적성 있게 힘을 기울이며 종합시책해 대상 추진에 영향 주는 병목 지약을 백방으로 해결하고 발전을 지탱하는 중대산업 대상이 다그쳐 낙착, 건설, 조업하도록 추동함으로써

연변도약 추월을 다그치는 데 강력한 동력을 주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서 각 현 시당위 주요 책임자가 PPT와 결부에 각기 연결국태자동차, 정격자동차, 고강인성 합금재료 종합부분품 지능제조, 훈춘 연산 50만 톤 재생 알루미늄 원형 주괴, 억콩 석유화학 100만 톤 청정에너지 심층 가공, 도나 텍서 300메가와트 풍력 발전, 중국 공급 판매 주황 주방 및 공급 사슬, 피크 조절 에너지 비축 발전소, 200메가와트 관성 바퀴 전기 화학 혼합 독립 에너지 비축 발전소, 도문 연산 50만 톤 메탄올 청정 연료, 쓰레기 소각 발전, 신형 독립 혼합 에너지 비축 발전소, 용정 탄소 섬유 고신기술 산업단지, 용도 고학기술 혁신단지, 활용 성마동 몰리브덴광 개발 이용, 북위력혁 전력망 측 동계에너지 비축 발전소, 왕청 대리수구 동물 리브덴 다금속광, 승호 신소재 고학기술 산업단지 2기, 안도 전력망 구축형 에너지 비축 발전소, 천사력 장백산 광천음료 등 20개 중대산업대상 진척정황을 회보했습니다. 이 중대산업대상들은 신소재, 신형에너지 비축, 장비 제조, 광산 개발, 농특산물 가공 등 분야를 포괄하는데 준공 조업된 후 산업구조 최적화, 산업군집 장대, 새 경제 장성점 구축에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호가복은 대상 진척 정황을 자세히 문의하면서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 여러 사람들과 함께 분석하고 해결책을 연구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중대산업 대상은 산업전환 성격, 신질 생산력 육성의 중요한 줄선이자 경제 장성을 안정시키고 발전 뒷심을 증강하는 유력한 지탱입니다. 근년 내 각 현시 여러 부문과 각급 지도 간부들은 산업 대상을 잘 들어주는 것을 중대한 일로 삼고 중점 산업의 사슬 보완, 강화, 연장에 초점을 맞춰 적극적으로 밖으로 나가고 안으로 청해드리며 백방으로 대상을 유치하고 추진함으로써 1년에 중대 대상이 낙착 배치되고 착공 건설되도록 추동해 전주 경제사회의 고품질 발전을 위해 부단히 기세를 모으고 에너지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상 건설 과정에 여전히 시공 진도가 비교적 더디고 투자 강도가 예기에 미치지 못하는 등 두드러진 문제가 존재 대상이 예정 기일 내에 조업하고 효력을 내는 데 어느 정도 제약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완해야 합니다. 반드시 문제를 직시하고 통점을 정조준하며 깊이 분석하고 정확히 찾아내며 정밀하게 시책해 문제를 다그쳐 해결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일은 사람이 하기 나름이고 사업은 사람이 해 흥합니다. 실천이 증명하다시피 재반 사업의 돌파, 발전 국면의 개척, 아름다운 전망의 실현은 구호를 외치거나 기다린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모두 분투하고 실천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각 현시 여러분과 각급 지도 간부들은 단숨에 밀고 나아가는 기세를 가지고 난관 공략의 투지를 유지하며 곤란을 맞받아 나아가고 문제를 향해 달려가며 압력을 이겨내고 일해야 합니다. 실질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내와 대상 추진을 지약하는 난점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착실한 사업 성과로 대상 건설 속도를 내어 대상이 조속히 조업하고 효율을 내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건설 중인 대상을 추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연도 투자 기획과 형상 진도 요구를 예의주시하고 대상 시공 황금기를 틀어지며 대상 투자 측과 시공 단위가 투자 강도를 높이고 시공 조직을 최적화하도록 독촉해야 합니다. 인력과 기계를 동태적으로 배치하고 여러 공사 교차 작업을 합리하게 배치해 시공 효율을 1층 높여 공사 기일을 앞당기고 진도를 다그침으로써 대상이 조속히 모습을 드러내고 성과를 보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막힌 부분을 백방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건설 진도가 예기에 미치지 못하고 낙착이 비교적 더딘 대상에 대해 한계 대상 한계 전담반과 부문 간 협동 변동 기제를 엄격히 실시하고 변석 회의를 정기적으로 조직 소집해 집중 협의 진단을 해야 합니다. 융자 대출, 전단계 소속 처리, 투자 주체 변경 등 관건고리를 겨냥해 맞춤형 해결 방안을 제정하고 책임 분공을 명확히 하며 추진 조치를 세분화해 대상 추진 과정의 각종 장애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대상이 빨리 준공 조업해 효율을 내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투자 유...

0: 유치를 뜻임없이 틀어줘야 합니다. 지도 간부들은 앞장서 투자 유치를 기획하고 솔선의 외지로 나가 투자 유치하며 투자 유치 지역을 정밀하게 확정하고 기업의 투자 능력을 자세히 판별하며 목표 기업 명세를 제정해야 합니다. 자질이 우수하고 성의가 충분한 중점 기업에 대해서는 방문과 대면 상담을 자주 실시하고 자원 천품, 우대 정책, 요소 원가, 단지 플랫폼, 경영 환경 등 면의 비교 우세를 전방위적으로 보여주며 기대할 만한 투자 전망을 명확하게 설명해 더 많은 량질 기업이 연변에와 투자 흥업하도록 흡인하고 더 많은 제조업 대상이 낙착 배치되도록 촉진해야 합니다. 주급 관련 지도 일꾼, 조직속 관련 부문과 단위 주요 책임자, 각 현시 당위 주요 책임자, 정부 분관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6월 10일 우리소는 중앙 제2생태환경보호 독찰조에서 이첩한 제32진 군중신소신고사건 도합 9건을 전달받았는데 전화 5건, 편지 4건입니다. 그중 연결시 2건, 훈춘시 2건, 중점사건 1건, 도나시 1건, 왕청년 1건, 안도현 3건, 중점사건 1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사건 중 여러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9건입니다. 그중 대기 관련 사건이 2건으로 22.2%, 토양 관련 사건이 1건으로 11.1%, 생태 관련 사건이 5건으로 55.6%, 기타 관련 사건이 1건으로 11.1%를 차지합니다. 6월 11일 우리소는 중앙 제2생태환경보호 독찰조에서 이첩한 제33진 군중신소신고사건 1건을 전달받았는데 편지 1건입니다. 신고 현시는 활용시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사건은 생태 관련 사건입니다.
0: 주인대 대표이자 길림 도문변경경제합작구 당사위원회 서기이며 관리위원회 주임인 공유안은 실무로 단지 발전을 추동하는 한편 대표 직책을 참답게 수행해 고품질 발전에 자신의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길림 도문변경경제합작구에 들어서면 공사 현장이 대상건설 분위기로 뜨겁고 생산작업장에서 기계가 만보화로 돌아가면서 생산을 다그칩니다. 지역경제발전 주진지로서 길림 도문변경경제합작구는 국가의 연변개방정책 기회를 다잡고 투자유치를 동력으로 대상건설을 출선으로 재반사업을 통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유안은 정책방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방수준 제고, 특색발전 두 가지 사업을 깊이 추진했습니다. 그는 화학공업단지 기초시설, 도문통상구 부대시설, 호시무역산업단지 등 일련의 중대대상건설을 전력 추진해 단지 발전 토대를 튼튼히 다졌습니다. 그는 직접 팀을 이끌고 산업사슬에 기반한 정밀 투자 유치를 했습니다. 지난해 광낙화학, 낙타, 아웃도어 등 7개 량질 대상이 단지에 입주해 변경경제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공유안입니다.
2: 李氏以来
3: 직책을 맡은 이래 저는 초심 사명을 견지하면서 지역 발전에 중임을 떠매고 인대 대표 직책을 함께 참답게 수행했습니다. 경제 발전에서는 산업 육성과 대상 난관 공략을 핵심으로 실물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경영 환경을 최적화하며 단지 기초시설 약점을 보완해 단지 경제가 질과 효익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발전하도록 전력 추동했습니다.
0: 주인대 대표로서 공유안은 기업 현장에 심입해 업무를 보며 밀착 봉사를 했습니다. 그는 기업의 물, 전기 사용 문제와 부대 시설 등 난제를 신속히 해결한 동시에 산업 배치, 단지 발전, 경영 환경 최적화를 주제로 의안과 건의를 제기해 지역 발전을 뒷받침했습니다. 공유안입니다. 대표 직책 수행 면에서는 기층 일선에 뿌리 내려 기업과 대중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면서 여러 정황을 수집해 기층 기대 사항을 고품질 발전 추동 건의로 전환했습니다. 앞으로도 성실한 노력과 책임감으로 직책 리행 공약을 지키면서 마음과 힘을 모아 발전을 도모하고 진심으로 민생을 돌봐 변경경제합작구 고품질 발전의 새 장을 힘껏 엮어가겠습니다.
1: 높은 표준 농지 대상 건설은 식량 생산 토대를 튼튼히 하고 농업 기초시설 단점을 보완하며 향촌 전면 진흥을 추진하는 중요한 민생 공사입니다. 현재 도나시 2025년 높은 표준 농지 건설 대상이 시공 황금기를 다잡고 공사를 전력으로 다그치고 있습니다. 도나시 대석두진

0: 중국 건축 제8공정국이 시공을 맡은 2025년 높은 표준 농지 건설 대상 제1입찰 구간 시공 현장에서 전체 작업일꾼들이 목표를 조준해 난관을 공략하면서 공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공 현장에서 굴착기가 로반 메우기 작업을 하면서 토사를 로반에 채워 지면을 평탄하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 건축 제8공정국 길림성 도나시 2025년 높은 표준 농지 건설 대상 시공 제1입찰 구간 대교향 책임자 주자홍입니다. 우리는 경작지 도로 로반 로면 작업을 제외한 모든 시공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남은 시공 임무는 9월에 전부 완수하렵니다. 주자홍의 소개에 따르면 높은 표준 농지 건설 대상은 객토치환 등 핵심 공정이 포함되어 있어 한때 흙을 얻기 어렵고 겨울철 시공 조건이 차하며 현장 진입 도로가 원활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건설 단위에서는 각 참가 단위와 협동해 시공 방안을 최적화하고 시공 통로를 신속히 뚫었습니다. 또 저온 동결 해동 등 불리한 역량을 극복해 대상이 질서 있게 추진되도록 보장했습니다. 주자홍입니다. 대상이 준공되면 18만 모 농지의 중요한 기초시설 보장을 제공하고 경작지 관계 배수 능력과 농기계의 작업화 수준을 전면 높이게 됩니다. 지금까지 도나시 2025년 높은 표준 농지 건설 대상은 단계적 성과를 거뒀습니다. 루게로 경작지 1만 208모를 정돈하고 도랑 호환 300여 킬로미터를 쌓았으며 기슭 비탈 보호 6.1km, 암고 4,450개, 경작지 도로 250km를 건설했습니다. 현재 돌망태, 도랑, 로면 등 관건 공사가 전력 추진되고 있으며 전반 대상은 올 연말에 준공될 전망입니다.
1: 조미전결시 2026년 불법금융활동 경계선전을 활동이 10일 연길에서 가동됐습니다. 이번 활동은 주재정국, 중국인민은행 연변주분행, 연변금융감독관리본국에서 주최했습니다. 첫 주제 선전 강연 활동은 연계시 공원가도 연청사회구역에서 펼쳐졌습니다. 현장에서는 불법금융활동 경계 영상을 방영했습니다. 연계시 민법원 법관이 전형 사례와 결부해 불법 모금과 금융사기 수법, 식별 방법과 권익수호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광대은행, 연변분행 등 단위에서는 불법금융활동 경계를 주제로 한 상황극을 통해 주민들에게 사기방지 지식을 보급했습니다. 밖에서는 은행, 보험, 증권기구 등 단위들에서 주민들에게 선전 자료를 나눠주면서 금융안전 지식을 보급했습니다. 당일 오후 연길이민공원에서도 선전 활동이 펼쳐져 주민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주 및 연결시 공안, 검찰은, 법원, 재정, 시장감독관리, 금융감독관리 등 부문과 16개의 관할구역 금융기구 사별꾼들이 현장에서 불법 금융활동 방지 지식을 보급했습니다. 주재정국 금융봉사처 처장 왕옥단입니다. 정규 금융과 불법 금융활동을 식별하는 간단하고 실용적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자격과 수익을 보면 됩니다. 금융감독관리 비준을 받지 못하고 정규 간판이 없는데 원금과 리자를 보장하고 수익이 높으며 위험이 없고 안정적인 수익을 승낙하는 것은 전부 불법 금융활동입니다. 주공안국 경제범죄수사지대 금융대대 민경 장약설입니다. 근 3년간 전주공안경제범죄수사부문에서는 불법모금 형사사건 21건을 해명해 대중경제손실 3천여만 원을 만회했습니다. 목전 관련 사건 발생률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지만 불법모금 수단은 날로 새로워지기에 잠재적인 범죄 위험을 벌시할 수 없습니다. 전주공안경제범죄수사부문에서는 신형범죄수법을 지속적으로 조치하고 전문경량 을 계속 강화하며 관련 부문과 협력해 불법 금융 분야 위험 우환 처리와 형사 타격 사업을 잘하렵니다.
0: 대학 입시가 끝난 후 여름 방학은 수험생들이 운전 면허를 취득하는 황금 시기입니다. 이에 주 공안국 교통관리 부문에서는 정규 경로를 통해 운전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일깨웠습니다. 주 공안 교통 경찰 운전수 시험 중심 운전면허 신청 수험생들이 사업일꾼들의 조직하에

0: 질서 있게 시험장으로 들어가 과목 1, 과목 2 관련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주 공안구 교통관리지대 차 및 운전수 관리대대 민경 마용진입니다. 운전학습과 운전면허 시험은 합법적이고 종교적인 운전학교를 선택해 신청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시험의 모든 시험 예약, 과목 시험, 시험 비용 납부 등은 모두 공안교통관리 공식 시스템을 통해 통일적으로 진행되며 전 과정이 공개 투명하고 전 과정 감독 관리 기록이 남습니다. 일부 수험생들이 불법 분자들의 선전을 믿고 편법으로 운전면허 시험에 통과하려는 정황에 비춰 공안교통관리부문은 안전 제시를 발부했습니다. 마용진입니다. 무조건 합격, 합격 보장, 시험 면제, 자화 로선 선택, 내부 경로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부 사기입니다. 운전면허 시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시험 로선과 시험차는 모두 시스템에서 무작위로 배정합니다. 불법 분자들은 늘 운에 기대는 방식으로 수험생들을 속입니다. 마치면 돈을 받고 틀리면 돈을 돌려줍니다. 광범한 수험생들이 잘 식별하고 성실하게 시험에 임하기 바랍니다. 이 밖에 공안교통관리부문에서는 여름방학 운전면허 시험 봉사를 최적화하고 수강생 신청 증가량에 따라 시험 계획을 합리하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교통관리 12123 플랫폼에 의탁해 수험생들이 온라인으로 시험을 예약하도록 편의를 주고 있습니다.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리봉 김민혜였습니다.
1: 다양한 목걸이 볼거리로 유명한 이곳. 짙은 전통문화가 숨쉬는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 여기는 연길입니다.
2: 아름다운 도시 연길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4: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박용일 작사, 김창근 작곡의 꽃떡 사랑을 준비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운 꽃을 닮아서 꽃떡인가, 꽃나비 춤추며 날아온다오. 처녀의 알찬 솜씨 담긴 꽃떡은 어여쁜 한 송이 꽃이라오. 꽃떡 사랑 처녀의 마음, 방실 웃는 행복의 꽃이라오. 향기롭고 맛좋아 꽃떡인가, 꿀벌이 반기며 찾아온다오. 처녀의 고운 마음 담긴 꽃떡은 언제나 달콤한 꿀이라오. 꽃떡 사랑 처녀의 마음, 방실 웃는 행복의 꽃이라오. 박은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5기 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주

0: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흥량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2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원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따사로운 햇살이 어깨를 살며시 두드리는 6월, 창가에 스민 푸른 잎냄과 함께 반가운 인사 전합니다. 꽃잎마다 햇살을 머금고 바람결에도 향기가 실리는 이 계절, 오늘 이 시간은 꽃처럼 아름다운 연변 노래들로 채워드리려고 하는데요. 마음에 활짝 핀 꽃 한 송이씩 안고 가실 수 있도록 정다운 선율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리성비 작사 최학산 작곡의 내 고향 나팔꽃을 리상길 가수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이슬먹음은 아침해 푸른 잎 사이로 힘껏 나팔을 불며 피어나는 나팔꽃. 이 노래를 들으니 고향 뜰악에 주렁주렁 달린 나팔꽃 생각이 나죠. 계속하여 나팔꽃을 노래한 가요 한 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설병화 작사 박성국 작곡의 나팔꽃. 자미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푸르름이 절정을 이루는 6월, 특히 우리 고향에는 온갖 꽃들이 저마다의 향기를 뽐내며 춤을 춥니다. 꽃잎이 살랑이는 이 계절에 여러분의 마음속 동산에도 꽃이 피어나길 바라면서 허동철 작사 허상순 작곡의 꽃피는 동산, 연변가무단 남송 중창으로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껏 걸어온 길, 앞으로 걸어갈 길, 그 모든 길이 꽃길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어지는 노래 준비했습니다. 신곡 작사 한상일 작곡의 꽃길을 열어 최승화 방혜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림의 작사 김봉어 작곡의 꽃배달 아가씨를 준비했는데요. 요즘 이 계절 창문을 열면 은은한 꽃향기가 반겨주어 싱그러움을 안겨주고 있죠. 6월의 들판을 가득 채운 들꽃처럼 이 노래가 전하는 활기찬 에너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꽃가루처럼 살포시 퍼지길 바랍니다. 꽃배달 아가씨, 최은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꽃향기는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가지만 마음향기는 세월을 타고 더 깊게 남게 되죠. 류은정 작사, 리경득 작곡의 꽃향기, 마음향기. 한초로 조밀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인생길에 행복을 주는 누군가와 함께 한다면 그 길이 바로 꽃길이 되지 않을까요? 이어서 박은하 작사, 류영근 작곡의 꽃길을 준비했는데요. 임향숙 가수가 잔잔하게 부르는 이 노래와 함께 행복한 꽃길 산책 떠나보실까요?

앤된 노래와 함께한 이 시간 어느덧 마무리할 때가 다 됐네요. 끝곡으로 리광수 작사 김미란 작곡의 꽃 피는 소리를 김송림 가수의 노래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오영란,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박무리였습니다.

신시대 대학생으로서 연기 록화미화 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로가 하나 되어 가꾸어가는 삶의 터전, 서로가 하나 되어 그려가는 행복 그림. 우리 사는 고장은 바로 사랑스런 연결입니다. 복경 시간으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모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전하고 쉽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일상을 지키는 시간. 건강한 삶을 천가만호에 지금 함께하세요.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

0: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귀한 정보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네, 오늘도 선생님 모시고 또 여러분들께 필요한 건강 정보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시부터 1시 30분 사이로 또 문의 전화가 열려져 있는데요. 256-1111번, 256-1112번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충하초 단오 명절 특별 현금 할인 이벤트 소개해드립니다. 세 곽 사시면 한 곽을 드리고 현금 200원 할인해드리고요. 여섯 곽 사시면 네 곽을 드리고 300원 할인해드리고요. 아홉 곽 사시면 열한 곽을 드리면서 300원 할인해드립니다. 아홉 곽 사시는 분들께는 열한 곽을 드리고 또 열여덟 곽 사시는 분들께는 스물세 곽을 드리면서 현금 1000원 할인해드립니다. 매일 전화로 예약하시는 선착 순 10분에게는 추가로 받아오리알 선물 세트 1세트 혹은 옹담지황눈약 2곽을 더 드린다고 합니다. 특별 이벤트는 6월 30일까지 진행할 예정이고요. 연변지역은 무료로 배송해드립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이 과학적인 효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발효, 동충, 하초, 균분, 6월달 우대 활동은, 예, 본 약을 더 드리면서 현금도 할인해 드리고 또 단오 명절 선물까지 드립니다. 예, 때문에 환자분들이 잘 이용하신다 할 때에는 경제적이면서 또 건강에서도 많은 예, 개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은 고대하고 현대가 만난 아주 신비한 이런 약입니다. 그리고 동충, 하초는 그 이름 자체에서 좀 신비로운 생명 활동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예, 바로 겨울에는 벌레 상태로 있다가 여름이 되면은 풀이 된다는 뜻이 이름은 동충하초가 곤충이 몸에 기생하여 자라는 아주 독특한 생태적 특징을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의 곰팡이 일종인 동충하초균은 나비라든가 매미, 벌레 등 이런 특정 곤충이 유충이나 성충에 진입해서 영양분을 흡수해서 발육 증식하다가 여름에는 그 사체에서 식물 형태의 자실체를 형성하는 이런 특수한 약재입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불로장생이라는 인류의 근본적인 욕망하고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옛날부터 우리 진시황이 불로초, 그리고 양귀비 젊음이 묘야, 현대인들이 장수 비결로 전해지면서 그 가치가 더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0: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예. 나는 동충하초 쓰고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난 그런데 오늘은 내가 그런 저기 이 약을 먹고 좋으니까 내 동생이 한국에서 온 게 맥이 없어서 계속 어디에 아야 본 데 없단다. 계속 누워 있어서 내 약을 갖다 줬더만이 그거 먹던 게 밥이 맛있고 맥이 난다면서.
1: 맞습니다. 예, 예.
2: 그래 보고 어디에 아야 본 데 없이 다 아프던 거 별로 그것도 많이 좋은 것 같다는 소리. 오늘은 여야도 싸겠다고서 날 전화해달라고 내 길에 지금 전화한다.
1: 맞습니다. 그렇게 신진대사가 촉진되기 때문에 지금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육체노동했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이런 분들이 쓰시면은 종합적으로 지금 몸이 빨리 회복이 됩니다.
2: 지금 좋아합니다.
1: 예, 그게 지금 우리 혈압 가게는 23곽 드리면서 1000원 또 할인합니다.
2: 예.
1: 예, 그리고 또 단오 선물도 있습니다.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2: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3: 예, 우주 동충 하초를 쓰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저는 어머니의 애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항상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애 꺾인 사람처럼 가슴이 황당하니 그래 숨도 차고 답답하고 이랬습니다. 우방이 어떤 때는 숨이 딱 막히는 것처럼 애 가슴이 답답해서 일어나서 애 가슴을 잡아서 주름이 그래 이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동생한테도 이제는 한 몇 달 먹었습니다. 먹은 다음부터는 그런 증상이 이제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0: 네.
1: 없습니다. 그래서 밤을 편안하게 잘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나는 녹음이 있어가지고, 저기 혈압도들이 잘 안 되면서, 머리가 어지럽고, 머리 아프고, 저기 혈압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랬댔습니다. 그리고 정신도 흐리멍텅하면서 그리고도 만나고도 저기 흐린 날처럼 이랬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약을 먹은 다음에 흐리멍텅한 그런 게 없어지고 혈압이 오르락 내리락 하던 것도 이건 안 관계없어요. 한 날에 혈압이 하고 두 번씩 먹던 게 이거는 한 번씩 먹어도 괜찮습니다.
0: 네.
1: 예, 그리고 이 약이 관절에 뒀을 때가 나는 정말 종합병원입니다. 그래서 어디 아예 아픈 데 없이 다 아픈다. 관절이 여주간반 탈출이 있어가지고 이 무릎 관절이 아파서 저기 당대 골길이 힘듭니다. 그러자 뭐 이 출출이 날이 붙이면서 다리 아프면서 이렇게 이 발바닥이 뭐 디딘 것처럼 이러면서 등대를 오르내리기도 힘들었는데 그런 것도 나빠지지 않습니까?
0: 네.
1: 이야기가 확실히 공산에는 걸리고 또 여름에는 풀로 된 그 신기한 이야기고 발효된 이야기다 그런지 여러 면에서의 효과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0: 네.
1: 예. 그리고 만성위험과 위축성위험이 있어가지고 밥 먹기 싫고 밥을 먹으면 속이 더불어 가면 어떤 때는 속이 쓰리고 이러면서 밥을 방생 못 먹었습니다. 그리고 매운 것과 찬 거는 금방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담낭이 나빠가지고 기름진 것도 못 먹고 달걀도 못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름진 것도 조금씩 먹을 수 있고 저기 이 아프고 쓰리던 증상은 이건 없어졌습니다.
0: 네, 간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많이 도와줬습니다.
0: 예.
1: 이렇게 효과가 빠른다. 그리고 이게 발효된 약이라 그런지 일반 약이 30배라지 않습니까?
0: 예.
1: 하루에 한 번만 먹으니까 뭐, 좀 졸려한다. 이거는 나 먹어가지고 여러 가지 약을 먹으니까 주로 재워놓고 먹는데 어떤 때는 먹었던지 안 먹었던지 이럴 때 있었는데 지금 이거는 한 번만 먹으니까 그냥 그런 게 없어서 좀 졸려하고 좋습니다.
0: 예.
1: 예. 그래서 이게 단어민들 얼굴이 그때 활동한다는데 활동에 참가하려고 합니다.
0: 예, 12가게 23곽 들이면서 또 1,000원을 할인한다. 예, 그리고 명절 선물도 있고. 예.
1: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0: 예, 그래.
1: 그 활동에 참가하겠습니다.
0: 예, 2836666번에 연계하십시오.
1: 예, 알겠습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2: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이 정성화소에 연변을 기본을 쓰고 있습니다.
0: 네.
3: 예, 이 약 쓰기 전에 저는 뇌경색이 있어가지고, 머리가 되게 어지럽고, 경력이 없고, 그리고 더 심장도 두근두근거리고, 숨차고, 예. 그리고 위 소화도 잘라야 돼. 그리고 정육성 비대에 있어가지고, 소변도 잘라야 하고,
0: 네.
3: 관절 닦고. 네. 그래, 이 증상이 여러 가지 많았는데, 이 동청화처 쓰고 지금 내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네.
3: 네. 그리고 우리 집사람들, 이 소화 잘해야 되지. 변비 있지. 그리고 무릎 관절 닦으지. 그리고 또 이 동청화처 근본을 쓰고 지금 내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네.
3: 이래서 보니까, 우리 활동 좋을 때, 열야두꽉 사가지고 계속 쓰려고 그럽니다.
0: 네. 열야두꽉에는 23곽 들이면서 또 1,000원 할인한다.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3: 예, 감사합니다.
0: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0: 네. 예,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보면은 단순한 전통 약재 효능을 넘어서 많은 여러모로 작용하기 때문에 삶의 질

0: 하고 수명 연장에 대한 기대를 상징할 수 있는 이런 현대적 약입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전통의 신비를 벗어나서 현대 사회에서 폭발적인 이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명인들하고 운동선수들뿐만 아니라 모든 중로년분들이 폐하고 신장을 든든하게 하면서 전반적인 활력을 증진시켜주는 이런 불로장생의 이상형으로 압도적인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1: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계속 말씀 주시죠.
0: 예,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에 대한 이런 인식이 높아지면서 발효 제조 기술하고 유효 성분이 이런 규명이가 더욱더 과학계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대중들이 폭발적인 관심으로 이어지는 이런 인과적 흐름을 통해서 현대과학이 결정적 계기까지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제 방송까지 겨우 통했습니다.
0: 예.
2: 나 그 이 동충하초 발효 염분을 먹고 정말 많은 효과 봤습니다.
0: 예.
2: 정말 이 약만 한 게 세상에 있는 것 같지 않다. 정말 다른 약은 별난 거 다 먹어도 효과 못 봤는데 이번에 이 약 먹고 정말 예, 나는 이러도 못 나던 게 아니라 좀 바꿔갔던 것이 하지. 어제는 정말 아픈 데 없이 그래서 이분 잘 보내고 있단 말이다.
0: 네.
2: 예. 그래 이번에 저기는 우리 옆지 할머니 너 저는 무슨 약을 먹고 그래 이렇게 그런 적이나 그렇게 아프던 게 이러는가 해서 예. 그래서 할머니 좀 싸보자고 서 이번에 활동 용서할까 그래서 지금 전화하는 게인데
0: 네.
2: 정말 용서했습니다. 나도 혈압도 높고 싼 것들이 다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네. 다 해결됐습니다. 먹은 지 한 반년 됐는데 어디나 정말 예. 불편한 데 없이 보내까 전화다 받는다. 그래서 나도 우리 형제나 옆에 사람들에게 먹어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 약은 정말 뭐가 해보고 모른다.
0: 네.
2: 먹어본 사람 그야말로 어떤 약인지 좋은 약인지 안 남았다. 그래서 그랬더만 싸다고 했더니 또 이건 단어 할 때 또 여기 단어 그 명절을 맞이 할 때 좋습니다.
0: 네, 좋습니다.
2: 예. 그래서 약을 아무래도 사 먹어야 돼. 계속 먹자 하면 아프지 말자 하면 먹어야 되지 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전화 지금
0: 예. 지금이 6곽 사면은 4곽 드리면서 또 300원 할인합니다. 그리고 9곽에는 11곽 드리면서 500원 할인하고 예. 그리고 11곽에는 23곽 드리면서 1000원 할인합니다. 그리고 예. 지금 단어 명절 선물도 있고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2: 예, 고맙습니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전 동충하초 오래 썼습니다.
0: 예.
3: 이전에 몇 해 전에 저는 항상 가슴이 불편하고 숨이 차고 그냥 온몸에 항상 허열이 나고 피부도 많이 마르고 그냥 특히 심장하고 폐가 아이 좋았는데 특히 그 폐는 수술 받으라는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도 많지 뭐 체질도 매우 허약하지 이런 상태에서 수술까지는 싫고 그냥 그저 약으로만 치료해보자고 병원약도 한동안 오래 썼는데 별로 효과 없고 그래서 또 중원에 중약도 써보라 해서 중약도 많이 썼는데 또 치료는 안 되더라. 그러다서 이쯤 광고에서 나오는 이 광고약도 좋은 게 많고 모두 치료된다니까 광고약도 많이 썼는데 그리고 뭐 치료는
0: 네.
3: 못했습니다. 그러다서 이 선생님들 동충하초 강의를 듣고서 네. 동충하초를 쓰기 시작했는데 어제는 3년이 많이 넘었습니다.
0: 네.
3: 그러니까 동충하초 쓰기 시작해 얼마 안 되니까 낫기 시작하던데 지금은 어제는 기본상에서 뭐 어디 아프거나 불편하거나 숨이 차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네. 밥도 잘 먹고 하니까나 뭐 특별하게 뭐 힘들다 이런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저는 이 동충하초를 그러니까 그 활동할 때마다 사니까 그게 너무 또 어려운 것도 아니고 예. 또 이전에는 많은 치료해야 되니까 이야기

0: 써야 많이 썼는데 지금은 이 동생한테 한 가지 맞으니까 먹기도 많이 편하고.
1: 네.
0: 진짜 예, 진짜 저한테는 아 정말 병을 치료한 아주 정말 최고 약이라 생각합니다. 이 동생한테 만나기 전에 치료하려고 많은 약을 쓰고 돈도 많이 썼지만 치료도 못했는데 결국 이 동생하초에서 치료가 됐는데 저한테는 동생하초가 진짜 최고 약이라 생각합니다.
1: 네.
0: 그래서 제가 생각한데 이 동생하초는 그 다른 약에서 들어 못 보던 이런 4,500m 높이에서 또 여름에는 풀로 겨울에는 벌레로 자라고 그 다음에 발효한 약물로서 30배 효과를 보는 이런 진기한 약물로서 약 그 성분이가 다른 약에 근본 없는 이런 굉장한 약물이기 때문에 그 나 같은 이런 치료에 이런 병도 치료됐다고 생각한다.
1: 네.
0: 그래서 예, 그래서 제가 이 동생하초 만나기 전까지 많은 정말 치료하려고 많은 약 썼지만 결국 치료 못했는데 이 동생하초처럼 이렇게 병을 치료하는 좋은 약을 만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뭐 노년이고 또 이러니까나 계속 열심히 쓰려고 생각한다.
1: 예, 내세 있는 분들이 꾸준히 그랬으면은 예. 몸이 좋아지는 게 알깁니다. 예,
0: 예,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나도 동투가 또 발효동물 쓰고 있습니다.
4: 네.
3: 나는 이학식이 되니 심장이 나쁘단 말입니다. 예. 심장이 나빠갖고 맨날 손이 차고 놀라고 거기 가슴이 침침하고 답답하고 예. 누구 곁에서 내게 잘 말해도 돼. 그것도 막 화나게 뒤틀 때도 많고 예.
4: 네.
3: 이렇게 힘들려면 고생했습니다.
4: 네.
3: 그런데 이학 동투가 또 발효동물 쓰고 지금 이런 증상을 많이 개선됐습니다.
4: 네.
3: 그리고 예. 위가 또 나빠갖고, 예, 소화기에서 밥을 못 먹었습니다. 밥을 못 먹으니까, 예, 이제 자꾸 죽만 먹고 살더니, 눈에 매고 못 죽였어요.
4: 네.
3: 죽이지 못하겠는데, 약속에서, 예, 소화가 다 돼갖고, 이 밥을 지금 정말 잘 먹습니다.
4: 네.
3: 어떤 게 다 먹습니다. 그러니까, 내 밥을 많이 먹으니까, 이 맥이 나는 게, 얼마나 무슨 일을 해도 좋겠습니까, 지금.
4: 네.
3: 그리고, 예, 난 또, 폐질환이, 폐가 나쁘단 말입니다. 폐가 나빠가. 어쩌면 폐경 치료지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학생도 어떤 좀 그런 증상 없지 않습니까?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 그래 혈압도 높았다 낮았다. 그래서 이러니 밤에 그래도 잠 자요지. 한 것도 머리 휘나고 그래도 머리에서 소리 나는 게 소리 나는 소리 나 만나 정신 아니나 그렇게 살던 게 이 학생에서 어떤 지금 이런 증상이 나아졌습니다. 약은 예, 좀 음식이니까. 다른 약은 내 값이 올랐다, 이랬다, 이랬는데, 이 약은 왜 이런.

0: 그래서 정말 야근이 믿음이 가는 야근이다. 정말 내가 서버에 좋다는 게 정말 진짜 알린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이번 단어 우대 그거 우대 활동도 얼마나 좋습니까? 예. 정말 야구도 주지, 현금으로 주지. 우리 경제상으로 정말 전략이 많습니다. 그래서 난 이 야구 좀 계속 쓰기 위해서 이번 활동에 참석해 좀 더 쌓으려고 전화 올립니다.
1: 예, 맞습니다. 요즘에는 예, 우리 러인분들이 자꾸 화나고 정서 조절이 잘 안 되고 예, 감정 기폭이 좀 크고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간과도 관계된다, 심장과도 관계된다 하죠. 근데 최근에는 지금 뇌 기능이 퇴화되면은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 합니다. 예, 때문에 우리 발효동충하적 균분은 뇌 기능 강화하면서 뇌신경 전달 물질을 예, 이 활성화시켜주기 때문에 이제와 같은 이런 증상에도 효과를 잘 본다. 예, 지금 또 활동이 좋기 때문에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예, 선생님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그리고 우리 지금 발효동충하촉 균분을 보면은 이 면역력 증강에서 독보적인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바로 그 지표 성분이라 할 때에는 코디세핀을 말합니다. 이 코디세핀은 다양한 효능 중에서도 예, 바로 우리 동충하촉에서 다양한 효능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이런 역할을 합니다. 예, 바로 코디세핀은 면역 세포인 자연살의 세포의 활성기가 11%나 증가하고 림프구의 증식은 28%를 높여주는 이런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NK세포를 예, 우리 인체에서 면역세포에서 또 주요한 작용을 하는 이 NK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라든가 암세포를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이런 선천성 면역 반응이 핵심 세포를 말합니다. 예, 이 세포로 그 활성 증가시키기 때문에 면역체계 전반을 강화시켜줍니다. 예, 그리고 코디세핀은 천연 항생 물질이자 항바이러스 물질로서 예, 감기와 같은 이런 상기독 감염을 예방합니다. 예, 지금 우리 동충하초가 예, 호흡기 질환하고 신장 질환에 효과가 좋다 하죠. 그 주요한 성분이가 바로 코디세핀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면역 조절에서 숨은 공로자라고 하는 이 다당류라 할 때에는 코디세핀과 함께 작용한다 할 때에는 동충하초의 량대 활성 성분이 됩니다. 예, 그리고 단순한 면역력 증진을 넘어서 면역 조절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면은 많은 분들이 오래 쓰실수록 몸이 좋아지는 게 또 알깁니다. 예, 그리고 우리 면역 결핍 상태라든가 혹은 과도한 면역 반응, 예, 이 양쪽을 모두에 작용해서 면역계의 균형을 잡아주는 이런 조절 작용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로 보면은 특정 면역 세포 하나만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면역체계 전반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강화해서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높여서 건강한 몸을 유지시킵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는 면역력 증진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예, 우리 복합적인 작용으로 인해서 인체 전반의 균형을 회복시켜서 다면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는 신체의 에너지 대사를 촉진하고 예, 지금 에너지 대사라든가 혹은 예, 신진 대사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러인분들이 좀 소화계통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예, 좀 이 흡수가 잘 안 되거나 이런 분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산소 리용 효율을 높여서 심장 근육이 산소 소비량을 예, 감소시켜서 피로를 빠르게 해소하면서 지구력을 향상시킵니다. 예, 바로 항상 맥이 없으면서 무슨 일을 하자면은 예, 좀 의욕이 없던 예, 이런 분들에게도 효과 좋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노화를 방지하고 또 염증성 질환을 완화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예, 자꾸 염증이 자주 생기거나, 예, 화가 좀 남보다 주름살이 많고, 또 피부가 거칠고 건조하고, 이런 분들이 있으시면 해복을 가져온다, 이 말입니다. 예, 그 외에도 특히 이 발효 과정을 걸치면서 동충하초 이 추출물로는 항산화 효능이가 더 증대된 것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전통의학제에 비해서 발효 동충하초 균분은 그 효능이가 30배가 더 높다 합니다. 그리고 중의학에서 우리 폐와 신장에 유익한 동충하초는 현대 연구에서도 당뇨병으로 인한 신장 손상하고 신장 손상을 감소시키면서 신장 기능 개선에서도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는 체내 면역 체계를 강화해서 예, 암세포에 작용하는 이 성분은 마니톨이라는 이 성분입니다. 예, 이 암세포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서 종양이 억제 요리가 지금 100분의 83%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라 할 때에는 심내혈관 질환에서 또 혈압 안정에서도 좋은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2: 네,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내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최현 작사 송홍매 작곡의 나는요 행복세 보내드립니다. 작은 일상 속에서도 행복을 찾는 우리들의 모습을 노래한가요? 소박한 일상 속에서도 작은 기쁨을 느끼며 밝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마음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박준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청춘의 열정과 감정을 담은 노래, 이어서 1990년대에 창작된 최현 작사, 최현숙 작곡의 청춘 원무곡 보내드립니다. 한선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원어연 작사 김창근 작곡의 울고 웃는 행복 보내드립니다. 기쁨과 슬픔이 어우러진 인생의 여정을 담은 가요입니다. 량춘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장작된 전해옥 작사 황상롱 작곡의 산촌의 버스역 보내드립니다. 산촌의 조용하고 정겨운 풍경이 떠오르는 가요입니다. 김양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련한 추억과 그리운 지난 날을 회상하게 하는 조시권 작사 김창락 작곡의 그립다 그 시절 준비했는데요. 지나간 시간 속 소중한 추억과 함께했던 그리운 옛 시절을 떠올리며 구련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감사한 사랑이 있고 행복한 사랑이 있는 이곳 연변별의 감성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노선입니다. 가사 먼저 김대현 작사, 김창근 작곡의 아버지 혼미를 들려드립니다. 가슴을 위해 평생 땀 흘리신 아버지의 헌신을 조용히 떠올려 봅니다. 유초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지는 노래는 김영로 작사 류영근 작곡의 무명초라 하지 마라입니다. 길가에 피어난 작은 꽃에도 저마다의 아름다움이 있듯 스쳐 지나가는 모든 순간이 소중한 꽃임을 노래합니다. 방대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김웅준 작사 남유령 작곡의 사랑하는 고향으로 이어갑니다. 애틋한 마음을 간결하고 진솔하게 담아낸 이 노래로 잠시나마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지길 바랍니다. 마복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박연희 작사, 김태란 작곡의 어머니 달력입니다.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리시며 달력의 동그라미 치셨을 어머니의 깊은 기다림을 잔잔히 노래합니다. 차미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래 지인철 작사 윤투섭 작곡의 사랑의 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피어난 사랑이라는 이름의 꽃, 그 향기로운 멜로디가 지친 얼굴을 더덕여줍니다. 로엘한 박향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준비한 곡은 황상박 작사 최동혁 작곡의 우지마라 사시아입니다. 깊은 산 속에서 구슬피 우는 산새에게 끝내는 다정한 위로의 노래입니다. 리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학천 작사, 김창랑 작곡의 내 고향 연배는 자랑도 만내입니다. 우리 연배의 아름다운 산천과 넘치는 인심, 그리고 크고 작은 자랑들을 경쾌한 가락에 실어 마음껏 뽐내봅니다. 황영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변가요의 정단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1: 나에게 독서란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참 고마운 존재인 것 같아요. 사실 기억하고 표현하고 또 상상을 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나 다름없잖아요. 하지만 독서를 하게 되면 이런 소중한 능력들의 향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 나에게 독서란 가장 좋은 스승을 만나서 나라는 제자가 성장 발전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3: 독서는 나에게 생활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선물하고 제자리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게 등을 떠밀어주는 힘입니다. 독서가 있어서 항상 자신한테 배포유했고 자신을 선대했습니다. 함께 독서해요.
4: 여러분에게 독서는 어떤 것입니까? 독서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힘을 얻으며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독서가 일상이 되는 삶을 갖고 갑시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로금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종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의 건강 자문 프로입니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건류의 보신환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다섯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리고 열 곽 구매하시면 여덟 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산품으로 코엔자임 Q18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1곽을 더 특별히 증정해 드립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건류의 보신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로 이 시간에는 약을 많이 소개해드립니다. 여러 가지 약을 소개해드린데 우리 회사에는 이런 소개해드리고 싶은 약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서 건뇌보신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데 그렇게 하도 많은 약 중에서 왜서 건뇌보신환을 소개해드리는가 보면은 일단 이 건뇌보신환은 제약회사가 좋습니다. 제약공장이가 우리나라

나라 또 세계적으로도 이미 유명해졌고 오래된 제약공장 산둥 뚱어 어조라는 제약공장에서 만든 건네보신환입니다. 여러분들 약을 이 소개받을 때는 어처 선생이

0: 장이 맞는가 안 맞는가 이거는 직접적으로 약이 효능하고 효과를 보는가 못 보는가에 관계됩니다. 때문에 제약회사를 많이 소개하고 자랑하는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다음 금이보신환 같은 약들은 여러 가지 병 치료에 쓸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건망증이 오고 또 기형격 감퇴증으로 인해서 내가 이게 치매 오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다 할 때에는 우리 CT나 MR의 해보면 머리에 보면은 노바이스 빙변이라는 이런 진단과 또 여러 가지 뇌조직 위축이 이미 와서 이 머리에 또 소리도 나고 머리가 어지럽고 귀에서 소리가 나고 그다음에 이런 뇌조직 위축증 왔다 할 때는 그 전에 이미 순시 콩팥이 허한 증상들이 많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고가병, 요추간만 털출, 무릎관절염, 그 외에도 경추병, 겐주염 이런 고가병뿐만 아니라 소변이 작고 밤소변에 여러 번 일어나게 되고 소변을 봐도 품이 일고 시원하지 못하고 심지어 신염이란 이런 진단, 방광염 진단, 전립선염 진단 이런 진단을 다 받게 되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이런 분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1: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랭계랍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신다.
0: 예.
2: 나도 지금 녹음실 부서 있으면서 이상하게 머리 어지럼증이 많이 나타나고 머리 항상 이게 뇌진탕 온 것처럼 머리 띵하고 이랬댔습니다.
0: 예.
2: 그래서 예전에는 약방에 약을 갖다 먹기는 먹었습니다. 근데 다 효과 났지 않지 어지럼증이 자꾸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강의하는 지금 방송에서 강의하는 건네보신환을 지금 싸서 먹고 있는데 한 일주일 먹은 게 효과 그렇게 빠르대다. 엄청 빠른다.
0: 예, 아주 좋습니다. 예.
2: 예. 그래서 앉았다 일어나면 막 집이 빙빙 돌아가면서 난 어지럼증 난 특별히 심한다 빈혈다 미스면서
0: 예.
2: 그랬던 게 이거 일주일 먹은 게요. 인차 머리 막아지면 어지럼증 인차 나서 아예 나타난다. 응,
0: 그렇죠. 직접적으로 뇌조직에 영향을 공급하는 약이 되나요? 예. 뇌세포가 다 줄어들고 없어지고 뇌세포가 손상 왔을 때는 이런 약을 잡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지럼증 치료해야 됩니다.
2: 예. 어지럼증 일어나서 막 번져질까봐 무서워 또 붙잡아야 돼서 화장실에다가 이랬는데 그 증상이 좋아서 너무 좋습니다 지금.
0: 네.
2: 예. 그래 그러니까 눈도 어쩐지 막 뜨기 바빴댔습니다. 근데 그것도 좋아지고. 예. 예. 그 다음에는, 뭔가 뭐, 요즘엔 또, 소변에서 뭐, 자꾸 잣들어만도 나지만,
0: 예.
2: 낮에도 자꾸 저녁에는 더 잤을 때도 조금 배가 타고, 예, 손이 차면 그렇더라만도. 근데 그게 많이 좋아지죠. 이제, 뭔가, 신장 보신해서 그러는지.
0: 예.
2: 그게 많이 좋아지죠.
0: 예. 특히, 그래, 살 사람들은 이런 약 써줘야 돼.
2: 나는 효과 빨아줬는데, 그런 소리. 뒤에서 그냥 소리 났댔습니다. 윙, 소리 났습니다. 근데 거기 저녁에 딱, 낮에는 막 하이비, 뭔데 댕겨가면 조금 났는데, 저녁에 딱 누워 자자면 거기 휑, 무슨 윙, 소리 확 난다 말하고, 진도 아이들 다 말하고 죽겠다, 영민하면서. 근데 그 소리 나는 게 정말 많이 나왔었습니다, 지금 요즘에는.
0: 예.
2: 그래서 지금, 이제 약은 해서 뭐니 많이 아이 쌌댔습니다. 그래서 효과 좋지, 특별히 빠른 때로 나 먹어보려고 쌌는데, 일주일 먹기 그렇게 좋으니까 나. 오늘 좋으니까 더 먹자고 저 짜자버립니다. 근데 보니까 이 공장에서 큰 공장에서 만든 제작한 약이니까 아무튼 다를 때가 다른 약보다
0: 이 약은 믿고 쓸만합니다. 어제 제약공장은 대단한 제약공장
2: 그러니까 큰 공장이라면 이래더라 말이야. 오늘 썼습니다. 이게 내가 또 먹자 오늘도 배달 받겠습니다.
0: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2: 예.
1: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501-2797번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네,
1: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이 약을 소개드리면서 우리 꼭 알아야 될 의학 지식이 뭐인가 하면은 콩팥이 양기 문제입니다. 우리 몸에는 양기하고 음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음양이 평형을 잃는다 할 때에는 몸에 병이 생깁니다. 자연도 그렇습니다. 자연도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낮을 양이라 말하고 밤을 음이라고 말합니다. 양지 쪽이 있으면 산도 그렇지 않습니까? 양지 쪽이 있으면 음지 쪽이 있고 우리 그렇지 않고 낮에 해가 뜨고 밤에 달이 뜨는데 낮에 해가 아예 뜨고 계속 달이 뜬다고 생각해 보시오. 세상

0: 이 마무리 잘할 수 없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2: 네. 저도 지금 권예보시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금.
0: 네.
2: 네. 내가 이제 한번 온 후로부터, 예, 그냥 혈압이 파동이 많아 놓으니까, 예, 머리가 그냥 뻥하면 아프고, 어지럼증이 자꾸 나고, 심장도 좋지 않고, 예, 경력도 없고 해서, 예, 이약 저약 써도 이제 크게 허전이 없어서, 예, 민바르 선생님 강의를 듣고, 지금 권예보시한은 이제 한,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네.
2: 예, 그런 게 지금 이약 먹은 다음부터, 예, 이게 혈압이 온정되는 게 알립니다, 지금.
0: 예, 이게 뇌가 건전하자면 혈관이 건강해야 됩니다. 이래서 피가 맑아지고 혈관이 건강한 약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뭐 혈압이 있다, 뇌경색이 있다, 심장병이 있다, 이런 사람들 효과 잘 봅니다.
2: 예, 그러나 어지럼증이 굴이 나던 게 어지럼증이 없어지고 경력이 많이 좋아지고, 예, 머리 맑아지니, 예, 영 정신이 나는 게 지금 알린다, 지금.
0: 네, 그렇습니다.
2: 예, 제가, 법에 서수가 많아서, 예, 전화기 뭐 화장실이 갔다 왔다 하니까, 담을 못 하니까, 머리 막, 저기, 뭔가, 머리도 멍하지. 눈도 보였고, 그러던 게, 예, 이 약 먹은 다고 소변 사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으니까, 예, 잠을 얻은 영, 정말, 콩잠을 자나 닮이 없습니다, 지.
0: 이약에 그, 잠이 잘 자는 신경, 불안, 이런 치료제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중약으로. 예, 예, 이래서 잠은 못 잔다, 그냥 짜증이 난다, 건망증이 있다, 이런 사람들 특히도 좋은 약입니다.
2: 예. 그래, 잠을 잘 다니야, 정말 살 것 같습니다, 지금. 예,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제 그동안에 활동이 있다니, 활동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0: 예. 예, 우리 활동, 우리 방송 시작될 때면 계속 말씀드리는데, 일단, 열 꽉 싸면 여덟 꽉, 예, 그리고 그 더 드리는 Q10이라는 이 성분이 좋습니다. Q10도 이렇게 전화하고 참가하시는 분들, 우리 아홉 꽉 신어드리고, 예, 다섯 꽉 싸도 세 꽉 드리고, 그렇습니다.
2: 와, 그렇습니까? 그럼 이 우리 남편과 둘이 먹길래 이게 열광 싸는 이 활동에 참가하자 그런다. 예.
0: 그게 좋습니다. 이만한 약에, 예, 이렇게 산조인이 들어가고 비싼 약이 다 들어갔는데 이 가격이다 하면은 열광에 8광을 싸면 거반 절반 값이 내려집니다.
2: 예. 예, 선생님 알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세요.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네. 우리 몸의 양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양기나 음기나 다 중요하지만 특히 우리 몸의 양기가 부족하다 할 때는 전체적인 대사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 신진대사가. 신진대사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나쁜 거는 배출하고 좋은 영양 성분은 세포가 흡수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신진대사입니다. 몸에 양기가 부족할 때는 이런 대사가 우리 몸에서 진행이 못 됩니다.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3: 네. 아니, 보시나요? 저는 이전 이 광고 이래 나왔습니다. 이 방송에.
0: 네, 텔레비로 나왔습니다.
3: 네,
0: 다른 네, 방송에 나온 거는 이 산동 악교 제약 공장 게 아닙니다.
3: 네, 맞습니다. 이전 이약
0: 네,
3: 이제 검사받았습니다. 이거 여기다 쓴 건 전혀 부성원이라고는 뇌를 건강하게 하고 또 공파주 보양하고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이게 머리가 더는 항상 어지럽고요. 어지럽고 휴행하고 예. 아침에 일어나면 더 했는데 그때 이거 쓰니까 많이 효과 좋았어요. 그리고
0: 예.
3: 공파주도 좋았어요. 저는 사업에 일어나게 안 나가고 거품이 그때 밤새에 자주 왔습니다. 이거 쓰니까 예. 사업에 시원하게 나가고 거품 있는 게 없어져요. 이전에 밤사업에 한 6배, 7배 됐습니다. 그런 게,
0: 예.
3: 그런 게 그때 쓰고 나 한 10달 썼는가?
0: 예.
3: 밤사업에도 많이 다들 한 번이나 되고, 그래, 이번에 또 이야기 나오니까, 이야기 또 쓰자고 그랬는데, 이번에.
0: 예. 소변에 거품이 나간다, 그 다음에 전열성 비대 있다, 여도염 있다, 선시, 콩팥이 허하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녹용이나 홍삼이나 이런 약이 들어갔을 때, 그러면서 음양 평형을 잡아주는 약이 들어간 이 약을 쓰게 되면은 다른 약에서 보지 못한 효과 봅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3: 예. 예, 알겠습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우리 선 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0: 있습니다. 곰팥쥐 향기란 전체 우리 몸이 살아가는 데서 꼭 필요한 특히 신진대사를 한다거나 머리가 어지럽다 할 때는 곰팥쥐 향기가 허해서 우리 몸의 기를 머리에 거정 순환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전체 우리 몸이 이 기가 순환할 수 있게끔 돌과주는 힘이 이 발동기의 힘이가 곰팥쥐 향기 문제입니다. 향기라는 게 이렇습니다. 그래서 손발이 특히 시린 사람들, 특히 발이 시린 사람들, 발이 시리다는 거는 혈액이 발걷은 가지 못한다. 왜서 혈액이 발걷은 가지 못하는가? 이 양기가 부족하게 되면은 우리 몸의 전체적인 온기가 돌지 못한다. 집안도 그렇습니다. 이 온기가 돌아야 되지 찬 기운만 돈다 할 때는 사람이 오래 살 수 없는 집입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예. 근데 보시오, 하는 선생님이 강의하신 거 듣고서, 이거는 지하공사에 너무 좋고, 그러면 저도 이게 우리 언니 썼댔습니다. 근데 이거 지하공사에 좋다고, 우리 언니 신에 조금 적인다. 좀 당뇨병도 있고, 연세도서 같이 둘이지 않아요. 그래, 이게 자꾸 그래서 신에 적이 일어서서, 그래, 선생님과, 정말 이렇게 물어보고 이게 치료될 수 있다. 우리는 이제 보는 손이 잠 자자고 잠 자자고 그다음에 기력이 좀 좋아지고 그다음 뭡니까 이게 심해 조식이 그래서 밤에 일어나 계속 다각질 그게 없어졌단다. 그 딸이 얘기하는 게
0: 저기 때문에 치료되는 이야기입니다. 치매는
2: 예, 진짜 저기 선생님 된다 했죠. 굉장히 이렇습니다. 그래, 완전히 그렇게 이렇지는 계속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 예. 나도 그게 좋다니까. 이제 한 야들에 먹었는데, 늘 많이 너무 편안한다, 선생님이라고 뭡니까? 예. 마음이 편해. 예. 마음이 좀 편해. 언제나 마음 편안하지 못, 무슨 일이 없는데 마음이 참 편안하지 못한 게 맞습니다. 정말 이게 대세입니다. 예. 그리고 예. 그 다음에 경력도 좀 없고, 예, 잠 못 잤습니다. 그러니까 내 예. 이제 한 일주일 좀 야들에서 이제 예, 잠 자자고 마음 편안할까, 예. 그럼 무슨 일이 없는가, 그래서 어머니로서, 예, 어머니, 마음 편하고 어머니 편안하다 말입니다. 예. 그래, 이번 우리 학교에 두 집이 싸게를 싸서, 그럼 열 가게, 아들 가게 쓰니까?
0: 예, 이 산조인에다, 룡골에다, 예. 사인에다가 이게 다 들어간 약이 없습니다, 저만에. 그리고 이전에도 다른 방송을 통해서 동네보신환이라는 약이 소개됐댔습니다. 그런데 예, 약이 아닙니다. 이 중어 예. 의조 지하공장에서 만든 금리보시화는 우리 방송에서는 처음입니다.
2: 예, 공사에 예. 관계 많습니다.
0: 예, 예, 그렇죠. 예,
2: 수고하셔. 예, 감사합니다. 오늘 배달하겠습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의학을 소개드리면서 우리 그 설명드려야 될 의학상식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곰팥쥐 향기 부족. 이거는 우리 몸이 만병을 불러올 수 있는 원인이다 이 말입니다.
1: 네. 그래서 우리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0: 네.
3: 예, 저도 지금 전번에 강의 듣고서 수변 강의 듣고서 이 건네 보시하니 내 약사 썼는데 지금 내 증상한 게 제가 머리가 항상 깽하는데 뒤뒤뒤 뻣뻣하고 그리고 저 이 기억력이 자꾸 저 잊어먹게 된다고 같은데 네. 찾아갔다네 이런 정도 그리고 또 이 신장이 항상 황황하고 막 불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인데 그래서 이 상품을 굉장히 공장에서 이게 정말 제일 큰 제일 처음 나온 정말 중국에서 제일 처음 만 공장에게 제약 공장에게 생산하니까 눈썹 있고 이렇게 한데 나는 병이가 여러 가지니까 어쨌든 약이 좋다는 게 사용량이 나오면 꼭 바꾼단 말입니다.
0: 네, 이 약은 확실히 좋습니다.
3: 예, 나이가 들까 자꾸 병이란 거 옛날에 뭐 어디가나 오면 물러나는데 지금 대회 자꾸 성불한단 말입니다.
0: 점점 심해지죠.
3: 예, 그러니까 아이스 많이 된단 말입니다. 예. 예. 예, 여러 사람들 이제 들어볼까 이 심해 증상도 좋고 이게 얼마나 확실히 정신상에 지금 내내 생각하는데 기분이 좋단 말입니다. 예.
0: 예.
3: 안 좋은 얘기, 솔직하게 크게 알겠지만, 항상, 그, 운동하면 이렇게 기분, 그런 증상이, 우울증 이런 증상이 심하다고 합니다.
0: 예, 이 시간이 돼서 그런데, 예. 이 약을 꾸준히 쓰십시오. 더 좋은
3: 예.
0: 약입니다.
3: 예. 선생님 왔다니, 강의 명심에 듣고 드려요. 저는 예. 약은, 이 약, 암 약은 없다 싶으면, 네. 이래, 예, 이런 약을 명심했어요.
1: 그래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건조증의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오늘 역시 우리 연기 입간 구복액에 대해서 설명드립시다. 먼저 오늘부터 우리 우대 활동이 새롭게 나왔는데 이번 우대 활동은 적게 사는 사람들도 우대 활동에 참가할 수 있게끔 돼 있는 우대 활동입니다. 여덟각 산다 할 때 우리 여섯각을 떠드리고 이래서 굳이 우리 처음 쓰는 분도 좋고 그 다음에 아직 나는 경제적으로 좀 곤란이 있어서 좀 써보기 쉽다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적게 싸도 우대 활동한다 이 말입니다. 상세한 문의는 우리 약국 전화 501-2797을 이용하신다 할 때 배달도 되시고 상세하게 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이 방송은 20분밖에 없기 때문에 무시개나 이 좀 상세히 설명드리자면 시간이 아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제가 이 시간대에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강경락이 막혔다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 공부를 해봅시다. 강경락 하는 거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중의들이 우리 중시 여기는 한 개 치료법입니다. 강경락이 막혔다 할 때는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전신적으로. 그러면 간이 경락이 막히면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가, 어떤 증상이 나타나서 이것이 강경락이 막혔다고 진단할 수 있는가. 일단 먼저 이런 강경락이든 폐경락이든 모든 우리 몸에 존재하는 12개 기본 경락, 그게 인맥, 동맥 합하면 총 사람은 14개의 기본 경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락이 막힌 거는 강경락뿐만 아니라 심장경락이든 이런 삐초나 MR이나 이런 현대 우리 의학에서 기계검사로 나타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경락이라는 거는 우리 중의에서만 주장하는 이런 정답치료법이죠. 그래서 강경락이 막혔다 해서 가서 간도 화음하고 비초도 찍고 MRI도 찍은데 이렇답니다. 이런데 그거는 이런 기계검사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의 진단에서 나타납니다. 맥을 짚는다거나 그 다음에 증상을 본다거나 물어본다거나 우리 중의에는 사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가지 방법으로 진단하죠. 왕원원체라는 네 가지 진단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 이 강경락이 막혔는가, 뭐 폐경락이 막혔는가, 위경락이 막혔는가 이런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 강경락이 막혔을 때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또 중의들은 어떻게 진단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간이라는 거는 우리 경락이 막히게 되면은 옆구리 양쪽 옆구리에 갈비뼈 밑을 해서 자꾸 이 좀 뿌듯하고 특히 터지는 듯이 우러나는 듯이 아픕니다. 어쨌든 이 옆구리에 와서 불편하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0: 여자들이라 할 때는 남성분들도 한 가지지만 여성분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양쪽 즉 가슴이 옆구리 쪽으로 올라오면서 중간이 아닙니다. 양쪽 즉 가슴 그쪽이가 계속 이렇게 불어나는 것처럼 특히 생리가 오거나 이럴 땐 더 합니다. 예? 짱퉁이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걸 자꾸 떠두게 되면은 유방에 와서 종물이 생기고 유방암이 생기죠. 예? 남성분도 유방암이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1: 네. 예.
2: 저는 저기 단맛이 없고 그리고 시간에 매일 떡들어주고 그게 냄새가 나면 그러면 병원에 가 검사할 거 아니에요. 아, 위 나쁜가 하고 했는데 간에 갔다 걸렸다고 하니까 간에 도착했다.
0: 네.
2: 그래서 이 약을 얻어 주는 건데 싫다고 나는 집에 가서 먹어야겠다.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이 습관 명확히 할까 여기가 간에 좋대요. 계속 있었는데 내가 벌써 한 수업날 약간 더 됐거든요. 이게 맛이 오더라면 약간씩.
0: 네.
2: 그래서 밥 처음 먹기 싶어 생각도 많은데.
0: 네.
2: 그러면 손은 갑자기 움직이기 쉽고. 그냥 한 달 약간 넘어서 두 달 되니까 완전히 이게 밥맛이 제대로 돌아서더라면 난 벌써 나서니까 이게 밥이 밥맛이 약간 여기 나아진다는데. 그게 벌써 두 달 되니까 완전히 좋아지더라고요.
0: 네.
2: 그래, 내 석 달 만에 병원에 검사한 게 간이 모든 많이 소화됐다는 거예요. 그랬다. 그러니까 이 간에는 정말, 야, 미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네. 내가, 눈도 구우였던 게 어제 넉 달 담는 눈도 구우였던 게 눈도 지금 와가지고. 이게 이렇게 나오니까 나는 요에 이기다가 지금, 약 꾸준히 어제 틀려서 하고 이번에 활동에 도움을 대단히 받았다고.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네. 활동이 있습니다. 예.
2: 그렇지만,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0: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약은 연기 입간구복으로서 다른 약에는 없는 천연 오색용지가 들어간 게 특징입니다. 이전에 다른 데서 강의하던 입간 맹목구복액이 아닙니다. 예. 연기 입간구복액은 그 약재 성분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오색 천연 용지가 들어갔고 그 위에 격골암이라든가 구기자라든가 이런 데서 또 주요 성분만 추출해서 뽑아낸 약으로서 고여 준주헐부터 다릅니다. 국약 비준 번호부터 완전히 다른 약입니다. 때문에 간경락을 열어주고 간세포를 재생하는 데서 제일 우리 미천가지 중약재 가운데서 효과가 좋은 오색 천연 용지가 들어간 게 특징입니다. 피부가 거칠거칠하고 마르고 가렵다. 이게 우리 늙음하게 들어서서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런 증상이 다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이 딱 늙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의 진액이 말라가는 증상이죠. 기계에다 기름을 칠해야 기계가 소리 없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몸도 이 진액이라는 게 바로 기름입니다. 이게 다 우리 몸의 진액이 말라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연기 입간구복액을 쓰게 되면은 우리 기계에다가 기름칠한 것처럼 우리 몸의 진액이 잘 생산이 됩니다. 진액이 잘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많은 문제점들이 치료되고 해결되게 되죠. 예? 그래서 이런 효과 반응이 나올 때 보면 이분은 확실히 우리 연기 입간구복액에 제대로 되는 효과를 보고 있거나 이걸 느끼게 됩니다. 저희들 연기강 구복액은 이렇게 강경락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간세포를 재생할 수 있고 그 외에도 오색 천연용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을 잡아주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어느 한 장기 하나만 좋아도 안 되고 어느 한 장기 하나만 나쁘대도 그 나쁜 장기만 나쁜 게 아닙니다. 다른 장기 다 손상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을 잡아줄 수 있는 있는 이야기가 연기 깡구박이라 말씀드립니다.
1: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성당이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은 전문 주재회를 주재 소집해 전주 8개 현시 중대산업대상 진척정황 회고를 청취했습니다.
3: 주인대 대표이자 길림 도문 변경 경제 합작부 당사위원회 서기이며 관리위원회 주임인 공유환은 대표 직책을 참답게 수행하면서 고품질 발전에 자신의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2: 도나시 2025년 높은 표준 농지건설 대상이 다그쳐 추진되고 있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은 11일 전문 주재회의를 주재 소집해 전주 8개 현시 중대산업대상 진척정황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금평 총서기가 길림성당위 정부 사업 회보 청취시한 중요연설 정시를 깊이 관찰하고 연변 발전의 단계적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며 현역경제 발전에 대한 중대산업대상의 중요 지탱 역할을 깊이 인식하면서 난관을 돌파하고 목적성 있게 힘을 기울이며 종합시책해 대상 추진에 영향 주는 병목 지약을 백방으로 해결하고 발전을 지탱하는 중대산업 대상이 다그쳐 낙착, 건설, 조업하도록 추동함으로써 연변 도약 추월을 다그치는 데 강력한 동력을 주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서 각 현시당위 주요 책임자가 PPT와 결부에 각기 연결 국태자동차, 정격자동차, 고강인성 합금재료 종합 부분품 지능 제조, 훈춘 연산 50만 톤 재생 알루미늄 원형 주괴, 어콩 석유화학 100만 톤 청정에너지 심층 가공, 도나 텍서 300메가와트 풍력 발전, 중국 공급 판매 주황 주방 및 공급 사슬, 피크 조절 에너지 비축 발전소, 200메가와트 관성 바퀴 전기 화학 혼합 독립 에너지 비축 발전소, 도문 연산 50만 톤 메탄올 청정연료, 쓰레기 소각 발전, 신형 독립혼합에너지 비축 발전소, 용정 탄소섬유 고신기술산업단지, 용도 고학기술혁신단지, 활용 성마동 몰리브덴광 개발리용, 북위력혁 전력망 측 독립에너지 비축 발전소, 왕청 대리수구 동몰리브덴 다금속광, 승호 신소재 고학기술산업단지 2기, 안도 전력망 구축형 에너지 비축 발전소, 천사력 장백산 광천음료 등 20개 중대산업 대상 진척정황을 회보했습니다. 이 중대산업 대상들은 신소재 신형에너지 비축, 장비 제조, 광산 개발, 농특산물 가공 등 분야를 포괄하는데 준공 조업된 후 산업구조 최적화, 산업군집 장대, 새 경제 장성점 구축에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호가복은 대상 진척 정황을 자세히 문의하면서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 여러 사람들과 함께 분석하고 해결책을 연구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중대산업 대상은 산업전환 성격, 신질 생산력 육성의 중요한 줄선이자

0: 경제 상승을 안정시키고 발전 비중을 증강하는 유력한 지탱입니다. 근년 내 각 현시 여러 부문과 각급 지도 간부들은 산업 대상을 잘 들어주는 것을 중견 일로 삼고 중점 산업의 사슬 보완, 강화, 연장에 초점을 맞춰 적극적으로 밖으로 나가고 안으로 청해드리며 백방으로 대상을 유치하고 추진함으로써 1년에 중대 대상이 낙착 배치되고 착공 건설되도록 추동해 전주 경제사회의 고품질 발전을 위해 부단히 기세를 모으고 에너지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상 건설 과정에 여전히 시공 진도가 비교적 더디고 투자 강도가 예기에 미치지 못하는 등 두드러진 문제가 존재 대상이 예정 기일 내에 조업하고 효율을 내는 데 어느 정도 제약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완해야 합니다. 반드시 문제를 직시하고 통점을 정조준하며 깊이 분석하고 정확히 찾아내며 정밀하게 시책해 문제를 다그치어 해결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일은 사람이 하기 나름이고 사업은 사람이 이게 흥합니다. 실천이 증명하다시피 재반 사업의 돌파, 발전 국면의 개척, 아름다운 전망의 실현은 구호를 외치거나 기다린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모두 분투하고 실천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각 현시 여러분과 각급 지도 간부들은 단숨에 밀고 나아가는 기세를 가지고 난관 공략의 투지를 유지하며 곤란을 맞받아 나아가고 문제를 향해 달려가며 압력을 이겨내고 일해야 합니다. 실질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내와 대상 추진을 지약하는 난점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착실한 사업 성과로 대상 건설 속도를 내어 대상이 조속히 조업하고 효율을 내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건설 중인 대상을 추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연도 투자 계획과 형상 진도 요구를 예의주시하고 대상 시공 황금기를 틀어지며 대상 투자 측과 시공 단위가 투자 강도를 높이고 시공 조직을 최적화하도록 독촉해야 합니다. 인력과 기계를 동태적으로 배치하고 여러 공사 교차 작업을 합리하게 배치해 시공 효율을 1층 높여 공사 기일을 앞당기고 진도를 다그침으로써 대상이 조속히 모습을 드러내고 성과를 보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막힌 부분을 백방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건설 진도가 예기에 미치지 못하고 낙착이 비교적 더딘 대상에 대해 한계 대상 한계 전담반과 부문 간 협동 연동 기제를 엄격히 실시하고 연속 회의를 정기적으로 조직 소집해 집중 협의 진단을 해야 합니다. 융자 대출, 전단계 수속 처리, 투자 주체 변경 등 관건고리를 겨냥해 맞춤형 해결 방안을 제정하고 책임 분공을 명확히 하며 추진 조치를 세분화해 대상 추진 과정의 각종 장애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대상이 빨리 준공 조업에 효율을 내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투자 유치를 뒤틈없이 틀어줘야 합니다. 지도 간부들은 앞장서 투자 유치를 기획하고 솔선의 외지로 나가 투자 유치하며 투자 유치 지역을 정밀하게 확정하고 기업의 투자 능력을 자세히 판별하며 목표 기업 명세를 제정해야 합니다. 자질이 우수하고 성의가 충분한 중점 기업에 대해서는 방문과 대면 상담을 자주 실시하고 자원 천품, 우대 정체, 요소 원가, 단지 플랫폼, 경영 환경 등 면의 비교 우세를 전방위적으로 보여주며 기대할 만한 투자 전망을 명확하게 설명해 더 많은 량질 기업이 연변에와 투자 흥업하도록 흡인하고 더 많은 제조업 대상이 낙착 배치되도록 촉진해야 합니다. 주급 관련 지도 일꾼, 조직속 관련 부문과 단위 주요 책임자, 각 현시 당위 주요 책임자, 정부 분관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6월 10일 우리조는 중앙 제2생태환경보호 독찰조에서 이첩한 제32진 군중 신소 신고 사건 도합 9건을 전달받았는데 전화 5건, 편지 4건입니다. 그중 연결시 2건, 훈춘시 2건, 중점 사건 1건, 도나시 1건, 왕청년 1건, 안도현 3건, 중점 사건 1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 사건 중 여러 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9건입니다. 그중 대기 관련 사건이 2건으로 22.2%, 토양 관련 사건이 1건으로 11.1%, 생태 관련 사건이 5건으로 55.6%, 기타 관련 사건이 1건으로 11.1%를 차지합니다. 6월 11일 우리조는 중앙 제2생태환경보호 독찰조에서 이첩한 제33진 군중 신소 신고 사건 1건을 전달받았는데 편지 1건입니다. 신고 현시는 활용시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 사건은 생태 관련 사건입니다.
0: 조인대 대표이자 길림 도문 변경 경제 앞잡고 당사위원회 서기이며 관리위원회 주임인 공유안은 실무로 단지 발전을 주동하는 한편 대표 직책을 참답게 수행해 고품질 발전에 자신의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길림 도문 변경 경제 합작구에 들어서면 공사 현장이 대선 건설 분위기로 뜨겁고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공유안입니다. 직책을 맡은 이래 저는 초심 사명을 견지하면서 지역 발전에 중심을 떠매고 인대 대표 직책을 함께 참답게 수행했습니다. 경제 발전에서는 산업 육성과 대상 난관 공략을 핵심으로 실물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경영 환경을 최적화하며 단지 기초시설 약점을 보완해 단지 경제가 질과 효율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발전하도록 전력 추동했습니다. 주인대 대표로서 공유안은 기업 현장에 심입해 업무를 보며 밀착 봉사를 했습니다. 그는 기업이 물, 전기 사용 문제와 부대 시설 등 난제를 신속히 해결한 동시에 산업 배치, 단지 발전, 경영 환경 최적화를 주제로 의안과 건의를 제기해 지역 발전을 뒷받침했습니다. 공유안입니다. 대표 직책 수행 면에서는 기층 일선에 뿌리 내려 기업과 대중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면서 여러 정황을 수집해 기층 기대사항을 고품질 발전 주동 건의로 전환했습니다. 앞으로도 성실한 노력과 책임감으로 직책 이행 공약을 지키면서 마음과 힘을 모아 발전을 도모하고 진심
1: 중국 건축 제8공정국이 시공을 맡은 2025년 높은 표준 농지 건설 대상 제1입찰 구간 시공 현장에서 전체 작업 일꾼들이 목표를 조준해 난관을 공략하면서 공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공 현장에서 굴착기가 로반 메우기 작업을 하면서 토사를 로반에 채워 지면을 평탄하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 건축 제8공정국 길림성 도나시 2025년 높은 표준 농지 건설 대상 시공 제1입찰 구간 대교향 책임자 주자홍입니다. 우리는 경작지 도로 로반 로면 작업을 제외한 모든 시공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남은 시공 임무는 9월에 전부 완수하렵니다. 주자홍의 소개에 따르면 높은 표준 농지 건설 대상은 객토치환 등 핵심 공정이 포함되어 있어 한때 흙을 얻기 어렵고 겨울철 시공 조건이 차하며 현장 진입 도로가 원활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건설 단위에서는 각 참가 단위와 협동해 시공 방안을 최적화하고 시공 통로를 신속히 뚫었습니다. 노저온 동결 해동 등 불리한 역량을 극복해 대상이 질서 있게 추진되도록 보장했습니다. 주자홍입니다. 대상이 준공되면 18만 모 농지에 중요한 기초시설 보장을 제공하고 경작지 관계 배수 능력과 농기계 작업화 수준을 전면 높이게 됩니다. 지금까지 도나시 2025년 높은 표준 농지 건설 대상은 단계적 성과를 거뒀습니다. 루게로 경작지 만 208모를 정돈하고 도랑 호안 300여 킬로미터를 쌓았으며 기슭 비탈 보호 6.1km, 암고 4,450개, 경작지 도로 250km를 건설했습니다. 현재 돌망태, 도랑, 로면 등 관건 공사가 전력 추진되고 있으며 전반 대상은 올 연말에 준공될 전망입니다.
0: 조미전결시 2026년 불법 금융활동 경계선전월 활동이 10일 연길에서 가동됐습니다. 이번 활동은 주재정국, 중국인민은행 연변주분행, 연변금융감독관리본국에서 주최했습니다. 첫 주제 선전 강연 활동은 연계시 공원가도 연청사회구역에서 펼쳐졌습니다. 현장에서는 불법금융활동 경계 영상을 방영했습니다. 연계시민법원 법관이 전형 사례와 결부해 불법 모금과 금융사기수법, 식별방법과 권익수호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광대은행, 연변분행 등 단위에서는 불법 금융활동 경계를 주제로 한 상황극을 통해 주민들에게 사기방지 지식을 보급했습니다. 밖에서는 은행, 보험, 증권기구 등 단위들에서 주민들에게 선전 자료를 나눠주면서 금융안전 지식을 보급했습니다. 당일 오후 연길이민공원에서도 선전 활동이 펼쳐져 주민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주및 연결시 공안, 검찰원, 법원, 재정, 시장감독관리, 금융감독관리 등 부문과 16개의 관할구역 금융기구 사별꾼들이 현장에서 불법

0: 금융활동 방지 지식을 보급했습니다. 주재정국 금융봉사처 처장 왕옥단입니다. 정규 금융과 불법 금융 활동을 식별하는 간단하고 실용적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자격과 수익을 보면 됩니다. 금융감독관리 비준을 받지 못하고 정규 간판이 없는데 본금과 이자를 보장하고 수익이 높으며 위험이 없고 안정적인 수익을 승낙하는 것은 전부 불법 금융 활동입니다. 주공안국 경제범죄수사지대 금융대대 민경 장약설입니다. 근 3년간 전주공안경제범죄수사부문에서는 불법모금 형사사건 21건을 해명해 대중경제손실 3천여만 원을 만회했습니다. 목전 관련 사건 발생률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지만 불법모금 수단은 날로 새로워지기에 잠재적인 범죄 위험을 벌시할 수 없습니다. 전주공안경제범죄수사부문에서는 신형범죄수법을 지속적으로 조시하고 전문경쟁을 계속 강화하며 관련 부문과 협력해 불법 금융 분야 위험 우환 처리와 형사 타격 사업을 잘하렵니다.
1: 대학 입시가 끝난 후 여름 방학은 수험생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황금 시기입니다. 이에 주공안국 교통관리부문에서는 정규 경로를 통해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일깨웠습니다. 주공안교통경찰 운전수 시험중심 운전면허 신청 수험생들이 사업일꾼들을 조직하여 질서 있게 시험장으로 들어가 과목 1, 과목 2 관련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주공안국 교통관리지대 차 및 운전수 관리대대 민경 마용진입니다. 운전학습과 운전면허 시험은 합법적이고 정규적인 운전학교를 선택해 신청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시험의 모든 시험 예약, 과목 시험, 시험 비용 납부 등은 모두 공안교통관리 공식 시스템을 통해 통일적으로 진행되며 전 과정이 공개 투명하고 전 과정 감독 관리 기록이 남습니다. 일부 수험생들이 불법 분자들의 선전을 믿고 편법으로 운전면허 시험에 통과하려는 정황에 비춰 공안교통관리부문은 안전 제시를 발부했습니다. 마용진입니다. 무조건 합격, 합격 보장, 시험 면제, 자화 로선 선택, 내부 경로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부 사기입니다. 운전면허 시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시험 로선과 시험차는 모두 시스템에서 무작위로 배정합니다. 불법 분자들은 늘 운에 기대는 방식으로 수험생들을 속입니다. 마치면 돈을 받고 틀리면 돈을 돌려줍니다. 광범한 수험생들이 잘 식별하고 성실하게 시험에 임하기 바랍니다. 이 밖에 공안교통관리부문에서는 여름방학 운전면허 시험 봉사를 최적화하고 수강생 신청 증가량에 따라 시험 계획을 합리하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교통관리 12123 플랫폼에 의탁해 수험생들이 온라인으로 시험을 예약하도록 편의를 주고 있습니다.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리봉 김민혜였습니다.
2: 다양한 목걸이 볼거리로 유명한 이곳. 짙은 전통문화가 숨쉬는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 여기는 연길입니다.
3: 아름다운 도시 연길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4: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

0: 광장 프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미선입니다. 저희 프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고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정보 받겠습니다. 4시 전까지 정보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륜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2: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노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1: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2: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1: 30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2: 특별 빈곤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1: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0: 네, 먼저 전화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3: 예.
0: 네, 안녕하세요.
3: 그 경비나.
0: 네.
3: 그 소목축장에 일할 사장님들이 이게 나한테 전화해줬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경비 혹은 소사양장의 충목 일자리를 구하세요.
3: 네.
0: 네. 연락번호 말씀주세요.
3: 그 전화번호는 네. 139.
0: 네.
3: 4332.
0: 네.
3: 7879입니다.
0: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3: 네, 재방송 해주세요.
0: 알겠습니다.
3: 네, 수고하세요. 네.
4: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5: 덕분에 행복합니다.
4: 덕분에 잘 됐습니다.
5: 감사와 긍정의 한마디 덕분에.
4: 사랑과 배려의 한마디 덕분에.
5: 훈훈한 향기 넘치는 이 한마디는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는 첫걸음입니다.
0: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6: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6: 네, 오늘도 수고하십니다.
0: 감사합니다. 어떤 정보 제공하시려고요?
6: 네, 지급한 정보 내려고 합니다.
0: 네, 말씀 주세요. 네,
6: 지 위치는 전남 중심에 있는
0: 네.
6: KG쇼치 3층입니다.
0: 네.
6: 네, 면적은 61평쯤 더 되고요.
0: 네.
6: 량수 2층의 남북집입니다.
0: 네.
6: 네, 뒤에는 물건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도 따로 있고요.
0: 네.
6: 야시장도 가까이 있습니다.
0: 네.
6: 네, 연기 전화번호는 156-0050 9121번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참여 고맙고요.
6: 네,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해서 다음 분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7: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7: 예, 그 자전거를 좀 얼써 여자용 하나 사려고 하는데요.
0: 아, 여성용 중고 자전거를 예, 사시려고요.
7: 알류형이?
0: 네, 26형. 네, 네. 네.
7: 우리 전화 여우.
0: 네.
7: 알류치바.
0: 네.
7: 영알우스.
0: 그래요. 연길이죠? 네.
7: 연길입니다. 설남입니다.
0: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7: 네, 감사합니다.
0: 연락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7: 예. 네.
8: 다양한 목걸이, 볼거리로 유명한 이곳. 짙은 전통문화가 숨쉬는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 여기는 연길입니다.
9: 아름다운 도시 연길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 매일 오후 3시 20분에서 4시까지 초단파 102.3MHz로 방송되는 정보광장은 여러분께서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0: 정보광장에서는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방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광장 무료 열선 전화는 256-1111번과 256-1112번입니다.
1: 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네, 집을 시에 들어갑니다.
1: 네.
2: 위치는 시 강교 서쪽에 있는 집을 세줍니다.
1: 네.
2: 면적은 41평방이고
1: 네.
2: 2층 집입니다.
1: 2층입니까?
2: 예.
1: 네.
2: 연계 전화는 188
1: 네.
2: 4439
1: 네.
2: 0061번입니다.
1: 0061번.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2: 청소 부탁드립니다.
1: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수고하십니다.
1: 네, 감사합니다.
3: 그 집을 팔려고 그럼.
1: 네.
3: 위치는 그 하남의 시가시장 근처에 있습니다.
1: 네.
3: 7층 집에 5층이고
1: 네.
3: 면적은 70평입니다.
1: 네.
3: 그리고 다음 한편에 국제 고성화 하원의 집인데
1: 네.
3: 7층 집에 1층이고
1: 네.
3: 면적은 50평입니다.
1: 네.
3: 받을 가격은 15만 받았다.
1: 네.
3: 연락처는 요파파.
1: 네.
3: 4473.
1: 네.
3: 3865입니다.
1: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적었습니다.
3: 네. 수고하세요.
1: 네.
0: 정보광장에서 방송되는 정보의 진실성과 각종 권리 침해 행위 및 교역상방치 간에 발생한 분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정보 제공자가 모두 지게 됩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발표할 수 없습니다. 광범한 청취자들께서 정보를 이용하실 때 정보의 진실성을 꼭 확인해 불필요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0: 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예, 농촌에 있는 백돌집 합니다.
0: 네.
1: 집점은 더문시 령성 과수농장 가족사택이고 주집이고 중간집입니다.
0: 네.
1: 면적은 34평방 조금 안 됩니다. 양철기와 세기와이고 집 안팎을 새로 장식했고 백돌 토성 다고 백돌 창고도 있습니다. 채소식물밭도 있습니다. 가야강이 가까운 데 있어서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수돗물이 삼치물이고 깨끗하고 공기도 좋은 고장입니다.
0: 네.
1: 산화물도 야산에서 많습니다.
0: 네.
1: 구유 토지에서 냉이 등용이 가능합니다.
0: 네.
1: 연락번호 138-9433-3616번입니다.
0: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1: 예, 수고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연결해 봅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2: 오, 양로원에서 호리를 공부하려고요.
0: 양로원에서 간병인을 구하세요.
2: 네네네.
0: 네. 남녀 제한 없습니까?
2: 남녀 제한이 없고요.
0: 네, 나이 제한은요?
2: 없어요.
0: 다 없습니까? 그래요. 네, 네. 연결입니까?
2: 네.
0: 그래요. 네, 연락번호 남겨주십시오.
2: 159.
0: 네.
2: 0433.
0: 네.
2: 2100
0: 159-0433
2: 2100
0: 네, 159-0433-2100번요.
2: 네, 맞아요.
0: 알겠습니다.
2: 수고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더문시 령성과수농장 가족주택에 벽돌집을 팝니다. 면적은 34평방미터 조금 안 되고요. 집안 밖으로 새로 장식을 했습니다. 벽돌 창고도 있고 여름에 남새를 가꿀 텃밭이 넉넉하다고 합니다. 수돗물은 깨끗한 샘물이고요. 국유 토지여서 명리 변경도 가능합니다. 연락번호 138-9433-3616번 138-9433-3616번입니다. 연길시 북대에 위치한 대우화원 아파트의 4층 집을 팔거나 세줍니다. 면적은 43평방미터 조금 넘습니다. 집안이 아주 깔끔하고 햇빛이 잘 들어온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9-4339-4745번 139-4339-4745번입니다. 연길시 제10중학교 부근에 있는 북원서구역의 4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58평방미터이고 네, 시장이 가깝고 교통이 아주 편리하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6-3433-2636번 136-3433-2636번입니다. 연길시 천남에 위치한 전신서구역의 3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61평방미터 조금 넘고요. 네, 남북이 통한 집입니다. 침실 두 칸이 있고요. 북쪽에는 물건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56

1번 188-4433 6551번입니다. 70세 좌우의 가사도우미 한 분을 구하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8-0443-3095번 138-0443-3095번입니다. 연길시 당교 서쪽현에 있는 2층 집을 세웁니다. 면적은 41평방미터입니다. 연락번호 188-4439-0061번 188-4439-0061번입니다. 네, 병원에서 사용하는 환자용 침대를 저렴하게 팔려고 합니다. 800원에 샀는데 8개월간 사용하다가 현재는 100원에 저렴하게 처리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37-0443-3807번, 137-0443-3807번입니다.

인생의 긴 교로에서 우리의 가슴을 넉넉히 채워줄 독서. 그것은 즐거움이고 멋입니다.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전민 독서, 연변 라디오 방송과 함께합니다.

0: 네, 한 여성분이 여성용 E6형 중고 자전거 한 대를 사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552678-1254번 1552678-1254번입니다. 한 남성분이 경비 혹은 서사양장의 일자리를 구하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94332-7879번 1394332-7879번입니다. 연결시 하남에 위치한 마닉도매 시장 부근의 5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0평방미터입니다. 이외 연결시 북대에 위치한 고성화원 아파트의 1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50평방미터이고 받을 가격은 15만원입니다. 연락번호 1884473-3898번 1884473-3898번입니다. 연결에 있는 모 양로원에서 남녀 제한 없이 간병인을 구합니다. 나이 제한도 없다고 합니다. 의향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590433-2100번 1590433-2100번입니다.
1: 아침이면 새들의 지속임 소리가 정다운 이곳, 싱그런 사과 배꽃 향기가 그윽한 이곳, 정신한 공기에 마음까지 상쾌해가는 이곳, 문명하고 아름다운 이곳,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요 아름다운 미래가 약속된 곳, 연변입니다.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0: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까지 보내드리고 있는 정보광장 프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상생활의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 실전화 256-111번과 256-112번 두 대의 전화를 4시 전까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1: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2: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노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1: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2: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1: 32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2: 특별 빈곤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1: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0: 원 연결시 창성시장 부근에 위치한 2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82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연락번호 156-6227-5007번, 156-6227-5007번입니다. 연결시 발전에 위치한 헝다 이핀 북적현 기럽 2층의 영업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140여 평방미터입니다. 음식점, 와인바, 맥주집, 불고기점, 커피숍 등을 운영하기에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583474-0233번, 1583474-0233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 주신 분 말씀 주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십니까?
3: 이게 그러니까 이 양로원 나왔단 말입니다. 아리랑 방송에서.
0: 네, 무슨 근데, 정보를 내시려고요?
3: 아니, 정보 내는 게 아니고 이제 네. 아리랑 방송이
0: 아리랑 방송이 아닙니다. 여기는
3: 내 말 잘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양로원을 소개하던데 번호가 틀린답니다. 어떻게?
0: 양로원에 간병인을 구하는 정보를 말씀하세요.
3: 예, 예.
0: 네, 그분이 남긴 번호가 1590433-2100번입니다.
3: 예, 근데 이 아이랍니다.
0: 그래요? 네, 예. 그분이 그러면 연락번호를 잘못 예. 남기신 것 같아요.
3: 글쎄 말입니다.
0: 네, 이제 내일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월요일 정도에 또 다시 정보를 제공하실지 기다려볼까요?
3: 예. 네, 알았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0: 알겠습니다. 네.
2: 매일 오후 3시 20분에서 4시까지 초단파 102.3MHz로 방송되는 정보광장은 여러분께서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방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광장 무료 열선 전화는 256-1111번과 256-1112번입니다.
0: 네, 연길시 중관천 서쪽현에 위치한 1층 영업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180여 평방미터이고 널찍한 앞마당이 있습니다. 식당, 회사, 미용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38-4436-6118번, 138-4436-6118번입니다. 연결시 하남가 천지로에 위치한 개원공관 아파트의 9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5평방미터 조금 넘고요. 집안의 가전기물이 고전합니다. 깔끔하게 장식을 했고 손댈 곳 없이 바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연락번호 1804330-0029번, 1804330-0029번입니다. 연변병원 동쪽현에 위치한 흠전 빌딩의 10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5평방미터이고 텔레비전을 제외하고 기타 가전기물이

0: 낮춰져 있다고 합니다. 한 달에 1200원 받으려고 합니다. 열공급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연락번호 1370438 7592번 1370438 7592번입니다.
1: 다양한 목걸이, 볼거리로 유명한 이곳. 짙은 전통문화가 숨쉬는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 여기는 연길입니다.
2: 아름다운 도시 연길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일전에 막을 내린 제7회 전국 농어법정 직업기능대회 농산물 중개인 기능경연 길림성 선발경기에서 우리조 산수들이 탄탄한 전문 능력과 능숙한 실기 기술로 훌륭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번 경연은 경기로 학습을 촉진하고 경기로 훈련을 촉진하며 경기로 건설을 촉진하는 리념을 견제하고 선수의 시세 분석, 시장 예측, 제품 판촉 등 실전 핵심 능력을 주로 고찰했으며 참여 범위가 넓고 전문성이 뛰어났습니다. 전성에서 80여 명이 참가 신청을 했으며 여러 단계의 경합을 거쳐 최종 18명의 업계 골간이 성급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우리조에서 경기에 참가한 4명의 우수 농산물 중개인은 전성 고수들과의 각축에서 두각을 드러내며 성급 결승전에 올랐습니다. 그중 길림지복과학기술요한회사의 정가흔, 도나대석두 리씨가족현대농업의 리광산 등 두 명의 선수가 대회에서 3등상을 획득해 연변 농산물 중개인 대회의 우수한 직업적 소양과 업무 수준을 남김없이 보여줬습니다. 우리조는 이번 경기를 계기로 농업인재 육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깊이 있게 추진하고 현지 특색 농산물 산업과 지역 공공 브랜드의 깊은 융합을 추동해 연변의 량질 농특산물이 판로를 넓히고 성을 벗어나 전국 각지로 향하는 데 조력함으로써 향촌 산업의 고품질 발전에 힘을 실어준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안도현 성문진은 상급 장애인연합회의 배치를 엄격히 시달하며 진과 천 전체를 포괄한 방문조사를 통해 중증 장애인 가정의 주거 현황, 생활 곤란 및 개조 수요를 일일이 알아보았습니다. 천민위원회 초보 심사, 진 장애인 연합회 재심사, 현 장애인 연합회 방문 확인 3급 심사 기재에 의탁해 개조 대상을 확정했습니다. 구체적인 개조에 앞서 장애인의 신체 상태, 주거 환경과 일상생활 실재에 결부해 맞춤형 개조 방안을 제정했습니다. 현재까지 출입문 교체, 벽면 리모델링, 온수기 및 무장애 변기 설치를 완성하고 태양 에너지 감지 등 스마트 카메라 등 편민 시설을 설치했으며 도합 23종 100개의 개조 대상을 마쳤습니다. 이런 조치는 중증 장애인의 주거 안전지수를 높이고 특수군체의 생활 조건을 개선했습니다. 성문진 관련 책임자는 향후 장애인이 급해하고 어려워하며 걱정하고 바라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무장애 개조 봉사를 끊임없이 최적화하며 따뜻한 조치로 장애인을 배려하는 마지막 1km를 원활히 하여 민생의 온도를 특수가정에 전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여러분은 땀을 많이 흘리는가요? 발안, 즉 피부가 땀샘을 통해 땀을 분비하는 것은 신체가 열을 방출하는 주요한 방식 중 하나이자 인체가 수분을 배출하는 경로 중 하나로서 체온 조절과 균형에 필수적입니다. 땀을 적당히 배출하는 것은 건강에 좋습니다. 체내의 대사산물은 호흡계통, 비뇨계통, 피부를 통해 배출되지 않으면 체내에서 쓰레기를 형성합니다. 전문가들은 일부 허약한 사람들이 땀을 많이 흘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땀이 많이 나는 사람이 반드시 허약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땀을 흘린 후에는 피로감, 추위, 바람을 두려워하는 상태가 나타나는데 이는 모두 허한의 증상입니다. 땀을 많이 흘리면 이런 네 가지 질병을 검사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당뇨병입니다. 고혈당은 자율 신경계통의 기능에 영향을 미쳐 수면 중이나 격렬한 운동을 하지 않을 때 땀을 많이 흘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혈당이 너무 높거나 낮을 때 자주 발생합니다. 두 번째로 갑상선 기능 항진입니다. 만약 몸에서 분비되는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많으면 신진대사율이 증가하여 체온이 올라갑니다. 시상하부에서 이 신호를 감지하면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 땀을 더 많이 흘리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세 번째로 감염성 질병입니다. 결핵, 에이즈 등과 같은 일부 감염성 질병은 야간 도한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면 중 많은 양의 땀을 흘리다가 잠에서 깨어나면 땀이 멎습니다. 네 번째로 자율신경장애입니다. 자율신경장애는 식물신경계통장애를 말하는데 국소다한증 및 전신다한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성은 출산, 갱년기 등 호르몬 변동이 심한 시기에 식물신경기능장애에 걸리기 쉬우며 이로 인해 정서가 불안해지거나 땀이 많이 나게 됩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주변 환경을 서늘하게 하고 공기가 잘 통하는 옷을 입으면 됩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노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2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3: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2: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3: 여기는 연길입니다.
4: 네, 정보광장 프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생방송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사진은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립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 비례는 인체가 소유한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리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캉카이 사지 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 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 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 비물라를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내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타의 사지 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미 됩니다.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0: 네,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지원액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는데요. 사지원액은 지금 한 가게 124원이라 하지만 해도 우대정착으로 나가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거의 3분의 1 가격에 가깝게끔 우대정착을 실행할 수 있을 겁니다. 명서방 눈병 치료약품은 한 가게 598원인데요. 지금 눈병치료약품에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면서 우대정책을 이용하는 차원이라 하게 되면 가격적으로 접수하는 데 많이 편리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액 이 제품 자체는 많은 분들이 견제해서 복용하시는 사이에 그 효과성에 놀랄 정도로서 많은 효과를 느끼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2억 3천만, 2억이라면 얼마나 큰 숫자입니까? 그런데 2억입니다. 결국 3천만, 2억 3천만 전에 제일 고로한 식물인데 모래밭에서는 싸라는 건 모래싸자입니다. 지라는 건 가시나무란 말입니다. 모래밭에서는 가시나무 열매에서 분리 추출한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요. 지금 여기에는 428가지 영양활성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0: 뭐 때문에 사지원액은 이렇게 많은 영양 활성소가 포함됐는가 하면 이것도 역시 인류가 수요는 되지만 해도 다른 데서는 얻을 수 없는 이런 영양 활성소가 바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본 제품을 드심으로 인해서 다른 데서 섭취할 수 없는 428가지 영양소를 흡수하게 되어 있으면서 이 제품 자체는 모세근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터뉴실에 쓰는 이런 한계 측면도 국가적 행위에서는 이런 행위로도 내용되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싸지라는 거는 모래밭에 그 수터뉴실을 막아주는 일종 수단이면서 일거다득의 이런 효과에 달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1: 네.
0: 모세근이 많다는 것은 영양소를 많이 흡수한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나도 사지원액을 오랫동안 먹었습니다.
0: 아, 그래요?
2: 예, 먹으면서부터 제일 좋은 게 무슨 게 좋은가 뭐 혈압도 좀 높고 혈지도 좀 높았던 그런 높았댔습니다.
0: 그치? 예.
2: 이게 좀 여러 번 체크해봐도 그냥 정상입니다.
0: 아, 그게 확실할 겁니다. 예. 점점 이 제품 드시게 되면 어느 순간에 가서 검사하더라도 예. 반년, 1년 검사 예. 그 후에 검사하면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거 그건 확인할 수 예. 있을 겁니다.
2: 나는 풍이 올까 봐 그러니까 자꾸 체크한다 말이야. 또 풍이 오면 어찌해서
0: 그렇죠.
2: 예, 자꾸 하는데 예. 그리고 머리 그냥 아프던 것도 좀 많이 났고 이 머리 무겁던 것도 좀 많이 났습니다.
0: 예.
2: 그리고 이 손이 조금씩 가끔씩 가서 저리고 마모기 나타났어요. 발이 닮았겠네. 그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아, 마모기 나는 거는 예. 순환장애입니다. 예.
2: 그리고 더 좋아진 건 뭐죠? 더 좋아지는 건 좋아졌는가? 뭐 면역력이 올라가면서 피부 건조증이 나타나고 가려움증이 그냥 나타나서 오 잔돈이다. 뭐 그건 또 높아야 될 때였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다 아무로부터 좀
0: 예, 그렇죠. 이 제품 자체는 적지 않은 분들이 복용하시고 예. 한동안 안 보다가 보신 분들 보게 되면 와 이뻐졌다 젊어졌다 이런 예. 칭찬 받다 하지 않습니까? 예.
2: 그리고 여름이나 겨울이나 그래서 막 감기 타고 살았다는데 감기 지금 이 약 먹어서부터 감기 좀 아예 하고 있습니다.
0: 예, 그렇죠. 인삼 녹액이 5~6배 효과니까 예. 면역력이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2: 효과니 이게 콧물 약간 나서 해도 한라 지나면 또 인사 없을 때다. 인사 나왔을 때 면역력이
0: 그렇죠.
2: 올라갔다 생각합니다.
0: 그렇죠. 바로 그렇습니다.
2: 예, 그게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그랑이 뭔가 뭐 선생님이 또 뭔가 선물 주는 뭔가 뭐 내자 기계를 배달 받았는데 그거 더 좋았을 때 엄청 좋습니다. 그것도 지금.
0: 그렇게 좋은 기계는 누구에게나 함부로 차려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2: 어제 말할 때 없이 좋습니다.
0: 그렇죠.
2: 머리 봐서 맑아지는 게 알리고 경력 뒤에 돌아오는 게 알리고 잠을 잘 자는 게 알리고 정신 나는 게 너무 좋습니다. 지금.
0: 그렇죠.
2: 예, 마음도 좀 편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에 더 대답 아직 원래 또 대답받다 그럽니다.
0: 아, 그렇죠. 이 제품 자체는 견제해서 예. 길게 복용할 수 있는 우수한 제품이니까 예. 나 있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게 이 제품을 예. 견제 복용하면 바로 그런 효과일 겁니다.
2: 예. 예. 부작용이 없지 좀만 실어놓고 먹을 수 있는 약이
0: 그렇죠.
2: 제일 좋습니다.
0: 예. 501-7766번에 전화 넣으면 배달이 가능합니다. 예.
2: 501-7766번에
0: 예.
2: 예. 배달 받겠습니다.
0: 예. 건강기원합니다.
2: 감사합니다. 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제가 예, 사지원약이 좀 오랜 시간을 먹었습니다.
0: 예.
3: 그러니까 예, 많은 면에서 지금 효과를 잘 보고 있습니다.
0: 예.
3: 소변이 나는 젊었을 때부터 그랬는데 소변이 자꾸 예, 줄이고 아파서 영 좀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약도 이것저것 많이 먹어봤는데 그때 부지사이 없더라만요.
0: 건파체 의사입니다. 예, 예.
3: 예, 그래 항상 걸어봤는데 약이 여가서 땡기겠습니다.
0: 예.
3: 예, 그러던지 이 약 먹음에부터 지금 소변이 지금 민에 이롭습니다.
0: 소변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컴파치 든든해야만이 우리 어느 순간에 그걸 등간이 하고 지나가다면 마지막에 노독주에 올 때까지 키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3: 예, 예. 그 소변이 자자 그러던지 그게 해결되니까 나도 참 편안해질 수가 얼마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0: 컴파치는 노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노갱이 5배 효과니까 컴파치 든든할 수밖에요. 예.
3: 예, 그리고 예, 소화 안 돼서 그런 고생했는데 지금 소화 잘 되니까 밥 잘 먹고 맥주 나고 예. 그리고 혈압과 심장이 영 운동 안 됐습니다. 다들 열심히 했습니다. 올라갈 때 쭉 올라가고 옛날에 풍물이가 없게 되던지 지금 그게 운동 잘 되니까 예. 오지름증이 그리 나던지 지금 그게 안 나고 예. 경력이 많이 없었습니다.
0: 예.
3: 그런데 지금 경력이 많이 덜어서 예. 가슴이 항상 그저 두근거리고 뛰고 날라고 하더니 이게 지금 이 조사 지금 해결

0: 하겠습니다.
1: 예.
0: 예, 그래, 얼마나 언니만 하겠습니다. 결국 맨날 여기 마을 올라가고, 이 강길 그려하든지, 강길 안 하니까, 나 이렇게 빙가래가 심하든지, 그게 좀 완전히 없습니다.
1: 예, 예, 메릉역에 올라가니까, 예.
0: 결국 선발이 차서 영고생만 했는데, 그것도 지금 없습니다.
1: 순환장애가 풀리게 되었습니다. 예.
0: 예, 예, 확실히 이해하고 먹어보니까, 이 구멍 얘기돼서 그런지, 흡수도 빠르고, 효과도 빠르고, 먹기도 좋고, 예, 안전하고,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 쓰려고 하고, 예, 냉정한 것도 내가 먹고 있는데, 몸이요, 안구불 좀, 이렇게 곱갔더니, 조용히 씌웠더란 말입니다.
1: 예.
0: 그리고 물체가 자꾸, 예, 겹겹어, 이고 가렵고, 바람 나도 눈물도 나고 하던지, 이 등살 지음이네, 이롭습니다.
1: 큰 해결입니다. 큰 예, 해결입니다. 고, 예.
0: 그리고 눈이 곱시 왔던 같은 것도 지금 많이 벗어지니까 눈이 막 정신난다 말입니다.
1: 그렇죠.
0: 예, 항상 그저 부딪혀서 예, 손 잡고 나와 비비에 넘어가서 불고불고 기대하던지 이 조사에 없습니다.
1: 예.
0: 그리고 저 백내장이 있어가지고 소리 항상 눈이 구연에 잘 보이지 않던 것도 좀 많이 맑아졌습니다.
1: 아, 그렇죠. 예, 예.
0: 네, 그래, 이야기 하도 좋으니까 계속 쓰려고 저기, 오늘 좀 이야기 사는 게 많지 않으니까 좀 배달과 좀 떠나드리겠습니다.
1: 그렇게 하죠. 이 제품 자체는 믿고 쓰시게 되면 눈병 치료에서는 전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성에 따라서 열심히 견지하시되 식후에 복용하세요. 예, 예.
0: 예, 알았습니다. 생일 예,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3: 예, 제 사촌 시애끼가 저기 자식도 각시도 다 한국 가고 있는데 폐암이 걸려가지고 속이 돼서 수술했습니다. 예. 수술해서 10년 지났는데 또 무섭게 생긴답니다. 조그만 게.
1: 예.
3: 그리고 신체가 미미띠 하고 식사를 잘 못하고 감기 다 걸리고 매겼고 예. 그래서 내 중약 소약만 쓰지 말고 이 싸지고 여기 좋다던데 이거 좀 같이 드시면 어떻게 하는가 해서 선생님과 문의하고 예, 싸주다 그랬습니다.
1: 그렇죠. 이제 말씀한 사정 들어보니까 심각할 정도라고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요관된 치료는 꼭 절대 끊지 마시고 그러면서 예. 이 싸지 원액을 드시는 게 여기에 명확하게 제기한 게 항 종류, 항 아이 이런 역할 것이도 면역력을 높여주는 이런 역할 면역력이 올라가게 되면 세포의 대사가 정상으로서 세포 그 돌연 변이를 하는 게 암이거든요. 그래서 정상 세포 변이를 그 세포 그 분열을 한다면 암 세포 같은 게 자라날 수 없는데 지금 정도에서는 이 제품 자체가 이제 오해 이야기한 그런 면역력도 높여주고 그리고 종양을 그 막아주고 암을 막아주는데 일정한 힘을 발휘한다 이렇게 나온 게 있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428가지 영양활성소가 필요합니다. 이게 모두 암이 생기고 이런 거는 정상적인 그 세포대사를 리탈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영양흡수가 그게 제대로 잘 진행되지 못해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인삼이 6배, 로경이 5배니까 그분한테 이제 이 제품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인상합니다. 사지원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쓰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액 이 제품 자체는 일단 믿고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느끼는 전면적인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여기에 포함된 특수한 성분 때문에 428가지 영양활성소가 포함된 것은 사지원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데는 없습니다. 명확하게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자전들 쳐보세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428가지 영양활성소가 그리고 2008년 4월에 국제 싸지 대회가 열렸습니다.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우수한 항산화 제품 자체에 속하면서 면역력이 높아지고 그리고 은행 잎이 20배 효과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심장과 뇌혈관을 관리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미량원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량원소가 포함되어 있으면서 우리는 인체 체중의 만분제 1 이 정도의 미량원소가 우리에게 힘을 돋아주면서 모든 대사를 평형으로 이끌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후르바수가 포함되어 있고 엽산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0: 깨는 18가지 아미노산, 8가지 필수 아미노산 이런 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견제해서 복용하시겠다면 여러모로서 세포의 정상 대사를 유지하고 면역력을 높여주고 특히 곰팥을 든든하게 해주면서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나이가 들면서 먼저 많이 허해지는 게 선시입니다. 곰팥이 허해지는 건데요. 곰팥이 허해진다는 것은 곰팥 관리가 곰팥은 단순하게 소변만 관리하는 것 신주수 이건 하나 중요한 관리입니다. 그리고 신주골 골격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곰팥은 또 귀를 관리합니다. 귀에서 소리가 나거나 귀가 슬들리거나 이거는 중에서는 곰팥으로서 관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원은 곰팥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이 지금 나이가 들면서 가족사에도 없는 당뇨병이란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당뇨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1형 당뇨, 2형 당뇨 이렇게 나누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1형 당뇨는 가족사가 있는 사람들이 젊어서 30몇 살에 그 1형 당뇨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형 당뇨는 나이가 드시면서 당대사가 문란해 오면서 지금 당뇨병에 걸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당은 우리가 난 달달한 거 먹지 않는데 어찌 당뇨병인가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데요. 입에 단 것만 당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당을 먹습니다. 당을 안 먹으면 당수는 죽습니다. 그런데 이 당이 뭐인가? 바로 우리 쌀밥이라든지 뭐 가루 음식이라든지 감자 가운데 감분이라든지 이런 게 모두 당입니다. 이런 걸 모두어서 모두 전분이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감자에 있는 것만 전분, 감자 있는 건 감분이지. 이래서 쌀에 있는 전분의 함량은 자유쌀에는 100분제 95입니다. 그리고 입쌀에는 100분제 94하고 수량 가운데는 수수쌀, 옥수수쌀 여기에는 100분제 75 내지 84가 그 전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전분은 위에 들어가서 간에서 철저하게 해리하게 되면 포도당으로 해리하는데 이 포도당이 어디로 들어가는가? 혈액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혈액 속에서 넘쳐나면 간에 들어가 저축됩니다. 당면으로 당원으로서 저축했다가 내가 언제 밥을 술 먹었거나 배고플 때면 그게 당이 조금 혈액 가운데 보충됩니다. 그런데 이게 많은 당이 계속 혈액 속에 있는 것 아닙니다. 이 당이 어디로 가는가? 세포 속에 들어갑니다. 세포 속에 들어가서 마치 자동차의 기름과 같은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당을 안 먹게 되면, 전분을 안 먹게 되면 고기나 뭐 기타 그 우리 3대 영양소 가운데서 지방이나 단백질 여기보다도 당을 안 먹게 되면 당신은 어느 순간에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만 딱 당을 안 먹게 되면 당신은 자동차에 기름이 없는데 자동차가 갑니까?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모든 사지 원액 자체는 세포 대사를 정상으로 이끌어주게 되어 있고 혈액 속에 들어간 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게끔 이걸 추진시켜주면서 당뇨병 환자들이 본 제품을 드셨는데 혈당이 거의 정상 범위에 돌아오더라 이런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 원액을 드시고 나니까 혈압이 혈지가 조절받고 소화가 잘 되고 그리고 숨이 그렇게 차고 가슴이 침침하고 심장과 뇌혈관의 문제가 덩달아 해결받더라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겠습니다. 간에 좋고 곰팥에 좋고 미용의 효과까지 거두게 되어 있으면서 적지 않은 분들은 본 제품 드시고 바깥에나 한동안 나가게 되면 이뻐졌다 젊어졌다 이런 그런 치아를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면역력을 높여주면서 인삼녹액이 다섯 배 효과와 더불어서 그 세포의 정상 대사를 유지한다는 게 세포는 그 부단히 분열합니다. 아무리 노인이라 해도 내가 아기 때 그 세포가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포 분열은 탈락, 생성, 탈락, 생성 이거 반복하는데 노년에는 탈락이 많고 생성이 더디고 이게 되어 있는데 이걸 정상으로 돌려놓는 역할을 하는 제품 자체가 사지 원액이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바로 사지 원액을 참답게 견제해서 보게 하는 게 기회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명서방 눈병 치료약품 자체는 여러분들이 식전에 사지 원액을 드시고 네. 식후에 명서방 드시는 걸 건의합니다.
1: 네. 네, 오늘 방송 여기에서만 줄이겠습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정말 시간이 약이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그만큼 우리가 아픔에 익숙해져서 그런 걸까요? 어쨌든 참 다행인 건 이 세상 그 무엇도 늘 같은 모습으로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불꽃 같은 사랑도 애끓는 슬픔도 시간의 풍파를 거치고 마음의 고요를 지나고 나면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남게 되겠죠. 그리워하기 참 좋은 계절. 안녕하세요. 여기는 주부클럽이고요. 저는 김민혜입니다.

네, 가족의 건강을 책임진 주부님들께 도움이 되는 시간, 가족을 위한 엄마들의 건강 밥상 코너입니다. 음식의 효능 및 식이요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음식은 율무입니다. 벽과에 속하는 율무는 예로부터 약재와 식재료로 널리 쓰인 대표적인 곡물입니다. 현대의학적 연구에서도 율무의 독특한 아미노산 성분과 유기화합물들이 면역, 항염, 대사 기능에 매우 탁월한 효능을 보인다고 입증되고 있어요. 율무는 일반 곡류에 비해 단백질과 지질, 섬유질의 함량이 매우 높으며 특유의 생리, 활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신체 전반에 걸쳐 강력한 효능을 발휘한다고 해요. 율무의 가장 대표적인 효능은 신체 내에 불필요한 수분을 배출하는 이뇨작용입니다. 율무는 신장 기능을 돕고 체내 수분 대사를 원활하게 해 몸이 자주 붓는 부종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민간요법에서 율무는 피부의 묘약으로 통하는데요. 율무에 포함된 필수 아미노산들은 피부 세포의 재생 주기를 촉진한다고 합니다. 이는 멜라닌 색소의 침착을 막아 기미 죽은 깨 잡티를 완화하고 피부톤을 맑게 가꿔줍니다. 또한 율무의 소염, 항균 작용은 피부 속 노폐물과 독소를 제거하는 데 탁월하다고 합니다. 보습 또한 뛰어나 거칠어진 피부를 부드럽게 만들고 거친 각질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율무는 혈액순환을 돕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기여한다고 해요. 율무의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과 올레산은 혈관벽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없애고 피를 맑게 해줍니다. 또한 알리신 유사 성분이 혈전 생성을 방지하고 혈관을 확장해 고혈압, 동맥경화,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율무는 곡물임에도 불구하고 혈당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품인데요. 율무 추출물은 췌장의 베타세포를 자극해 인슐린 분비를 원활하게 하고 세포 내 포도당 흡수률을 높여 급격한 혈당 상승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율무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내에서 당질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주므로 당뇨 환자가 밥을 지을 때 쌀과 율무를 섞어 먹으면 혈당 안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중 감량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율무는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율무는 포만감을 유도하는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율무를 섭취하면 과도한 식욕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율무는 현미보다 단백질 함량이 약 2배 이상 높고 섬유질이 많아 장 운동을 활발하게 조절하며 변비를 예방하고 체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방지한다고 하네요. 율무는 대체적으로 이롭지만 성질이 뚜렷한 약대 곡물이기 때문에 체질과 상황에 따라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임산부에게 율무는 가장 주의해야 할 금기 식품 중 하나입니다. 율무의 특정 성분이 자궁을 자극하고 수축을 유도할 수 있어 임신 초기나 중기에 과다 섭취할 경우 유산이나 조산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하네요.

율무는 차가운 성질을 지닌 식품입니다. 평소 몸이 차거나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 아랫배가 자주 냉해, 장염에 잘 걸리는 사람이 율무를 다량 섭취하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복통,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답니다. 이런 체질은 율무를 살짝 볶아서 성질을 다소 완화한 뒤 차로 마시거나 따뜻한 성질을 가진 찹쌀, 대추 등과 함께 조리해 먹는 것이 좋습니다. 율무의 강력한 이뇨 작용은 몸의 붓기를 빼주는 데 좋지만 또 평소 몸에 수분이 부족한 마른 체형의 사람이나 만성 변비를 가진 환자가 과하게 먹으면 체내 수분이 지나치게 빠져나가 피부가 건조해지고 변비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율무는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산 함량이 높아 일반 쌀보다 산패가 훨씬 빠르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퍼백이나 플라스틱 밀폐용기, 유리병에 담아 공기를 차단해 보관해야 합니다. 실온에 두면 벌레가 생기기 매우 쉽고 소량은 냉장실 신선칸에 세 달 이상 장기 보관할 알곡은 냉동실에 넣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맛 변형이 없습니다. 또 직사광산은 산패를 가속화하므로 불투명한 용기에 담거나 어두운 곳에 둡니다.

네, 율무를 볶거나 가루를 내면 표면적이 넓어져 습기를 빨아들이는 성질이 강해집니다. 하여 가루 형태로 빻은 율무는 꼭 냉동 보관을 권장합니다. 율무는 알곡 기준 하루 2, 30g 정도가 적당하며 차로 마실 때는 두세 잔 이내가 좋다고 합니다. 현미나 쌀과 함께 밥을 지을 때는 율무를 미리 8시간 이상 충분히 불려야 식감이 부드럽다고 합니다. 율무의 효능과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이어서 톡톡 터지는 매력적인 식감의 율무. 예, 우리 가족의 건강 식단에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코너로 율무를 활용한 음식과 식이요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레시피로 율무버섯 영양밥입니다. 율무 80g, 쌀 160g, 찹쌀 40g, 그리고 버섯, 대추, 진간장, 국간장, 다진파, 다진마늘, 고춧가루, 매실청, 참기름과 통깨를 준비해 주세요. 율무는 깨끗이 씻어 찬물에 최소 8시간 충분히 불린 다음 체에 받쳐 물기를 뺍니다. 버섯은 0.5cm 두께로 썰고 대추는 돌려 깎아 씨를 제거한 뒤 3등분으로 썰어줍니다. 솥이나 전기 압력 밥솥에 불린 율무, 쌀, 찹쌀을 고루 섞어 안치고 버섯, 대추를 위에 가지런히 올립니다. 물 330ml 붓고 일반 잡곡밥 코스로 밥을 짓습니다. 밥이 지어지는 동안 진간장 4숟가락, 국간장 반숟가락, 다진파 2숟가락, 다진 마늘 반숟가락, 고춧가루 1숟가락, 매실청 1숟가락, 참기름 1숟가락과 통깨 반숟가락을 골고루 섞어 양념장을 만듭니다. 완성된 밥을 살살 섞어 그릇에 담고 양념장을 곁들여 드시면 됩니다. 이어서 율무죽입니다. 율무 60g, 쌀 맵쌀 40g, 우유 400ml, 물, 소금, 꿀과 대추를 준비합니다. 물이 충분히 불린 율무를 마른 팬에 올려 중약불에서 수분을 날리며 고소한 향이 올라올 때까지 약 5분간 볶아줍니다. 맵쌀은 물에 1시간 동안 불립니다. 믹서기에 불린 맵쌀과 볶은 율무를 넣고 물 150ml를 부어 입자가 곱게 갈릴 때까지 갈아줍니다. 예, 두꺼운 냄비에 갈아둔 율무와 쌀 그리고 물 150ml를 붓고 중불에 올립니다. 눌러붙지 않도록 나무 주걱으로 바닥을 계속 저어가며 끓입니다. 죽이 끓어오르고 걸쭉해지기 시작하면 불을 약불로 줄입니다. 투명하게 익으면 우유 400ml를 조금씩 나눠 부어 섞어줍니다. 우유와 죽이 겉돌지 않고 잘 어우러지면 소금 반 티스푼으로 은은하게 간을 맞추고 그릇에 담아 취향에 따라 꿀을 살짝 두르고 대추칩을 고명으로 올려 따뜻할 때 드시면 됩니다.

네, 이어서 율무 샐러드 만드는 방법입니다. 율무 80g, 오이, 파프리카, 옥수수알, 방울토마토, 올리브유,

레몬즙, 꿀, 다진 양파, 소금과 후춧가루를 준비해 주세요. 율무는 물에 충분히 불린 후 냄비에 넉넉한 물을 붓고 소금 한 티스푼을 넣어 25분간 삶아줍니다. 채로 건져 찬물에 가볍게 헹군 뒤 물기를 완전히 빼줍니다. 오이, 파프리카와 방울토마토는 비슷한 크기로 썰어서 준비해 둡니다. 올리브유 3숟가락, 레몬즙 2숟가락, 꿀 1숟가락, 다진 양파 1숟가락, 소금 반 티스푼, 그리고 후춧가루 약간을 넣고 소금이 완전 녹을 때까지 잘 섞어 새콤한 샐러드 소스를 만들어 줍니다. 큰 그릇에 율무와 야채, 옥수수 알을 담고 준비된 소스를 뿌려 살살 버무려주면 율무 샐러드 완성입니다.

몸에 좋은 식단으로 가족의 건강을 챙기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 도움이 되는 건강식단으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오늘의 끝곡 보내드리면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은주, 진행의 김민혜였습니다.

0: 정보와 따뜻한 조언, 노년 생활 가이드.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유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

0: 안녕하십니까. 박선생님과 함께하는 백자방 구복액과 두골태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5시부터 5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특별 우대 활동 소개해드립니다. 노인성 질환 치료 제품 백자방 구복액은 7곽 사시면 5곽을 드리고 15곽 사시면 20곽을 드리고요.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골관절 질환 치료 제품 두골태는 6곽 사시면 4곽을 드리고 12곽 사시면 15곽을 드립니다. 방송에 문의하시고 주문하시는 분들께는 오이시 한 곽을 더 드린다고 합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점 맞은 현 5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5기 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백자방 구복액과 더불어 두골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번에 이 두 가지 제품 자체는 우대 활동이 진행되는데요. 이번 우대 활동의 특점은 보온 제품을 많이 얹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백자방 구복액은 한 각에 398원인데요. 12일간

0: 가게 갈 수 있는 양으로 돼 있는데 15가게 보통 15가게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5가게를 더 얹어드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얹어드리게 돼 있으면 거의 양천은행치 무료로 더 가는 셈이 됩니다. 먼저 번에 비해서. 그리고 지금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한 가게 490원인데 구복과 외형을 결합하는 이걸 1대1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12가게를 드리면 만포화 상태로서 드리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12가게, 15가게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약을 많이 드리는 차원에서 우대 활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파악만 하신다면 기본으로서 뭐 논현에 들어서서 골격통으로 힘들거나 논현에 들어서서 백조방 구멍액 같은 건 백년 장수 제품으로 알려지게 되었는데 여러모로 불편한 분들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약을 쓸 필요가 없이 본 제품 백조방 구멍액을 쓰시겠다면 백년 장수 제품으로서 장수의 비결이 바로 본 제품에서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도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계 전화번호는 배달 전화번호입니다. 501-775번에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501-775번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복액은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겠다며 우리가 논현에 들어서서 열어봐서 불편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뭐 때문에 논현에 들어서게 되면 모든 대사가 불평형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고 낡은 세포가 탈락되고 면역력이 가강되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이런 짝에서 원래는 젊었을 때는 어지간해도 면역력이 올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약을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감기 같은 것도 쿨럭거리다도 감기약 별로 먹지 않 혹시 좀 먹더라도 금방금방 나서지지만 해도 지금은 감기가 만병의 근원으로 된다고도 하지 않습니까? 일단 약간 감기에 걸렸는데 제때 치료하지 않고 면역력을 제거하지 않는 차원이라면 그 병이 번지면서 다시 큰 병으로 넘어가는 이런 피단도 많이 생기는 게 노인성 질병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1: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이 백자방 구백 갖다 얻으면 지금 5달 채웠습니다.
0: 예.
2: 야, 이랬을까나 지금 어릴때나 지금 편안한 모든 면에 다 지금 좋아지고, 내 이거 쓴 다음에 여러 가지 약들을 먹은 거 지금 기본상 다 뗐습니다.
0: 예.
2: 야, 이거 먹기 전에도 내 이 머리가 항상 어지럽고, 뒤에서 전기 소리라는 게, 예, 그냥 한라대 몇 번씩 나오고 한라대. 그 다음에, 잠을 이내 못 자면 애를 먹었습니다.
0: 예.
2: 그리고, 예, 어떻게 낮엔 딱 있나, 맥이 딱 들어가, 사각이, 예, 다 어떻게든 움직이기 딱 싫고, 이랬는데, 지금 이거 먹은 다음에, 예, 한라대 나가 지금 활동도 지금, 예, 한 시간씩 돌아다니고, 이렇게 뭐, 걸고 다.
0: 아, 한 시간이면 대단하죠. 원기부석을 막, 컴파치 원기부석이 현저하게 지금 행동하기 불편하고, 맥이 떨어지고, 컴파치 원기부석으로 인해서 심장 공동이 떨어지면 그럴 수밖에요. 예.
2: 예. 그리고 귀에서 전기선 나는 것도 어제 완전히 어제 없어지고, 그리고 어지럽던 증세도 어제 완전히 없습니다.
0: 아, 그렇죠.
2: 예. 그리고, 이 손발이에 이게 많이 어떻게 돼서 항상 차가웠는데 예, 지금 손발도 많이 지금 따뜻해납니다.
0: 아 그렇죠. 예예. 예.
2: 그러니까 이게 내
0: 이게 예, 이 제품 자체가 이끼 양음의 효과를 보게 되어 있을까 그런 겁니다. 예예. 예. 예, 예.
2: 그리고 이 흐린 날이나 비 온 날이게 되면 이 관절이 이제 허리하고 다리가 통쇠나서 예, 이 츸나고 이랬는데 지금은 내 이런 증세도 아무 일도 없고 예, 뭐 지금 옛날에는 조금나가 긁고 온 다음에 들어오게 되면 밤에 그래도 통신나서 진통제도 먹고 역지지한데 지금은 아무 일도 없습니다.
0: 어, 그렇죠. 예, 예, 예.
2: 그리고 지금 이거 쓴 다음에 이제 전면적으로 보니까 모든 면에 지금 많이 편안하고 지금 어디 아픈 데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0: 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예. 노인성 질병을 병행시켜주는 차원에서 모든 공능을 초월리 세워야 그 다각도로서 좋아지지 한 가지 질병에 한 가지 약을 쓰다는 간과 콤파치 당연하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2: 예, 그리고 원래는 이게 노인증 이래 피부가 항상 이게 가랗고 이게 피부가 이게 어떻게 되는지 말랐는지 자꾸만 이래든지 이런 증세도 이렇고 지금 머리라는 게 또 많이

0: 예, 물이 검은 물이 납니다.
1: 아, 그게 바로 그렇습니다. 제 하소한 성분 자체가 그런 역할을 충분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0: 예, 예. 그런데 이 좋은 양이한테 오래도 쓰려고요. 오늘 또 활동, 이렇게 특수한 활동이 좋으니까 오늘 전에 12가구 더 배달 받겠습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이번에 우리 활동이 좋으니까 잘 이용하시게 되면 혜택으로 돌아갑니다. 예.
0: 예, 예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우리 집에서도 지금 이게 백자방 구보계획을 쓰고 있는데, 이 정말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1: 예.
3: 워낙 아이도 단말입니다. 위 아이도 와서, 예. 그런, 뭐니까, 이 주성 위험이 있어놓으니까 항상 소화가 안 되고, 또 더부룩하고, 예. 어떤 게 또 쏙쏙 찌르기도 하고, 자꾸 싸움을 해서 식구물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식사를 잘 못할까나, 예, 몸 추스리지 못할까, 감기가 아주 걸리고.
1: 면역이 여기 떨어지죠. 예.
3: 예, 면역이 떨어지고, 예, 활동하기도 싫어하고, 용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 잡수면서부터, 예, 용 내기나 하는 게 알기고, 더부룩 하는 게 이렇게 내리 끼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지만.
1: 예, 바로 여기 그런 역할을 하는 황정이라 성분이, 건비위 역할을 하는 성분이 들어갔으니까 그런 겁니다.
3: 예, 예 그래서, 예, 확실히 또, 그리고 또, 다발성제 굉장히 또 있어놓고, 항상 머리 어지럽고, 쉬쉬하고, 귀에서 소리나고 했는데, 그것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 예. 그 다음에 다리 아프던 것도, 예, 용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활동이 좋으니까, 예, 12각도 더 싸자고 됩니다. 그래서 계속 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게 하세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네, 지금 이 돌테 쓰고 있는데, 나는 어때 썼는가 하면, 이 자월신경통이 심해서 걷지 못해 됐습니다. 그래, 크게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뱅뱅뱅 도미소리 일하고 이랬는데, 무슨 약을 써도 아이들 어쩌는지. 근데 이 돌테 쓰고 소리 바르고 먹고 한 게, 한 달 쓰니까 효과 나는 게 약간 알겠더라.
1: 네.
4: 그래서 어제는 반년 썼습니다. 반년을 쓰니까 어제 마트도 가고, 백화도 가고, 친구들 만나고, 어딜 애간데 없이 다 갑니다. 야, 내 약을 쓰던 중간에서 이게 제일 좋습니다. 정말 이런 약을 만나기 힘듭니다. 그래서 내 이거 쓰고 너무 좋으니까 우리 언니도 한국에 갔다 이리 너무 하고 소리, 이 다리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지금 그랬는데, 우리 언니 이제 두 달 썼습니다. 두 달 쓰는 게 본인이 말하는 거는 좀 알긴답니다. 그래 너무 좋아서 이번에 활동이 좋을 때 우리 두 분이 같이 싸다고 그랬잖아 드립니다.
1: 아 그렇게 하셔. 두골테는 예.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전문 관절 치료 제품에서는 아주 알아주는 좋은 제품으로 되어 있으니까 12각에 15각을 줍니다. 한 각에 490원인데요.
4: 아,
1: 예, 예 기회가 좋습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백자방 구박액은 15각에 20각을 줍니다. 한 각에 398원이고 이쪽이 그리고 이쪽이 그 투골테는 12각에 15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이용하시게 되면 이번 기회는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회로 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으니까 투골테는 한 각에 490원이고 백자방 구박액은 이번에 에, 여러분들한테 좋은 혜택으로 가게 되어 있으니까 한 각의 가격이 398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이용하시게 되면 기회가 여러분들한테는 우수한 기회로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2: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저도 백성 구복액을 얻어 쓴 지 한 넉 달이 넘어 됩니다.
1: 예. 예.
5: 그런 결과가 저는 어째 썼는가 하면 예. 어때 자다가 서면 먹고 나면 잘 들 수가 없습니다.
1: 아 깊은 잠자기 예. 힘들어진다 그 말이네.
5: 예예 없습니다. 예. 그리고 기억력도 영어 무슨 빙산 갔다도 무슨 가재 갔던가 이래 5분에 섰다 국내 해야 나온다.
1: 예.
5: 그리고 그 다음에 예, 관절도 해줬고 이런 면에는 많은 병이 많습니다.
1: 예.
5: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듣고 이 백자 구백액 쓰기 시작한 게 예,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1: 예. 예.
5: 첫째 저 그 잠을 못 자던 게 예, 우선은 그 섭외 돌려갔다도 인사탄이 들 수 있습니다.
1: 예, 예, 그렇죠. 예, 예.
5: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관절이 나빠서 예, 중계를 오르고 내려가던 게 이것도 이전 보고 지금 많이 나서서 예, 저기 올라올 때 보고 내려갈 때 더 바쁩니다. 예.
1: 아
5: 예.
1: 그렇습니다. 체중이 예. 본 체중이 몇 배로 내려갈 때에다

0: 한 짝다리에 실리게 되니까 많이 가해져서 더 힘들어집니다. 예.
1: 예, 그러던 게 지금은 많이 헐해서 중계를 내려가기 영 헐합니다.
0: 어, 예. 그렇죠. 예, 예.
1: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제 응력도 돌아서고, 예. 이렇게 해서 많은 면에서 혼가 볼 때, 어쨌든 더 써야 되지.
0: 예, 그렇죠.
1: 그래서
0: 예.
1: 이번 활동이 또 얼마 썼습니까?
0: 예.
1: 그래서 저도 이번 활동에 참가해서 싸자고, 12가구 싸자고 그랬다.
0: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백자방구박액은 이번 기회를 잘 이용하시겠다며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예, 선생님 좋은 약을 소개해서 고맙습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 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마승현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한 각에 490원인데요. 12각을 싸면 15각을 무료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자방 구박액은 한 각에 398원인데요. 15각을 싸면 20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 이정책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5각을 싸면 20각을 무료로 드리게 되어 있는 게 백자방 구박액입니다.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이제 펜트리에서 말씀드렸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특수한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서 많은 분들은 관절통으로 인해서 마지막에는 집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바깥 나들이가 힘들어지고 소파에 앉아 텔레비만 보게 되어 있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 주약에 지금 나이가 들면서 골격이 노화로 인해 가지고 움직이기 힘들어지니까 이럴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시대는 백세 시대 하게 되어 있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당신은 백세를 가기 힘들어집니다. 기저귀 차고 침대에만 누워 계시고 앉아만 계시고 나들이 못하고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데 이래서 관절통을 해결해 주는 데서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투골테라는 이런 특수한 제품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관절병을 해결하게끔 도와주는 우수한 제품이 나왔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고 외용약이 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드시고 바르고 마사지해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어지간한 관절통은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리를 폈다 굽혔다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기 경추를 목을 움직이기 힘들어져서 목을 움직이면 될 일도 온몸을 돌려야 되는 이런 분들 어깨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또 관절통이 생기게 되면 부종이 따라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중의에서는 어디에다 손대고 치료하게 되는가 하면 콤파츠 양을 도와주고 간을 도와주는 이런 차원에서 관절통을 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선종양하고 침간하는 이런 차원에서 관절통을 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관절통이라면 단순 관절에서 관절에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근육이 든든하지 못하면 당신이 만약 일주일만 딱 침대에 누워서 남이 손에 이 들려서 밥을 넘기고 대소변을 받아내고 이렇게 하게 되면 10년

등 근육이 줄어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게 되면 당신은 침대에서 내려서 관절은 그간에 쓰지 않았으면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인정하더라도 근육이 서지 못하게 되면 당신 내려서 자기절로 걷기 힘들어집니다. 다른 사람 부축이 없으면. 그래서 여기서 간수근으로 인정하게 되는 간이 근육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콤파치 바로 골격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콤파치 든든하고 간이 든든하게 하는 이런 차원에서 흑개미를 위주로 한 칭펑탕, 친주, 방귀 이런 조합성분으로 된 복방 개미 활락 캡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에 지금 여기에 제일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여기에 첫 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을 비롯해서 풍한습으로 오는 여러 가지 관절통을 해결해주는 제품이다. 이게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을 때게 되면 바로 여러 해 동안 림상 실험을 거쳐서 림상에서 확실하게 여러 가지 관절통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림상 경험을 모색해낸 기초상에서 국가 발명 특허가 수여됩니다. 이래서 국가 발명 특허까지 그 받은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절통을 해결해 주는 데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특히 여기 흑개미란 성분 자체는 간과 콤파치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해독지통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아파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아프지 않으면 그렇든 마든 상하든 마든 뭐 어디에 영향이 있든 마든 움직이겠는데 아파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해독지통의 역할을 하는 흑개미라는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칭펑탕이라는 성분이 들어갔는데 이 제품 자체는 경락을 잘 소통시키면서 소변이 잘 통하게 하는 차원에서 풍한습을 몰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모로 들어보게 되면 맥의 성분 자체가 우리 관절통을 해결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선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죠. 경락이 막혀서 통증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경락이 막혀서 부종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에도 무릎 관절이 아픈 분들 가운데서는 무릎 뒤에 물혹이 생기면서 무릎을 굽힐 수 없습니다. 굽히자면 그게 또 버티고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도 그걸 그 물혹 같은 거 수분을 빼내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배수로서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이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이 중약의 방법 가운데서는 투골테라는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칭펑탕이라는 이 중약제가 직접 소변을 잘 보게 하고 경락을 잘 소통시키고 풍한습을 몰아내는 이런 역할을 충분하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방귀란 성분 자체는 심지어 소염의 역할을 합니다. 관절통의 염증은 보통 우리 염증을 하게 되면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소염제 이렇게 하게 되었지만 해도 소염제는 항균소를 말해서 소염제라고 보통 하게 되었죠. 그래 폐렴이 왔거나 이럴 때는 소염제를 씁니다. 무슨 그 총체적으로서 항균소 같은 걸 많이 쓰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관절통의 염증은 항균소하고는 무난합니다. 오히려 항균소는 그 간에 부담이 가게 되어 있으면서 근육이 생성되는 데는 방해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 여기에서 포함된 성분들 자체는 직접 관절통에 소염 역할을 하는 이런 성분이 방귀란 성분이 또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절통은 무균성 염증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균성 염증은 항균소 아니고 직접 관절통의 염증을 해결하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소염되고 부종이 빠지고 통통을 제해주고 간과 콤파치를 도와주고 이런 차원에서 그 관절통을 해결해주는 우수한 제품이 바로 투골테 이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근본 그 도리적으로도 잘 통하는데요. 경락이 잘 소통되게 되어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부종이 빠지고 통증이 해결받고 간과 콤파치 든든해지고 보통 우리가 약을 놓는 게 많이 쓰게 되면 간과 콤파치를 많이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차 이 제품 자체는 많은 관절 치료 제품은 위를 상하게 되어 있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는 오히려 위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그리고 간과 콤파치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관절통을 해결해주게 되어 있으면서 또 진을 불어서 구복과 외용을 결합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속에서부터 겉으로 겉으로부터 속으로

0: 이런 치료 역할을 충분하게 하게 되었기 때문에 관절통 해결 제품에 있어서는 투골테이 제품 자체가 지금 알아주는 우수한 제품이라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절 치료에서는 투골테다. 혹시 넘어져서 그 관절을 치환했거나 다른 관절을 바꿔였거나 혹은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넘어져서 상했는데 이미 큰 수술을 받은 뒤에 관절이 빠른 속도로 원래대로 회복을 가져오는데 이런 분들 발 뒤측에 골가시가 난 이런 분들 가운데서 그리고 관절 이미 여러모로서 많은 약을 썼지만 해도 관절 통증을 해결하기 어려운 분들 경추, 견주, 요추, 무릎, 손목, 발목, 발목까지 불편한 분들 가운데서는 본 제품 투골테를 쓰는 것이 확실한 치료 효과를 보게 되어 있으니까 드시고 바르고 마사지 해주게 되면 해결되지 않을 관절통은 기본 거의 없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대정책이 특수하게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15각을 싸면 20각을 드립니다. 투골 아니요. 12각을 싸면 15각을 드리는 게 투골테고 백자방은 15각을 싸면 20각을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우대정책 가운데서 퍼센트를 높게 많이 주게 되어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황차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복액 제품 자체는 100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는데요. 100년 장수 제품은 주약에 간과 건파질 도와주게 되어 있으면서 그리고 상초, 중초, 하초를 골고루 도와줘야 됩니다. 단순 어느 한 기관만 도와줘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간과 콤파츠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상초, 중초, 하초를 상초로 하게 되면 그리고 심장하고 폐혈을 쳐주는 이런 차원에서 심장과 폐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중초로 놓고 말하게 되면 비위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그리고 하초로 놓고 말하면 콤파츠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너의 여러 가지 노인성 질병을 해결해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제품 백자방 구복액은 지금 일단 견제에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서 머리끝부터 발끝에까지 그렇게 불편해서 힘들던 분들 가운데서 맥이 나고 다리가 가벼워지고 숨 차던 게 숨이 차지 않고 쭉 하면 뭐 아무리 여름에 그 지금 기온 차가 많이 생기고 여름에 기온이 점차 더워진다 하지만 해도 나는 늘 호흡계통이 그 물난으로 인해 가지고 기침을 하고 가래가 성하고 심장병으로서 힘든 분들 가운데서 심장병은 여러모로서 불편함을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던 분들 가운데서 본 제품 백자방 구방액을 쓰시고 나니까 지금은 가슴이 편해지고 혈압이 조절받고 혈당이 조절받고 그리고 여기 근육과 골격이 든든해지면서 심지어 흰머리가 그 아주 머리 한곱에 다 덮었던 게 밑으로부터 정수리 부분으로부터 나온 머리는 검은 머리가 나오더라. 수염도 점차 검어지는 감을 느끼는 이런 분들은 여기 제하소하는 성분이 바로 이런 역할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서 기혈 보충을 해주게 되고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하면서 노인성 여러 가지 질병을 해결해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백자방 구복액을 드시게 되면 기억이 잘 되고 편안한 잠을 주무실 수 있고 여러모로 좋아지는 효과는 바로 백자방 구복액에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1: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외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동료가 있는 곳은 행복과 기쁨이 샘솟습니다. 오늘도 동료나라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볼까요? 안녕하세요. 동료나라에서 인사드리는 리나입니다.

6월 14일은 세계의 헌혈인의 날입니다. 오늘에는 혈액의 구성 성분과 작용, 그리고 헌혈이란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어린이인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함께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최화길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박문국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오늘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혈액이란 체내 순환계통의 불투명 액체를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붉은색입니다. 혈액은 혈장과 혈구로 이루어졌고 그 중에서 혈장은 혈액 총량의 약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혈장은 혈액의 액체 부분을 가리키는데요. 물, 여러 가지 영양성분, 세포가 배출한 대사로폐물, 그리고 혈장 단백질로 구성되었습니다. 혈장은 혈구를 싣고 다니면서 인체의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데 필요되는 물질과 체내에서 산생되는 로폐물을 수송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네, 동요한 곡 듣고 혈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광희숙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리철수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저 달처럼 저 별처럼을 보내드립니다.

라든 동글 납작한 원반 모양의 세포이고요. 혈액이 빨간색을 띠는 원인은 바로 적혈구에 헤모글로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백혈구는 혈구 가운데서 체적이 비교적 큰 세포로 우리 인체 건강을 지키는 작용을 한답니다. 병균이 인체에 침입하면 백혈구는 변형을 거쳐 모세혈관벽을 뚫고 나와 병균이 침입한 부위에 모여들어 병균을 에워싸고 삼켜버리죠. 혈구에는 모양이 불규칙적인 세포도 들어있는데요. 바로 혈소판입니다. 혈소판은 몸에 출혈이 발생했을 때 피가 묻게 하는 작용을 한답니다. 구윤봉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리천우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강아지를 보내드립니다.

헌혈이란 무엇일까요? 헌혈이란 건강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전혈 또는 혈액 성분을 기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몸무게가 50kg 내지 70kg인 성인의 체내 혈액량은 약 4리터 내지 5리터인데요. 헌혈을 할 경우 보통 한 번에 200ml나 400ml 피를 헌혈하게 됩니다. 이는 체내 총 혈액량의 25분의 1 내지 10분의 1에 불과한데요. 건강한 사람이 조금의 피를 나누어주면 몸은 다시 새로운 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건강에는 거의 영향이 없답니다. 네, 최선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범도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햇님 사랑을 보내드립니다.

왜 헌혈이 필요할까요? 네, 그것은 일부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때 혈액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수술을 받을 때이죠. 수술 중에 많은 피가 흐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된 피를 환자에게 수혈해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심한 사고를 당했을 때인데요. 자동차 사고나 화상 사고로 많은 피를 흘린 사람은 다른 사람의 피를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백혈병과 같은 혈액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이런 병에 걸린 사람들은 몸에서 충분한 피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다른 사람의 피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같은 또래의 어린이들 중에도 혈액병으로 힘겹게 싸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헌혈은 생명 그 자체인데요. 그래서 헌혈을 생명을 나누는 소중한 약속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네, 김태현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옥숙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일기를 보내드립니다.

할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혈액에 관한 지식을 배우고 혈액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나 주변 어른들에게 무상 헌혈을 널리 알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사랑 나누기에 동참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네, 김철호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지혜선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료 동물유치원을 보내드립니다.

하지만 헌혈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헌혈을 하려면 어른이 되어야 하고 몸이 건강해야 하며 충분한 체중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헌혈을

헌혈은 단순히 피를 조금 나누어주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생명이라는 가장 소중한 선물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돈으로 살 수 없고 오직 사랑과 용기로만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나눔이랍니다. 김웅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전명실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약수터의 생물을 보내드리며 오늘 동요나라를 여기에서만 줄이겠습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박용일 작사, 김창근 작곡의 꽃떡 사랑을 준비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운 꽃을 닮아서 꽃떡인가, 꽃나비 춤추며 날아온다오. 처녀의 알찬 솜씨 담긴 꽃떡은 어여쁜 한 송이 꽃이라오. 꽃떡 사랑 처녀의 마음, 방실 웃는 행복의 꽃이라오. 향기롭고 맛좋아 꽃떡인가, 꿀벌이 반기며 찾아온다오. 처녀의 고운 마음 담긴 꽃떡은 언제나 달콤한 꿀이라오. 꽃떡 사랑 처녀의 마음, 방실 웃는 행복의 꽃이라오. 박은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폼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니언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아버의 시선으로 방안을 보면 가운데 테이블은 부인들이 모두 떠나 남자들만 남아 한산해 보였다. 얼마 후 령자와 릉홍이 육청제를 따라 다시 자리에 앉고 령자는 완전히 정신을 차려 모든 이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소금은 도도에게 함께 령자에게 건배하자고 제안하고 도도는 가지 않겠다고 답했다. 소금은 늙은이들과는 인사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자신의 명예를 망쳤다고 말했다. 호생이 다가와 무슨 명예냐고 묻고 도도는 알면서도 물어보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호생은 정말 모르겠다고 재차 묻지만 도도는 침묵을 지켰다. 마지막으로 서청재는 소금이 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만류하며 육청재는 결코 쉬운 사람이 아니라고 충고했다. 호생과 아보가 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니 모인 여성들은 대부분 육청재를 걱정하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식탁에서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큰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모두가 시선을 돌려 그쪽을 바라보니 령자가 밝은 모습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으로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령자는 미소를 지으며 도도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아보는 그런 령자의 모습을 보며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령자는 다시 소금에게 말을 건넸다. 함께 다른 쪽에 가서 앉아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었다. 자신은 정말 육청제가 감당이 되지 않고 버틸 수가 없으니 소금이 도와달라고 했다. 하지만 소금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저 앉아있을 뿐이었다. 령자는 조급한 마음에 소금에게 빨리 일어나 도와달라고 재촉했다. 이 자리에 있는 몇몇 청재님들이 자신을 답답하게 만들고 있으니 소금이 와서 대신 한 잔 마셔달라고 부탁했다. 호생이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령자를 붙잡았다. 령자는 먼저 여기에 앉아달라고 말하며 중재에 나섰다. 도도가 소금을 가지 말라고 말리며 자신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소리쳤다. 도도는 소금이 일어서려는 것을 보고 한 손으로 꽉 붙잡고 놓지 않았다. 그는 소금과 해야 할 일이 있으며 원래 벌써 갈 준비까지 다 마쳤다고 말했다. 령자는 도도의 모습을 보고 웃으며 정말인 것처럼 연기하는 모습이 우습다고 말했다. 소금은 령자에게 미안한 표정으로 일이 있으니 다음에 다시 모이자고 말했다. 순간 령자는 불쾌한 표정으로 변했다. 호생이 급히 중재에 나서며 그만하라고 말했다. 령자는 자신은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소금은 어쩔 수 없이 도도를 바라보며 혹시 5분만 가서 앉아오면 안 되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하지만 도도는 여전히 소금의 손을 꽉 붙잡고 놓지 않았다. 명자는 이런 도도의 모습을 보며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다. 도도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킬 뿐이었다. 명자는 조금씩 화가 올라오며 목청을 가다듬고 소리를 높여 말했다. 이제 자신은 말을 적게 할 테니 도도한테 진지하게 생각해달라고 경고했다. 내서는 객실한 사람들이 서로 붙잡고 당기는 모습, 시끌벅적한 소리, 온통 오질러진 자리를 보고 오해

이가 없었다. 리리는 매우 놀란 표정으로 이게 무슨 일이냐며 모두 조용히 하라고 외쳤다. 이때 아버는 매서의 눈빛과 표정에서 얼굴 근육이 미소에서 공포로 천천히 바뀌는 것을 눈치챘다. 리리가 매서의 팔을 붙잡고 어질러진 장면을 마주하며 말을 하려는 순간 매서는 갑자기 군중을 응시하며 두려움에 빠졌다. 어깨는 축 처지고 몸이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 느껴졌다. 매서는 소리내어 말했다. 왜 이러는 것인지, 왜 자신을 붙잡으려 하는 것이며 자신이 무슨 법을 어겼냐고 물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당황하며 이게 무슨 일이냐고 서로 물어보았다. 명자 쪽에 시선을 돌린 모두가 다시 매서에게 집중했다. 강청재가 사람들 속을 가르며 매서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강청재가 매서를 붙잡으려 하자 매서는 몇 걸음 뒤로 물러났다. 강청재는 깜짝 놀라고 옆에 있던 리리는 급히 매서의 팔을 꽉 받쳐주었다. 이때 도도는 자연스레 소금에 손을 놓았다. 매서는 비틀거리며 기절할 것 같은 모습으로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것이냐고 물었다. 매서는 입에서 술 냄새를 가득 풍기며 몇 마디를 하고 곧바로 리리에게 기대어 쓰러질 듯했다. 한 짝의 분홍색 비단나비 리본 구두는 바닥에 뒤집혀져 있었다. 이번 모임은 이 책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인물이 모인 자리였는데 결국 이렇게 어질러진 채로 끝나고 말았다. 화려하게 시작된 자리는 예상치 못한 소동과 함께 허무하게 마무리되고 말았다.

봄비가 끊이지 않고 내리는 어느 날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오래된 골목은 거의 소소화와 수평을 이루고 있었다. 이날 소모는 황주 한 병을 마시고 음식을 먹었다. 텔레비전에서는 주식 시세가 계속 방송되고 있었다. 2층에 사는 아주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이기 시작했다. 소모는 뒷문이 살짝 움직이는 소리와 함께 낮은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아주머니가 문을 여는 모습을 목격했다. 두 명의 남성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익숙한 목소리가 소모를 불렀다. 그 목소리는 1층 복도를 지나 남향 방 안으로 스며들어 소모의 손 옆에 놓인 술병 옆까지 닿았다. 소모가 고개를 돌려 문 밖을 바라보았다. 이때 아주머니가 소모에게 손님이 왔다고 알려주었다. 소모가 자리에서 일어나니 두 명의 남성이 남향 방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10여 년 전 미용실에서 만났던 젊은 얼굴이 지금 이 어두컴컴한 실내 환경과 겹쳐 보였다. 눈, 머리카락, 표정은 모두 세월에 따라 변했지만 점차 합쳐지면서 마치 두 장의 필름이 천천히 포개져 하나의 영상을 만드는 것처럼 보였다. 흐릿했다가 다시 선명해지며 딱하는 소리와 함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소모는 이 두 사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앞에 서 있는 사람

사람은 호생이고 그 뒤에 있는 사람은 아보였다. 두 사람은 동시에 소모를 불렀다. 소모의 손은 살짝 떨리고 손에 쥐고 있던 젓가락은 바닥에 떨어졌다. 그는 소리내어 친구들을 불렀다. 소모는 급히 두 사람에게 빨리 들어와 앉으라고 재촉했다. 두 사람이 방 안으로 들어오자 소모는 큰 소리로 아주머니를 불렀다. 허생은 웃으며 바쁘게 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들은 방금 밥을 먹었다고 했다. 소모는 계속해서 자리에 앉으라고 재촉하고 먼저 술을 마시자고 말했다. 아주머니가 방 안으로 들어오자 소모는 그에게 황조 네 병을 사오고 반찬도 좀 사오라고 부탁했다. 호생이 급히 만류하며 정말 배가 부르니 필요 없다고 말했다. 소모는 괜찮다고 주장하며 아주머니에게 가서 사오라고 재촉했다. 소모는 말을 이어가며 전등 스위치를 켰다. 방안이 순식간에 밝아졌다. 아주머니는 탁자를 정리하고 차 두 잔을 따르며 마작은 놀지 않냐고 물어봤다. 소모는 자신의 옛 친구가 왔다고 하면서 우측으로 가서 알려줘라고 말했다. 아주머니가 방을 나가자 허생이 사실 항상 오고 싶었는데 이번에 마음을 먹고 비 오는 날 밖에서 술을 마시다가 마침내 찾아왔다고 말했다. 소모는 자신도 항상 그들을 찾고 싶었다고 답했다. 소모는 회상에 잠겨 어느 해 대도회 문 앞에서 아보가 지나가는 것을 눈으로 보았다고 말했다. 호생은 그게 언제의 일이냐며 대도회는 이미 몇 해 전에 허물었다고 말했다. 아보는 웃으며 모든 일은 미루면 안 된다고 한번 미루다 보니 지금까지 이렇게 됐다고 했다. 소모는 자신의 아내가 떠날 때까지 자신을 원망했다고 고백했다. 왜 호생과 아보와 연락하지 않았냐고 물었다고 했다. 세 사람은 모두 말없이 침묵했다. 소모는 눈물을 흘리며 그건 모두 자신의 탓이고 자신의 성격이 나빴다고 자책했다. 이때 문 밖에서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계단을 오르내리는 발걸음 소리, 우측에서 탁자를 드는 소리가 시끌벅적하게 들려왔다. 소모는 이건 이웃들이 마작을 치는 소리라고 설명했다. 아보가 소모에게 잘 지내고 있냐고 물어보았다. 소모는 자신은 경비원 일도 하고 주식 투자도 하며 괜찮게 지내고 있다고 답했다. 호생은 미소를 지으며 듣고 있었다. 소모는 궁금한 듯 그들에게 자신의 주소를 어디서 구했는지 어떻게 찾아왔는지 물어보았다. 아버는 미소를 지으며 허생이 변호사이니 당연히 방법이 있지 않겠냐고 답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이 다시 우측에서 높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세 사람은 다시 말없이 침묵을 지켰다. 인생은 늘 이런 법이다. 옛 친구를 만나면 이야기할 것이 끝없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만나면 소통하기가 어렵다. 오랜 시간의 간격, 성격과 생활 습관의 차이, 쏟아지는 추억 때문에 머리가 혼란스러워진다. 유연하게 대화하기는커녕 자주 감정이 복잡해지고 생각이 막혀버리는 것이다.
이 세 사람도 마-

마찬가지였다. 산만하게 현재 생활 이야기를 나누고 소감을 터뜨리는 정도로 이어졌다. 한 시간 이상을 앉아 이야기를 나눈 뒤 이제 호생과 아보가 떠날 준비를 했다. 호생은 소모에게 건강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고 나중에 다시 만나자고 인사했다. 아보도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 아프면 꼭 의사에게 찾아가라고 충고했다. 소모는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답했다. 호생은 그에게 술을 적게 마실 것을 당부했다. 아보가 두 걸음 걷다가 잠시 멈추고 입을 열려고 하는데 소모는 먼저 자신이 그때 정말 성격이 나빴다고 사과하는 듯이 말을 전했다.

장편소설 무성한 꽃 43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명민이었습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최명옥입니다. 네, 오늘 프로에서는 수필 투표를 준비했습니다. 첫 작품의 제목은 밭갈이이고 다음 작품 제목은 형제바위입니다.

소필 밭갈이 내가 어린 시절 살던 시골 마을은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마을 앞으로는 맑은 시내가 구불구불 흐르는 말 그대로 산 좋고 물 맑은 고장이었다. 봄이 오면 산기슭에는 벚꽃과 개나리가 피어 흐드러지고 들판에는 싱싱한 풀싹이 돋아나며 공기에는 흙내음과 꽃향기가 폐부를 메울 정도로 가득 찬다. 그런 아름다운 마을의 풍경 중에서도 내 마음에 가장 깊이 새겨진 것은 해마다 봄비가 내린 뒤 흙이 부드러워질 때마다 아버지가 밭갈이를 하는 모습이었다. 그 모습은 마을의 자연 풍경과 어우러져 평범하지만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가장 따뜻하고 훌륭한 풍경으로 남아 지금도 내 눈앞에 선하게 떠오른다. 시골의 봄은 농사철의 시작과 함께 찾아온다. 겨울의 차가운 기온이 완전히 가시고 하늘은 파랗게 맑고 가벼운 봄비가 한두 차례 내리면 땅은 촉촉하게 젖어 부드러워진다. 이때가 바로 밭갈이를 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로 마을의 농사꾼들은 하나같이 밭으로 나가 한해 농사의 첫걸음을 떼었다. 우리 집에도 넓은 밭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늘 이 시기가 되면 잠자는 시간도 아까워하며 밭일에 매달렸다. 아버지의 밭갈이 도구는 낡은 쟁기와 한 마리의 늙은 소 그것뿐이었다. 그 소는 우리 집에서 여러 해를 함께 살며 농산일을 도왔고 이미 주름이 진 눈과 굵은 다리, 푸석푸석한 털을 가진 늙은 짐승이었지만 아버지는 늘 그 소를 귀하게 여겼다. 어린 나이의 눈에 밭갈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언제나 근면하고 안정적으로 안겨들었다. 아침 일찍 해가 뜨기 전에 아버지는 소 밧줄을 잡고 밭으로 나갔고 나는 뒤를 따라가 아버지와 소의 모습을 몽하니 바라보곤 했다. 아버지는 쟁기 손잡이를 꽉 쥐고 소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앞으로 나갔고 쟁기는 부드러운 흙을 파고들어 검실검실한 흙덩이를 뒤집어 놓았다. 소는 고개를 숙이고 힘을 주어 쟁기를 끌며 가끔씩 코에서 거친 숨을 내쉬며 흙먼지를 날렸다. 햇살이 점점 높이 떠오르면 아버지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히고 등에는 땀이 흘러 옷을 적셨지만 아버지는 한 번도 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밭을 갈며 한 해 풍작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구슬땀을 흘렸다. 시골의 들판은 아버지와 소의 밭갈이 모습으로 가득 찼다. 멀리서 보면 파란 하늘 아래 뉘원한 밭이 펼쳐지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아버지와 소의 그림자는 마치 자연이 그린 한 폭의 수묵화와도 같았다. 바람이 불면 금방 갈아엎은 밭에서 풍겨오는 구수한 흙냄새가 코끝에 스며들고 소의 울음소리와 아버지가 소를 오르는 소리가 마을 곳곳에 울려 퍼졌다. 나는 밭머리에 앉아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며 어린 마음속에도 아버지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가득 찼다. 아버지의 밭갈이하는 모습은 그저 농산일을 하는 평범한 행동이 아니라 땀으로 일구는 삶의 근면함과 가정을 지키는 책임감,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시골 사람의 순수한 마음을 모두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마다 반복되던 봄의 밭갈이 풍경은 늘

평온하고 아름다웠지만 한해의 봄은 유독 내 마음에 깊은 상처와 따뜻한 기억을 함께 남겼다. 그 해는 유독 봄비가 적게 내려 땅이 평소보다 단단했고 밭갈이를 하기가 더욱 힘들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늙은 소와 함께 밭으로 나갔지만 소는 나이가 많아진 탓인지 평소보다 기운이 없어 보였다. 평소라면 힘차게 쟁기를 끌던 소가 점점 걸음이 느려지고 고개를 자주 흔들며 힘든 모습을 보였고 아버지는 소를 너무 몰아붙이지 않고 천천히 걸으며 소를 다독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날 오후 해가 한가운데 떠 있을 때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소는 힘겹게 밭을 갈던 중 갑자기 다리를 떨며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지고 말았다. 소는 큰 소리를 내며 흙바닥에 쓰러졌고 몸은 심하게 떨렸으며 눈은 괴로운 듯 스르르 감겼다. 아버지는 깜짝 놀라 쟁기를 내팽개치고 달려가 소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소리쳐 불렀다. 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이 핑 돌았고 두려운 마음에 아버지 곁으로 달려갔다. 늙은 손 밭갈이를 하다가 지친 나머지 기운이 완전히 떨어져 쓰러진 것이었다. 아버지는 소의 숨결을 느끼고 몸을 만져보며 안절부절 못했다. 마을의 수의사를 빨리 불러왔지만 수의사는 소가 너무 늙고 과로로 인해 몸이 쇠약해졌으며 치료하려면 많은 병이 적지 않게 든다고 말했다. 그때만 해도 우리 집은 농사로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는 가정이었고 많은 돈 마련하기는 정말 힘든 일이었다. 마을 사람들도 아버지에게 늙은 소를 치료해도 다시 농사일을 하기 어려울 테니 그냥 포기하는 것이 낫다고 말렸지만 아버지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 포기라는 말은 바로 소를 잡으라는 말이었다. 아버지는 소를 바라보며 이 소는 우리 가족과 함께 여러 해를 살며 힘든 농사일을 모두 도와준 가족과 같다. 어떤 돈이 들더라도 반드시 이 소를 살려내야 한다고 단호히 말했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밭일을 잠시 멈추고 갖고 있던 조금의 저금을 모두 꺼냈고 마을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며 숱한 돈을 모아 소의 치료비를 마련했다. 아버지는 매일 수의사와 함께 소를 돌보고 영양가 있는 풀과 사료를 사다 줬으며 밤에는 소의 곁을 지키며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나는 아버지 얼굴이 점점 여유어 가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지만 아버지는 늘 웃으며 괜찮다, 소는 곧 나아질 거야 라고 나를 안심시켰다. 한 달 가까이 지난 뒤 다행히 소는 천천히 기운을 되찾기 시작했다. 처음엔 일어나지도 못했던 소가 점점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됐고 풀도 먹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소가 나아지는 모습을 보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그 모습을 본 나도 따라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의 정성 덕분에 늙은 소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고 다시 밭으로 나가 일할 수 있게 됐다. 시간이 흘러 이듬해 봄이 다시 찾아왔다. 다시 밭갈이를 할 시기가 되자 아버지는 소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나는 작년의 일이 떠올라 소가 다시 힘들어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작년까지는 조금 힘들어하던 늙은 소가 이번에는 전보다 훨씬 더 힘을 내어 쟁기를 끌기 시작한 것이다. 소는 고개를 숙이고 힘차게 앞으로 나가며 평소보다 더 빠르고 힘차게 밭을 갈았고 단 한 번도 지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도 소의 모습에 놀라며 웃음을 지었고 소를 더욱 아끼는 마음으로 밭일을 했다. 정말로 정성이 지극하면 도루에도 꽃이 핀다는 말이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 같았다. 이듬해 밭갈이하는 아버지와

소의 모습은 그 어느 해보다 더욱 멋졌다. 햇살은 똑따뜻하게 비추고 바람은 더욱 상쾌하게 불었으며 갈아엎은 흙은 더욱 싱싱한 생명력을 과시하고 있었다. 소는 아버지의 정성을 알듯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농산일을 도왔고 아버지도 소와 함께 호흡을 맞추며 묵묵히 땀을 흘렸다. 나는 밭머리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며 삶의 신비로운 인연과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따뜻한 마음을 깨달았다. 아버지와 소는 단순히 농부와 짐승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힘을 주고받으며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동반자였던 것이다. 시골 마을의 산은 여전히 부르고 물은 여전히 맑고 봄이 오면 여전히 아름다운 꽃이 피지만 내가 가장 그리워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와 늙은 소가 함께 밭갈이하던 그 모습이다. 그 모습은 자연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피어난 가장 순수하고 따뜻한 감동이며 내 삶 속에서 잊을 수 없는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아버지는 땀을 흘려 밭을 갈며 가정을 지키는 근면함을 보여줬고 늙은 소를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하는 정성으로 인간의 따뜻한 마음을 가르쳐 주었다. 또한 서로 의지하고 배려하며 살아가는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다. 세월이 흘러 나는 어른이 되었고 이제는 그 시골 마을을 떠나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다. 도시 복잡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살다 보면 가끔씩 시골 마을의 봄 풍경이 떠오르고 아버지가 밭갈이하는 모습이 선하게 생각난다. 흙냄새 가득한 들판, 파란 하늘, 따뜻한 햇살, 그리고 아버지의 땀방울과 늙은 소의 힘찬 걸음걸이는 내 마음속에 언제나 평온함과 힘을 불어넣어준다. 밭갈이는 단순한 농산일이 아니다. 그것은 땀으로 일구는 삶의 근본이며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시골 사람의 삶의 방식이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간의 따뜻한 정성이다. 아버지의 밭갈이 모습은 그 당시에는 평범하게 보였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가장 훌륭한 인생의 교훈을 담은 풍경이다. 늙은 소를 구하기 위해 아끼는 돈을 모두 쓴 아버지의 마음은 생명을 존중하는 순수한 마음이었고 이듬해 더욱 힘을 내는 소의 모습은 보답하는 따뜻한 인연이었다. 지금도 가끔씩 시골 마을에 돌아가면 그때 밭을 바라보게 된다. 밭은 여전히 푸른 작물이 자라고 있고 산과 물은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하고 있지만 아버지는 이제 늙어 밭갈이를 하지 못하고 늙은 소도 자기의 삶을 마감했다. 하지만 아버지와 소가 함께 밭갈이하던 그 봄날의 모습은 내 마음속에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 모습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따뜻한 감동으로 남아 내가 삶의 어려움이 부딪힐 때마다 힘을 주고 근면하고 정성스럽게 살아가라는 교훈을 일깨워준다. 밭갈이라는 제목의 이 글을 쓰며 어린 시절 시골 마을의 아름다운 풍경과 아버지의 근면한 모습, 늙은 소와의 따뜻한 인연을 다시 한번 떠올렸다. 산 좋고 물 맑은 마을의 자연 풍경도 물론 아름답지만 그 속에서 피어난 아버지의 정성과 생명에 대한 존중, 서로 의지하는 인연은 더욱 빛나는 풍경이다. 그 풍경은 내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언제나 내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있다. 앞으로도 세월이 흘러 많은 것이 변해도 아버지가 봄날에 밭갈이하던 그 모습, 늙은 소를 살리기 위해 정성을 다하던 그 마음은 영원히 내 마음속에 간직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내가 살아가는 동안 잃지 말아야 할 순수한 마음, 근면한 자세, 그리고 생명을 존중하는 따뜻한 마음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밭갈이 봉

단순한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내 삶을 지탱하는 소중한 힘으로 언제나 내 곁에 함께할 것이다.

은경치가 유난히 수려하다. 남쪽으로는 맑고 시원한 강줄기가 구불구불 흘러가고 서북쪽에는 봉우리가 세신 바위산이 하늘을 향해 우뚝 솟아있다. 어릴 적 눈높이에서 보던 그 바위는 언제나 거대하고 든든했고 세상 모든 것을 지켜보는 듯 고요했다. 시간이 흘러 도시 생활을 하는 지금도 가끔 눈을 감으면 그 바위의 모습이 떠오르고 바람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하다. 그 바위는 단순한 자연경관이 아니라 내 삶의 뿌리이자 우리 삼형제의 모습 그 자체다. 세 봉우리는 마치 서로 기대고 지키며 서 있는 우리 세 형제를 상징하는 듯 늘 같은 자리에 있다. 우리 집에는 세 형제가 있다. 큰 형님과 나는 대학 공부를 하고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지만 둘째 형은 어릴 적 소아마비를 앓고 나서 고향에 남았다. 그때 일은 아직도 생생하다. 어린 둘째 형이 힘겹게 걷는 모습을 보며 부모님은 밤마다 눈물을 삼키셨고 동네 어른들도 안타까워했다. 우리는 너무 어려서 그 아픔을 다 알진 못했지만 둘째 형이 다른 아이들처럼 뛰어놀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그래서인지 자연스럽게 둘째 형을 챙기고 지키려는 마음이 커졌다. 큰 형님은 언제나 둘째 형의 손을 잡아주고 나는 뒤에서 따라가며 위험한 곳은 없는지 살폈다. 세 아이가 함께 걷던 고향길은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고 바위산을 배경으로 찍은 옛 사진에는 세 형제 어린 모습과 함께 형제 바위가 희미하게 담겨있다. 둘째 형은 고향을 떠나지 못했다. 몸이 불편했기에 도시로 나와 공부를 계속하거나 다른 일을 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그는 고향의 땅을 지키며 농사를 지었다. 젊은 시절 그의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다. 몸을 쓰는 일이 대부분인 농사는 그에겐 더욱 힘겨웠고 수확의 결과는 늘 불확실했다. 해가 잘 들지 않을 때, 비가 너무 많거나 너무 적을 때, 둘째 형은 밭에서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며 버텼다. 도시에 사는 큰 형님과 나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했지만 둘째 형은 늘 괜찮다고 말했다. 그는 고개를 떨구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갔다. 그의 눈에는 불만보다는 고향의 땅과 산과 강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다. 우리는 때때로 둘째 형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졌다. 우리가 넓은 세상을 보고 공부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가는 동안 그는 홀로 고향을 지키며 힘든 일을 감당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둘째 형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가 고향에 돌아올 때마다 반갑게 맞아주고 자신이 가꾼 농산물을 내놓으며 웃어주었다. 그의 웃음은 순수하고 따뜻해서 우리의 미안한 마음을 조금씩 녹여주었다. 그때 우리는 깨달았다. 고향을 떠나는 것이 행복의 전부가 아니고 자신이 가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큰 용기라는 것을. 둘째 형은 몸은 불편했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강하고 건강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둘째 형의 삶은 점점 변했다. 그는 단순한 농사를 넘어서 고향의 자연을 활용한 목축회사를 세웠다. 고향의 넓은 풀밭과 깨끗한 물은 가축을 기르기에 최적의 환경이었고 둘째 형은 자신이 직접 키운 소와 돼지를 키우며 믿을 수 있는 축산물을 만들었다. 그는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시작했지만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점점 신뢰를 쌓았다. 주변 사람들도 그의 노력을 알아주고 도왔고 고향 마을 사람들도 함께 힘을 보탰다. 둘째 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고향의 아름다운 자연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생각했다.

다음 준비한 수필은 형제 바위입니다. 수필 형제 바위. 내 고향

마을에서 시골 관광을 시작했고 민박집과 특색 음식점을 경영했다. 고향의 맑은 공기, 푸른 산, 시원한 강, 그리고 정겨운 시골의 정취를 느끼러 온 도시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의 민박집은 깔끔하고 정겹고 음식점에서는 고향에서 직접 기른 채소와 직접 키운 가축으로 많은 음식을 내놓았다. 도시 생활에서 피로를 느낀 사람들은 둘째 형의 민박집에서 쉬며 자연의 힘을 회복했고 고향의 매력을 알게 됐다. 이제 둘째 형은 도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요속한 생활을 한다. 그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고향에서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다. 그는 마을의 어른들을 챙기고 젊은 사람들에게 고향의 매력을 알려주며 고향을 더 풍요롭게 만들었다. 그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놀랐고 동시에 자랑스러웠다. 어릴 적 몸이 불편해 걱정했던 둘째 형이 이제는 고향을 이끄는 리더로 든든한 고향 지킴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가장 놀라운 것은 그의 마음이다. 그는 자신이 성공한 후에도 전혀 자랑하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힘이 되어주었다. 도시에 사는 큰 형님과 나에게 큰 일이 생겼을 때 둘째 형은 망설이지 않고 나서서 도와주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마음의 힘든 일이든 그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었고 큰 힘을 보탰다. 우리가 고향에 기대고 싶을 때 그는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도시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때로는 외롭고 버거울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둘째 형이 있는 고향을 떠올리고 힘을 얻는다. 그는 단순한 가족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고향이자 기둥과 같은 존재이다. 지금도 우리는 자주 고향에 간다. 큰 형님과 나는 둘째 형의 생일이거나 고향 마을에 경조사가 있을 때면 꼭 시간을 내어 찾아간다. 도시의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고 고향의 길을 걷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세상의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듯하다. 고향의 강은 여전히 시원하게 흐르고 바위산은 여전히 우뚝 솟아 있고 마을의 나무는 푸르르다. 때로는 친구들이나 지기들과 함께 고향에 가기도 한다. 우리는 그들에게 고향의 아름다운 산천 경계를 자랑하고 맑은 공기와 푸른 자연을 보여준다. 그 중에서도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쇠봉우리의 형제 바위다. 우리는 바위를 가리키며 친구들에게 이야기한다. 이 바위는 우리 삼형제를 상징한다고. 첫째 봉우리는 큰 형님, 둘째 봉우리는 둘째 형, 셋째 봉우리는 나라고. 세 바위는 각각 높이나 모양이 조금씩 다르지만 서로 붙어있고 함께 바람을 맞고 비를 맞고 햇볕을 받으며 수만 수천년을 지켜왔다. 그 모습은 마치 우리 삼형제와 같다. 각자의 길을 가고 각자의 삶을 살지만 언제나 서로를 생각하고 지키며 연결되어 있다. 어릴 적에는 형제 바위가 그저 크고 멋진 바위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바위의 의미가 깊어진다. 세 봉우리는 각자 다르지만 하나의 산을 이루고 하나의 경관을 만들고 서로를 지탱한다. 큰 형님은 언제나 앞장서서 가족을 이끌고 둘째 형은 중심에서 든든하게 버티고 나는 뒤에서 따라가며 힘을 보탠다. 우리 삼형제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마음은 늘 하나로 이어져 있다. 그것이 바로 형제 우애이고 가족의 힘이다. 고향에 갈 때마다 우리는 형제 바위 아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눈다. 어릴 적 추억을 떠올리고 지금의 생활을 이야기하고 이제 다가올 앞날을 기대한다. 둘째 형은 웃으며 우리에게 고향의 이야기를 해준다. 마을의 변화

농사와 목축의 이야기, 관광객들의 이야기 등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 고향이 더 가깝고 따뜻하게 느껴진다. 우리는 그의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깨닫는다. 진정한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자신이 사랑하는 곳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사는 것에 있다는 것을. 도시 생활은 바쁘고 복잡하다. 때로는 경쟁이 지치고, 때로는 인간관계에 힘들어하고, 때로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를 때도 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고향의 형제 파위를 떠올린다. 새 봉우리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있지만 모든 것을 지켜보고 위로해 주는 듯하다. 우리 삼형제도 마찬가지다. 각자 다른 삶을 살지만 어려울 때는 서로 의지하고, 기쁠 때는 함께 웃고, 슬플 때는 함께 위로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다. 둘째 형은 몸이 불편하지만 결코 약하지 않다. 그는 고향의 땅에서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가족을 지키고 마을의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큰 용기를 준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노력하면 언젠가 빛을 바란다는 것을. 자신이 가진 것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면 행복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우리는 둘째 형을 보고 늘 배우고 그의 모습을 통해 마음을 다잡는다. 앞으로도 세월은 흐를 것이다. 우리의 나이가 들고 세상은 변하고 고향도 조금씩 모습을 바꿀지도 모른다. 하지만 형제 바위는 여전히 서복 쪽에 우뚝 솟아 있을 것이고 우리 삼형제 우애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큰 형님과 나는 계속 도시에서 생활할 수도 있고 둘째 형은 계속 고향에서 자연과 함께 살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로 이어져 있고 형제 바위처럼 서로를 기대고 지킬 것이다. 가끔은 고향이 혼자 가기도 한다. 강가에 앉아 물소리를 듣고 바위살을 올려다 보며 마음을 정리한다. 그때마다 새 봉우리가 나를 향해 말하는 듯하다. 너희는 형제로서 서로 사랑하고 지키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이겨내라고. 고향은 언제나 너희들의 버팀목이라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을 가슴에 새긴다. 우리에게는 고향이 있고 형제가 있고 서로를 믿는 마음이 있다. 그것만으로도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 이제 나는 형제 바위를 보며 더 많은 것을 생각한다. 자연의 위대함, 시간의 흐름, 가족의 소중함, 형제 간의 신이, 고향의 의미 등. 이 모든 것이 형제 바위 아래에 모여 있고 내 삶의 지표가 되어준다. 나는 도시에서 열심히 살지만 절대 고향을 잊지 않을 것이고 절대 형제를 잊지 않을 것이다. 언제나 마음속에 형제 바위를 품고 살 것이다. 새 봉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하나이다. 우리 삼형제도 서로 다르지만 하나이다. 큰 형님은 넓고 아량이 있으며 둘째 형은 강하고 따뜻하며 나는 그들을 보며 배우고 성장한다. 우리는 각자의 모습 그대로 소중하고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이다. 고향의 강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바위산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형제의 우애는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 앞으로도 우리는 자주 고향에 갈 것이다. 둘째 형의 웃는 얼굴을 보고 고향의 공기를 마시고 형제 바위를 올려다 볼 것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우리 삼형제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그 이야기는 길고 따뜻하며 끝이 없다. 형제 바위가 영원하듯 우리의 우애도 영원할 것이다. 형제 바위는 이제 내 마음속에

영원히 자리 잡았다.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늘 그 모습이 떠오르고 힘들 때는 위로가 되고 기쁠 때는 함께 기뻐해준다. 우리 삼형제 상징인 이 바위는 단순한 돌덩이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이고 우리의 추억이고 우리의 미래이다. 앞으로도 살아갈 날들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을 것이다. 큰형님과 둘째 형과 나, 세 형제는 형제 바위처럼 늘 함께 있을 것이다. 고향의 강은 흐르고 바위산이 솟아있고 우리의 우애는 변하지 않는다. 그것이 내가 세상에 가진 가장 큰 자랑이고 가장 큰 행복이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조현애입니다. 춘천에서는 지능형 소산물 림시 양식 기재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산업질과 효율을 높이고 전국적인 고급 신선 해산물 집산지를 조성하는 데 힘써 변경 개방 경제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1: 연변 두 전국 관광으로 왕래 교류 융합 촉진 계획 시험점 도시 건설 협조 추진 회의가 연길에서 있었습니다.
2: 전국 모범 퇴역군인 김춘섭 사업실이 왕성현에서 현판을 제막했습니다. 당내 20기 4중 전회에서 채택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15차 5개년

전망계획 제정에 관한 중공조항에 관해서는 높은 수준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합작 공영의 새 국면을 개척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무역 혁신 발전을 추동할 것을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근열 내 훈촌에서는 독특한 지리적 우세를 바탕으로 다국 신선 해산물 특색 산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현재에서는 지능형 수산물 림시 양식 기지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산업질과 효율을 높이고 전국적인 고급 신선 해산물 집산지를 조성하는 데 힘써 변경 개방 경제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연변 핫산업 수출입 무역 위원회사 킹크랩 산업단지에 들어서면 바닷물 냄새가 짙게 풍겨오는 가운데 살아있는 개들이 림시 양식 수조에서 거품을 내뿜고 있습니다. 연변 핫산업 수출입 무역 위원회사 림시 사양장 책임자 당위입니다. 우리는 현지 다국 수산물 기업으로서 량질의 수산 자원과 성숙한 다국 통관 및 전국 배송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능화, 표준화된 림시 양식 기지를 전력으로 조성하고 설비와 자재 승격, 기술 혁신을 통해 개의 신선도를 전방위적으로 높였습니다. 현재 산업단지와 지능형 림시 양식 수조를 기반으로 해외 구매 통상구 통관, 지능형 림시 양식 전국 유통 전 산업 사슬을 구축했습니다. 과거에는 림시 양식 기술 낙후, 보존 능력 부족 등 요인으로 현지 수산물 무역의 손실률이 높고 산업 사슬이 짧아 산업 발전에 제약이 따랐습니다. 현재 1년의 지능형 림시 양식 기지가 준공돼 가동되면서 업계 발전 장벽이 하나둘 없어졌습니다. 연변 핫산업 수출입 무역위원회사는 2023년에 5천만 원을 투자해 윤덕 킹크랩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면적이 5,600평방미터인 지능형 림시 양식 기지를 완공했는데 수조 80개에 최대 200톤의 수산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2024년 영업수입은 2억 원이었고 2025년에는 3억 5천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훈춘 해양경제시범구의 총투자 6억 6,300만 원 규모의 동북아 신선해산물 단지도 시험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단지 내에는 림시 양식 중심, 만톤급 냉동 창고, 가공 작업장, 오수 처리 시스템 등 부대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중 182개의 림시 양식 수조는 바다 생태 환경을 정밀하게 재현해 킹크랩의 림시 양식 생존율을 98% 이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훈춘 해양경제시범구 동북아 신선해산물 산업단지 림시 양식 중심 책임자 류암송입니다. 각 수조에 킹크랩을 2.5톤 내지 3톤을 넣을 수 있으며 전체 림시 양식 규모는 약 500톤입니다. 림시 양식 수조는 상하 2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지하 1층은 주로 바닷물을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수조에는 용존 산소, 염분, 수온 등을 관리하는 온라인 감축 시스템도 탑재했습니다. 지능형 통제 장비는 수산물 손실을 줄여주고 천연 바닷물을 사용해 양식하기 때문에 킹크랩의 고유한 맛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 훈촌의 수산물 유통망은 항공운송, 철도와 륙로, 조온유통체계, 물류 세 가지 주요 경로가 연동되는 물류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킹크랩은 훈촌 림시 양식 중심에서 상해, 광주, 심수 등 전국 주요 도시까지 항공으로 4시간 내지 8시간 정도 소요되어 당일 또는 2일 배송이 가능합니다. 중국 철도 킹크랩 전용 열차는 아침에 출발해 저녁에 도착하는 속도를 자랑하며 훈촌에서 북경까지 8시간이 걸립니다. 동북 삼성 및 주변성을 대상으로 하는 륙로 운송은 점대점 직접 배송 봉사를 실현했습니다. 훈촌시에서는 또 통관 봉사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해 수산물 산업의 발전 장대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훈촌 세관에서는 신선 수산물 전용 녹색 통로를 개통하고 사전 신고, 예약 통관 봉사를 시행하며 24시간 검사 업무를 운영해 킹크랩의 통관 소요 시간을 1시간 30분으로 단축했습니다. 훈촌시 상무국 대외무역과 사업일꾼 황지혜입니다. 훈촌에서는 대러시아 무역 우세를 살리고 선진 지역의 발전 경험을 참고해 킹크랩 다국 수산물 산업을 특색 우세 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고 전 산업 사슬을 구축했습니다. 통관 보장 면에서 세관과 연계해 신선 수산물 전용 녹색 통로를 개통함으로써 다국 유통 효율을 크게 높였습니다.
현재 훈

0: 춘시촌에게는 림시 양식 수조 915개, 관련 기업 19곳이 있습니다. 수조 총 면적은 77,400평방미터이고 림시 양식 수용 능력은 총 2,830톤이며 최장 3개월까지 림시 양식이 가능합니다. 현재에서는 특색 해산물 거리를 조성하고 수산물 산업과 문화관광 소비를 깊이 융합해 림시 양식, 가공, 냉동 물류, 판매, 체험이 일체화된 발전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다음 단계 훈춘시에서는 통상구 개방 우세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산업 기반을 튼튼히 다지며 경영 모식을 풍부히 하고 고급 신선 수산물 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특색 경제로 연변의 높은 수준 대배 개방과 현역 경제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1: 연변주 전국 관광으로 왕래 교류 융합 촉진 계획 시험점 도시 건설 협조 추진 회의가 11일 연길에서 있었습니다. 부주장 윤조휘가 회의에 출석해 연설했습니다. 윤조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현재 우리 주 관광으로 왕래 교류 융합 촉진 시험점 건설은 시작에 나서 기틀을 잡던 단계를 지나 질과 효율 제고, 심화, 마무리 난관 공략 관건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전주 각급 각 부문에서는 관광으로 왕래 교류 융합 촉진 사업의 정치성, 전반 국면성, 시범성을 깊이 파악하고 사상과 행동을 국가 시험점 도시 요구와 주 당위 주 정부의 포치에 통일시킴으로써 향후 전개될 체계적인 난관 공략과 전방위적인 질 제고를 위한 사상 토대를 확고히 다져야 합니다. 우리 주의 변경 지역 지리적 우세와 여러 민족 융합 특성, 생태 문화 관광 자원 천품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중점 임무에 초점을 맞추고 역량을 집중해 관광을 통해 융합을 실현하고 문화로 마음을 모으며 풍경으로 사람을 육성하며 실천으로 힘을 결집하실 주민족사무위원회, 주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연결시, 도나시, 훈춘시 방천 애국주의 교양기지 룡호각, 안도현 이도백화진 두산촌 관련 책임자가 각기 경험 교류 발언을 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연변주 관광으로 왕래 교류 융합 촉진기지 사업 정황을 통보하고 연변주 관광으로 왕래 교류 융합 촉진 사업 지침, 연변주 해설 내용 완선 행동 지침, 연변주 전시 진열 재고 행동 지침을 정식 발부했습니다.
0: 조 퇴역군인 사무국, 왕청년 퇴역군인 사무국에서 손잡고 구축한 전국 모범 퇴역군인 김춘섭 사업실이 그일 왕청현에서 현판을 제막했습니다. 이는 우리 주에서 모범 퇴역군인의 이름을 딴 최초의 사업실로 현재에서 당성 교양과 애국주의 교양을 진행하는 실물 교실로 자리 잡았습니다. 김춘섭 사업실에는 그가 수년간 수집한 열사들의 필사 원고, 사진, 역사 문헌, 영예 훈장 등 실물 전시품이 전시됐습니다. 2005년 이래 김춘섭은 혁명 열사들의 사적 발굴, 홍세 교양기지 건설과 청소년 애국주의 선전 강연 활동에 꾸준히 힘써왔습니다. 그는 루게로 열사 기념비와 혁명 유적 100여 곳을 조성하는 데 조력했고 항일연군 사료와 홍세 교양 자료 100여만 자를 편찬했으며 애국주의 교양 근 100차례 진행했습니다. 그는 2015년과 2019년에 각기 시대 본보기 전국 모범 퇴역군인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김춘섭 사업실 설립은 퇴역군인 사업에 관한 습금평 총석의 중요 론서를 깊이 학습 관찰하고 신실의 퇴역군인 사상정치 사업을 전면 실시하며 쌍몽 공동건설을 심화하고 홍색 유전자를 전승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는 연변조 퇴역군인 분야 특색 진지 건설의 공백을 메우고 연변조 홍색 문화 전파, 선진 전형 인솔, 기층 퇴역군인 봉사 보장에 새로운 본보기를 세웠습니다. 왕청현 세일대 관심사업위원회 명예주임 김춘섭입니다. 세일대 관심사업은 지금 공을 들여 후대를 이롭게 하는 일이며 시작은 있을지언정 끝은 없습니다. 몸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서 세일대 관심사업에 종사해 덕지, 채, 미로가 전면 발전한 중국 특색 사회주의 건설 후계자를 키워내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 사업실은 향후 홍색문화 전파, 퇴역군인 방조 부축 봉사 등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할 계획인데 선진 전형의 시범 역할을 지속적으로 발휘해 연변 홍색 교양 특색 브랜드를 더욱 빛내고 전주 쌍몽 건설과 퇴역군인 봉사 사업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도록 추진하게 됩니다. 왕청년 퇴역군인 사무국 쌍몽 사업 책임자 장흠

0: 입니다.
1: 下一步,
0: 다음 단계 김춘섭 사업실 플랫폼을 충분히 활용해 홍세 교양을 심화하고 본보기 정신을 고양하겠습니다. 영웅 열사 이야기를 잘 전달하고 퇴역군인 봉사를 실속 있게 하며 홍색 차원의 우세를 단결 분진의 강력한 동력으로 전화해 홍색 유전자가 변강 지역에 깊이 뿌리 내리고 대를 이어 전해지도록 하겠습니다. 13일 펼쳐지는 동북축구연맹전 제2라운드 심양 대표팀과의 대결을 앞두고 연변 대표팀은 11일 오후 심양으로 향발했습니다. 11일 오후 연변 대표팀은 연길서역에 모였습니다. 선수들은 유니폼을 입고 장비를 정리하며 서로 격려하면서 전주 축구팬들의 기대를 안고 심양으로 출발했습니다. 연변 대표팀은 동북축구연맹전 제1라운드 경기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번 심양 대표팀과의 대결은 축구 실력 교론뿐만 아니라 길림성과 련흥성의 문화, 체육 교류로 두 지역은 축구를 연결고리로 동북 한 가족의 두통정을 보여주게 됩니다. 연변 대표팀 선수 및 수행인원들의 안전하고 신속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연길 참호단 연길 서역에서는 효율적이고 따뜻한 봉사로 연변 대표팀의 순조로운 출정을 보장했습니다. 연결참호단 연결서역 조리공정사 홍혜영입니다. 연변 대표팀의 원활한 이동을 돕기 위해 녹색 통로를 개통했습니다. 검증, 안전검사, 검표 봉사를 우선적으로 제공해 선수들의 순조로운 출행을 확보했습니다. 연변 대표팀이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바랍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선수 리진의입니다. 그동안 준비를 충분히 했습니다. 비록 원정 경기지만 우리는 경기에서 이길 능력이 있고 이길 것이라고 믿습니다. 6월 13일 저녁 7시 30분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조선호 종합 채널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공식 사이트 연변 방송 애플리케이션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영상 계정에서 이번 경기 실황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2: 아래 연변조선족 자치주 기상재해 방어조례 수정초안 공개 의견 수렴에 관한 서한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연변조선족 자치주 기상재해 방어조례 수정초안을 주인대 상무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고자 합니다. 수정의견은 2026년 6월 30일 전까지 전자우편, 서신 등 방식으로 주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에 제기하면 됩니다. 주소는 주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판공실 연길시 공원로 2799호이고 우편 번호는 133-002입니다. 련계인 리정국 전화 281-1651 전자우편 zrdcwhfgw@163.com 주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2026년 6월 10일
0: 아래 2026년 연변주 공공기구 에너지 절약 선전주간 제의서를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전주 공공기구와 광범한 간부 직원들에게 올해 6월 15일부터 21일까지는 전국 에너지 절약 선전주간이며 주제는 에너지 절약의 새 시작점 저탄소로 미래를 향해입니다. 6월 17일은 전국 저탄소의 날이며 주제는 친환경 전환 승격의 전민이 동행입니다. 공공기구는 전 사회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탄소 배출량을 감소하는 중요한 역량으로서 탄소 피크, 탄소 중립 목표를 실현하는 데 마땅히 앞장서고 모범이 돼야 하는 바 전체 간부, 직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제의합니다. 함량의 전기를 사용해 낭비를 줄입시다. 자연 채광을 충분히 이용하고 낮에 빛이 충족할 때 가급적이면 조명등을 켜지 않거나 적게 켭시다. 퇴근하거나 긴 시간 자리를 비울 때는 제때 컴퓨터, 프린터, 정수기 등 설비 전원을 꺼 대기 전력 소모를 줄입시다. 에어컨은 여름철에는 섭씨 26도보다 낮지 않게 겨울철에는 섭씨 20도보다 높지 않게 설정하고 사용기간에는 문과 창문을 잘 닫읍시다. 물을 절약해 사용하고 긴 시간 틀어놓는 현상을 두절합시다. 물을 사용한 후 제때 수도꼭지를 잠그고 급수시설이 파손됐거나 배관에서 물이 새는 상황을 발견하면 주동적으로 수리를 요청합시다. 병에 든 생수를 낭비하지 말고 다 마시지 못한 생수는 가져가거나 식물에 물을 주는 데 사용합시다. 친환경 사물을 지향하고 종이 사용을 줄입시다. 무정리 서류화 사물을 적극 보급하고 불필요한

0: 인쇄, 복사를 하지 맙시다. 인쇄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량면 인쇄를 하고 폐지를 반복적으로 사용합시다. 일회용 사무용품 사용을 줄이고 개인 물컵과 식기를 지참합시다. 저탄소 출행을 선도하고 승강기 의존을 줄입시다. 3층 이하는 되도록 계단을 이용해 승강기 전력 소모를 줄입시다. 낮은 층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높은 층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승강기 사용을 양보합시다. 식량을 절약하고 접시 비우기 행동을 실천합시다. 식당에서 식사할 때 필요한 만큼 음식을 담고 소량으로 여러 번 담아 음식물 쓰레기를 줄입시다. 소인분, 반인분 요리 보급을 지지하고 낭비 행위를 자각적으로 배척합시다. 친환경 출행으로 출퇴근 탄소 배출량을 줄입시다. 출퇴근 시 135 출행, 1km는 보행, 3km는 자전거 이용, 5km는 공공버스 이용을 실천합시다. 공무로 인한 출행 시 합승을 재창하고 신에너지 차량을 우선적으로 이용합시다. 에너지 절약, 탄소 배출 감소는 사소한 부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 바로 시작하고 주변의 작은 일부터 시작해 실제 행동으로 전조 친환경 저탄소 발전에 힘을 기여합시다. 연변주 기관사무관리국 2026년 6월 12일 연변 뉴스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남경은 윤일이었습니다.
1: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2: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1: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2: 여기는 연길입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네, 안녕하십니까. 생활 플러스에서 인사드리는 이미란입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2: 연주 피부병 병원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2: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2: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1: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2: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오늘은 띵볕 아래서 더욱 달콤해지는 여름의 대표 과일 바로 참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외는 그 특유의 아삭한 식감과 시원한 맛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번째 효능은 바로 수분 보충과 더위 예방입니다. 참외는 9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땀으로 잃은 수분을 빠르게 보충해주고 체온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무더운 여름철 갈증 해소와 열사병 예방에 탁월한 과일입니다. 두 번째는 리뇨작용과 붓기 제거입니다. 참외에는 칼륨이 풍부히 함유되어 있어 체내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붓기를 빼주고 고혈압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참외는 더위 먹었을 때 먹으면 좋은 과일로 알려져 왔습니다. 세 번째로 소화 촉진과 변비 예방을 꼽을 수 있습니다. 참외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들어있어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유해물질이 장에 머무는 것을 그 시간을 줄여줍니다. 또한 단백질분해 효소가 포함되어 있어 육류 등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은 후 소화를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이 피부 건강과 항산화입니다. 참외에는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이 성분들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작용해 피부 노화를 늦추고 기미와 주근깨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 피부 탄력 유지에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체중 관리와 다이어트를 들 수 있습니다. 네, 참외는 100g당 약 40칼로리로 매우 낮은 열량을 자랑하면서도 식이섬유와 수분이 풍부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다이어트 중이신 분들이 간식으로 찾기 좋은 과일입니다. 참외를 고를 때는 꼭지가 싱싱하고 껍질에 그물망이 골고루 펴져 있으며 노란 빛이 선명한 것이 당도가 높습니다. 다만 참외는 성질이 차가운 편이므로 평소에 손발이 차거나 소화기가 약하신 분들은 너무 많이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여름의 상큼한 건강과일 참외의 효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0: 현대인이 수여하는 다양한 생활 정보와 독특한 생활 비법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1: 편안함과 여유로움 속에서 생활의 질을 제시해주는 생활 플러스.
0: 다채롭고 행복한 삶을 위한 쉼터, 생활의 충전소로 되겠습니다. 생활 플러스.

0: 네, 천리길도 한 걸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이 옛말을 우리는 종작 살아가면서 잊고 있을 때가 많은데요. 거대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가 주는 압박감에 짓눌려 정작 첫 걸음조차 되지 못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위대한 것은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는다. 작은 것들이 연속이 위대함을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큰 목표인가가 아니라 오늘 내가 행동했는가입니다. 네, 오늘 생활 플러스에서는 심리상담사 김양 선생님을 모시고 아주 작은 목표의 힘에 대해 얘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매일 1%씩만 나아져도 1년 후에는 37배 더 성장한다는 1%의 법칙이 있죠. 네, 반대로 1%씩 나빠져도 1년 후에는 거의 0으로 됩니다. 이 작은 변화가 모여 큰 결과를 만드는 이 원리를 심리학 관점에서 좀 얘기 주시겠습니까?
1: 네.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드는 1%의 법칙은 심리학에서 여러 이론으로 설명이 많이 되고 또 네. 증명된 사례들도 많습니다.
0: 네. 그래서
1: 첫째 변화에 대한 저항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는 누구나 다 새로운 시도를 할 때 내가 지금 그냥 안전하게 네. 유지된 이 상

0: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좀 좋아합니다.
1: 그렇죠.
0: 변화라는 것이 생각으로는 하고 싶어도 정작 행동을 하려면 그렇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뇌는 변화라 하면은 거기에 대한 저항이 있답니다.
1: 네.
0: 그리고 그걸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우리가 큰 목표를 정했을 때
1: 네.
0: 나 올 여름에는 뭐 10근을 빼야 돼. 이렇게 네. 큰 목표나 이런 걸 정했을 때 뇌가 벌써 위협으로 느껴서 방어 체계를 가동한답니다.
1: 네.
0: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쉽게 할 수 있게 하는 거는 1%의 변화를 시도하는 겁니다.
1: 네.
0: 둘째는 이런 걸 하려면 습관의 자동화로 우리가 복리를 얻어야 됩니다.
1: 네.
0: 네, 습관의 자동화라는 것은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아주 작은 행동을 반복하는 겁니다.
1: 네.
0: 그냥 너무너무 쉬운 거. 네. 이것쯤은, 그러니까 큰 목표를 향해 봤을 땐, 나 이거 언제 이루나? 이랬는데,
1: 네. 네.
0: 아주 작은 목표를 그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을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되면은 이것은 습관의 자동화가 되어서 복리 효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1: 네.
0: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효능감의 상승입니다.
1: 네.
0: 작은 성공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 뇌는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구나
1: 네.
0: 이런 생각을 만들어지게 되고 그런 신념들이 강화되면은 그것이 뭐에서 다시 더 큰 도전을 하는데 아주 기초가 됩니다.
1: 네.
0: 그런데 또 반대로 보면은 매일 1%씩 우리가 나빠지면 1년이 되면 우리가 0이 됩니다. 만년시가 될 수도 있어요.
1: 네.
0: 네. 그래서 우리가 작은 방치와 회피가 쌓여서 이런 것들이 자주 반복이 되면은 우리는 무기력과 좌절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1: 네.
0: 나는 역시 안 되는 사람이구나.
1: 네.
0: 나는 의지가 약하구나. 이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 네.
0: 네. 그래서, 급한 어떤 변화보다는 아주 작지만 꾸준한 행동으로 변화를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1%의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참으로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올해는 10킬로 감량한다. 1년에 책 100권 읽는다처럼 큰 목표는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지만 막상 시작하면 금방 지치고 포기하기 쉽죠.
0: 네.
1: 이 큰 목표가 실패로 이어지는 심리적 원인은 무엇이라고 선생님은 보고 계십니까?
0: 네. 저도 예전에는 1년에 한 책을 네. 50권만 읽자. 이렇게. 네.
1: 그것도 대단하죠.
0: 네. 좋아합니다.
1: 네.
0: 근데 그러면 한 주에 한 권을 읽어야 해요.
1: 그렇죠.
0: 네.
1: 네.
0: 그런데 그걸 다 쉬어놓고는 연초에 세우고 엄청 뿌듯했습니다.
1: 네.
0: 근데 결국은 그 해에 50권은 못 읽고
1: 네.
0: 겨우 내가 10권 미만으로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때 나는 왜 이렇게 목표를 세워놓고 실시를 못하는 사람일까 이렇게 네. 좌절이 왔었는데
1: 네.
0: 네 오늘도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1: 네.
0: 네 저도 다시 새롭게 목표를 정하는 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 네,
0: 네 큰 목표는 저기에 강한 동기부여는 됩니다.
1: 네.
0: 그러지만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실패 요인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1: 네.
0: 첫째는 목표와 현실 격차가 너무 큽니다. 큰 목표를 할 때
1: 네.
0: 1년에 100권이라면 한 달에 8권에서 9권을 읽고 일주일에 2권을 읽어야 하는데
1: 네.
0: 현실적인 생활 패턴과 거리가 멀면 이것이 결국은 좌절감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1: 네.
0: 네, 둘째는 뇌의 보상 체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1: 네.
0: 인간의 뇌는 즉각적인 보상을 아주 좋아합니다.
1: 네.
0: 그런데 먼 미래의 성과가 도파민을 우리에게 일으키지 못하게 되는데 그걸 1년 후에 나 1년 안에
1: 네.
0: 거기가 좀 멀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1년 안에보다는 한 달 계획을 세우는 게 더 좋고
1: 네.
0: 그 한 달 계획을 쪼개서 일주일 계획을 세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1: 네.
0: 그래서 작은 목표로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좋고 세 번째는 완벽주의 함정입니다.
1: 네.
0: 큰 목표는 종종 뭐 아니면 더의 사고를 만들어냅니다.
1: 네.
0: 그리고 완벽주의는 그걸 완벽하게 했을 때 나는 목표를 이뤘다
1: 네.
0: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네.
0: 그래서 한 번 실패하면 전부 망쳤다고 그걸 읽다가 중간에 견지를 못해서 이미 다 엉망이 되는데 됐다 그만하자 다이어트도 네. 똑같습니다.

0: 그렇죠.
1: 네. 중간에 한 우리가 3~4근까지는 잘 뺍니다.
0: 네.
1: 그런데 더 유지해서 한 8근을 빼게 될 때는 어려워합니다.
0: 네.
1: 그러면 그때 가서 내가 막 먹고 나서 이튿날 딱 떠보니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제 저녁 한 끼만 먹었는데 2근 올랐대요.
0: 네.
1: 그리고는 거기에서 무너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0: 네.
1: 어떻게 한 달 내내 견지해서 너근 겨우 뺐는데 하루 전에 2근이 오르냐?
0: 네.
1: 이렇게 해서.
0: 그렇죠. 네.
1: 그래서 우리 완벽주의가 있으면 중간에 이럴 수도 있는데 그 다음 또 견지하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실패감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0: 네.
1: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학습된 무기력입니다.
0: 네.
1: 목표를 크게 세워놓고 반복적으로 달성하지 못하면 나는 안 된다는 신념이 고정되면서
0: 네.
1: 이후에는 작은 목표조차 시도조차 못하게 됩니다.
0: 네. 그렇네요. 우리 큰 목표보다 네. 작은 목표부터 실현하기 네.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또 성취감도 느낄 네. 수 있고 네. 작은 목표 세우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 작은 목표 달성할 때마다 또 뇌에서는 도파민이 분비돼 성취감과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고 하던데요.
1: 네.
0: 이 작은 성공이 반복이 어떻게 자기 효능감과 지속적인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지 얘기 주시겠습니까?
1: 네. 우리 뇌는 사람은 밥을 먹고 살잖아요.
0: 네네.
1: 우리 뇌는 도파민을 먹고 삽니다.
0: 네. 도파민.
1: 그래서, 네. 그래서 도파민 분비가 돼야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며 뭐 어떤 일에 대한 정말 기대감과 예, 흥분과 또 성취감과 여러 가지 설레임과 이런 것으로 삶을 아름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0: 네.
1: 네. 근데 이 도파민은 단순한 즐거움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첫째는 예측하고 실제 보상이 오차 학습입니다.
0: 네.
1: 네. 뇌는 행동 전에 예상되는 보상을 계산합니다. 내가 네. 이걸 했을 때 이런 보상이 올 거야. 그런데
0: 네.
1: 실제 보상이 예상보다 크거나 예측 가능하게 반복되면
0: 네.
1: 그 행동을 얘는 내가 할 가치가 있구나.
0: 네.
1: 이걸 학습합니다.
0: 네. 네,
1: 작은 목표는 성공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학습 과정에서 저희가 학습 코칭할 때 이 방법을 아주 많이 사용합니다.
0: 네.
1: 네, 아이에게 일주일 동안의 학습 계획을 설정하게 하는데
0: 네.
1: 애들이 말을 너무 잘해요.
0: 네.
1: 좀 매일 수학 한 장, 어문 한 장, 영어 한 장, 화학 한 장 이렇게 하겠대요.
0: 네.
1: 그럼 넉 장이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이 네 장씩 한다는 게 밤잠을 안 자고 숙제를 하고 나면 시간이 안 돼요.
0: 네.
1: 그래서 애들, 야, 너 이렇게 큰 목표가 있는 거 칭찬은 해주고,
0: 네.
1: 네. 우리가 이번 한 주는 시도기 때문에 조금 양을 줄여서 조금만 먼저 네. 맛보기로 해보자.
0: 네.
1: 그러니까 애도, 예, 이걸 계획을 세운 것에 예, 또 그걸 또 우리가 거절했다고 상처 안 받게 하면서도 맛보기로 우리가 조금씩 해보자 이렇게
0: 네.
1: 했을 때 하고 나면 일주일 계획을 하고 나면 선생님 이거 너무 쉽습니다 그래요.
0: 네.
1: 그래서 그래야 니한테는 이게 너무 쉬운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일단 이걸 해보자 이랬을 때 아이들이 정작 그걸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0: 네.
1: 그런데 본인이 쉽다고 얘기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걸 지키고 오면은 시작 전보다 끝나고 일주일 끝나고 난 후에 그 쾌감이 정말 큽니다.
0: 네.
1: 아이들이 거기에서 정말 이거 성취로 인한 도파민을 예, 그걸 느끼게 되죠.
0: 네.
1: 그리고 둘째는 자기 효능감의 형성입니다.
0: 네.
1: 예, 심리학자 반두라에 따르면 자기 효능감은 직접적 성취 경험을 통해 가장 강력하게 형성된답니다. 내가
0: 네.
1: 직접 한 것을 통해서.
0: 네.
1: 그래서 작은 성공이 쌓일 때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신념은 더 안정화되고
0: 네.
1: 이는 더 큰 도전을 이어가는 용기가 됩니다.
0: 네.
1: 세 번째로는 행동의 자동화입니다. 아까
0: 네.
1: 습관의 자동화를 이야기했는데
0: 네.
1: 이건 행동의 자동화입니다. 반복된 성공은 행동을 의지력 영역에서 습관적 영역으로 이동시킵니다.
0: 네.
1: 의지만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습관이 돼야 되죠.
0: 네.
1: 그래서 의지력은 유

0: 변화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1: 네. 네, 우리 도파민 분비를 위한 네.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작은 목표 실현부터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이 5분만 책상에 앉아보자, 운동화만 신어보자 같은 아주 작은 시작이 어느새 1시간 공부, 30분 운동으로 이어지는 이유 무엇일까요?
0: 네. 사실 5분 하나를 견지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1: 네.
0: 그리고 그거 5분만 할 거면 해 뭐 하냐 이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1: 네.
0: 예, 아이들도 야 이거 5분만 하자면 이렇게 그런 네. 표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5분만 앉아보자는 시작이 더 긴 지속으로 이어지는 것은 행동심리학에서도 나옵니다.
1: 네.
0: 그래서 감정은 행동을 따라옵니다.
1: 네.
0: 대부분이 사람들은 동기가 있어야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1: 네.
0: 행동을 하면 내가 움직이는 것 자체에서부터 동기가 생기게 됩니다.
1: 네.
0: 그래서 행동이 중요한 겁니다. 작은 행동을 통해서 변화된 감정을 통해서 더 큰 행동으로 만드는 이런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1: 네.
0: 예를 들면 금방 말씀하셨던 운동화를 신는다.
1: 네.
0: 행동은 그 자체로 운동화를 신었다 놓는 건 누가 못하겠습니까?
1: 그렇죠.
0: 이렇게 생각을 해요.
1: 네. 네.
0: 그래서 운동화를 신고 나면 벗는 게 귀찮아서 조금 걷거나 야 신었던 바에 우리 1분만 걸어보자
1: 하자
0: 네.
1: 운동하자
0: 그렇죠 그래서 네. 또 하게 되는 겁니다
1: 네.
0: 그러면 그만큼 했던 바에 또 조금 더 하자 이것이 사람이 마음의 심리에서 나온답니다
1: 네.
0: 그래서 정도 불편감의 심리학이라고 합니다
1: 네.
0: 네 인간은 일단 시작한 행동을 중간에 중단하는 것을 불편하게 느끼기 때문에 5분 공부를 시작했으면 5분이 지난 시점에서 멈추는 것보다 조금만 더 하자 심지로 예, 이어간다면 그것은 더 없는 예, 성취감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세 번째로는 행동 일관성의 원리입니다.
1: 네.
0: 한번 시작한 행동은 자신의 일관된 자아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1: 네.
0: 사람들은 아무리 끈기가 없는 사람이라도 아, 나 끈기 있고 싶어. 이걸 지속적으로 해서 좋은 결과 얻고 싶어. 이 생각은 누구나 다 합니다.
1: 네.
0: 그래서 극소한 시작은 이 모든 심리적 여러 가지 문제를 효율 있게 고쳐가는데 작은 좋은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렇네요. 우리 동기도 중요하지만 행동 자체가 네. 더 중요하죠.
0: 네.
1: 네, 작은 실천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방 전체 청소는 부담스럽지만 책상 위 지우개 하나, 책 한 권 치우기는 쉽죠.
0: 네.
1: 네, 이 작은 행동이 어떻게 눈에 보이는 정리로 이어지고 나아가 생활 공간 전체의 질서를 만드는지에 대해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0: 네, 청소의 심리학의 법칙에서 나옵니다.
1: 네.
0: 그래서 청소는 우리가 작은 거 하나 여기서 지우개 하나 옮기는 거 치우기 이거
1: 네.
0: 나오죠?
1: 네.
0: 이것처럼 책상 위 지우개 하나 치우기라는 행동이 방 전체로 이어질 수 있는 심리학 원리가 있습니다.
1: 네.
0: 우리가 그 깨진 유리창 이론이 있는데
1: 네.
0: 예, 한 동네에서 이 깨진 유리창이 있기 시작하면서 그 동네 질서가 서서히 무너갔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 이론은 반대로 작용한다면 하나의 작은 습관을 우리가 시정하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큰 하나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것도 증명하게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정말 우리가 무질서가 방치하면 범죄가 되는 것이 범죄학 이론인데
1: 네.
0: 반대로 하나의 작은 질서를 유지했을 때 우리에게 정말 좋은 안정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1: 네.
0: 둘째는 작은 승리 시각화입니다.
1: 네.
0: 지우개를 치운 직후의 깔끔한 책상 모서리는 눈에 보이는 성공의 증거입니다.
1: 네.
0: 우리가 그냥 듣기보다 시각화로 느꼈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더 갑절로 네. 인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한 영역에서 시작된 정리 행동은 심리적 에너지를 제공해 주면서 행동 확산 효과를 일으킵니다.
1: 네.
0: 네. 책상 위에 물건 정리가 서랍 정리로 이루어지고 서랍 정리가 방 정리로 이어집니다.
1: 네.
0: 우리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 정리를 어느 집이나 다 하죠.
1: 그렇죠.
0: 네. 그런데 옷 정리를 한꺼번에 그걸 다 하려면 아름차서 못합니다.
1: 네.
0: 그래서

0: 한 서랍씩 한 그렇죠. 칸씩 네. 정리를 오늘은 이만큼 그러면 그 정리가 된 공간을 다시 바라봤을 때 기분이 좋잖아요.
1: 네.
0: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정말 작은 정리부터 전체 정리로 확산되어 가는 것을 행동 확산 효과라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여기에서 작은 정리가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1: 그렇네요. 네, 우리 인간관계 개선이라는 이 막연한 목표 대신 오늘 배우자에게 고마워 한마디 하기, 친구에게 안부 문자 하나 보내기 같은 우리 작은 목표가 관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무엇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0: 네, 이것도 역시 그냥 작은 행동 하나 정해서 하는 건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삶에도 좋지만 이런 삶의 한 부분에 우리가 또 인간관계를 떠날 수가 없죠.
1: 네.
0: 그래서 오늘 배우자에게 고맙다는 한마디처럼 감사하다는 한마디처럼 관심의 네. 한마디를 첫 시작을 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1: 네.
0: 긍정적 환료 루프인데 이거는 한 번의 작은 표현은 상대방에게 와 나는 가치 있는 존재구나 저
1: 네.
0: 사람에게 나는 저 사람이 마음에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합니다.
1: 네.
0: 그러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호의를 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시간이 부부도 오래 살다 보면은 이런 걸 놓치는 경우가 많죠.
1: 많죠.
0: 뭐 네. 맨날 집에서 보는데요.
1: 그렇죠.
0: 뭐 그렇게 그런 격식을 차리면
1: 필요하지 않다.
0: 피곤하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1: 맞는 말씀입니다.
0: 네. 그런데 심리학자 존 가트맨 박사는 건강한 관계에서
1: 네.
0: 긍정적 상호작용과 부정적 상호작용의 비율이 5대 1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 네.
0: 네, 긍정적인 걸 다섯 번 할 때 부정적인 걸 한 번 해야 된다고 그렇게
1: 그래.
0: 얘기를 한
1: 네네.
0: 겁니다.
1: 네.
0: 작은 긍정적 행동은 이 비율을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1: 네.
0: 그것이 아침 정말 출근한 다음 오늘도 당신 수고해줘 우리 가족 위해 고생이 많아 이 한 문자가 사실 밖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네.
0: 그러면 남편에게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아내에게 당신도 오늘 집에서 수고해줘 그냥 주고받는 한 문장인 것 같지만 그것은 가정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가정의 안정을 위한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1: 네.
0: 그리고 둘째는 애착이론의 관점에서 상대방의 작은 관심표에는 안전기지 역할을 합니다.
1: 네.
0: 우리가 보면은 애착 형성에서 불안한 사람은 항상 여러 가지 상황에서 불안의 요소를 안테나를 켜고 있습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그 안테나를 끌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작은 문안 하나도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1: 네.
0: 매일 고맙다, 사랑한다, 감사하다 이런 말은 아주 정말 우리가 너무 사소한 그런 일상 중에 주고받는 말 같지만 그런 말들이 우리에게 안전기지가 된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 네.
0: 세 번째로는
1: 네.
0: 관계의 존속감입니다.
1: 네.
0: 큰 이벤트나 기념일이나 뭐 이런 걸 떠나서 매일의 작은 연결은 우리는 계속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유지하게 한답니다.
1: 네.
0: 그래서 관계는 큰 선물이 아닌 매일 작은 안부 문자로 유지된다고 해요.
1: 네.
0: 그래서
1: 네.
0: 보면은 제가 어느 글에서 봤는데 아침에 눈을 뜨면은 내 옆에 있는 배우자를 보면서 이 사람이 나의 애인이다. 오늘 하루도 새로운 애인을 만났다는 새로운 사람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봐라고. 왜냐하면 오늘 하루가 나에게 새 하루이기 때문이랍니다.
1: 네.
0: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 사람을 보듯이 이렇게 그냥 작은 한마디의 표현으로 한다면 인간관계 개선이 매일 새롭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 네. 이 작은 목표를 실행하다 보면 이걸로 뭐가 달라지나 하는 회의감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무의미함을 극복하고 작은 행동에 장기적 가치를 신뢰하는 마음가짐은 어떻게 유지하는지 얘기 주시겠습니까?
0: 네, 작은 목표를 실행하다 보면은 정말 이걸로 뭐가 달라질까?
1: 네,
0: 이렇게 시시한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네.
0: 이런 무의미함을 극복하는 심리적 전략은 첫째는 아까 얘기했던 봉리 효과입니다. 네. 우리 뇌는 매일 똑같은 양이 더해지는 것을 직관적으로 이해하지만 네.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잘 못 느낍니다. 네. 따라서 매일 1% 성장하면 1년 후면 37배가 되잖아요. 네. 네. 이렇게 37이라는 숫자가 나왔을 때는 오, 괜찮은데?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매일 1%라는 것은 우리가 소홀히 대할 부분이 아니고 네. 둘째는 과정 지향적 사고를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네. 결과에 하나 10% 감량해야 돼. 여기에 중점이 들어가면 회의감이 들기 쉽지만 네. 나 오늘 행동했어. 오늘 운동했어. 이런 데 집중을 하면은 예, 매일매일이 성공입니다. 10분을 네. 해도 성공이고 20분을 해도 성공이고. 그렇죠. 네. 그리고 지연된 평가입니다. 작은 네. 행동의 효과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3개월 후, 6개월 후 보면은 달라진 내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내담자들하고 100일이나 아니면 21일에 감사일기 쓰는 걸 합니다. 네. 네, 그 감사일기를 매일 처음에는 한 문장만 쓰게 합니다. 쉽죠? 한 문장이면.
1: 한 문장.
0: 네, 그런데 20일이 지나면 세 문장씩 쓰게 해도 견지를 합니다. 네. 네, 이렇게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했을 때 이것은 우리에게 봉리가 되기 때문에 작은 목표 실행이 중요합니다.
1: 네. 네, 오늘 10분 공부했으면 내가 좋아하는 음악 5분 듣기처럼 목표 달성 직후 작은 보상을 주면 반복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던데요. 보상의 종류 또 주의할 점 무엇인지요?
0: 네, 작은 목표 달성 후 작은 보상을 해주는 것은 행동 반복을 할 수 있는 효율을 높여줍니다. 네. 그래서 자연적인 보상이라는 것은 공부한 후 음악을 들으면 자연적인 보상이 됩니다. 네. 운동한 후 샤워하는 것은 자연적인 보상입니다. 네. 운동 후 샤워하면 개운하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런데 외적 보상은 내가 이걸 했을 때 간식을 먹거나 네. 쇼핑을 하거나 우리가 아이들한테 외적 보상 많이 해주죠.
1: 네.
0: 네. 아니면 핸드폰 10분 놀게 한다거나 이런 걸 하는데 외적 보상이 과도하면은 내재적 동기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가 보상을 하는데 외적 보상은 점차 줄여주면 좋습니다. 외적 보상이 커지면 우리가 감당이 네. 안 됩니다.
1: 그렇네요.
0: 네. 그래서 보상이 목표보다 커지지 않도록 크기를 잘 제한하는 것이 중점입니다.
1: 네. 네. 외적 보상 줄여주기. 작은 목표라도 시작이 가장 어렵습니다. 해야지 하면서 몇 시간째 멍하니 있을 때 가장 효과적인 작은 목표 전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0: 네. 해야지 하면서도 몇 시간째 멍하니 있을 때 가장 효과적인 것은 2분 규칙입니다.
1: 2분. 네. 네.
0: 2분만 해보자.
1: 네.
0: 네. 2분만 해보자 하고 행동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1: 네.
0: 2분에는 아무런 결과가 없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시작을 시키는 겁니다.
1: 네.
0: 대부분의 경우 일단 시작하면 2분을 훨씬 넘게 됩니다.
1: 네.
0: 그래서 2분 규칙을 실행하면은 와, 내 2분 하자 했는데 이게 5분이 됐네.
1: 네. 네.
0: 이렇게 해서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1: 네.
0: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예, 2분만 하자.
1: 네.
0: 예, 2분으로 예,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리고 행동의 관성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2분
1: 네.
0: 규칙은
1: 네.
0: 정지 마찰력이 운동 마찰력보다 큰 것처럼
1: 네.
0: 시작에 필요한 에너지가 지속에 필요한 에너지보다 훨씬 큽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말 속담이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1: 네.
0: 시작이
1: 절반이다.
0: 네.
1: 네.
0: 그리고 실행 의도를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1: 네.
0: 만약 오후 3시가 되면 나는 책상에 앉아 펜을 들 거다, 책을
1: 네.
0: 들 거다 이렇게
1: 네.
0: 구체화를 해야 됩니다.
1: 네.
0: 그러면 실행 확률이 두세 배 높아진다고 합니다.
1: 네.
0: 그리고 환경 설계입니다.
1: 네.
0: 책을 보고 싶으면 책이 내 주변에 손에 쉽게 쥐을 수 있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1: 네.
0: 운동을 하고 싶으면 운동복이 쉽게 옆에 있어야 합니다.
1: 네. 네, 아무리 작은 목표라도 가끔은 못 지키는 날이 있죠. 이때 나는 역시 안 되라는 자책 대신 오늘은 쉬었으니 내일 다시 하자고 받아들이는 자세의 중요성에 대해 얘기 주시겠습니까?
0: 네. 제가 항상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야, 작심삼일도 자주 하면 습관이 된다.
1: 네.
0: 네. 정말 이틀 했다가 좀 쉬더라도 계속 네. 견지를 하면 우리는 플러스입니다.
1: 네.
0: 그런데 작심삼일이 된다고 포기하고 안 하면 우리는 0이 됩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우리가 나는 역시 안 돼. 오늘은 쉬었으니 내일 다시 하자는 이런 것에 대해서 안 돼보다는 쉬어도 오늘은 쉬고 내가 내일 다시 해보자. 또다시 네. 이런 걸 포기하지 않는 것이 더 멋지다.

0: 가진 거다 이런 네.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네.
0: 그래서 이거는 완벽주의 함정을 피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1: 네.
0: 완벽주의는 한 번 실패하면 전부 실패했다는 그런 생각을 들게 하는데 예, 아 일주일 동안 요기를 견제했는데 하루 빠지면 어때?
1: 네.
0: 예,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도 괜찮아. 네. 그럴 수도 있어.
1: 네.
0: 예, 그런 것을 나 자신에게 예, 해주는 것입니다.
1: 네.
0: 그리고 자기 연민의 효과인데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실패 후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보다 괜찮아 내일 하면 돼 하고 다시 하는 사람이 재시도를 하는 확률이 높아진답니다.
1: 네.
0: 네. 그리고 장기적 출석의 관점입니다.
1: 네.
0: 중요한 것은 연속 기록이 아니라 100일 중 나는 90%만 지켜도 괜찮은 거야.
1: 네.
0: 나에게 여유를 주는 것입니다.
1: 네. 이 작은 목표를 처음 시작할 때 가장 깨지기 쉬운 첫 한 주일을 버티는 팁, 30일 동안 리듬을 잘 잡는 방법, 100일 동안 자동화된 습관으로 만드는 전략 무엇인지요?
0: 네. 정말 일주일을 견지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1: 네.
0: 네. 보면은 책 뭐 10페이지 이런 거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사일기 한 줄 적기.
1: 네.
0: 책 한 줄만 보기.
1: 네.
0: 아니면 책만 꺼내놓기.
1: 네.
0: 이거는 너무 쉬운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아주 쉬운 것을 일주일 동안 연속을 하게 하면은 이 쉬운 걸 일주일 동안 했다는 그것에서 네, 우리가 30일 한 달 예, 한 주를 견지했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딱 세 번만 세 주만 더 하자.
1: 네.
0: 그러면 한 달이 되는 거야.
1: 네.
0: 이렇게 해서 30일이 전략으로 예, 이어가는 겁니다.
1: 네.
0: 예를 들어 아침 7시에 책상에 뭐 앉아서 뭘 한다. 네. 5분만 책을 보고 등교한다.
1: 네.
0: 암송할 것을 5분만 뭐 5번만 읽고 간다.
1: 네.
0: 이렇게 가장 쉬운 것을 반복 행동을 하면서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이 30일 한 달이 견지가 됐으면 야 이런 것을 우리 딱 세 달 열흘만 더 해보자.
1: 네.
0: 그러면 100일이 된다.
1: 그렇죠.
0: 100일을 견지하면은 웬만한 습관은 우리가 쭉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1: 네. 이 체중 감량, 자격증 취득 같은 외적 성과를 넘어 작은 목표를 반복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내적 변화 무엇인지요?
0: 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내적 변화는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1: 정체성.
0: 네. 즉 나는 행동하는 사람이다.
1: 네.
0: 이런 걸 가져올 수가 있고 둘째는 자기 효능감의 근본적 강화입니다.
1: 네.
0: 자기 효능감은 나는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1: 네.
0: 이런 걸 말하는데
1: 네.
0: 나의 능력을 내가 재확인하면서 그것이 점점 강화가 돼서
1: 네.
0: 내면의 근육이 됩니다.
1: 네.
0: 우리의 마음의 근육은 이렇게 반복된 좋은 습관을 통해서 옵니다.
1: 네.
0: 세 번째는 성장 마인드셋이 획득입니다.
1: 네.
0: 작은 성공을 반복하다 보면은 능력은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노력으로 변화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 네.
0: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을 낮추고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재해석하게 만들기 때문에 정체성의 확립에 도움이 됩니다.
1: 네. 나는 의지력이 약해서 못 바꿔라고 생각하거나 거대한 목표에 좌절한 경험이 많은 분들에게 어떤 얘기 해주고 싶습니까?
0: 저 또한 좀 예전에는 아주 많이 그랬습니다. 뭘 하다가 시작을 해놓고는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했는데
1: 네.
0: 예, 저처럼 나는 의지가 약해서 못 바꿔 하고 생각했던 분들이 계신다면
1: 네.
0: 거대한 목표에 좌절의 경험이 많은 이곳에
1: 네.
0: 나에게 어떤 뼈차락인을 찍지 말고
1: 네.
0: 의지력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근육처럼 사용하면 강해진다. 이것을
1: 네.
0: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그리고 작은 목표는 의지력이 약한 사람에게 그런 사람에게 전문 디자인된 것입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이런 작은 목표를 하나하나씩 만들어내고 그것을 하나의 큰 퍼즐로 맞추면은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단폭의 그림으로 예, 마지막에 완성이 되어 갑니다.
1: 네.
0: 그래서 거대한 목표는 인간이 심리적 작동 방식과 맞지 않기 때문에 예, 실패는 의지력 탓이 아니라 한 번에 너무 많은 것을 꾸려는 전략 탓이라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1: 네.
0: 오늘은 마지막으로 그냥 오늘 지우개 하나 치우기 이걸 하나 기억하면서 아주 가벼운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작은 성공들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을 바꾸면서 나는 충분히 잘할 수 있다.

0: 있다는 것으로 확신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네. 네, 오늘 심리상담사 김양 선생님을 모시고 아주 작은 목표의 힘이 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나는 왜서 이렇게 의지력이 약할까? 왜 나는 시작한 일을 끝까지 못할까 하고요. 하지만 질문은 바꿔보면 어떨까요? 내가 세운 목표가 너무 크지 않았을까? 이 로마의 철학자 시네카는 배를 저을 때는 큰 돛을 먼저 다는 것이 아니라 작은 노부터 젓는 법을 배운다고 말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변화는 갑작스럽게 오지 않고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어느새 우리를 새로운 차원으로 데려가지 않을까요? 네, 오늘 생활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0: 노래가라 큰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장

0: 삶의 노래로 희망의 노래로 거듭나고 있는 민요 아리랑.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된 민요 아리랑. 우수한 중화 전통음악을 널리 알리고 아리랑의 매력을 더 널리 전파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설한 함께 부르는 아리랑 코너. 선의 손잡고 아리랑이 지구촌 곳곳에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잔입니다. 함께 부르는 아리랑에서는 연변대학예술학원 리홍관 선생님으로부터 다양한 아리랑을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리홍관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자, 그리고 네. 오늘 특별히 또 우리 반주를 맡으실 장 선생님 피아노 학원의 장영근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아리랑을 배우러 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네, 저 오늘 좀 특별하죠. 특별한 날이에요. 네.
1: 네. 굉장히 특별한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0: 그렇죠. 뭐 오늘 영원 선생님 조금 깜짝 놀라시는 표정인데요. 네. 네. 사실 저희가 그 방송을 통해서 또 여러분께 다양한 아리랑을 가르쳐드렸잖아요.
1: 그렇죠.
0: 또 벌써 한 해에 또 뭐 절반턱에 들어섰는데
1: 네.
0: 그동안 또 어떻게 또 아리랑을 배우셨는지 또 궁금해지죠. 그래서
1: 그렇죠.
0: 아, 배웠던 아리랑을 우리가 한번 좀 표현해 볼 수 있는 네. 그런
1: 시간을
0: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전시 네네. 무대가 필요한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0: 네.
1: 어, 너무너무 좋은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0: 네, 네. 아우, 아무럼요. 그래서 특별히 또 우리 피아노 학원에
1: 반주 선생님도
0: 네.
1: 오시고.
0: 네. 그럼요.
1: 네.
0: 자, 여러분 잘하셨네요. 처음 뵙잖아요. 박수로 환영해 주실까요?
1: 네. 네.
0: 그럼요.
1: 아마 뭐 피아노를 저보다는 훨씬 더 잘 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네. 역시 네. 피아노 선생님이 다르긴 네. 다르잖아요.
0: 아이, 그럼요. 네. 영환 선생님께서 아주 오매불망 네. 아유, 모시고
1: 저는요,
0: 싶었죠.
1: 그 방송이 이렇게 매일매일 그 나가잖아요.
0: 네.
1: 그러면 좀 그 친구들이 저한테 네. 야 피아노 좀 똑바로 치라고 아. 자꾸 왜 틀리냐고
0: 아
1: 저한테.
0: 그래요?
1: 네네. 그래서 아,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0: 네네.
1: 그 손가락이 잘 이제 말을 안 들을 때가 많잖아요.
0: 아 그러셨군요. 네. 자 오늘 여러분 그러면 네. 더 기분 좋게 오늘도
1: 그렇죠.
0: 나를 보여줄 수 있는 무대
1: 네.
0: 그런 무대에서 여러분 마음껏 또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아, 아마 또 처음으로 또 1번으로 하시려면 좀 긴장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1: 네.
0: 요즘 배우고 있는 제주아리랑을 한번 불러보고
1: 네, 목 좀 푸시고
0: 아, 그게 좋겠죠?
1: 네, 네.
0: 한번 불러보고 가겠습니다. 제주아리랑
4: 제주아리랑의
0: 제주아리랑 네네 네. 자, 제주아리랑은 어머리 장단입니다. 어머리 네. 장단으로 되어 있어서
1: 네
0: 네, 제가
1: 딱, 딱

0: 좋습니다. 네. 잘하셨네요.
1: 잘하셨죠?
0: 네. 네. 물론 뭐 틀리긴 했지만 네. 그래도
1: 그럼요.
0: 네. 네. 1번 누구세요?
1: 자, 1번으로
0: 넘어갈까요? 1번?
1: 그렇죠. 1번. 네, 해조 아리랑을
0: 긴장해라.
1: 선 네.
0: 드디어 올 것이 왔군요.
1: 아, 그렇게 긴장하실 필요가 없어요.
0: 네. 네. 어떤 노래 1번은 1번 분은 어떤 노래를 준비하셨나요? 네, 해조 아리랑. 네,
1: 해조 아리랑입니다.
0: 네, 세마치 장단으로 가 있습니다. 네,
1: 선미순 학생이에요.
0: 그렇죠.

0: 하셨... 뭐 한 두어 절 하는 줄 알았는데 네. 4절까지 네. 아주 열심히 잘 부르셨어요. 네.
1: 그럼요. 네.
0: 가사도 하나도 안 잊어버리시고.
1: 그럼요.
0: 네.
1: 아유, 참 사실 이 우리 이 공간이 네. 지금
0: 좁아가지고
1: 좁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은근히 많이 급 긴장이 네. 되거든요.
2: 너무 떨리죠.
1: 네. 너무 떨리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열심히
0: 그럼요.
1: 아주 착실하게
0: 네. 네. 극장 같은 데서 하면은 네. 관객과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1: 그럼요.
0: 그래도 좀 덜 떨리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코앞에서 하려고 하니까
1: 사실 여기서 많이 단련되면 큰 무대는 그냥 눈을 감고 하셔도 돼요.
0: 네.
1: 그럼요.
2: 큰 네. 무대를 기대합니다.
1: 아 그래요? 다음
0: 반사님은 무슨 말을 하기가 무서워.
1: 아, 그럼요.
0: 또 큰 무대를 기대하는
2: 이런 분들이 그렇지 않으세요?
0: 네,
1: 그럼요.
0: 네.
1: 아니 되죠. 얼마나 네. 얼마든지 됩니다. 네, 가능하죠.
0: 조금 더 이제 열심히 하셔가지고 네. 큰 무대를 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또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네, 네. 그럼요. 열심히 배우시다 네. 보면은 네, 네. 예, 그런 무대가 곧 눈앞에 그렇죠. 다가올 거고요. 다음 무대는 역시
0: 2번입니까?
1: 2번이에요.
0: 네, 2번은
1: 반장님과 그리고 예. 우리 윤분얼 학생이 아,
0: 두 분이 하세요?
1: 다정하게 손을 잡고 네 제주아리랑을 부르시겠다고 합니다.
0: 네
1: 제주아리랑이죠. 네,
0: 네 제주아리랑은 박자만 잘 맞추시면 돼요.
1: 네
0: 박자만 네
1: 네
0: 엄머리 상단이죠. 우리

0: 네 따라 시작.
1: 정든 나군님아.
2: 이설 다시 해.
0: 정든 내 낭군님아.
3: 아니다.
1: 맞아요.
2: 아니다.
0: 이설
1: 정든 내 낭군님아.
2: 정든 내 낭군님입니다.
1: 그렇죠.
0: 네. 네. 네. 네. 맞습니다.
1: 저 해 뜨는
0: 내 낭군님아.
1: 해 뜨는 성산봉.
0: 성산봉부터 다시 해보겠습니다.

0: 긴장하셨습니다. 우리 그 반장님은요 평소 너무 잘하시다가 책 그렇죠 백지장이죠 앞이 너무 긴장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요, 이런 무대가 필요하네요. 이런 시간이.
1: 근데 예 네. 틀리는데도 네. 왜 이렇게 막 밉지가 않죠?
2: 긴장한.
1: 아니 막 틀리면은 네. 뭐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같으면 뭐 학생들이 막 틀리잖아요. 네. 그러면 막 속으로 지금 막 어 이제 끝나고 나 한번 좀 보자 이제 막 이렇게 어 미워지곤 하는데 네. 우리 이 학생 동무들은
0: 더 사랑스러워요.
1: 너무 귀여워요.
2: 고마워요.
1: 틀리는데도 너무 귀여워요.
0: 네. 아유 열심히 더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네네. 자 3번으로 네. 미량 아리랑을 준비하신 유억순 학생이에요.
1: 네. 미량 아리랑. 네, 몇 절까지 하십니까? 세 절. 그럼 두 절하고 간주하고 3절로 넘어갈게요. 네, 2절까지 하시고 간주하고 3절로 넘어갈게요.
0: 네.
1: 네. 세마치 상단. 동기동 딱딱 동기동 딱.

0: 잠깐만요. 왜 약속한 대로 안 하세요? 왜 약속한 대로 안 하세요?
1: 약속은 약속이고요.
0: 두 절 하고 간주 하고 3절 하기로 약속했는데. 네.
1: 긴장하셨어요. 네. 뭐 약속은 약속이.
0: 간주고 뭐고. 간주가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1: 그럼요. 그리고 우리 현장에서 즉흥이잖아요. 어? 지금 모두 즉흥이거든요. 어. 만약 이것이 그치. 반주곡으로 간다면은. 네. 아유, 좀 엄청난 사고겠죠. 실수겠죠.
0: 그냥 에이, 네. 모르겠다. 내 부를 거 부르고 들어가면 되지.
1: 네.
0: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1: 그럼요. 네.
0: 자, 지금 듀엣들이 복습을 하는 예, 지금 그런가. 난리가 났어요.
1: 자, 우리 4번으로 역시 제주아리랑을 부르실 김계숙 학생입니다.
0: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
1: 모르시면 같이 도우셔도 돼요.
0: 틀리셔도 괜찮으니까 네. 틀려도 괜찮으니까 복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0: 그러니까
1: 아유 이게 즉흥이에요. 다 즉흥이기 때문에
0: 뭐 대단한 분들이 무슨 악대랑 맞출 필요가 있나요?
1: 네. 네.
0: 자, 무슨 노래 준비하셨어요?
2: 제주 아리랑 부르겠습니다.
0: 제주 아리랑이에요. 네, 제주 아리랑 네. 좋습니다. 다음

0: 예.
1: 제가요.
0: 네.
1: 제가 막 긴장했는데.
0: 아, 이 그 제조아리랑 같은 경우는 옷머리 장단이라.
1: 그렇지.
0: 여러분 자꾸 쭉 빼고 싶잖아요.
1: 네.
0: 제조라. 이러면 바로 반짝 가요. 제주라 할라 아, 바로 가야 됩니다.
1: 무슨?
0: 예.
1: 네. 이게 지금
0: 그래서 무슨, 긴장한 거예요.
1: 벨칸토 창법도 아니고 제 소리를 너무 펼치지 마시고.
0: 네.
1: 네네네.
0: 그렇죠.
1: 아, 너무 잘하시네요. 그래도
0: 잘하셨어요.
1: 어, 너무 잘하시네요.
0: 근데 이분은 배운 시간이 얼마 안 됐어요. 제주아리랑은.
1: 예. 한 번 배우셨죠? 두 번 배우셨나요?
0: 두 번이요.
1: 아, 두 번.
0: 두 번이요.
2: 네.
0: 예, 그러니까
1: 아, 그렇게
0: 건강하게 다질 시간은 그렇구나. 없었죠.
1: 예. 네네네.
0: 그래서 이제 장단만 잘 지키시면은 워낙 또 흥을 많이 갖고 계신
1: 그렇죠.
0: 분이에요.
1: 예. 네네네.

0: 그다음 이제 그다음 분이
1: 그다음 이제
0: 그다음 분은 누구시죠?
1: 그다음 이번에는 2인창으로 준비하셨어요. 단천아리랑을 준비하신 안인호 그리고 김명희 학생이에요.
0: 단천아리랑 네. 네, 단천아리랑
1: 네. 네.
0: 저기 뭐야? 저기 새마치 장단 단천아리랑 네. 아라리로 맞죠?
1: 네.
0: 자, 덩덩 딴다 덩비덩
1: 딴다 아라리. 아니 아니 아니 잠깐만요.
0: 아니, 전주를 듣고 들어가셔야 돼요. 전주를 듣고 네. 덩

0: 네, 좋습니다.
1: 아우, 잘하셨어요.
0: 또 가.
1: 네.
0: 네, 단천알이라는 또 준비를 하실 줄 몰랐네.
1: 그렇죠. 예전에 배웠던 단천알이랑이었어요.
0: 네. 네. 자, 어, 자 그 다음에 단천에서 이번에는 어디로 갑니까?
1: 우리 연변으로 와야죠.
0: 아, 연변으로?
1: 연변으로 왔습니다. 아리랑 연변을 준비하신 신옥 학생입니다.
0: 아리랑 연변?
1: 예. 네.
0: 아유, 세상에.
1: 세상에.
0: 이렇게 어려운 노래를.
1: 예. 네.
0: 네.
1: 자.
0: 자, 우리 그 박서연 선생님이 했던.
1: 맞아요, 맞아요.
0: 네.
1: 영어 선생님 가르쳤잖아요.
0: 그렇죠.
1: 네네네.
0: 박서연 선생님 이 노래 기가 막히게 잘 부르셨어요.
1: 네, 그럼요.
0: 네. 네. 자, 해봅시다. 시작!

0: 자, 아우 잘하셨어요.
1: 아유, 제가
0: 네.
1: 또
0: 아우 잘하셨어요.
1: 네. 아주 오래전에 가르쳤던 그 연변 아리랑인데
0: 그러니까요.
1: 있어 버리지 않으시고
0: 네.
1: 너무 잘하시네.
0: 그러니까요.
1: 네. 오늘은 또 뭐 저렇게 아니 벌써 네. 지금 노래를 지금 나도 요거 좀 배우자. 욕심이 생기셔가지고
0: 네네.
1: 야 나도 요거 좀 배우자.
0: 들으셨네.
1: 제가
0: 아, 네.
1: 다른 건 몰라도 귀는 엄청 박습니다.
0: 네. 그러니까, 너무 좋으셨죠.
1: 네. 네,
0: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1: 좋았죠.
2: 저 이러면서
0: 긴장하면서도 짜릿한 네. 맛이죠.
1: 네. 네. 네. 그렇죠.
2: 앉아 할 때보다 서서 하니까 또 긴장합니다.
0: 아, 그래요.
1: 그렇습니까?
0: 아, 네. 다음에 학생들 그냥 앉히지 말고 그냥 서서 앉히지. 네. 소소 배우실래요 그러면?
1: 뭐 아주 뭐 오늘 저 마지막에 네. 노래 부르신 분은
0: 네.
1: 분장도 아주 뭐 어디 최고급으로 하고 오셨네요.
0: 네. 네. 네 준비를 단단히 하셨네요.
1: 단단하고 오셨어요.
0: 짧은 시간 내에 네.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네.
1: 네.
0: 어떻게 보셨어요? 총적으로 네.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요?
1: 평가를 해주신다면
0: 네.
1: 너무 잘 너무 다들 잘 하셔가지고.
0: 네.
1: 뭐 제가 뭐 딱히 평가를 드릴 말씀은 없고
0: 네.
1: 그냥 앞으로도 이렇게 아리랑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 아리랑 많이 부르시면서 네. 또 이렇게 아리랑 많이 부르시면 건강도 해지고
0: 네. 네. 또 젊어지시고
1: 웃을 일도 많아지시고 뭐 아니 뭐 지금 현재 뭐 이미 너무너무 젊으시기 때문에
0: 네.
1: 더 젊어지실 필요는 없어요. 네, 더 젊어지면 저보다 더 젊어질 수도 있어요.
0: 네,
1: 네 그거는 안 됩니다.
0: 아닙니다.
1: 그러니까 네. 노래를 앞으로도 열심히 네, 변함없이 네, 열창을 하시면서 방송을 네,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그럼요.
1: 네네.
0: 그리고 저희가 네. 이렇게 그냥 문득 이렇게
1: 네.
0: 오늘 정말 뜻밖의

0: 우리 그 이런 파티를 하는데
1: 네.
0: 그렇죠. 예가 없죠. 근데 평소에 많이 또 연습해 오셨던 그 노력들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1: 보여지죠. 네. 그럼요. 네.
0: 그래서
1: 지금 갑자기 이런 그 모임을 이렇게 자주 가지셔야 됩니다.
0: 그래요. 네,
1: 갑자기.
0: 갑자기요.
1: 네, 그냥 갑자기 네. 예고 없이. 그래야만이 네. 어떤 분이 집에 돌아가셔서 얼마만큼 연습을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0: 맞습니다.
1: 네, 연습 안 했으면은 뭐 못 하시죠.
0: 예.
1: 근데 연습을 많이 다 하셨나봐.
0: 그러니까요.
1: 네, 네. 대단하십니다.
0: 남은 시간은 한 몇 분밖에 없는데 제주아리랑을
1: 또 열심히 또 해야지. 제주아리랑은 좀 더 연습을 하셔야겠습니다.
0: 네.
1: 왜냐하면 박자가 아직도 좀 익숙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좀 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주아리랑 네. 이렇게 여러분들 너무너무 행복하신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2: 네. 네. 감사합니다.
1: 이렇게 이쁜 아나운서 이렇게 잘생긴 선생님 또 저렇게 연주 잘하시는 반주자 선생님까지 이렇게 세트로 네. 여기 또 이 카메라맨들까지 이렇게
0: 얼마나
1: 쫙
0: 카메라맨들이
2: 지금 없죠.
0: 너무 잘생긴 카메라맨들.
1: 그러니까 네. 네, 여러분들 정말 행복한 분들이에요.
0: 네.
1: 자,
2: 감사합니다. 네.
1: 저녁에 밥이라도 사시겠지 뭐.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제주아리랑 한번 해봅니다. 네.

0: 잘하셨어요.
1: 감사합니다. 야, 잘하셨죠. 너무 신나신 것 같아요.
0: 신났죠. 너무 신나가지고. 네. 뭐 한 5시까지 할까요?
1: 그럼요. 네. 그냥 반주도 네, 계시죠.
0: 계시죠. 네. 네. 네. 아니, 뒤에 방송 다 취소하라고.
1: 40분이면 좀 짧을 것 같아요.
0: 5시까지가?
1: 아니, 40분이나 시간.
0: 40분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5시까지 하면 안 되네요.
1: 리오나 선생님 되면 저희도 네. 되죠.
0: 아, 되죠. 네. 네. 뒤에 방송은
1: 뒤에 방송 다 어떻게 하든지. 안 되죠. 네.
0: 아유. 고맙습니다.
1: 자, 오늘, 아유, 특별히 또 특별하게 또 오늘 갑자기 마련된, 예, 우리 전 시의 날. 여러분 너무 고수고 많으셨고요. 너무 잘 부르셨습니다. 또 선생님으로부터 또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셔서 오늘 저녁에는 정말 즐겁게 즐거운 마음으로 보내실 것 같아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리영관 선생님 수고
0: 네,
1: 많으셨습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1: 그리고 반주를 맡으신 네. 장영근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네.
1: 박수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함께 부르는 아리랑에서는 연변대학예술학원 리홍관 선생님으로부터 다양한 아리랑을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엄지연이었습니다.

아버의 시선으로 방안을 보면 가운데 테이블은 부인들이 모두 떠나 남자들만 남아 한산해 보였다. 얼마 후 령자와 릉홍이 육청제를 따라 다시 자리에 앉고 령자는 완전히 정신을 차려 모든 이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소금은 도도에게 함께 령자에게 건배하자고 제안하고 도도는 가지 않겠다고 답했다. 소금은 늙은이들과는 인사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자신의 명예를 망쳤다고 말했다. 호생이 다가와 무슨 명예냐고 묻고 도도는 알면서도 물어보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호생은 정말 모르겠다고 재차 묻지만 도도는 침묵을 지켰다. 마지막으로 서청재는 소금이 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만류하며 육청재는 결코 쉬운 사람이 아니라고 충고했다. 호생과 아보가 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니 모인 여성들은 대부분 육청재를 걱정하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식탁에서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큰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모두가 시선을 돌려 그쪽을 바라보니 령자가 밝은 모습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으로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령자는 미소를 지으며 도도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아보는 그런 령자의 모습을 보며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령자는 다시 소금에게 말을 건넸다. 함께 다른 쪽에 가서 앉아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었다. 자신은 정말 육청제가 감당이 되지 않고 버틸 수가 없으니 소금이 도와달라고 했다.

하지만 소금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저 앉아있을 뿐이었다. 룡자는 조급한 마음에 소금에게 빨리 일어나 도와달라고 재촉했다. 이 자리에 있는 몇몇 총재님들이 자신을 답답하게 만들고 있으니 소금이 와서 대신 한 잔 마셔달라고 부탁했다. 호생이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룡자를 붙잡았다. 룡자는 먼저 여기에 앉아달라고 말하며 중재에 나섰다. 도도가 소금을 가지 말라고 말리며 자신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소리쳤다. 도도는 소금이 일어서려는 것을 보고 한 손으로 꽉 붙잡고 놓지 않았다. 그는 소금과 해야 할 일이 있으며 원래 벌써 갈 준비까지 다 마쳤다고 말했다. 명자는 도도의 모습을 보고 웃으며 정말인 것처럼 연기하는 모습이 우습다고 말했다. 소금은 룡자에게 미안한 표정으로 일이 있으니 다음에 다시 모이자고 말했다. 순간 룡자는 불쾌한 표정으로 변했다. 호생이 급히 중재에 나서며 그만하라고 말했다. 룡자는 자신은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소금은 어쩔 수 없이 도도를 바라보며 혹시 5분만 가서 앉아오면 안 되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하지만 도도는 여전히 소금의 손을 꽉 붙잡고 놓지 않았다. 명자는 이런 도도의 모습을 보며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다. 도도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킬 뿐이었다. 명자는 조금씩 화가 올라오며 목청을 가다듬고 소리를 높여 말했다. 이제 자신은 말을 적게 할 테니 도도한테 진지하게 생각해달라고 경고했다. 매서는 객실한 사람들이 서로 붙잡고 당기는 모습, 시끌벅적한 소리, 온통 오질러진 자리를 보고 어이가 없었다. 리리는 매우 놀란 표정으로 이게 무슨 일이냐며 모두 조용히 하라고 외쳤다. 이때 아버는 매서의 눈빛과 표정에서 얼굴 근육이 미소에서 공포로 천천히 바뀌는 것을 눈치챘다. 리리가 매서의 팔을 붙잡고 어질러진 장면을 마주하며 말을 하려는 순간 매서는 갑자기 군중을 응시하며 두려움에 빠졌다. 어깨는 축 처지고 몸이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 느껴졌다. 매서는 소리내어 말했다. 왜 이러는 것인지, 왜 자신을 붙잡으려 하는 것이며 자신이 무슨 법을 어겼냐고 물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당황하며 이게 무슨 일이냐고 서로 물어보았다. 룡자 쪽에 시선을 돌린 모두가 다시 매서에게 집중했다. 강 총재가 사람들 속을 가르며 매서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강 총재가 매서를 붙잡으려 하자 매서는 몇 걸음 뒤로 물러났다. 강 총재는 깜짝 놀라고 옆에 있던 리리는 급히 매서의 팔을 꽉 받쳐주었다. 이때 도도는 자연스레 소금에 손을 놓았다. 매서는 비틀거리며 기절할 것 같은 모습으로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것이냐고 물었다. 매서는 입에서 술 냄새를 가득 풍기며 몇 마디를 하고 곧바로 리리에게 기대어 쓰러질 듯했다. 한짝의 분홍색 비단나비 리본 구두는 바닥에 뒤집혀져 있었다. 이번 모임은 이 책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인물이 모인 자리였는데 결국 이렇게 어질러진 채로 끝나고 말았다. 화려하게 시작된 자리는 예상치 못한 소동과 함께 허무하게 마무리되고

봄비가 끊이지 않고 내리는 어느 날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오래된 골목은 거의 소소화와 수평을 이루고 있었다. 이날 소모는 황주 한 병을 마시고 음식을 먹었다. 텔레비전에서는 주식 시세가 계속 방송되고 있었다. 2층에 사는 아주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이기 시작했다. 소모는 뒷문이 살짝 움직이는 소리와 함께 낮은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아주머니가 문을 여는 모습을 목격했다. 두 명의 남성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익숙한 목소리가 소모를 불렀다. 그 목소리는 1층 복도를 지나 남향 방 안으로 스며들어 소모의 손 옆에 놓인 술병 옆까지 닿았다. 소모가 고개를 돌려 문 밖을 바라보았다. 이때 아주머니가 소모에게 손님이 왔다고 알려주었다. 소모가 자리에서 일어나니 두 명의 남성이 남향 방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10여 년 전 미용실에서 만났던 젊은 얼굴이 지금 이 어두컴컴한 실내 환경과 겹쳐 보였다. 눈, 머리카락, 표정은 모두 세월에 따라 변했지만 점차 합쳐지면서 마치 두 장의 필름이 천천히 포개져 하나의 영상을 만드는 것처럼 보였다. 흐릿했다가 다시 선명해지며 딱하는 소리와 함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소모는 이 두 사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앞에 서 있는 사람은 호생이고 그 뒤에 있는 사람은 아보였다. 두 사람은 동시에 소모를 불렀다. 소모의 손은 살짝 떨리고 손에 쥐고 있던 젓가락은 바닥에 떨어졌다. 그는 소리내어 친구들을 불렀다. 소모는 급히 두 사람에게 빨리 들어와 앉으라고 재촉했다. 두 사람이 방 안으로 들어오자 소모는 큰 소리로 아주머니를 불렀다. 허생은 웃으며 바쁘게 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들은 방금 밥을 먹었다고 했다. 소모는 계속해서 자리에 앉으라고 재촉하고 먼저 술을 마시자고 말했다. 아주머니가 방 안으로 들어오자 소모는 그에게 황주 네 병을 사오고 반찬도 좀 사오라고 부탁했다. 호생이 급히 만류하며 정말 배가 부르니 필요 없다고 말했다. 소모는 괜찮다고 주장하며 아주머니에게 가서 사오라고 재촉했다. 소모는 말을 이어가며 전등 스위치를 켰다. 방안이 순식간에 밝아졌다. 아주머니는 탁자를 정리하고 차 두 잔을 따르며 마작은 놀지 않냐고 물어봤다. 소모는 자신의 옛 친구가 왔다고 하면서 우측으로 가서 알려줘라고 말했다. 아주머니가 방을 나가자 허생이 사실 항상 오고 싶었는데 이번에 마음을 먹고 비 오는 날 밖에서 술을 마시다가 마침내 찾아왔다고 말했다. 소모는 자신도 항상 그들을 찾고 싶었다고 답했다. 소모는 회상에 잠겨 어느 해 대도회 문 앞에서 아보가 지나가는 것을 눈으로 보았다고 말했다. 호생은 그게 언제의 일이냐며 대도회는 이미 몇 해 전에 허물었다고 말했다. 아보는 웃으며 모든 일은 미루면 안 된다고
한번 미루다 보니 지금까지 이렇게 됐다고 했다. 서모는 자신의 아내가 떠날 때까지 자신을 원망했다고 고백했다. 왜 호생과 아보와 연락하지 않았냐고 물었다고 했다. 세 사람은 모두 말없이 침묵했다. 서모는 눈물을 흘리며 그건 모두 자신의 탓이고 자신의 성격이 나빴다고 자책했다. 이때 문 밖에서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계단을 오르내리는 발걸음 소리, 우측에서 탁자를 드는 소리가 시끌벅적하게 들려왔다. 서모는 이건 이웃들이 마작을 치는 소리라고 설명했다. 아보가 서모에게 잘 지내고 있냐고 물어보았다. 서모는 자신은 경비원 일도 하고 주식 투자도 하며 괜찮게 지내고 있다고 답했다. 허생은 미소를 지으며 듣고 있었다. 소모는 궁금한 듯 그들에게 자신의 주소를 어디서 구했는지 어떻게 찾아왔는지 물어보았다. 아버는 미소를 지으며 허생이 변호사이니 당연히 방법이 있지 않겠냐고 답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이 다시 우층에서 높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세 사람은 다시 말없이 침묵을 지켰다. 인생은 늘 이런 법이다. 옛 친구를 만나면 이야기할 것이 끝없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만나면 소통하기가 어렵다. 오랜 시간의 간격, 성격과 생활 습관의 차이, 쏟아지는 추억 때문에 머리가 혼란스러워진다. 유연하게 대화하기는커녕 자주 감정이 복잡해지고 생각이 막혀버리는 것이다. 이 세 사람도 마찬가지였다. 산만하게 현재 생활 이야기를 나누고 소감을 터뜨리는 정도로 이어졌다. 한 시간 이상을 앉아 이야기를 나눈 뒤 이제 허생과 아보가 떠날 준비를 했다. 허생은 서모에게 건강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고 나중에 다시 만나자고 인사했다. 아보도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 아프면 꼭 의사에게 찾아가라고 충고했다. 서모는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답했다. 허생은 그에게 술을 적게 마실 것을 당부했다. 아보가 두 걸음 걷다가 잠시 멈추고 입을 열려고 하는데 서모는 먼저 자신이 그때 정말 성격이 나빴다고 사과하는 듯이 말을 전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43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명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로금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의 건강 자문 프로입니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건류의 보신환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다섯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리고 열 곽 구매하시면 여덟 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산품

0: 코엔자임 Q18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1곽을 더 특별히 증정해 드립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근미보신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시간에는 약을 많이 소개해드립니다. 여러 가지 약을 소개해드리는데 우리 회사에는 이런 소개해드리고 싶은 약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서 근내보신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데 그렇게 하도 많은 약 중에서 왜서 근내보신환을 소개해드리는가 보면은 일단 이 근내보신환은 제약회사가 좋습니다. 제약공장이가 우리나라 또 세계적으로도 이미 유명해졌고 오래된 제약공장 산둥둥어어조라는 제약공장에서 만든 근내보신환입니다. 여러분들 약을 이 소개받을 때는 우주 선생이 제약공장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드리는가 또 제약공장을 많이 자랑하는가 자랑하지 않는가 이것도 봐야 됩니다. 똑같은 이름을 가진 약들은 시중에 많습니다. 심장약이든 뭐 뇌경색약이든 그러나 그 제약공장이 유명한 제약공장이 맞는가 안 맞는가 이거는 직접적으로 약이 효능하고 효과를 보는가 못 보는가에 관계됩니다. 때문에 제약회사를 많이 소개하고 자랑하는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 근내보신환 같은 약들은 여러 가지 병 치료에 쓸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건망증이 오고 또 기억력 감퇴증으로 인해서 내가 이게 치매 오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다 할 때에는 우리 CT나 MR의 해보면 머리에 보면은 노바이스 빙변이라는 이런 진단과 또 여러 가지 뇌조직 위축이 이미 와서 이 머리에 또 소리도 나고 머리가 어지럽고 귀에서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이런 뇌조직 위축거종 왔다 할 때는 그 전에 이미 순시 콩팥이 허한 증상들이 많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고가병, 요추간만 돌출, 무릎관절염, 그 외에도 경추병, 견주염 이런 고가병뿐만 아니라 소변이 작고 밤소변에 여러 번 일어나게 되고 소변을 봐도 품이 일고 시원하지 못하고 심지어 신염이란 이런 진단, 방광염 진단, 전립선염 진단 이런 진단을 다 받게 되었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이런 분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0: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랭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신다.
1: 예.
2: 나도 지금 녹음석 부서 있으면서 이렇게 머리 어지럼증이 많이 나타나고 머리 항상 이게 뇌진탕 온 것처럼 해머리 뛰나고 이랬댔습니다. 그래서 약은 예전에는 약방에 약을 갖다 먹고 먹기는 먹었습니다. 근데 효과 낫지 않지 어지럼증이 자꾸 나타난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강의하는 지금 방송에서 강의하는 근내보신환을 지금 싸서 먹고 있는데 한 일주일 먹은 게 효과 그렇게 빠르대다. 엄청 빠른다.
1: 이야기 좋습니다.
2: 예. 그래서 앉았다 일어나면 막 집이 빙빙 돌아가면서 난 어지럼증 난 특별히 심한다 빈혈다 미스미스리.
1: 예.
2: 그랬던 게 이거 일주일 먹은 게 인차 머리 막아지면 어지럼증 인차 나서 아예 나타난다. 응?
1: 그걸 사고 빠르게 직접적으로 뇌조직에 영양을 공급하는 약이 되나서 예. 뇌세포가 다 줄어들고 없어지고 뇌세포가 손상 왔을 때는 이런 약을 잡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지럼증 치료해야 됩니다.
2: 예. 어쩐지 뭐 일어나서 막 번져질까봐 얘 무서워 또 붙잡아야 변수 화장실에 들어가 이랬는데 부정상이 좋아서 너무 좋습니다 지금.
1: 네.
2: 예, 그리고 뭐니까 눈도 어쩐지 막 또 바빴댔습니다. 근데 그것도 좋아지고. 네. 예. 네. 그 다음에는 뭔가 뭐 요즘엔 또 소변에서 뭐 자꾸 잣더러만도 나지만
1: 예.
2: 낮에도 자꾸 저녁에는 더 잤을 때도 조금 배가 타고 얘 손이 차면 그렇더라만도 근데 그게 많이 좋아지죠. 이제 뭐니까 신장 보신해서 그러는지
1: 예,
2: 그게 많이 좋아지시다.
1: 예. 특히 그래,

0: 사람들은 이런 약을 써줘야 돼.
1: 나는 효과 빨아줬는데 그 소리 뒤에서 그냥 소리 났댔습니다. 윙 소리 났지. 때문에 거기 저녁에 딱 낮에는 막 하이비 먹는데 댕겨가면 조금 났는데 저녁에 딱 누워 자자면 거기 휑 이러면서 윙 소리 확 난단 말이야. 진짜 아이들 나만 고치겠다 연민하면서. 근데 그 소리 나는 게 정말 많이 나왔었습니다 지금 요즘에는.
0: 예.
1: 그래서 지금 이제 약은 해서 문에 많이 아이스 아떼였습니다. 그래서 효과 좋지 특별히 빠른대로 나 먹어보면 쌌는데 일주일 먹기 그렇게 좋으니까 나 오늘 좋으니까 더 먹자고 저 짜자버렸다. 이제 보니까 나 이 공장에서 큰 공장에서 만든 제작한 약이니까 아무튼 다르더라 다른 약보다.
0: 이 약은 믿고 쓸만합니다. 어제 제약 공장은 대단한 제약 공장.
1: 예. 그러니까 큰 공장이라면 이래더라 말이야. 오늘 썼습니다. 네, 이게 내 계속 먹자 오늘도 배달 받겠습니다.
0: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1: 예.
2: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1: 5012797번입니다.
2: 네, 맞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잘하시오.
2: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이 약을 소개드리면서 우리 꼭 알아야 될 의학 지식이 뭔가 하면은 콩팥이 양기 문제입니다. 우리 몸에는 양기하고 음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음양이 평형을 잃는다 할 때에는 몸에 병이 생깁니다. 자연도 그렇습니다. 자연도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낮을 양이라 말하고 밤을 음이라고 말합니다. 양지 쪽이 있으면 산도 그렇지 않습니까? 양지 쪽이 있으면 음지 쪽이 있고 우리 그렇지 않고 낮에 해가 뜨고 밤에 달이 뜨는데 낮에 해가 아예 뜨고 계속 달이 뜬다고 생각해보시오. 세상 이 만물이 잘할 수 없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3: 네, 저도 지금 권예보시안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금.
0: 네.
3: 네, 내가 이제 한번 온 후로부터 예, 그냥 혈압이 파동이 많아 놓으니까 예, 머리가 그냥 뻥하며 아프고 어지럼증이 자꾸 나고 심장도 좋지 않고 예, 경력도 없고 해서 예, 이 약, 저 약 써도 이제 크게 허전이 없어서 예, 민바르 선생님 강의를 듣고 지금 권예보시안은 이제 한 쓰고 있습니다.
0: 네.
3: 예, 그런 게 지금 이 약 먹은 다음부터 예, 이게 혈압이 온정되는 게 알립니다, 지금.
0: 예, 뇌가 건전하자면 혈관이 건강해야 됩니다. 이래서 피가 맑아지고 혈관이 건강한 약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뭐 혈압이 있다, 뇌경색이 있다, 심장병이 있다, 이런 사람들 효과 잘 봅니다.
3: 예, 그러나 어지럼증이 굴이 나던 게 어지럼증이 없어지고 경력이 많이 좋아지고 예, 머리 맑아지니 영 정신이 나는 게 지금 알린다 지금.
0: 네, 그렇습니다.
3: 예, 소변 차수가 많아서 예, 변하게 뭐 화장실이 갔다 왔다 하니까 담을 못 하니까 머리 막 더기 뭔가 머리도 멍하지 눈도 보였고 그러던 게 예, 이야 먹은 다 뭐 소변 차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으니까 예, 담을 얻은 영 정말 통담을 다나 담이 없습니다 지금.
0: 이야기에 그 잠이 잘 자는 신경 불안 이런 치료제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중약으로에 이래서 잠을 못 잔다, 그냥 짜증이 난다, 건망증이 있다 이런 사람들 특히 더 좋은 약이.
3: 네, 그래 잠을 잘 자니야 좀 살 것 같습니다 지금. 예,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활동이 있다니 활동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0: 예. 우리 활동 우리 방송 시작될 때면 계속 말씀드리는데 일단 열 꽉 싸면 여덟 각이 예, 그리고 그 더드리는 Q10이라는 이 성분이 좋습니다. Q10도 이렇게 전화하고 참가하신 분들 우리 아홉 각 신하드리고 예, 다섯 각 싸도 세 각 드리고 들었습니다.
3: 와 그렇습니까? 그럼 이 우리 남편과 둘이 먹길래 이게 열 꽉 싸는 이 활동에 참가하자 그런다.
0: 예, 그게 좋습니다. 이만한 약의 예, 예, 이렇게 산조인이 들어가고 비싼 약이 다 들어갔는데 이 가격이다 하면은 열 꽉에 여덟 꽉을 싸면 거반 절반 값이 내려집니다.
3: 예, 예, 선생님 알겠습니다. 예,
0: 네,
3: 수고하세요.
0: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네, 우리 몸의 양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양기나 음기나 다 중요하지만 특히 우리 몸에 양기가 부족하다 할 때는 전체적인 대사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 신진대사가. 신진대사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나쁜 거는 배출하고

0: 영양 성분은 세포가 흡수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신진대사입니다.
1: 네.
0: 몸에 양기가 부족할 때는 이런 대사가 우리 몸에서 진행이 못 됩니다.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2: 예. 근데 보시면 저는 이전 이 광고 이전 나왔습니다. 이 방송에.
0: 네, 텔레빌로 나왔습니다.
2: 네, 네, 네.
0: 방송에 나온 거는 이 산동 아교 제약 공장 게 아닙니다.
2: 네, 맞습니다. 이전 이거 여기다 쓴건 전노 부서원이라가는 내일 건강하게 하고 또 건강도 보양하고 이렇게 썼단 말입니다. 머리가 더니 항상 어지럽고 피행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더 했는데 그때 이거 쓰니까 많이 효과 좋았어요. 그리고 콩팥도 좋았어요. 저는 사업이 시원하게 안 나가고 거품이 그때 밤새에 잦아왔습니다. 이거 쓰니까 사업이 시원하게 나가고 거품 있는 게 없어요. 이전에 밤새에 한 6배, 7배 됐습니다. 그런 게 그때 쓰고 나 한 6달 썼는가 밤새에도 많이 잦아 한 번이나 되고 그래 이번에도 이야기 나오니까 이야기도 쓰자고 그랬는데 이번에
0: 소변에 도품이 나간다, 그 다음에 전열성 비대 있다, 여도염 있다, 선시, 콩팥이 허하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녹용이나 홍삼이나 이런 약이 들어갔을 때, 그러면서 음양 평형을 잡아주는 약이 들어간 이 약을 쓰게 되면은 다른 약에서 보지 못한 효과 봅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2: 네. 네, 알겠습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우리 선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콩팥이 양기란 전체 우리 몸이 살아가는 데서 꼭 필요한 특히 신진대사를 한다거나 머리가 어지럽다 할 때는 콩팥이 양기가 허해서 우리 몸의 기를 머리에 거정 순환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전체 우리 몸이 이 기가 순환할 수 있게끔 돌과주는 힘이 이 발동기 힘이가 콩팥이 양기 문제입니다. 양기라는 게 이렇습니다. 그래서 손발이 특히 시린 사람들, 특히 발이 시린 사람들, 발이 시리다는 거는 혈액이 발걷은 가지 못한다. 왜서 혈액이 발걷은 가지 못하는가? 이 양기가 부족하게 되면은 우리 몸의 전체적인 온기가 돌지 못한다. 집안도 그렇습니다. 이 온기가 돌아야 되지 찬 기운만 돈다 할 때는 사람이 오래 살 수 없는 집입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네, 근데 보시 화하는 선생님이 강의하신 거 듣고서 이거는 지하공사에 너무 좋고 그러면서 이게 우리 언니 썼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하공사에 좋다고 우리 언니 신에 조금 속인다. 좀 당뇨병도 있고 연세져서 다시 둘이 지하가나에 그래 이게 그것도 지내 척이 이뤄서서 그래 선생님과 전문의 이렇게 물어보고 이게 치료될 수 있다서 우리는 이제 보름선지 잠 자자고 그 다음에 기억력이 좀 좋아지고 그 다음 뭡니까 이게 지내 토식이 그래서 밤이 일어나 계속 다각질 그게 없어졌단다 그 딸이 얘기하는 게
0: 저기 그래, 치료되는 이야기입니다 지내는
3: 예, 진짜 저기 선생님 된다 했죠. 굉장히 이렇습니다. 그래. 완전히 그렇게 이렇지는 계속 써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도 그게 좋다니까. 이제 한 야들에 먹었는데, 마음이 너무 편안한다, 선생님이라고 뭘까. 마음이 편안해. 마음이 너무 편안해. 언제나 마음 편안하지 못, 무슨 일이 없는데 마음이 참 편안하지 못한 게
0: 맞습니다.
3: 정말 이게 대세입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기억력도 좀 없고, 예, 잠 못 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일주일 좀 야들에서 이제 잠 자자고 마음 편안할까. 그래서 무슨 일이 없는가 경고서 어머니 그래서 예, 어머니 마음 편하고 어머니 편안하다 말입니다. 그래 이번 우리 학교에 두 집이 싸게래 싸서 그럼 10가게 8가게 쓴까?
0: 예, 이 산조인에다 룡골에다 사인에다가 이게 다 들어간 약이 없습니다. 저만에 그리고 이전에도 이 다른 방송을 통해서 건네보신한이라는 약이 소개됐댔습니다. 그런데 약이 아닙니다. 이 동어 의조제약공장에서 만든 건네보신환은 우리 방송에서는 처음입니다.
3: 예, 공사에 관계 많습니다.
0: 예, 그렇죠.
3: 예, 수고하셔. 감사합니다. 오늘 배달하겠습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의학을 소개해드리면서 우리 그 설명드려야 될 의학 상식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콩팥이 양기 부족. 이거는 우리 몸이 만병을 불러올 수 있는 원인이다. 이 말입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
1: 땀 뿌리는 게랍니다.

0: 여보세요.
1: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2: 네.
1: 예, 저도 지금 전번에 강의 듣고서 시간 강의 듣고서 이 건네 보시하니 내 약사 쓰는데 지금 내 중사한 게 제가 머리가 항상 깽하는데 뒤뒤뒤 뻣뻣하고 결국 저 이 기억력이가 자꾸 저 잊어먹게 됐나 봐. 갔는데 네. 찾아갔다네 이런 정도. 그리고 또 이 신장이 항상 황황하고 막 불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인데 그래서 그런지 네. 이 상품을 굉장히 그 공장에서 이게 정말 제일 큰 제일 처음 나 정말 중국에서 제일 처음만 공장에게 제약 공장에게 생산하게 그 뉴스 있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저희가 여러 가지 할까 어쩌면 약이 좋다는 게 세원약이 나오면 꼭 바꾼다만 합니다.
2: 예, 이 약은 확실히 좋습니다.
1: 예, 나이가 드니까 자꾸 배려한 거지. 옛날에 뭐, 어디가나 오면 물러나는데 지금 대회 자꾸 선불한다만 합니다.
2: 점점 심해지죠.
1: 예, 그러니까 아이스 많이 된다만 합니다. 예. 예. 예, 여러 사람들 이제 들어볼까. 심해 증상도 좋고, 예, 열매도 확실히 정신상에 지금 내내 생각하는데 기분이 좋다만 합니다. 예.
2: 예.
1: 안 좋은 애, 특정하게 크게 알겠지만, 항상, 그, 운동하면 이렇게 기분이, 그런 증상이, 우울증 이런 증상이 심하다고 합니다.
2: 예, 시간이 돼서 그런데,
1: 예.
2: 이 약을 꾸준히 쓰십시오. 더 좋은
1: 예.
2: 약입니다.
1: 예. 선생님, 맞다. 이 강의는 힘에 듣고 드려요. 저는 예. 약은, 이 약, 암약은 헛다 쓰면,
0: 네.
1: 일에, 예, 이런 약을 의심했어요.
0: 그래요?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려오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오늘 역시 우리 연기 입간 구복액에 대해서 설명드립시다. 먼저 오늘부터 우리 우대 활동이 새롭게 나왔는데 이번 우대 활동은 적게 사는 사람들도 우대 활동에 참가할 수 있게끔 돼 있는 우대 활동입니다. 여덟각 산다 할 때 우리 여섯각을 더 드리고 이래서 굳이 우리 처음 쓰는 분도 좋고 그 다음에 아직 나는 경제적으로 좀 곤란이 있어서 좀 써보기 쉽다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적게 싸도 우대 활동한다 이 말입니다. 예. 상세한 문의는 우리 약국 전화 501-2797을 이용하신다 할 때 배달도 되시고 상세하게 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이 방송은 20분밖에 없기 때문에 무시개나 이 좀 상세히 설명드리자면 시간이 아예 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주로 제가 이 시간대에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강경락이 막혔다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 공부를 해봅시다. 예. 강경락 하는 거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중의들이 우리 중시 여기는 한 개 치료법입니다. 강경락이 막혔다 할 때는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전신적으로. 예. 그러면 간이 경락이 막히면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가, 어떤 증상이 나타나서 이것이 간경락이 막혔다고 진단할 수 있는가. 일단 먼저 이런 간경락이든 폐경락이든 모든 우리 몸의 전

0: 지하는 12개 기본경과 그게 인맥, 동맥 합하면 총 사람은 14개의 기본경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락이 막힌 거는 간경락뿐만 아니라 심장경락이든 이런 삐초나 MRI나 이런 현대 우리 의학에서 기계검사로 나타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경락이라는 거는 우리 중의에서만 주장하는 이런 경락 치료법이죠. 그래서 간경락이 막혔다 해서 가서 간도 화음하고 비초도 찍고 MRI도 찍었는데 이롭답니다. 이런데 그거는 이런 기계검사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의 진단에서 나타납니다. 맥을 짚는다거나 그 다음에 증상을 본다거나 물어본다거나 우리 중에는 사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가지 방법으로 진단하죠. 왕원원체라는 네 가지 진단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 이 간경락이 막혔는가 뭐 폐경락이 막혔는가 뇌경락이 막혔는가 이런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 간경락이 막혔을 때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또 중의들은 어떻게 진단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간이라는 거는 우리 경락이 막히게 되면은 옆구리 양쪽 옆구리에 갈비뼈 밑으로 해서 자꾸 이 좀 뿌듯하고 특히 터지는 듯이 불어나는 듯이 아픕니다. 어쨌든 이 옆구리에 와서 불편하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특히 여자들이라 할 때는 남성분들도 한 가지지만 여성분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양쪽 즉 가슴이 옆구리 쪽으로 올라오면서 중간이 아닙니다. 양쪽 즉 가슴 그쪽이가 계속 이렇게 불어나는 것처럼 특히 생리가 오거나 이럴 땐 더 합니다. 짱퉁이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걸 자꾸 떠두게 되면은 유방에 와서 종물이 생기고 유방암이 생기죠. 남성분도 유방암이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1: 네. 네.
2: 저는 단맛이 없고 그리고 시간에 매일 똑같아서 그게 냄새가 나면 그러면 병원에 가서 검사할 거 아니에요. 아, 위 나쁜가 하고 했는데 간에 갔다 걸렸다고 합니다. 간에 도착했다.
0: 네.
2: 그래서 이 약을 얻어 드는 건데 싫다고 나는 집에 가서 뽀얗어.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이 습관이 명확히 할까 여기가 간에 도착. 그래서 있었는데 내가 벌써 한 10나 약간 더 됐거나 이게 맛이 오더라면 약간 힘이 있어.
0: 네.
2: 그래 밥 참 먹기 싶어 생각도 많은데.
0: 네.
2: 그러면 손은 갑자기 움직이기 싫고. 그냥 그다음 한 달 약간 넘어서 두 달 때까지 완전히 이게 밥맛이 제대로 돌아서더라고. 난 약간 벌써 나서니까 이게 밥맛이 없고 여기 나서 그렇게 벌써 두 달 되니까 완전히 좋아지더라고.
0: 네.
2: 그래 내 석 달 만에 병원에 가서 검사한 게 간이 어딜 많이 소화됐다는 거 그랬다. 그러니까 이게 이 간에는 정말 야 미약이라고 합니다. 내가 눈도 구우였던 게 어제 넉달 당면 눈도 구우였던 게 눈도 지금 와가지고 이게 이렇게 나오니까 나는 요매 이기다가 지금 약 우선이 어제 들려서 하고 이번에 활동에 도움을 대단히 받았다.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활동이 있습니다.
2: 그렇습니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0: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약은 연기 입간구보약으로서 다른 약에는 없는 천연 오색용지가 들어간 게 특징입니다. 이전에 다른 데서 강의하던 입간 맹목구보약이 아닙니다. 연기 입간구보약은 그 약재 성분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오색 천연 용지가 들어갔고 그 위에 겨골암이라든가 구기자라든가 이런 데서 또 주요 성분만 추출해서 뽑아낸 약으로서 고여 준주헐부터 다릅니다. 구기약 비준 번호부터 완전히 다른 약입니다. 때문에 간경락을 열어주고 간세포를 재생하는 데서 제일 우리 몇천 가지 중약재 가운데서 효과가

0: 것은 오색 천연 용지가 들어간 게 특징입니다. 피부가 거칠거칠하고 마르고 가렵다. 이게 우리 늙음하게 들어서서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런 증상이 다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이 딱 늙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의 진액이 말라가는 증상이죠. 기계에다 기름을 칠해야 기계가 소리 없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몸도 이 진액이라는 게 바로 기름입니다. 이게 다 우리 몸의 진액이 말라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용기 광고복약을 쓰게 되면은 우리 기계에다가 기름칠한 것처럼 우리 몸의 진액이 잘 생산이 됩니다. 진액이 잘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많은 문제점들이 치료되고 해결되게 되죠. 그래서 이런 효과 반응이 나올 때 보면 이분은 확실히 우리 용기 광고복약에 제대로 되는 효과를 보고 있거나 이걸 느끼게 됩니다. 저희들 연기강 구복액은 이렇게 강경락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간세포를 재생할 수 있고 그 외에도 오색 천연 용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을 잡아주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어느 한 장기 하나만 좋아도 안 되고 어느 한 장기 하나만 나쁘대도 그 나쁜 장기만 나쁜 게 아닙니다. 다른 장기 다 손상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을 잡아줄 수 있는 이야기가 연기강구복액이라는 말씀드립니다.
1: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사랑이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열매나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우찬입니다. 가사 먼저 김대현 작사, 김창근 작곡의 아버지 혼미를 들려드립니다. 가슴을 위해 평생땀 흘리신 아버지의 헌신을 조용히 떠올려 봅니다. 유초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지는 노래는 김영로 작사 류영근 작곡의 무명초라 하지 마라입니다. 길가에 피어난 작은 꽃에도 저마다의 아름다움이 있듯 스쳐 지나가는 모든 순간이 소중한 꽃임을 노래합니다. 박리정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김웅준 작사 남유령 작곡의 사랑하는 고향으로 이어갑니다. 애틋한 마음을 간결하고 진솔하게 담아낸 이 노래로 잠시나마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지길 바랍니다. 마복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박연희 작사 김태란 작곡의 어머니 달력입니다.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리시며 달력의 동그라미 치셨을 어머니의 깊은 기다림을 잔잔히 노래합니다. 차미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래 지인철 작사 윤투섭 작곡의 사랑의 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피어난 사랑이라는 이름의 꽃, 그 향기로운 멜로디가 지친 얼굴을 더덕여줍니다. 로엘한 박향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준비한 곡은 황상박 작사 최동혁 작곡의 우지마라 사시아입니다. 깊은 산 속에서 구슬피 우는 산새에게 끝내는 다정한 위로의 노래입니다. 비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학천 작사, 김창랑 작곡의 내 고향 연배는 자랑도 만내입니다. 우리 연배의 아름다운 산천과 넘치는 인심, 그리고 크고 작은 자랑들을 경쾌한 가락에 실어 마음껏 뽐내봅니다. 황영애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변가요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1: 나에게 독서란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참 고마운 존재인 것 같아요. 사실 기억하고 표현하고 또 상상을 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나 다름없잖아요. 하지만 독서를 하게 되면 이런 소중한 능력들의 향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 나에게 독서란 가장 좋은 스승을 만나서 나라는 제자가 성장 발전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3: 독서는 나에게 생활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선물하고 제자리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게 등을 떠밀어주는 힘입니다. 독서가 있어서 항상 자신한테 배포유했고 자신을 선대했습니다. 함께 독서해요.
4: 여러분에게 독서는 어떤 것입니까? 독서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힘을 얻으며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독서가 일상이 되는 삶을 갖고 갑시다.

0: 여행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구매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1: Welcome to Yeonhyeong's Tour Guide. It will for a whole flight to your dream tourist destination, and we will have further announcement after taking off by the captain.
0: 기장 여영미와 스태프들은 여러분의 행복한 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여행 가방에는 무거운 짐보다 웃음이 더 많이 들어차 있습니다. 함께할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면 절로 콧노래가 나오고 여행 중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 하나하나가 새로운 노래가 되어 아름다운 인생 선율이 되는 거겠죠. 여행길에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는 여유, 그 순간만으로도 충분히 치유됩니다. 즐거운 주말,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행복 여행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네, 먼저 관광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변은 동북범과 동북표범의 생태 요람입니다. 그동안 꾸준한 과학적 관리와 생태복원 노력 덕분에 현재 동북범 표범 국가공원에서 서식하는 야생 동북범은 70마리, 동북표범은 80마리까지 늘어났습니다. 활기를 되찾은 동북범과 동북표범 무리가 안정적으로 번식하며 만들어낸 이곳만의 독보적인 생태 기적. 이제는 연변을 대표하는 생태 명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성과를 대중에게 알리고자 얼마 전 연변 박물관에서는 특별한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동북범 표범 국가공원 주지 서화전이 열려 국화, 서예, 사진, 문화창의 상품, 전지공예 등 100여 점의 예술 작품이 선보였는데요. 작가들의 붓끝과 렌즈는 당당하고 용맹한 동북범과 동북표범의 자태,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원시림의 생명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예술을 통해 대중이 범과 표범 보호를 더 가까이 리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취지에서 열린 동북범 표범 국가공원 주제 서화전은 자연을 존중하고 생태를 보호하는 문화가 우리 사회 전반에 깊이 뿌리 내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도 동북범과 동북표범은 연변의 깊은 산림에서 자유롭게 뛰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특별한 친구들이 더욱 안전하고 풍요로운 터전에서 살아가길 우리 모두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연변의 특색 음식 중에 하나인 냉면의 유래와 냉면의 조리법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선족 냉면은 약 150년의 역사가 있는 우리나라 조선족의 제일 대표적인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조선족 냉면은 아래와 같은 세 가지 특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조선족 음식 습속 특점이 있고 다음으로 제작 공예가 정밀하며 마지막으로 맛이 독특합니다. 조선족 냉면의 주요한 원료로는 메밀인데 현대 의학에서 메밀은 영양이 풍부하고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동맥 경화를 막아준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교회 냉면은 다섯 가지 맛이 잘 어우러졌으며 제작 과정에서 어떠한 첨가제도 사용하지 않아 녹색 건강식품으로 분류입니다. 조선족 냉면은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조를 중심으로 여러 조선족 집거구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2016년 11월 18일 중국관광협회와 중국관광음식업협회가 주관한 제1회 중국 최고 관광음식평의 결과가 알려졌는데 연길냉면이 국자호 최고 음식에 선정됐습니다. 그럼 아래 이 냉면의 유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냉면은 국수의 일종입니다. 냉면은 밀, 식, 메밀, 감자, 고구마, 옥수수 등의 다양한 가루를 이용해서 만든 음식으로 예로부터 조선족이 즐겨 먹는 특별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면을 국수라고 하는데 다른 이름으로 제조 방법에 따라 남면, 앞면, 절면, 소면, 합은 등으로 나뉘어 불리기도 합니다. 국수는 밀, 메밀, 감자 등의 가루를 반죽해서 얇게 밀어서 썰던가 국수틀로 가늘게 뺀 식품 또는 그것을 삶아 국물에 말거나 비벼서 먹는 음식으로 한자어로는 면 또는 면자라고 합니다. 지금은 냉면을 만드는 국수의 재료로 밀가루를 많이 쓰고 있으나 옛날에는 밀가루가 그다지 흔하지 않았기에 메밀로 국수를 만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름에 냉면을 즐겨 먹지만 조선족의 세시 풍속에서 살펴보면은 냉면은 동짓날에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옛날 겨울밤에 흔하게 들렸던 메밀묵 사구려라는 외침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밤참이나 메밀묵이나 메밀국수를 먹던 것은 겨울철 풍속이었습니다. 조선족 세시 풍속을 보면은 냉면은 여름 냉면과 겨울 냉면 두 가지로 구분해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름 냉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게에서 파는 냉면은 고깃국이나 닭국을 식힌 후 금방 누른 국수를 그 국에다가 말고 한가운데 얼음 한 덩이를 넣고 또 국수 위에 제육과 수육 그리고 전유어와 배추김치, 배와 대추, 복숭아, 능금, 잣, 계란을 삶아 동글게 썬 것과 알고명과 실고추를 넣고 설탕과 겨자, 초를 쳐서 먹었습니다. 집에서 하는 냉면은 깨국이나 콩국에 국수를 말고 오이를 채쳐서 소금에 절였다가 기름에 볶아 얹고 알고명과 석이버섯을 얹고 고기를 볶다가 잘게 썰어 얹고 실백을 뿌리고 얼음을 넣어 먹었습니다.

겨울 냉면은 국수를 뜨거운 물에 잠깐 잠갔다가 건진 다음 물을 지워 대접에 담고 김치, 무와 배를 어슷 비슷하게 썰고 제육을 굵직하게 썰어 국수 위에 얹고 좋은 동치미 국물을 부어 먹되 식성에 따라서 꿀도 치고 알고명과 표고버섯을 기름에 볶아 채쳐넣고 김치에 흰 것을 썰어 넣기도 하며 실백도 넣고 고춧가루를 뿌려서 먹습니다.

냉면을 만드는 재료는 주로 메밀과 밀가루이며 고구마 가루, 감자 가루, 도토리 가루를 일정한 비례로 섞기도 합니다. 이런 국수를 만들 때 먼저 가루를 반죽해 굳은 덩이를 만든 후 국수 틀에 놓고 눌러서 국수 오리를 뽑는데 이 국수 틀은 필수적인 도구로서 분틀이라고도 했습니다. 옛날의 국수 틀은 통나무로 만들어졌는데 분통, 곡리, 누름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분통은 가루 반죽을 넣는 통인데 통나무 중간에 직경이 10에서 15cm의 구멍을 뚫고 그 구멍의 암벽과 바닥에 철판을 대고 바닥판에는 작은 구멍을 무수하게 뚫어놓습니다. 곡리는 분통에 넣은 반죽을 누르는 방치이며 누름되는 사람이 올라서 곡리를 누르는 데입니다. 국수 분틀을 물을 가득 부은 가마 위에 올려놓고 누름대 위에 사람이 올라서서 국수를 누르는 것이 매우 이색적입니다. 국수를 누를 때는 분공이 매우 세밀한데 불을 보는 사람, 가루를 반죽하는 사람, 국수 사리를 건져내는 사람, 국수를 누르는 사람 등이 여러 사람이 손을 맞추어 바삐 움직여야 합니다. 국수 누름대를 누르는 것도 매우 가관인데 혼자서 누를 때는 벽에다 사다리식으로 나무대를 고정시켜 놓고 천정에는 줄을 들여오는데 국수를 누르는 사람은 가름대 위에 잔등을 대고 천정에 매놓은 줄은 잡고 벽에 고정한 사다리를 한층 한층 밀면서 내리 누릅니다. 여러 사람이 누를 때는 가름대를 가로 타고 앉거나 두 손으로 가름대 끝을 잡고 내리 누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가정에서 냉면을 한번 만들어 먹으려면 매우 품이 드는데 온 집 식구가 다 동원되어야 합니다. 1990년대 이후에는 이 회전 암벽식 국수틀이 개발돼서 밀가루 날국수를 말려오는 건조 밀국수가 보급되기 시작했고 지금은 가루 반죽 기계, 국수를 누르는 기계 등 자동화 설비들이 많이 발명돼서 그것을 사용하기에 아주 편리하게 됐습니다.

주식에서 냉면을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국수를 누른 다음 끓는 가마에서 끓여 익힌 후 찬물에 여러 번 휘저어서 냉각시킵니다. 그러면 국수 오리가 길고 질기며 갈색을 띠는 냉면이 됩니다. 둘째로 냉면에 쓰이는 육수를 만들기에 소고기, 닭고기, 곰고기를 삶은 물을 씁니다. 지방에 따라 김치물을 쓰기도 하면 육수를 차게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셋째로 냉각시킨 냉면 오리를 큰 사발에 담은 후 그 위에 먼저 김치를 넣고 고춧가루 양념, 간장에 졸인 얇게 썬 소고기편, 닭고기 완자, 채로 썬 오이, 붉은 고추실, 실오리로 된 달걀지짐, 잣알, 볶은 참깨, 사과 혹은 사과배 조각, 껍질을 벗긴 달걀 등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육수를 붓습니다. 냉면에 사용되는 재료로는 생냉면 600g, 소고기 육수 8컵, 소금, 설탕 약간씩, 소고기는 400g, 오이 1개, 무 4분의 1, 여기에 설탕, 식초, 소금, 고춧가루 약간씩, 그리고 달걀 2개, 사과배 2분의 1, 설탕물 약간, 겨자, 식초 적당량을 사용합니다. 냉면 조리법은 소고기 육수를 차게 식혀 위에 뜬 기름을 걷고 소금, 설탕으로 간을 하고 한 컵을 얼음틀에 얼굽니다. 육수를 만든 소고기는 건져 배 보자기에 싸서 식힌 후 얇게 썬 편으로 씁니다. 오이는 길이로 반을 갈라 어슷 썬 다음 소금물에 20분 정도 절여 물기를 짭니다. 뜨거운 지진판에 식용유 약간을 두르고 색이 변하지 않도록 살짝 볶은 다음 차게 식힙니다. 무는 1.5cm 크기로 얇게 썬 다음 소금에 살짝 절여 물기를 짜고 양념을 합니다. 달걀은 찬물에 넣고 굴리면서 삶는데 물이 끓기 시작한 때부터 6분 정도 삶아 반으로 자릅니다. 사과배는 굵게 채 썰어 설탕물에 30초 정도 삶습니다. 재빨리 건져서 찬물에 손으로 비벼가면서 씻고 얼음물에 헹굽니다. 그릇에 냉면을 담고 준비한 고명을 얹은 다음 식힌 육수를 붓고 육수 얼음물에 헹굽니다.

소금은 동동 띄워 겨자와 식초를 곁들입니다. 네, 오늘 연변의 맛 코너에서는 냉면의 유래와 조리법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봤는데요. 많은 이들이 오늘 방송을 통해 저처럼 냉면의 유래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됐고 또한 냉면은 여름에만 먹는 음식이 아니라 원래 겨울에 먹던 음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연변에서는 사시절 특색 음식 냉면을 드실 수 있는데요. 특히 연변에 놀러 오시는 관광객분들께서 냉면 전문점에 가시면 메밀국수로 직접 뽑은 가장 맛좋은 냉면을 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연변에서 관광을 즐기고 계시는 분들 오늘 음식 면으로 시원하고 개운한 냉면 한 그릇 꼭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새콤달콤한 국물에 메밀면의 쫄깃함까지 더위도 있고 연변의 멋진 추억이 될 겁니다. 기쁨을 품에 안고 떠나는 여행은 이미 도착한 순간부터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웃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행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사실 도착이 아니라 돌아와서 추억하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그런 아름다운 추억 앨범이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용과 함께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프로 기획과 편집의 오영란, 진행의 신금철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행복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곁에, 때로는 아주 가까운 곳에 조용히 머물고 있습니다. 박장길 작사, 김영주 작곡의 리란 가수가 부른 행복은 곁에 있어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바쁜 일상 속에서 미처 보지 못했던 작은 행복들, 따뜻한 햇살, 가족의 건강한 웃음이 바로 행복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곁에 있는 소중한 행복들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하나하나는 우연이 아닌 소중한 인연입니다. 박설매 작사, 김홍일 작곡의 최경화 가수가 부른 인연을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만난 그 한 사람, 운명처럼 다가와 내 인생을 따뜻하게 채워준 그 인연을 애잔하고 아름다운 선율로 노래합니다. 최경화 가수의 깊은 감성이 담긴 목소리가 인연의 소중함을 더욱 진하게 전해줍니다.

이어서 이문숙 작사, 강효식 작곡의 윤경하 가수가 부른 우리는 동반자를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인생의 여정에서 만난 동반자와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걸어가는 소중한 시간들을 노래했습니다.

최관석 작사, 최롱훈 작곡의 박춘희 가수가 부른 연변 산천가를 전해드립니다. 박춘희 가수의 시원하고 맑은 목소리가 연변 산천의 장관을 더욱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여러분도 이 노래를 들으시며 우리 모두의 자랑인 아름다운 연변 산천을 가슴속에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분명 이목구비도 그대로이고 스타일도 그대로인데 왠지 모르게 오늘따라 그 사람이 좀 더 멋있게 보인다면 그건 아마 생기의 변화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에너지가 넘쳐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원래 생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요. 설레는 마음, 즐거운 마음 모두 모아서 이 여름의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밤 더 생생하게 빛나는 별처럼 오늘 여러분 곁에서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주부클럽이고요. 저는 김민혜입니다.

네, 오늘은 주부 도서관 코너로 함께 할 건데요. 조선족 문단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보내드릴 첫 번째 문학 작품은 서광억의 수필 재혼입니다. 5년간 병마와 싸우던 노친과 사별한 뒤에 혼자 살아가려니 너무도 적적해 재혼할 생각도 해보았다. 그러나 마땅한 상대가 없었다. 늙은이가 이렇게 말하면 웃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사랑 없는 재혼은 하지 않을 생각이다. 재혼했다 해도 사랑 없이 무슨 멋에 살아가겠는가. 늙으나 젊으나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은 재미없을 것이다. 친척들 또는 지인들로부터 소개받은 노친네가 여럿이 된다. 그런데 그 거개가 내 퇴직금을 바라보는 임자들이라 막아버렸다. 그로부터 재혼과 영별하기로 마음을 먹으니 지인이나 친척들도 더는 참견하려 하지 않는데 아들 며느리가 문제였다. 새엄마를 코대하던 아들 며느리는 내가 재혼을 할 기미를 보이지 않자 다짜고짜 그러면 우리 집으로 갑시다. 혼자 계시면 식사도 제대로 안 하셔서 걱정입니다. 하며 다그치는 것이었다. 자식들이 제일 걱정하는 건 나의 건강이다. 건강을 챙겨야 자식들의 걱정을 덜 수 있고 또 나도 오래 살 수 있다. 이렇게 깨달은 나는 수십 년 같이 해온 술, 담배를 멀리하고 새벽마다 조용한 거리를 돌아다니는 걷기 운동을 시작했다. 지난해 이른 가을 어느 날 새벽이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걷기 운동을 하던 나는 당신은 무슨 재미로 오래 살려고 이렇게 운동을 하는가 하고 무의식 중 자문하게 됐다. 그리고 어렵지 않게 문학하는 재미로 하고 자답한 나는 정신을 펄떡 차렸다. 노친이 몹시 아를 때부터 놓아버린 문학이 불쑥 생각났던 것이다.

문학작품을 읽고 창작하는 것은 말하자면 문학은 나의 소시적부터의 애호이자 사랑이었다. 문학을 까먹었기에 적적해 재혼의 정신이 팔렸구나. 비로소 얼마 전까지의 자기를 심통이 깨닫게 된 나의 심장은 녹되기 시작했다. 당장 집에 돌아가서 무엇이든 쓰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 다음 놓았던 피를, 하마터면 녹슬 뻔한 피를 다시 잡을 걸 생각하니 그야말로 다시 사랑을 시작하는 심정이어서 숨결마저 벅찼다. 구상을 무르익혀 피를 잡으니 내던 가댁이라 어렵지 않게 밭이랑을 잡아 나갈 수 있었다. 곧 단편소설 여러 편을 신문과 잡지에 발표했다. 그 작품들은 내가 재혼해서 낳은 늦둥이 자식들이라 무척이나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웠다. 날마다 문학과 사랑을 속삭이다 나니 하루 해가 어느 결에 저물어가는 줄도 모른다. 네, 서광역의 수필 재혼 보내드렸습니다. 늙은 나이에 혼자가 되면서 재혼이라는 욕망을 겪는 것은 최근 어르신들의 보편적 현상이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겉으로는 재혼을 향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보다 더 깊은 층위에서는 나 자신을 채우는 것의 중요성을 설득력 있게 전달합니다. 이 저자는 누군가의 사랑을 받기 위해 몸부림치다가 문득 어릴 적부터 자신을 지탱해온 문학이라는 사랑을 되찾죠. 문학하는 재미로 산다는 자답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란 타인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임을 깨닫는 깊은 통찰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붙잡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로호의 행복이라는 메시지를 따뜻하면서도 묵직하게 전해준 수필이었습니다.

수필, 내 삶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입니다. 청청하던 하늘이 갑자기 3일 동안 비를 잔뜩 뿌려 그동안 집에 붙박혀 꼼짝달싹 못하고 갇혀있다가 오늘 모처럼 화창한 날씨라 아침밥 숟가락을 놓기 바쁘게 집 문을 나섰다. 아침에 찬 기운이 싸늘하다 못해 코끝과 귀에 냉기가 감돈다. 눈을 씻고 올려다본 가을 하늘은 정말로 거짓말 하나 보태지 않고 눈이 시리도록 파랗다. 가던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우두커니 서서 보노라니 문득 내 삶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든다. 25살에 결혼해 아들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가정의 생계와 생활유지를 위해 날마다 일에 쫓기고 시간에 쫓기고 세월에 쫓기고 돈에 쫓기면서 개미 채바퀴 돌 듯 줄곧 앞만 바라보고 열심히 달리며 살다 보니 어느덧 내 나이 60의 문턱을 넘어서게 됐다. 오늘에 와서 지내온 내 삶을 돌아보니 오직 내 가정을 위한 삶을 살았고 물질적으로 충족하고 성공한 삶을 살았지만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을 취하며 살아왔다. 항상 남들보다 더 잘 살아보겠다는 경쟁 의식과 거기에서 오는 열등감과 불안감에 마음 졸이면서 살았다. 물질에 대한 끊임없는 집착과 추구, 채우고 채워도 늘 모자람에 허둥거리는 허욕과 과욕에 눕혀서 살았다. 물질에 집착하게 되니 나에게 있던 인성이 마실을 나갔다. 대신 무슨 일에서나 리의 타산을 앞세우고 그러다 보니 나와 상관없는 일에 매사 무관심적이다. 어려운 이웃이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인들, 거린들을 보면 강 건너 불보듯 지나치게 일쑤였다. 그리고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눈빛이 싸늘하게 되고 마음이 차갑게 되고 말과 행동이 거칠게 나오는 등 나쁜 습관들이 바윗돌처럼 무겁다.

내 삶에 응당 취해야 할 너무도 많은 아름답고 필요한 요소들을 취하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너무 삭막하고 가난하게 살다 보니 이웃과 사회에 대한 관심과 따뜻한 사랑, 부드러운 눈길, 선한 마음, 헌신하는 습관과 친절한 행동들은 창살 없는 감옥에 격리된 채 자유를 박탈당하고 지그러진 냄비가 되어 한쪽 구석에 처박혔고 나의 여러 취미 생활도 사라져 깃털처럼 가벼운 삶을 살아왔다. 육신의 나이가 하나씩 많아질 때 정신의 나이도 하나씩 보태져야 하는데 오히려 사라져버렸다. 오늘에 와서야 훈장같이 세월이 준 흰 머리카락은 부끄럽게 산 수만큼 많아 이제야 고개를 숙이게 된다. 인간은 세상을 살아가며 물질 생활을 추구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물질에만 치우치게 되면 저도 모르게 인간이 갖춰야 할 인성을 잃어가게 된다. 인성을 잃게 되면 삶의 균형을 잃게 돼 항행하던 배가 균형을 잡지 못해 전복되고 맛좋은 재료에 양념이 빠지듯 자기 삶에 응당 있어야 할 삶의 아름다운 요소들이 빠져 삶의 의미와 보람이 사라지고 기쁨과 행복도 사라진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흐르는 맑은 물에 솔바람의 향기를 더하듯 경험에서 얻어지는 지혜를 터득하는 과정이라 생각한다. 다행히 균형을 잃은 삶, 삶의 즐거움과 행복을 잃은 삶을 살아온 그런 자신을 이제라도 발견할 수 있어 축복받은 행운이 아닐까 싶다.

비록 인간의 삶은 모두 미완성의 숙제로 끝난다고 하지만 어차피 인간으로 태어나 이 세상에 한번 살다가는 인생, 같은 값이면 다홍치 마라고 적어도 나에게 주어진 남은 삶만은 내가 책임지고 열심히 가꾸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완성이라는 삶과 가까운 삶을 살아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인 만큼 내일부터 새벽처럼 기상해 아침 조깅과 여러 가지 운동으로 건강을 챙길 것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을 찾아 기쁨과 즐거움도 누리며 살 것이다. 젊어서부터 수필과 시 쓰기를 즐겨 여러 신문과 잡지에 수십 편을 발표했던 열정을 되찾아 지금부터 많은 시간을 할애해 책을 많이 보고 글도 많이 쓰고 투고도 하면서 그동안 잊고 지내던 문학도들과 전화와 만남을 통해 자주 교류하면서 즐겁게 살아야겠다. 자주 산을 찾아 힐링하며 자연의 섭리와 법칙을 터득하고 제때에 마음과 영혼을 정화하고 가끔씩 이름난 유람지를 찾아 여행을 다니면서 안목과 견식을 넓히는 여유를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렇다고 너무 내 삶에만 치우쳐 살지 말고 아직도 어렵게 사는 이웃들에게도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돌려 배려하고 봉사하면서 살 것이다. 내 적성에 맞고 나만 가지고 있는 특성과 빛깔을 살려 삶의 무게를 살찌우고 삶의 균형을 조금씩 맞춰가면서 이제 나에게 남은 인생 제2막을 내 생의 첫날이라 생각하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새롭게 변해가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아침 나절의 해가 가던 걸음을 멈추고 흐뭇하게 웃으며 내 어깨를 다독거려주면서 집까지 배웅하고 제 갈 길을 재촉한다. 어느새 산같이 부부도 마당에 있는 사과나무에서 꼬리총을 흔들며 반갑게 인사한다. 허명운의 수필, 내 삶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보내드렸습니다. 60세의 나이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깨달음을 얻은 과정을 진솔하게 담아낸 고백록과 같은 수필이었습니다. 저자는 하늘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의 무게를 가늠해 봅니다. 내 생애 첫날이라는 비유처럼 이 글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가는 것은 단순히 세월의 무게가 아니라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와 성숙임을 상기시키는 삶의 방향을 다시 결정하게 설정하게 하는 깊은 울림을 주는 글이었습니다.

네,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오늘의 끝곡 보내드리면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프로편집의 김은주, 진행의 김민혜였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신금철입니다. 매주 금요일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은 육아 레시피 코너입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펼쳐지는 새로운 세상. 오늘도 책을 통해 아이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속 작은 걱정, 아이의 눈부신 발전, 모든 순간을 함께 담아가고 나누며 성장하는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수많은 아이들의 감정 계몽을 함께 해준 고전 육아 그림책 감정 몬스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아이를 위한 그림책일 뿐만 아니라 아이의 감정 세상을 여는 열쇠이자 부모님들이 감정 교육을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소중한 지침서입니다. 3세에서 8세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우리는 늘 이런 고민을 만나게 됩니다. 아이가 이유 없이 울고 화를 내며 기쁠 때는 마음껏 뛰어다니고 속상할 때는 말없이 가만히 있으면서도 자신의 마음속 느낌을 표현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아이가 제멋대로인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표현하고 정비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바로 감정 몬스터가 가장 쉽고 따뜻한 방식으로 이 육아 고민을 해결해 줍니다. 이 책의 이야기는 따뜻하고 쉽습니다. 한 마리 몬스터가 모든 감정을 뒤섞어 마음이 어질러지고 답답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손해가 함께 해주며 여러 가지 감정을 하나씩 나누어 각기 다른 색깔병에 담아주자 마침내 마음의 평온을 찾게 됩니다. 책에서는 다섯 가지 선명한 색깔로 다섯 가지 기본 감정을 보여줍니다. 노란색은 행복입니다. 햇살마저 따뜻합니다. 파란색은 슬픔으로 비 오는 날처럼 우울하며 빨간색은 분노로 불꽃처럼 뜨겁고 검은색은 두려움으로 깊은 밤처럼 불안하며 초록색은 평온으로 풀처럼 차분합니다. 딱딱한 도리도 지루한 훈계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는 감정을 눈에 보이고 기억하기 쉬운 색깔과 그림으로 만들어 아이가 자신의 느낌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아이에게 감정을 알고 이름을 붙이는 법을 가르쳐주며 지금 나는 화가 나요, 지금 나는 속상해요처럼 감정을 표현하는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줍니다. 더욱이 이 책은 가장 과학적인 감정 교육 리념을 전달합니다. 감정에는 좋고 나쁨이 없으며 모든 감정은 소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슬플 때 울어도 괜찮고 두려울 때 말해도 괜찮으며 분노도 적절히 표현할 수 있다고 알려주고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도록 이끌어줍니다. 동시에 부모님들에게도 아이의 감정을 알아주고 리해와 포용으로 비판과 재촉을 대신하며 진심으로 아이의 마음에 다가가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책 전체 그림은 부드럽고 귀엽고 글은 간단하고 알기 쉬우며 상호작용성이 뛰어납니다. 부모와 함께 읽어주거나 아이가 스스로 읽어도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인생 첫 감정 수업을 마칠 수 있습니다. 아이의 감정 조절 능력을 키우고 안정적인 성격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부모의 육아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욱 친밀하고 화목한 부모-자녀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좋은 교육은 감정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감정 몬스터는 따뜻한 힘으로 아이의 감정 성장을 지켜주며 모든 아이가 감정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스스로 감정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어 사랑과 이해 속에서 자신감 있고 여유롭고 행복하게 자라도록 이끌어줄 것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어서 장의적인 아이들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의적인 아이들은 누구와도 잘 어울려 놉니다. 편견이 없기 때문에 또래를 비롯해 할머니, 할아버지와도 쉽게 친해지죠. 상황이 변해도 금세 적응하며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에도 기꺼이 도전합니다. 장의적인 아이들은 도전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부모의 판단 기준에 따르지 않습니다. 부모가 하지 말라고 만류해도 직접 경험하며 배우려고 합니다. 만약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아이의 안전과 생명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면 아이가 도전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가 보지 않아도 나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자존감이 높아서 범죄에 가담하거나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어리석은 행동이고 현명한 행동인지 가려낼 줄 압니다. 또 세상이 얼마나 다양한지 그 차이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남과 다르다고 해서 절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획일적이거나 독단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일침을 가할 줄 압니다. 힘 앞에서 절대 굴복하지 않은 고집쟁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것 같은 사람에게는 스스럼 없이 가서 말을 겁니다. 또 남에게 보여주는 것에 관심이 없어서 자신의 복장에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기분에 따라 옷차림을 깨끗하게 할 때도 있지만 어떤 일에 몰두하고 있을 때는 옷에 뭐가 묻어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들은 힘으로 굴복시키려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부모나 선생님의 일방적인 지시를 못 견뎌합니다. 합당한 리우를 찾을 때까지 물러서지 않고 맞서기 때문에 창의적인 아이들에게는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들어주는 부모가 필요합니다. 창의적인 아이들은 지식을 쌓고 배우는 것 자체를 즐겁게 여깁니다. 부모에게 인정받거나 상을 받기 위해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부모가 공부하라고 잔소리하지 않아도 자신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알아서 스스로 공부한답니다. 또 부모나 선생님의 가르침만으로 부족하다고 느끼면 도서관에 가서 책을 조사하고 지식을 쌓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들은 배움의 속도를 남에게 맞추지 않습니다. 자신의 속도에 맞추어 앞으로 나아갑니다. 창의적인 아이들은 유머 감각 있고 부모를 잘 웃기며 집에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곤 합니다. 또 자신의

수치심을 감추기 위해 억지로 익살을 떨지 않으며 남의 단점을 들추어내지 않습니다. 사람이 언제 상처받는지 잘 알고 있어서 자리 없는 사람을 흉보는 분위기에서도 그 사람을 지키고 안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는다고 합니다. 또 혼자 노는 것을 즐기는 조숙한 도전자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들은 다른 사람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찾기 위해 애를 쓰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상대방을 이기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자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에만 열중합니다. 독서, 달리기, 악기 연주와 같이 혼자서 할 수 있는 뒤로 즐기며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때도 창의력이 넘치는 생각을 늘 마음속에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어떤 일에 도전하고자 할 때는 마음껏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아이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세요. 도전의식이 강한 창의적인 아이들은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다시는 도전하지 않습니다. 창의적인 아이의 행동이나 생각을 한 번에 이해하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부모가 어떤 태도로 아이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창의적인 아이는 골칫거리로 전락할 수도 있고 부모의 듬직한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한 부모님의 고민을 들어보겠습니다.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는데 이상하게 발로 아이를 밀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화가 난 것도 아니고 아이가 미운 행동을 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장난스레 살짝 발로 애 얼굴을 만졌더니 아이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더라고요. 아이의 반응을 존중해줘야 하는데 저는 왜 계속 하고 싶을까요? 라는 고민입니다. 어린 시절 어떤 일에 조용히 몰입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자꾸만 방해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어머님의 상처받은 내면 아이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평온하게 책을 읽고 있는 아이를 방해하고 싶은 마음이 자신도 모르게 생기는 겁니다. 어머님의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고 실마리를 찾아보세요. 어머님이 어린 시절 못 가진 것을 아이는 너무나 쉽게 가지는 모습을 보고 어머님의 내면 아이가 아이를 질투하는 걸지도 모르니까요. 혹은 어머님 내면에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린 시절 부모와 친밀했던 적이 없었기 아이와 친밀한 자신의 모습이 순간 낯설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불편한 감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자꾸만 아이를 괴롭히고 싶은 겁니다. 어머님은 장난스레 발로 살짝 아이의 얼굴을 만졌다고 하셨지만 아이는 내면에 숨어있는 어머님의 실제 마음을 고스란히 느낀다고 합니다.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어머님 마음속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있습니다. 어떤 감정인지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각하게 될 겁니다. 기회를 쓰고 그 감정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고요한 순간에 자각이 일어날 겁니다. 그때 찬찬히 귀 기울이면 됩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만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령,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늦은 밤까지 우리 방송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영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영변과 동북아 부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영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영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발전을 기하고 전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중국 연변저선호 문해생활방송입니다.
1: 연변저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저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연변저선호 문해생활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해생활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해생활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13일 토요일, 음력으로는 4월 28일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 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 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6시 25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 일가,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 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 살롱, 12시에는 연변 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 일가, 12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시 30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2시 연변 노래 감상 시간입니다.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정보 광장, 4시 20분 주부 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 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 극장, 6시 20분 문학 살롱,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8시 민요 광장, 8시 40분 라디오 극장, 9시 30분 연변 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주부 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 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 산책.

아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모님의 깊은 고민과 사랑 속에서 성장한 사람은 대개 마음이 여유롭고 행복을 찾는 방법을 잘합니다. 이들의 표정이 늘 밝고 웃음이 많다는 것은 어린 시절 부모님이 준 행복이 컸다는 증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산책의 윤일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문화산책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이 시간 문화 산책입니다. 정성숙의 글입니다. 엄마의 마음. 어느새 딸애가 고중 1학년생이 되었다. 요즘 나에겐 딸애의 사춘기가 큰 과제로 다가왔다. 많은 어머니들이 고민하듯 나도 사춘기 딸애에게 무엇을 해주면 도움이 될까를 늘 염두에 두고 산다.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부족함이 없이 해주는 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이라고 믿고 싶으나 그래도 어딘가 석연치 않는 마음이 든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으려만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면 부모마다 천차만별일 것이다. 내가 어릴 적 부모님한테서 받은 사랑을 돌이켜보면 지금 내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과는 그 방식이 너무나 다르다. 소학교 때일이다. 내가 한 번은 최우수 상장을 받고 날아갈 듯 기뻐서 집에 들어서자마자 엄마에게 자랑을 했다. 그런데 엄마는 얼굴에 아무 표정도 띄지 않고 그저 덤덤하게 잘했네 라고 하고는 하던 일을 계속했다. 엄마의 칭찬과 포옹을 기대했는데 말이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엄마는 생활고로 나에게 사랑을 표현할 여력이 없었다. 어릴 때 엄마한테 서운한 마음이 자주 들었는데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외로움이 차오를 때가 수도 없이 많았다. 하여 어릴 적 기억을 더듬어 보면 사랑을 받았던 순간보다 걸러지지 않은 부모님의 감정들을 받아내느라 힘겨웠던 기억이 더 많다. 이런 나이기에 내 아이한테만은 그런 경험을 주지 않으려고 더 모지름을 쓴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는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느껴야 하는 결정적 시기가 있다고 했다. 요즘 사춘기 아이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부모들을 주위에서 심심찮게 본다. 나는 같은 또래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과 잦은 만남과 교류를 가진다. 함께 책을 읽기도 하고 지나온 사람들에게 경험도 물어보고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도 챙겨보면서 아이의 교육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누군가 그랬다. 아이의 방황의 방향을 결정짓는 것도 결국은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구체적이었는지에 달려있다고. 어린 시절에 부모의 사랑을 어떻게 받았는지가 현재 문제점과 긴밀한 연결고리를 형성한다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또 나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고 딸애에겐 아낌없이 사랑을 줘야겠다는 다짐이 더 확고하게 섰다. 어떻게 사랑을 줄까 고민하다가 불현듯 내가 어려서 받지 못한 부분을 딸애에게 제일 먼저 채워줘야겠다고 판단되었다. 어릴 적 나는 엄마가 내 딸아 사랑해 우리 딸이 어쩜 이렇게 고울까 세상에서 우리 딸이 제일 예뻐 라고 말해주기를

아버지가 우리 딸 참 장하다, 세상에서 최고다라고 칭찬해 주기를 바랐다. 하여 나는 딸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해줌으로써 내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딸애를 키우면서 관찰해 보니 아이는 자기가 말했을 때 엄마가 즉각 반응해 주면 좋아했다. 아이의 속마음을 미처 눈치채지 못했을 때는 아이의 부름을 듣고도 그래, 엄마가 이것만 마저 하고 갈게, 좀만 기다려 라고 하기가 일쑤였다. 아이는 몇 분을 기다리다가 내가 나타나지 않으면 또 외친다. 엄마, 빨리 와. 나는 하던 일이 끝나지 않아 즉각 아이한테 가지 않았는데 딸애는 내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며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좀만 기다리라를 수없이 반복하다가 인내심을 잃은 날에는 아이에게 짜증을 내거나 체벌을 하기도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부질없는 행동이었다. 내가 어릴 적에 듣고 싶었던 말, 받고 싶었던 눈빛, 안기고 싶었던 품, 내가 실수했을 때 괜찮다고 다독여주는 위로의 말, 내가 머뭇거릴 때 기다려주는 마음, 내가 원하는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란 것 같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무탈하게 자랐다. 표현이 서투르고 부족하더라도 여전히 사랑을 받고 싶은 이유는 사랑이 가장 강렬한 본능이기 때문이리라. 딸의 웃음이 어느 때 가장 환했던지 더듬어 본다. 아마 조건 없이 부모의 사랑을 받을 때였던 것 같다. 우리의 사랑을 넘치게 받으면 아이의 웃음소리는 우리 집 담장을 넘는다. 내가 아이한테 조건 없는 사랑을 보내는 방법은 다양하다. 하루에 50번씩 사랑한다고 말하기, 하루에 100번씩 포옹해 주기, 아침에 헤어질 때 뽀뽀 5번 해주기 등이다. 그리고 딸애가 길을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무언가에 꽂혀 물끄러미 바라볼 때 10분 기다려주기, 약속 시간 바로 전에 재촉하지 않고 미리미리 귀뜸해 주기, 바지에 실수했을 때 심호흡 10번 하고 말하기 등 특정한 상황에 따라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다. 나는 아이한테 매일마다 우리 공주님 사랑해 라고 하며 두 팔 벌려 가슴에 꼭 안아준다. 아이가 학교 갈 때 문어구에 서서 얼굴에 뽀뽀를 해주며 힘내라고 응원을 해주고, 하카요 돌아올 때 역시 문어구에 서서 얼굴에 뽀뽀를 해주며 맞아준다. 딸애가 어른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다. 눈빛 교환하기, 손바닥 마주치기, 윙크하기, 애칭 부르기, 손편지 쓰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쁨을 산다. 요즘 딸애는 편지에서 부모가 얼마나 소중한지 심심히 느낀다고 자주 말한다. 아이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져 내 마음이 훈훈해 난다. 이에 나도 피를 들어 딸애한테 답장을 보냈다. 사랑하는 딸아, 엄마의 인생은 두 번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건 내가 태어나기 전과 내가 태어난 후란다.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너를 키우면서 하나하나 배우고 터득해가면서 무르익는 것이었어. 그 과정에서 엄마는 불쌍하고 아픈 엄마의 어린 시절도 만나고, 또 사람은 아파도 혼자서 삶을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과 힘들어도 혼자서 사랑을 배워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엄마가 그동안 너를 아프게 한 것이 있다면 그건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엄마가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겪는 엄마 자신의 힘겨움 때문이었다. 엄마는 늘 너에게 감사한 마음이 가득해 엄마 자신을 찾는 여행을 시켜준 존재가 바로 너니까. 내가 너의 인생을 여행할 때 때론 힘들어 울게 된다면 엄마는 곁에서 말없이 함께 울어주는 그런 친구이고 싶구나. 너와 나, 우리 둘 사이에 따뜻한 햇볕도 내리쬐게 하고 선선한 바람도 지나가게 하고 아름다운 불꽃도 피어나게 하자꾸나. 너의 웃음이 세상을 환하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마. 사랑하고 사랑한다. 그리고 며칠 뒤 나는 또 이런 내용의 편지를 썼다. 사랑하는 딸아, 요즘 많이 힘들지. 아침 일찍 깨어나 저녁 늦게까지 공부하느라 정말 수고가 많구나. 엄마는 우리 딸이 그렇게 힘들어도 열심히 해내려는 마음에 감동했어. 요즘 학교에서 혹시 무슨 상황에 부딪힌 건 아닌지 소심 가득한 우리 딸 얼굴 보면서 엄마가 많이

내서 그래. 혹시 친구 사이 문제인지 엄마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엄마한테 도움을 요청해도 돼. 너한테 언제나 든든한 뒷심이 되어줄게. 끈끈한 가족애를 자랑하며 딸의 성장을 지켜보는 요즘 나는 전례없는 사명감과 성취감을 느끼고 엄마로서의 마음 공부도 하면서 소중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성숙님의 엄마의 마음을 함께 나눴습니다. 사춘기 딸을 키우며 자신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고 사랑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깊이 고민하는 한 엄마의 마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가 부모에게 바랬던 그 구체적인 사랑, 칭찬 한마디, 포옹, 기다림의 눈빛,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임을 깨닫게 해주는 글이었습니다. 사랑은 본능이지만 그 사랑을 어떻게 전달할지, 어떻게 아이의 마음에 닿게 할지는 우리 모두가 평생 공부해가는 과제입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리 모든 부모님 그리고 자녀에게 사랑을 전하는 모든 분께 작은 울림이 됐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문화산책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편집의 김옥경,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허욱진 작사 최동혁 작곡의 나의 밤거리 밤의 정취와 잔잔한 감정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황영애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약제사를 위한 가요죠. 1980년대 창작된 김학배 작사 김창근 작곡의 약제사의 노래 하밀은 박선금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산 좋고 물 좋은 우리 연변, 매력이 넘치는 연변, 사랑과 정이 넘치는 연변입니다. 연변에 대한 애정을 표현한 가요죠. 1980년대에 창작된 김송미 작사 리일남 작곡의 내 고향은 연변일세 보내드립니다. 아름다운 연변의 산천과 정겨운 풍경, 고향 사람들의 따뜻한 정과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담겨진 가요입니다.

늘 생글생글 우는 꽃상점 아가씨의 밝은 이미지를 그린 가요입니다. 리상각 작사 김나모 작곡의 꽃상점 아가씨, 박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전통의 멋, 시대의 멋을 지닌 연변은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변의 수부도시인 연길은 왕홍도시로 탈바꿈하면서 여행객들이 날따라 많아지고 있는데요. 살기 좋고 인품 좋은 우리 고장에 많은 사람들이 놀러 오시길 바라면서 1990년대에 창작된 김웅준 작사 서초리 작곡의 연변살자 보내드립니다.

1990년대에 장작된 주룡 작사 박항림 작곡의 사랑의 푸른 하늘 보내드립니다. 시원한 정서의 이 가요를 안선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전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밑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 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길시 시진 진찰부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급여 중위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피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인사드리는 달콩이 오빠예요.
1: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의 알콩이 누나예요. 콩콩콩 이야기방. 친구들, 세상에는 정말 소중한 만남이 많아요. 오늘 콩콩콩 이야기방 시간에는 아름다운 만남으로 시작된 여러 친구들을 따라 신기한 모험을 떠나볼 거예요.
0: 오늘 주인공은 주인을 잃은 장난감 인형 주주와 그의 친구들인데요. 바로 주주의 여행 모험기, 걸어다니지 않는 공원이라는 동화예요.
1: 네, 걸어다니지 않는 공원 정말 궁금하지 않나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 자연의 신비로움도 알 수 있고 친구의 소중함과 배움의 즐거움 그리고 세상을 탐험하는 마음도 키울 수 있을 거예요.
0: 그럼 이야기 속 주인공들과 함께 신나는 여행 모험 떠나볼까요? 주주의 여행 모험기, 걸어다니지 않는 공원.
1: 한 숲속에 주인을 잃은 장난감 인형이 홀로 서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가는 목소리가 그의 머리 위에서 들려왔어요. 안녕? 내가 보여? 난 여기에 있어.
0: 장난감 인형은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그는 한참을 찾아서야 회색 빛을 띠는 작은 날다람쥐가 나뭇잎 뒤에 숨어서 반짝반짝 빛나는 눈으로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어? 너는 누구야? 처음 보는데?
1: 인형이 묻자 날다람쥐는 가볍게 미끄러지듯 인형 앞으로 다가왔어요. 히히, 넌 나를 모르지만 나는 널 잘 알지. 너는 주인을 잃은 장난감 인형이잖아.
0: 어떻게 알았어? 인형이 다시 묻자 날다람쥐는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널 오랫동안 지켜봤거든.
1: 우리? 그럼 다른 친구들도 있다는 거야? 인형은 사방을 둘러보며 다른 친구들을 찾았어요. 그때 큰 나무 뒤에서 로봇 강아지 한 마리가 몸을 흔들흔들거리며 걸어나와 큰 소리로 말했어요.
2: 나도 있지. 얘는 위대한 날다람쥐 쟁쟁이고 나는 얘보다 더 위대한 로봇 강아지 총권이라고 해.
1: 로봇 강아지가 자랑스럽게 말하자 날다람쥐는 바로 반박해 나섰어요. 아니야, 얘가 위대한 로봇 강아지 총권이고 나는 얘보다 더 위대한

0: 한 날다람쥐 쟁쟁이야.
1: 니들 정말 재밌는 친구들이구나. 인형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0: 네 이름은 뭐야? 쟁쟁이가 물었어요.
1: 인형은 한참 생각하다가 살짝 속상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2: 나는 전에 꼬마 주인이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지금 기억이 나지 않아.
0: 그래? 이름 짓는 건 아주 쉬운 일이지. 내가 이름 짓는 전문가거든. 이 주변에 있는 꽃들 거의 다 내가 이름을 지어줬어. 봐, 이건 영원한 시계, 이건 게으른 갑옷, 그리고 저건 야밤의 비늘이라고 해.
3: 쟁쟁이는 멀지 않은 곳에 바람개비와 하늘의 구름송이 그리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검은 깃털을 차례로 가리키며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2: 그게 정말이야?
1: 조준은 그 이름들을 듣고 웃음을 터뜨렸어요.
0: 그래, 너에게도 예쁜 이름 지어줄 수 있어, 인형아.
2: 그런데 왜 꼭 이름이 있어야 하는 거야?
0: 세상 만물은 모두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 법이야. 넌 주주라고 부르면 정말 잘 어울릴 거야.
2: 주주라고?
1: 인형이 되물었어요.
2: 맞아, 넌 주인이 널 잃어버렸잖아. 이를 주, 그래서 주주.
1: 쟁쟁이야, 내 말이 맞지? 송곳이 갑자기 한마디 끼어들었어요. 그러자 쟁쟁이는 불쾌한 표정으로 바로 말을 끊으며 제지했어요.
0: 총구나, 좀 나서지 마. 주주야, 이 이름은 내가 널 처음 본 순간 바로 떠올랐어. 어때? 마음에 들어?
2: 괜찮네.
1: 인형은 기뻐하며 웃었어요. 이제 인형은 주주라는 이름이 생겼고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어요. 세 친구는 큰 나무 아래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금방 사이가 좋아졌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3: 그때 쟁쟁이가 말했어요.
0: 저기 머지않은 곳에 곡창이 있어. 우리 거기 가서 살자.
1: 그러자 총군이 바로 반대에 나섰어요.
2: 곡창은 너무 지루해.
0: 하지만 거기엔 먹을 것이 끝없이 많아.
3: 쟁쟁이가 말했어요.
1: 그 말에 총군은 정말 억울해하며 말했어요.
2: 넌 왜 항상 먹는 것만 생각해? 나는 아무것도 안 먹어도 된단 말이야.
3: 쟁쟁이는 총군의 말을 듣고 갑자기 철학적인 말을 뱉었어요.
2: 먹는 것은 살기 위해서라지만 사는 것은 꼭 먹기 위해서가 아니구나.
3: 주주는 양쪽을 번갈아 보며 웃으며 말했어요.
0: 얘들아, 우리 여행 갈까?
2: 여행? 여행이 뭐야?
1: 총권이 호기심 가득 차서 묻자 조준은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0: 아주 먼 곳으로 가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곳들을 보고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이야기를 듣는 거야.
1: 사실 이 말은 조주의 꼬마 주인이 했던 말이었어요. 조주는 꼬마 주인이 부모님과 여행 갈 때 부주의로 잃어버린 장난감 인형이었어요.
2: 여행? 듣기만 해도 완전 신난다. 나도 완전 동의해.
1: 정권이 흥분해서 외치자 쟁쟁이도 같이 환호했어요.
0: 하지만 여행을 어떻게 가면 좋을까?
3: 주주는 걱정스레 말했어요.
1: 그때 쟁쟁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2: 얘들아, 잠깐만, 내가 멋진 걸 보여줄게.
1: 쟁쟁이는 말하면서 큰 나무 뒤에 숨겨뒀던 커다란 활공기를 끌어냈어요.
0: 이건 예전에 내가 세계 일주 할 때 썼던 활공기야. 그때 이걸 타고 온 세상을 돌아다녔어. 이제 너희들을 태워줄게. 주주야, 내 꼬마 주인은 자연을 좋아했어?
3: 쟁쟁이가 묻자 주주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어요.
2: 오, 좋아했지. 꼬마 주인은 부모님하고 야외 캠핑 가는 걸 정말 좋아했어.
0: 그럼 우리 먼저 초원으로 가자. 어쩌면 내 꼬마 주인이

0: 거기 있을지도 몰라.
1: 총군이 말했어요.
2: 그럼 함께 초원으로 출발하자. 거기에 어떤 신나는 여행과 신기한 동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가보자.
1: 새 친구는 활공기에 올라타고 멀리 날아올랐어요. 이제 그들의 신기한 여행은 진짜로 시작된 거예요.
3: 활공기가 조조와 총군, 쟁쟁이를 태우고 하늘 높이 날아올랐어요. 바람이 귓가에 스치고 아래로 펼쳐진 초원은 정말 아름다웠는데 갑자기 커다란 유리집 하나가 세 친구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1: 그 집은 넓은 초원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는데 투명한 유리로 만들어져 안쪽이 훤히 보였어요. 안엔 온통 푸른 식물로 가득 차 있어 높은 곳에서 보면 마치 큰 크리스탈 케이스에 담긴 숲처럼 신기했어요.
2: 우와, 저기 어디야? 빨리 내려가 보자.
3: 총권이 활공기 위에서 신나서 깡충깡충 뛰며 말했어요.
0: 좀 가만히 있어. 활공기가 부서지겠어.
1: 쟁쟁이가 급히 총권을 말렸어요. 옆에 있던 주주는 작은 손을 모으며 감탄했어요. 정말 예쁘다. 난 이렇게 아름다운 곳은 처음 봐.
2: 좋아, 여기서 내리자.
3: 쟁쟁이는 활공기를 조종해 착륙 준비를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새 친구는 요리집 근처에 내렸어요. 가까이서 보니 이 집은 더욱 정교했고 입구에는 커다란 간판이 세워져 있었어요. 간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량서류와 파충류 동물공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걸어다니지 않는 공원.
0: 걸어다니지 않는다고? 정말 신기한 공원이다.
1: 새 친구는 호기심이 가득해서 서둘러 입구로 향했어요. 그런데 공원 입구에 다가서자 열려있던 유리문이 짠하고 갑자기 내리닫혔어요. 그리고 머리 위에 확성기에서 안내 소리가 들려왔어요.
3: 관람객 여러분, 입장 전에 두 가지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1: 새 친구는 서로를 쳐다보며 어쩔 줄 몰랐어요. 그때 확성기 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3: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파충류가 무엇입니까?
1: 주주는 쟁쟁이를 바라보고 쟁쟁이는 총권을 바라보고 총권은 그냥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자 두 번째 질문이 흘러나왔어요.
3: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량서류가 무엇입니까?
1: 주주 일행은 여전히 입을 떼지 못했어요. 그때 갑자기 따라오세요 하는 귀여운 목소리가 들려오더니 문에서 작은 개구리 한 마리가 뛰어나왔어요.
3: 개구리는 깡충깡충 동물공원 옆으로 갔고 몇 번 뛸 때마다 뒤를 돌아보며 외쳤어요.
4: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1: 새 친구가 뒤따라가 보니 거기에 작은 칠판이 세워져 있었고 칠판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표를 구매해야 입장할 수 있습니다.
2: 표를 구매해야 한다고? 우리한테 돈이 어딨어?
3: 셋은 서로를 쳐다보며 난감해했어요. 이때 작은 개구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4: 표를 사는 데는 돈이 필요 없어요.
0: 돈을 안 쓴다고요? 그럼 어떻게 표를 사요?
1: 개구리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4: 지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내는 매일 문제를 마치면 바로 입장할 수 있는데 방금 아쉽게도 아무도 맞추지 못했어요.
0: 그럼 다른 방법이 또 있나요?
1: 셋이 한 목소리로 묻자 개구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4: 있어요. 내가 답을 직접 알려줄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입장할 수 있게 도와줄게요. 하지만 대가로 여러분이 각자 자기가 아는 지식을 하나 공유해야 해요.
0: 그건 어려울 것 같은데. 쟁쟁아, 넌 어떤 지식을 알아?
1: 총권이 춤을 그리며 쟁쟁이에게 묻자 쟁쟁이는 대답하지 못하고

0: 머뭇거렸어요.
1: 조주가 작은 개구리에게 말했어요.
2: 우리가 학교에 다녀본 적이 없어서 아는 지식이 없어요.
0: 그러자 개구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살아가는 곳곳에 다 지식이 숨어 있어요.
1: 청군과 쟁쟁이는 말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조주는 뭔가 알아챈 것 같았어요. 조주는 잠시 생각한 뒤 작은 개구리에게 말했어요.
2: 전기 가오리는 해양 생물의 일종인데 아프리카 전기 가오리는 약 220볼트의 전기를 방출할 수 있어요.
1: 조주가 말하는 동안 신기하게도 칠판의 글자가 자동으로 바뀌었어요. 그가 한 말이 지식으로 판정되어 글씨가 바뀐 것이에요.
0: 사실 이건 칠판 모양의 전자 영상판이었고 조주의 음성을 문자로 바꾸고 있었던 거예요. 이어 화면이 반짝이면서 전자 음성이 다시 들려왔어요.
3: 지식이 입력됐습니다. 즐거운 관람 되십시오.
0: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입장하셔도 됩니다. 개구리가 말했어요. 이제 쟁쟁이와 총권도 금방 이해했어요. 알고 보니 지식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고 살아가는 곳곳에 숨어있는 간단한 것인 거였어요. 쟁쟁이와 총권도 각자 자기가 아는 지식 하나씩 공유했고 전자음성이 아름다운 음악을 틀어주며 관람 프로그램을 소개했어요.
3: 양서류와 파충류 동물공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대형 얼룩뱀의 습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 세 친구는 서로를 쳐다보며 의문스러워했어요. 걸어 다니지 않은 공원에서의 신기한 모험이 이제 진짜로 시작된 거예요.

0: 주주의 여행 모험기, 걸어다니지 않은 공원,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주인을 잃은 인형 주주가 쟁쟁이와 총권을 만나 이름을 얻게 되고 활공기를 타고 여행을 떠나 걸어다니지 않는 공원에 도착하기까지의 모습,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1: 내 지식으로 입장하는 특별한 공원, 살아가는 곳곳에 지식이 있다는 것을 배운 주주와 친구들의 모습도 정말 따뜻했어요. 그런데 대형 무늬뱀은 과연 어떤 친구일까요? 새 친구는 공원에서 또 어떤 친구들을 만나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 기대해 주세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봐요. 안녕. 이 시간 프로기획의 류청아 선생님, 방송 담당의 리봉 김민혜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박용일 작사, 김창근 작곡의 꽃떡 사랑을 준비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운 꽃을 닮아서 꽃떡인가, 꽃나비 춤추며 날아온다오. 처녀의 알찬 솜씨 담긴 꽃떡은 어여쁜 한 송이 꽃이라오. 꽃떡 사랑 처녀의 마음, 방실 웃는 행복의 꽃이라오. 향기롭고 맛좋아 꽃떡인가, 꿀벌이 반기며 찾아온다오. 처녀의 고운 마음 담긴 꽃떡은 언제나 달콤한 꿀이라오. 꽃떡 사랑 처녀의 마음, 방실 웃는 행복의 꽃이라오. 박은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의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0: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도 계속해서 김태중이 문진부에서 많은 환자들을 잘 치료해가지고 소문을 내고 있는 박창호 주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0: 네.
1: 박창호 주임은 중리 출신인데 퇴직하기 전에는 연길시 요양원하고 조이병원에서 사업을 해왔습니다.
0: 네.
1: 최근에는 우리 김태중이 문진부의 특별 요청을 받고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매일같이 환자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림상학에서 놓고 본날 때 다음과 같은 교통의 질병을 비교적

0: 싫어합니다. 심리혈관계통질병치료에서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에 관심병에 그리고 뇌졸중으로 나타나는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에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소아교통질병치료에서 지금 소문을 놓고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만성위험 거기에서도 특히 보게 되면 위축성 위염이라든가 밀환성 위염에 그리고 위나 십이지장에 발생하는 궤양, 결장염, 담낭염에 변비, 설사 이러한 말죠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호흡계통 질병 치료에서 조혈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보게 되면 가래가 몹시 성하고 오랜 기침으로 고생하는 이러한 병증들을 말죠 잘 치료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시간을 내서 여러분과 같이 호흡계통하고 호흡계통 질병에 대해서 우리 료해를 해봅시다.
1: 네.
0: 호흡계통이라 할 경우에는 크게 보게 되면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상호흡도, 하나는 하호흡도. 상호흡도를 놓고 본다 할 때 다음과 같은 말죠. 기관들로 조성됐습니다. 코라든가 비두라든가 인후, 인고관의 회염 이러한 말죠. 기관들로 조성됐습니다. 하호흡도를 할 때는 기관하고 기관지의 폐로 조성됐습니다. 이 호흡계통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떠한 말죠 질병들이 나타나는가 봅시다. 하나는 말죠 급성이나 만성으로 발생하는 비염 또는 과민성 비염, 비두염, 인후염 이러한 병증들이 말죠 이 상호흡도 질환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 네.
0: 하호흡도로 놓고 본다 할 때 급성이나 만성으로 나타나는 기관지염이라든가 폐염이라든가 기관지 천식이라든가 폐결핵이라든가 폐암이라든가 이러한 말죠 병증들로 말죠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 오늘은 구체적인 질병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인후염에 지금 임상에서 보기지만 급성이나 특히는 만성으로 나타나는 인후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말이 정화 있는가? 급성으로 나타날 때는 열이 나면서 인후가 말이죠. 통증을 느끼게 된다. 물을 마시거나 말을 하거나 음식을 말려 접수거나 다 통증이 말려 발생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인후염으로 인해서 또 기침을 말려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는 우리 중일 임상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많은 환자분들이 만성 인후염으로 고생해서 서의 말이죠 치료를 받았는데 일정한 효과를 보다가 또 말이죠 도지고 해서 이런 중일 임상에 말이죠 찾아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 단계를 놓고 보게 되면 만성 단계 놓고 보게 되면 환자분들이 이러한 말이죠 말씀을 합니다. 목이 아픈가 하면 아프지는 않다. 그런데 말이죠 목에 무엇이 딱 붙어 있는 것 같다. 이물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문제를 제때 해결해 드리지 못하게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몇 달 혹은 몇 년이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를 발생하는가 하게 되면 돈인 곤란증도 나타냅니다. 음식을 삼기 때 좀 곤란한 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면

0: 하면서 기침을 동반하고 어떤 분들은 이 인후염으로 고생하는데 성대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목소리가 말이죠. 쉰 목소리로 나온단 말입니다. 이거 우리 림상에서 보게 되면 의사들에게 말이죠. 진단하기 위해서 좀 애로가 있어요. 이비인후과 질병에서 말이죠. 성대에서야 중어증이라고 있는데 그 병으로 말이죠. 진단을 말이죠. 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림상에서 보게 되면 호흡도 질환에서 기관지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돼서 기침을 하고 가래가 성하고 어떤 분들은 또 숨이 차고 이런 말이죠. 증세를 보입니다. 급성 단계를 놓고 보게 되면 병원 미생물이 침습으로 인해서 말이죠. 감염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급성 단계의 기관지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열이 나고 또 산소가 개입하기 때문에 말이죠. 호흡곤란을 느끼게 됩니다. 기침도 하고 가래가 생기고 심한 경우에는 호흡곤란을 느끼게 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원장 선생님을 이야기하자고 그린다.
0: 예, 어떤 상황입니까?
2: 예, 제가 며칠 전부터 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가슴이 답답해서
0: 예,
2: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장 선생님이 치료를 잘한다는 소문 듣고 오늘 가서 보려고 하는데
0: 오전에 일찍 오세요. 연계됐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하루 빨리 건강하세요.
2: 감사합니다.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3: 요즘에 제가 그 담배 많이 피워가지고 목이 막 가래도 많고 목이도 좀 아프고 기침도 세게 나가지고 오늘 선생님 좀 선물 듣고 저를 지금 오늘 선생님 좀 요약해달라고 그러다 하는데
0: 그냥 오시면 됩니다. 어전에 연락이 다 됐습니다.
3: 알겠습니다.
0: 하루 빨리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이 급성 단계에 있는 기관지에 대해서 환자분들의 중시를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심할 때는 말이죠. 전해질 문란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되면 말이죠. 제때 구급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생명 위험에도 처하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급성 단계에 맞아 깨끗이 완쾌시키지 못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또 만성 단계로 넘어가서 만성 기관지염으로 말이죠 고생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급성 단계보다 기침은 너무 심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늘상 가래가 성하고 목에 무엇이 붙어 있는 것 같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폐장의 말이죠 공능이가 점차적으로 하강됩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선생님.
0: 안녕하십니까?
4: 수고하십니다.
0: 선생님,
4: 저 오늘 그 박윤동 선생님 좀 예약하겠어요. 전번에 두 번 갔다 왔습니다. 그래 많이 좋아져서 오늘 또 약실로 가려고 그럽니다.
0: 연계됐습니다. 오전에 일찍 오세요.
4: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5: 저는 성화도 아이 되고 배가 불고 입맛이 떨어지고 설사도 자주 해서 길태동이 병원이 강철 수수임한 데서 침도 맞고 차약도 쓴 게 지금 많이 났습니다.
0: 그래
5: 오늘이 또 강철 수수임을 예약합시다.
0: 예약이 됐습니다. 오전에 일찍 오세요.
5: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이 만성기관지염을 놓고 본다 할 때 기관지에 있는 점막하고 그 주위에 있는 조직들이 만성비 특이성 염증 상태를 말이죠 나타내는데 이때 보게 되면 늘상 말이죠 기침을 하고 가래가 성

하고 숨이 차고 예, 이러한 말죠 증세들을 말죠 나타냅니다. 이 문제를 제때 풀어나가지 못하게 되면 만성 또 저색성 폐질환으로 말이죠 전변합니다.

0: 림상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할 때 발병률이가 대략의 5%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연령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50세 이상 되는 분들 속에서 이 말이죠. 만성기관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 프로수가 올라갑니다. 15% 이상. 그리고 말이죠. 생활습관에 주위 환경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담배를 말이죠. 좋아하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이 만성기관지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주위의 환경이 깨끗한가, 공기가 어떤가, 공기가 말이죠. 오염 상태에 있는 말이죠. 지역의 분들이 이 말이죠. 만성기관지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아요.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예,
2: 생일 축하하십니다.
0: 예.
2: 예, 저는 이계영이 있는
0: 예.
2: 예, 이래서 그 박창호 주임 선생님의 약을 한 두 번 먹었는데 매우 많이 편해졌습니다.
0: 예, 예, 좋은 일입니다.
2: 아픈 것도 아프지 않고 좀 이렇게 정신이 나는 것처럼 이렇다 말입니다. 그래 효과 좋았습니다. 통적으로. 그리고 오늘 또 예약하려고 전화했습니다.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오전에 일찍 오세요.
2: 수고하세요.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제가 아침에 일어난 게 막 어지럽고 토하고 미스겁고 그런데 그 전에 중상이가 좀 귀가 좀 이상했댔습니다. 그 병원에 가서 말한 게 토하고 그러니까나 이석성인가 했는데 메인 열중허성이라고 하더라 말입니다. 막 토하고
0: 심하구만요.
3: 막 혼자 걸지도 못하고 그래 거기 소개해가지고 박창호 주임이 중약을 써봤댔습니다. 많이 호전돼가지고 좀 약 쓰던 김에 더 쓰려고 박창호 주임 예약하려고 합니다.
0: 성적습제다 약. 오늘 오시겠어요?
3: 오늘 오전에 한 10시쯤에 가려고 합니다.
0: 그때 오시면 됩니다. 연계됐습니다.
3: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그리고 또 최근에 더 많은 분들이 류행성 질병으로 고생했는데 이 류행성 질병으로 고생한 분들 속에서 뭐하게 되면 만성 그 폐염으로 진단을 받는 분들이 말이죠. 적지 않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4: 저는 오랑이병 환자입니다. 평시에 소화도 잘 안 되고 1년에 이렇게 소화도 안 되고 배가 부룩하고 이런 증상이가 1년에 서너 번씩 발생합니다. 병원에 가서 약서도 잘 맞지도 않고 정말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창호 주임 선생님 이 광고를 듣고 저도 거기 가서 두 번째 다 먹었는데 확실히 거기에 변비도 좀 있었는데 변비도 잘 좀 낫고 위가 아주 많이 낫고 소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밥을 잘 먹지 못하던 것이 밥도 먹고 배가 부르던 것이 많이 낫고 하니까 속이 얼마나 피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박창호 주임 선생님을 더 보이려고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0: 오전에 일찍 오시면 됩니다. 예약이 됐습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5: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 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

0: 심하고 진료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 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네, 계속해서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2: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십니까? 전에 그 전날에 버스 타다가
2: 예.
3: 허리도 상했고 다리도 상해가지고 원장님께서 약을 먹었는데요.
2: 예.
3: 먹고 많이 좋아져가지고 오늘도 한번 더 잡으러 가서 그랬다.
2: 예. 연락이 다 됐습니다. 어전에 오십시오. 예.
3: 예, 감사합니다.
2: 예, 건강하세요.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4: 예, 전번 주에 가서 예, 계단 오를 때 무릎이 아프고 아래 다른 맥이 없어서 박창화 주임을 찾아가서 그 연골 주사도 맞고 청약을 먹었는데
2: 예.
4: 그 효과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2: 예.
4: 지금 무릎이 아픈 것도 많이 낫고에
2: 예.
4: 예, 그랬는데 저기 오늘 가서 주사도 또 맞고 청약도 또 쓰려고 청화 주임 선생님을 만나려고 예약을 부탁합니다.
2: 예. 어제님이 오시면 됩니다. 예. 연계됐습니다. 예.
1: 네. 네.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5: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2: 예, 예, 예. 예.
5: 우리 남편이 거기 숙충해 원장님 약을 많이 썼습니다.
2: 예. 어떤 정화에 썼습니까?
5: 예. 그, 다리가 많이 아파가지고, 예, 다리가, 허리가 많이 아파가지고, 한 발짝도 못 걸었습니다.
2: 예, 예.
5: 예, 작년 10월, 원래 좀 다리 많이 좀씩 아팠다는데, 10월 달에 돌아오니까, 계절이 바뀌면 더 세게 아팠습니다.
2: 예.
5: 그 안에서 화장실을 한 발짝도 못 걸어 벌벌 기회 갔습니다.
2: 예.
5: 그렇게 다리 아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정말 이렇게, 어디 이사 달한 다음 어디 이사를 달아가 배우고, 어디 약국에서 다음 그 약국 사다 돈 엄청 팔았습니다.
2: 예, 예.
5: 맞지 않을 때다.
2: 예.
5: 그래서 이제 방송을 듣고, 선생님 강의 우리 매일 듣습니다.
2: 예, 감사합니다. 예.
5: 잘하시고 그러니까. 그리고 남편에게 숙춘의 원장님 자기 찾아가겠다 이랬대요.
2: 예.
5: 찾아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던 게 선생님께서는 숙춘의 원장님 정말 의덕이 높은 분이시대다.
2: 예.
5: 환자에 대해서 하나 챙기고 정말 그 사람 병을 떼주다고 영 열심히 봐주시고 의덕으로 정말 그래주니까 병이 차차 나아집니다.
2: 예, 그렇죠.
5: 몇 달 지났는데 지금 예, 완전히 이렇습니다.
2: 예,
5: 잘 걷습니다. 예,
2: 또
5: 예, 운동도 하고 예, 운동도 하고 이전에는 밥 한 1, 2분 동안 잡수는데 그 안에도 통증이 너무 심해서 예, 거기서 돛을 잡수고 잡수지 못하고 보볼게 와서 또 누워있고 이랬다 말입니다.
2: 예.
5: 그래서 그 증상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2: 예.
5: 없어졌습니다. 예,
2: 예.
5: 예. 너무 그 거기 그 숙충내 원장님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인민군들이 정말 태도가 싹싹하고 갔다 왔습니다. 병이 한 절반 떨어진 것 같더라. 거기서
2: 예, 그래야 되죠. 예, 예.
5: 그랬다. 그래 너무 정말 예, 그 원장님께서 치료를 잘해주신 덕분에 지금 예, 운동도 하고 밖에도 나가다닙니다. 이제는 한 발짝도 못 걸었습니다.
2: 예, 예.
5: 이래 너무 감사해서 예, 우리 주내 여러분들이 우리 남편처럼 이렇게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이런 분들이 숙충내 원장님 찾아서 치료를 받았으면 좋은 효과 보고 같아서 네, 너무 감사해서 방송을 통해서 말하고 싶어서 그립니다. 예.
2: 예, 예,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5: 감사합니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6: 여보세요.
1: 네.
2: 네. 네, 안녕하십니까.
6: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2: 네.
6: 저번에 제가 가서 그런 기침이 나고 가래마는 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두 번 받았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거는.
2: 예, 예, 예.
6: 예. 근데 지금은 또 가서 지금 이렇게 날씨가 바뀌면 그런지 지금 매운 밥맛이 없고, 예.
2: 네.
6: 좀 약합니다, 이렇게. 감기 잘나고. 그래서 이 방면에 좀 치료를 받자고 된다, 오늘에는.
2: 예.
6: 그래서, 예, 선생님께 오늘에서 선생님 치료를 또 예약하시죠.
2: 예, 그냥 어전에 오시면 됩니다. 연계됐습니다. 예,
6: 예.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 예.
1: 예.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비서님 맞습니까?
2: 예, 맞습니다.
7: 예. 저는 예, 안녕하세요.
2: 네.
7: 저는 허리와 다리가 이 아플 뿐만 아니라 이 엉덩이부터 있잖아요. 여기 다리까지 줄이 뻗치면서 너무 힘들고요, 힘들어요.
2: 예, 예.
7: 그래서 강준 선생님을 이용하다 해서 보이자고 예약하려고합니다.
2: 예, 어떠니 오십시오. 예, 연계됐습니다. 예, 예.
7: 수고하세요.
2: 예.
1: 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2: 예, 그러니까 이 만성 폐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예, 병정이 예, 빙청이라는 데 비교도 오래됩니다. 예.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석 달 이상으로 예, 이상이라는 이런 시간으로 예, 고생합니다. 조약에는 폐포에 발생하는 예, 망성 염증 상태를 반영하는데 이 만성 폐염을 말죠. 우리 제때 확진하지 못하고 예, 정확한 치료 도경을 찾지 못하게 되면 예, 다음과 같은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만성 폐렴으로부터 말이죠. 예, 어떤 분들은 또 예, 폐결핵이라는 또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질성 폐염에 예, 어떤 분들은 또 예, 이것으로 인해서 정확한 치료 도경을 찾지 못하게 되면 예, 또 심장병을 말이죠. 예, 인기랄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만성 폐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에, 다른 분들에 비해서 에, 상호흡도에 말죠. 에,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기관지염이라든가 비두염이라든가 에, 이러한 병증을 말죠. 에, 인기랄 수 있습니다. 에, 증세를 보게 되게 되면 에, 보통 에, 기침을 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목소리가 또 변합니다. 예. 만성 폐암
1: 네, 잠시만요.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예,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8: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8: 감기 걸려갖고 가래 많고 기침도 많이 해서 약방의 약을 한 달 쓰다가
2: 예.
8: 저예로 예, 박장호 주임한테서 이렇게 점약을 먹었는데 아, 효과 좋아가지고 예. 가래도 많이 줄어들고 기침도 좋고 해서 좀 약을 좀 더 먹으려고 합니다.
2: 예, 그냥 어전에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8: 예, 예 알겠습니다.
2: 예,
8: 예. 예 수고하셔요. 예.
1: 네.
2: 예, 그리고 오랫동안 기침으로 고생하기 때문에 또 인후가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 목이 아프단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 또 흉막에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만성 폐염 환자들 제때 말이죠. 예, 정확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면 예, 흉막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예, 이런 분들이 보통 보게 되면 병원에 오셔서 가슴이 마저 몹시 아프다 합니다. 그리고 기침을 할 때게 되면 이 아픈 증세가 마저 훨씬 더 심해집니다. 엄중할 때는 또 호흡곤란이가 생기는데 숨이 차고 어떤 분들 마저 질식이 오는 이런 감각까지 마저 나타납니다. 우리 림상학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만성기관지염이라든가 만성폐염이라든가 이런 진단을 받을 수 있는데 양자지간에 말이죠. 어떤 구별이 있는가 우리 뇌를 해봅시다. 만성기관지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본다 할 때는 체질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조선조 이야기 태아민 체질이라든가 소민 체질이라든가 이런 체질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체질의 분들이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이 만성기관지염으로 고생할 기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생활습관에 담배를 좋아하는 분들 주위 환경에 먼지가 많거나 이런 공기 오염으로 오염이 있는 지방의 사람들이 만성기관지염으로 고생할 기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폐염으로 놓고 본다 할 때는 주약에는 병원미생물에 병독이라든가 세균이라든가에 이러한 감염을 받았을 때 말이죠. 이 질병이 잘 인기됩니다. 증상학에서 보게 되면 증상이라 하는데 폐렴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늘상 가슴이 말죠 답답하거나 아프고 마른 기침을 말죠 비교적 잘합니다. 그리고 말죠 숨이 찬데 이 문제를 제때 풀어나가지 못하게 되면 호흡쇠가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성기관지 환자들을 보게 되면 기침을 하는데 가래가 성하는 것이 특점입니다. 그리고 숨이 차고,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께 호흡도 질환에 대해서 교대를 했는데 꼭 여기에 충실을 불러일으키기를 바랍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중이 문진부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9: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조현애입니다. 흥천에서는 지능형 소산물 림시 양식 기재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산업질과 효율을 높이고 전국적인 고급 신선 해산물 집산지를 조성하는 데 힘써 변경 개방 경제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1: 연변 두 전국 관광으로 왕래 교류 융합 촉진 계획 시험점 도시 건설 협조 추진 회의가 연길에서 있었습니다.
2: 전국 모범 퇴역군인 김춘섭 사업실이 왕성현에서 현판을 제막했습니다. 당의 20기 사중전회에서 채택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15차 5개년 전망기획 제정에 관한 중공조항의 건의에서는 높은 수준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합작 공영의 새 국면을 개척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무역 혁신 발전을 추동할 것을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근년 내 훈촌에서는 독특한 지리적 우세를 바탕으로 다국 신선 해산물 특색 산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현재에서는 지능형 수산물 림시 양식 기지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산업질과 효율을 높이고 전국적인 고급 신선 해산물 집산지를 조성하는 데 힘써 변경 개방 경제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연변 핫산업 수출입 무역 위원회사 킹크랩 산업단지에 들어서면 바닷물 냄새가 짙게 풍겨오는 가운데 살아있는 개들이 림시 양식 수조에서 거품을 내뿜고 있습니다. 연변 핫산업 수출입 무역 위원회사 림시 사양장 책임자 당위입니다. 우리는 현지 다국 수산물 기업으로서 량질의 수산 자원과 성숙한 다국 통관 및 전국 배송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능화, 표준화된 림시 양식 기지를 전력으로 조성하고 설비와 자재 승격, 기술 혁신을 통해 개의 신선도를 전방위적으로 높였습니다. 현재 산업단지와 지능형 림시 양식 수조를 기반으로 해외 구매 통상구 통관, 지능형 림시 양식 전국 유통 전 산업 사슬을 구축했습니다. 과거에는 림시 양식 기술 낙후, 보존 능력 부족 등 요인으로 현지 수산물 무역의 손실률이 높고 산업 사슬이 짧아 산업 발전에 제약이 따랐습니다. 현재 1년의 지능형 림시 양식 기지가 준공돼 가동되면서 업계 발전 장벽이 하나둘 없어졌습니다. 연변 핫산업 수출입 무역위원회사는 2023년에 5천만 원을 투자해 윤덕 킹크랩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면적이 5,600평방미터인 지능형 림시 양식 기지를 완공했는데 수조 80개에 최대 200톤의 수산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2024년 영업수

0: 수입은 2억 원이었고 2025년에는 3억 5천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훈춘해양경제시범구의 총 투자 6억 6,300만 원 규모의 동부가 신선해산물 단지도 시험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단지 내에는 림시양식중심, 만톤급 냉동창고, 가공작업장, 오수처리 시스템 등 부대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중 182개의 림시양식 수조는 바다 생태 환경을 정밀하게 재현해 킹크랩의 림시양식 생존률을 98% 이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훈춘해양경제시범구 동부가 신선해산물 산업단지 림시양식중심 책임자 류암송입니다. 각 수조에 킹크랩을 2.5톤 내지 3톤을 넣을 수 있으며 전체 림시 양식 규모는 약 500톤입니다. 림시 양식 수조는 상하 2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지하 1층은 주로 바닷물을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수조에는 용존산소, 염분, 수온 등을 관리하는 온라인 감축 시스템도 탑재했습니다. 지능형 통제 장비는 수산물 손실을 줄여주고 천연 바닷물을 사용해 양식하기 때문에 킹크랩의 고유한 맛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 훈촌의 수산물 유통망은 항공운송, 철도와 륙로, 전유통체계 물류 세 가지 주요 경로가 연동되는 물류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킹크랩은 훈촌 림시양식 중심에서 상해, 광주, 심수 등 전국 주요 도시까지 항공으로 4시간 내지 8시간 정도 소요되어 당일 또는 2일 배송이 가능합니다. 중국 철도 킹크랩 전용 열차는 아침에 출발해 저녁에 도착하는 속도를 자랑하며 훈촌에서 북경까지 8시간이 걸립니다. 동북 삼성 및 주변성을 대상으로 하는 륙로 운송은 점대점 직접 배송 봉사를 실현했습니다. 훈촌시에서는 또 통관 봉사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해 수산물 산업의 발전 장대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훈촌 세관에서는 신선 수산물 전용 녹색 통로를 개통하고 사전 신고, 예약 통관 봉사를 시행하며 24시간 검사 업무를 운영해 킹크랩의 통관 소요 시간을 1시간 30분으로 단축했습니다. 훈촌시 상무국 대외무역과 사업일꾼 황지혜입니다. 훈촌에서는 대러시아 무역 우세를 살리고 선진 지역의 발전 경험을 참고해 킹크랩 다국 수산물 산업을 특색 우세 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고 전 산업 사슬을 구축했습니다. 통관 보장 면에서 세관과 연계해 신선 수산물 전용 녹색 통로를 개통함으로써 다국 유통 효율을 크게 높였습니다. 현재 훈촌시 전역에는 림시 양식 수조 915개, 관련 기업 19곳이 있습니다. 수조 총면적은 77,400평방미터이고 림시양식 수용 능력은 총 2,830톤이며 최장 3개월까지 림시양식이 가능합니다. 현재에서는 특색 해산물 거리를 조성하고 수산물 산업과 문화관광 소비를 깊이 융합해 림시양식, 가공, 냉동물류, 판매, 체험이 일체화된 발전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다음 단계 훈춘시에서는 통상구 개방 우세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산업 기반을 튼튼히 다지며 경영 모식을 풍부히 하고 고급 신선 수산물 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특색 경제로 연변의 높은 수준 대외 개방과 현역 경제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1: 연변주 전국 관광으로 왕래 교류 융합 촉진 계획 시험점 도시 건설 협조 추진 회의가 11일 연길에서 있었습니다. 부주장 윤조휘가 회의에 출석해 연설했습니다. 윤조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현재 우리주 관광으로 왕래 교류 융합 촉진 시험점 건설은 시작에 나서 기틀을 잡던 단계를 지나 질과 효율 제고, 심화, 마무리 난관 공략 관건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전주 각급 각 부문에서는 관광으로 왕래 교류 융합 촉진 사업의 정치성, 전반 국면성, 시범성을 깊이 파악하고 사상과 행동을 국가 시험점 도시 요구와 주 당위 주정부의 포치에 통일시킴으로써 향후 전개될 체계적인 난관 공략과 전방위적인 질 제고를 위한 사상 토대를 확고히 다져야 합니다. 우리 주의 변경 지역 지리적 우세와 여러 민족 융합 특성, 생태 문화 관광 자원 천품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중점 임무에 초점을 맞추고 역량을 집중해 관광을 통해 융합을 실현하고 문화로 마음을 모으며 풍경으로 사람을 육성하며 실천으로 힘을 결집하는 관광으로 왕래 교류 융합 촉진 새 사업 구도를 전방위적으로 구축해 생동하고도 효과적으로 민족 단결 진보 연변 본보기를 건

0: 내야 합니다. 전조 한계 국면 사상을 견결히 수립해 사업 체계를 명확히 하고 협력 기제를 건전히 하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당위가 령도하고 정부가 책임지며 부문이 협동하고 각 현시가 련동하며 사회가 참여하는 전역 사업 구도를 구축해 시험점 건설 조직 보장을 단단히 다져야 합니다. 관광으로 왕래 교류 융합 촉진 사업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려 연변의 민족 단결 진보와 고품질 발전, 변강의 장기적인 안정 세장을 열어가는 데 더욱 큰 기여를 해야 합니다. 회의에서 주당위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위원회 판공실, 주민족사무위원회, 주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연결시, 도나시, 훈춘시 방천 애국주의 교양기지 룡호각, 안도현 이도백화진 두산촌 관련 책임자가 각기 경험 교류 발언을 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연변주 관광으로 왕래 교류 융합 촉진기지 사업 정황을 통보하고 연변주 관광으로 왕래 교류 융합 촉진 사업 지침, 연변주 해설 내용 완선 행동 지침, 연변주 전시 진열 재고 행동 지침을 정식 발부했습니다.
1: 조 퇴역군인 사무국, 왕청년 퇴역군인 사무국에서 손잡고 구축한 전국 모범 퇴역군인 김춘섭 사업실이 그일 왕청현에서 현판을 제막했습니다. 이는 우리주에서 모범 퇴역군인의 이름을 딴 최초의 사업실로 현재에서 당성교양과 애국주의 교양을 진행하는 실물 교실로 자리 잡았습니다. 김춘섭 사업실에는 그가 수년간 수집한 열사들의 필사원고, 사진, 역사문헌, 영예훈장 등 실물 전시품이 전시됐습니다. 2005년 이래 김춘섭은 혁명열사들의 사적발굴, 홍색교양기지 건설과 청소년 애국주의 선전강연 활동에 꾸준히 힘써왔습니다. 그는 루계로 열사기념비와 혁명유적 100여 곳을 조성하는 데 조력했고 항일연군 사료와 홍색교양자료 100여만 자를 편찬했으며 애국주의 교양 근 100차례 진행했습니다. 그는 2015년과 2019년에 각기 시대본보기 전국 모범퇴역군인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김춘섭 사업실 설립은 퇴역군인 사업에 관한 습금평 총석의 중요 론소를 깊이 학습 관찰하고 신실의 퇴역군인 사상정치 사업을 전면 실시하며 쌍몽 공동건설을 심화하고 홍색 유전자를 전승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는 연변조 퇴역군인 분야 특색 진지 건설의 공백을 메우고 연변조 홍색 문화 전파, 선진 전형 인솔, 기층 퇴역군인 봉사 보장에 새로운 본보기를 세웠습니다. 왕청현 세일대 관심사업위원회 명예주임 김춘섭입니다. 세일대 관심사업은 지금 공을 들여 후대를 이롭게 하는 일이며 시작은 있을지언정 끝은 없습니다. 몸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서 세일대 관심사업에 종사해 덕지, 채, 미로가 전면 발전한 중국 특색 사회주의 건설 후계자를 키워내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 사업실은 향후 홍색문화 전파, 퇴역군인 방조 부축 봉사 등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할 계획인데 선진 전형의 시범 역할을 지속적으로 발휘해 연변 홍색교양 특색 브랜드를 더욱 빛내고 전조 쌍몽 건설과 퇴역군인 봉사 사업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도록 추진하게 됩니다. 왕청현 퇴역군인 사무국 쌍몽 사업 책임자 장흠입니다. 다음 단계에 김춘섭 사업실 플랫폼을 충분히 활용해 홍색 교양을 심화하고 본보기 정신을 고양하겠습니다. 영웅 열사 이야기를 잘 전달하고 퇴역군인 봉사를 실속 있게 하며 홍색 자원의 우세를 단결 분진의 강력한 동력으로 전화해 홍색 유전자가 변강 지역에 깊이 뿌리 내리고 대를 이어 전해지도록 하겠습니다. 13일 펼쳐지는 동북축구연맹전 제2라운드 심양 대표팀과의 대결을 앞두고 연변 대표팀은 11일 오후 심양으로 향발했습니다. 11일 오후 연변 대표팀은 연결 서역에 모였습니다. 선수들은 유니폼을 입고 장비를 정리하며 서로 격려하면서 전조 축구팬들의 기대를 안고 심양으로 출발했습니다. 연변 대표팀은 동북축구연맹전 제1라운드 경기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번 심양 대표팀과의 대결은 축구 실력 교론뿐만 아니라 길림성과 련영성의 문화, 체육 교류로 두 지역은 축구를 연결고리로 동북 한 가족의 두터운 정을 보여주게 됩니다. 연변 대표팀 선수 및 수행 인원들의 안전하고 신속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연결 참호단 연결 서역에서는 효율적이고 따뜻한 봉사로 연변 대표팀의 순조로운 출정을 보장했습니다.

0: 연결참호단 연결서역 조리공정사 홍혜영입니다. 연변 대표팀이 원활한 이동을 돕기 위해 녹색 통로를 개통했습니다. 검증, 안전검사, 검표 봉사를 우선적으로 제공해 선수들의 순조로운 출행을 확보했습니다. 연변 대표팀이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바랍니다. 동국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선수 리진의입니다. 그동안 준비를 충분히 했습니다. 비록 원정 경기지만 우리는 경기에서 이길 능력이 있고 이길 것이라고 믿습니다. 6월 13일 저녁 7시 30분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조선호 종합 채널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공식 사이트 연변 방송 애플리케이션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영상 계정에서 이번 경기 실황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1: 아래 연변조선족 자치주 기상재해 방어조례 수정초안 공개 의견 수렴에 관한 서한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연변조선족 자치주 기상재해 방어조례 수정초안을 주인대 상무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고자 합니다. 수정의견은 2026년 6월 30일 전까지 전자우편, 서신 등 방식으로 주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에 제기하면 됩니다. 주소는 주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판공실 연결시 공원로 2799호이고 우편 번호는 133-002입니다. 련계인 리정국 전화 281-1651 전자우편 zrdcwhfgw@163.com 주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2026년 6월 10일
0: 아래 2026년 연변주 공공기구 에너지 절약 선전주간 제의서를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전주 공공기구와 광범한 간부 직원들에게 올해 6월 15일부터 21일까지는 전국 에너지 절약 선전주간이며 주제는 에너지 절약의 새 시작점 저탄소로 미래를 향해입니다. 6월 17일은 전국 저탄소의 날이며 주제는 친환경 전환 승격의 전민이 동행입니다. 공공기구는 전 사회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탄소 배출량을 감소하는 중요한 역량으로서 탄소 피크, 탄소 중립 목표를 실현하는 데 마땅히 앞장서고 모범이 돼야 하는 바 전체 간부, 직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제의합니다. 합리하게 전기를 사용해 낭비를 줄입시다. 자연 채광을 충분히 이용하고 낮에 빛이 충족할 때 가급적이면 조명등을 켜지 않거나 적게 켭시다. 퇴근하거나 긴 시간 자리를 비울 때는 제때 컴퓨터, 프린터, 정수기 등 설비 전원을 꺼 대기 전력 소모를 줄입시다. 에어컨은 여름철에는 섭씨 26도보다 낮지 않게 겨울철에는 섭씨 20도보다 높지 않게 설정하고 사용기간에는 문과 창문을 잘 닫읍시다. 물을 절약해 사용하고 긴 시간 틀어놓는 현상을 두절합시다. 물을 사용한 후 제때 수도꼭지를 잠그고 급수시설이 파손됐거나 배관에서 물이 새는 상황을 발견하면 주동적으로 수리를 요청합시다. 병에 든 생수를 낭비하지 말고 다 마시지 못한 생수는 가져가거나 식물에 물을 주는 데 사용합시다. 친환경 사물을 지향하고 종이 사용을 줄입시다. 무종이 서류화 사물을 적극 보급하고 불필요한 인쇄, 복사를 하지 맙시다. 인쇄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량면 인쇄를 하고 폐지를 반복적으로 사용합시다. 일회용 사무용품 사용을 줄이고 개인 물컵과 식기를 지참합시다. 저탄소 출행을 선도하고 승강기 의존을 줄입시다. 3층 이하는 되도록 계단을 이용해 승강기 전력 소모를 줄입시다. 낮은 층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높은 층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승강기 사용을 양보합시다. 식량을 절약하고 접시 비우기 행동을 실천합시다. 식당에서 식사할 때 필요한 만큼 음식을 담고 소량으로 여러 번 담아 음식물 쓰레기를 줄입시다. 소인분, 반인분 요리 보급을 지지하고 낭비 행위를 자각적으로 배척합시다. 친환경 출행으로 출퇴근 탄소 배출량을 줄입시다. 출퇴근 시 135 출행 1km는 보행, 3km는 자전거 이용, 5km는 공공버스 이용을 실천합시다. 공무로 인한 출행 시 합승을 재창하고 신에너지 차량을 우선적으로 이용합시다. 에너지 절약, 탄소 배출 감소는 사소한 부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 바로 시작하고 주변의 작은 일부터 시작해 실제 행동으로 전조 친환경 저탄소 발전에 힘을 기여합시다.

0: 지적지다. 연변주 기관사무관리국 2026년 6월 12일 연변 뉴스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남경은 윤일이었습니다.
1: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2: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1: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여기는 연.

0: 네, 안녕하십니까. 고향은 지금 코너의 리미란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농업정보와 고향 소식에 이어 우리 효과성이 좋은 드릅나무 재배 기술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2: 연주 피부병 병원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2: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2: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1: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2: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네, 먼저 농업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농업농촌부는 신형 농업 경영 조치 발전의 질을 제고하고 농민 연결 농민 견인 기재를 보완하며 소규모 농가와 현대 농업 발전 기재의 유기적인 연결을 추진하고자 신형 농업 경영 조치의 질 및 능률 향상으로 소규모 농가 소득 증대를 견인하는 행동 방안을 발부했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신형 농업 경영 주체 발전의 질을 제고하는 면에서 가정 전문 농장의 분류 양성 기재와 한계 코드 통용 봉사를 보완하며 농민 합작사의 규범화 발전을 촉진합니다. 농업 사회화 봉사의 범위 확대와 질 향상을 추동하며 각종 류형 경영 주체의 융합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정보화 관리 수준을 향상시킵니다. 신형 농업 경영 주체의 경영 효율을 향상시키는 면에서 생산 경영 능력을 증강시키고 요소의 투입 보장을 강화하며 인재 대호의 버팀목 역할을 강화합니다. 신형 경영 주체 채로 소규모 농가의 수익 증대를 견인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면에서 여러 경로로 신형 농업 경영 주체가 소규모 농가의 소득 증대를 견인하도록 추진하고 신형 농업 경영 주체 지원 정책이 농가 소득 증대를 견인하도록 연결시키는 기재를 모색하고 구축하며 신형 농업 경영 주체가 우선적으로 단위 면적당 생산량 향상 봉사로 농가를 견인하는 사업을 전개합니다.

네, 최근 수정하고 발표한 농업식물 산지 검역 규정과 농업식물 운송 검역 규정 두 가지 강제성 국가 표준이 내년 4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농업식물 산지 검역 사업은 더욱 통일적 규범적이고 과학적 능률적으로 양식 안전과 농업 생산 안전을 보장하는 역할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 가지 강제성 국가 표준이 수정은 농업식물의 검역성 유해 생물 방지를 강화하고 관련 관리와 운영의 전 과정의 규범화를 실현하는 데 목적을 뒀습니다. 종자와 묘종을 통한 전파와 만연의 리스트에 대응하고도 새로 수정한 농업식물 산지 검역 규정은 단일 작물별로 개별적으로 제정된 산지 검역 규정 표준을 통합하고 산지 검역이 시행되어야 할 농업식물의 범위, 산지의 검역 절차 및 운영 요구 등을 최적화하고 세분화했습니다. 장거리 전파 리스트에 대응하고도 새로 개정한 농업식물 운송 검역 규정은 기존 표준을 통합한 토대에서 운송 검역의 여러 단계를 최적화했습니다. 네, 계속해 고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전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에서는 농촌인정 창의 선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국에서 총 68개 촌이 관련 시범촌으로 선정됐으며 그중 길림성리에는 4개 촌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우리주에는 안도현 두산촌과 도나시 소산취자촌이 성공적으로 선정돼 FAO 식량농업 박물관 및 네트워크 그 체계에 포함됐습니다. FAO 시범촌은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설립 80주년을 기념해 추진한 특별 인정사업입니다. 자연유산과 생물다양성 보호, 전통음식문화 전승, 농촌교육과 관광융합발전, 혁신과학 디지털 방식으로 농촌 지속가능 발전을 선도한 특색 있는 농촌을 표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안도현 두산촌은 장백산 중부지역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빙설경제, 온천휴양, 민속체험, 리마경제를 바탕으로 촌과 기업이 협력해 고급 민박 군집을 조성하고 전역 4개설 관광 생태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촌은 장백산 아래 첫 동네로 거듭났고 촌민들이 지역 내 취업을 이끌었으며 촌 집체의 경제 수입이 4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도나시 소산취자촌은 길림성과 흑룡강성 경계에 위치해 있고 록세 농촌관광 플러스 싸만 어로 수렵문화를 핵심으로 특색으로 두 곳이 관광지를 조성했고 유기농 재배 농사체험 건강양생 및 학술 휴양견학 사업을 활발히 발전시켰습니다. 이 촌은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레저 향촌 등 여러 국가급 영예를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두 촌은 우리주가 향촌진흥을 추진하고 농업문화관광융합발전을 실천한 대표적인 사례이며 우리나라 향촌진흥전략과 나아가 세계 각지 특색향촌발전에 훌륭한 본보기를 제공했습니다. 네, 최근 년간 우리주는 천혜의 생태농업 자원을 바탕으로 전국 유명 특산 양질 신규 농산물 브랜드 건설을 깊이 파고들어 현지 특색농산물이 특산물에서 국가급 특색농업 브랜드로 빠르게 도약하도록 주동해 전주 특색농업의 고품질 발전에 힘을 보탰습니다. 전국 유명 특산 양질 신규 농산물은 농업농촌부 농산물 품질 안전중심에서 인정하는 독특한 지역 특징 훌륭한 품질, 안정적인 생산력과 시장 평판을 갖춘 특색 농산물 및 초벌 가공품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주의 15개 농산물이 전국 유명 특산 량질 신규 농산물 명부에 입선됐고 46개 기업이 정용 표지 사용 권한을 부여받았는데요. 인삼, 콩, 사과배, 피나무 꿀, 선식 옥수수, 검정기버섯, 입살 등 연변의 우수의 특

업종을 포함했습니다. 전국 유명 특산 량질 신규 농산물 브랜드 신청 및 관리에서 우리조는 자발적으로 신청, 분급 책임, 동체적 관리, 공익봉사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증서의 장기 유효성 유지, 년도별 확인 상시화, 감독 관리 기재를 실행했습니다. 동시에 농산물 품질을 엄격히 보장하고 전과정 품질관리 통제 조치를 치달했으며 표준화 규범화된 재배, 양식 및 가공 생산을 전면 보급해 농산물이 품질 안정과 규범화 운영의 토대를 튼튼히 다졌습니다. 이외 우리 조는 지역 문화 특색을 깊이 있게 발굴하고 분별도가 높고 경쟁력이 강한 지역 공용 브랜드를 공들여 육성해 연변 특색 농산물의 부가가치와 시장 경쟁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다음 단계에 우리조는 특색 농업의 잠재력을 꾸준히 발굴하고 유명 특산 량질 신규 농산물의 신청 인증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며 인증받은 이후에 동체적 감독관리 시스템을 세분화 및 보완할 방침입니다. 동시에 브랜드 육성 시장 공급을 강화하고 농업 산업 사슬을 끊임없이 확대하고 가치 사슬을 엄격히 승격시키며 특색 농업이 표준화, 규모화, 브랜드화를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추동함으로써 연변의 량질 특색 농산물이 더 넓은 시장으로 향하게 할 계획입니다. 네, 안도현 명월진과 량병진에서는 농업 폐기물 점수 교환 조치로 농민들이 주동적으로 농업 폐기물을 회수하도록 인도해 지난날의 오염물질을 촌민들이 앞다투어 회수하는 인기 물건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지 않고 모아서 슈퍼마켓에 가져가면 환경도 보호하고 물건도 교환할 수 있습니다. 네, 얼마 전 명월진 발제촌 촌민 김정희는 모아둔 농약병 50개를 들고 마을의 지능 슈퍼마켓에서 스테인리스 그릇을 교환했습니다. 현재 그는 촌민들이 사용한 이 농약병을 모아서 촌민위원회에서 설치한 회수점에 가져가 회수 점수로 세제, 휴지 등 생활용품을 교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포인트 교환 모식은 양병진에서도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농약 포장 폐기물을 회수하는 기풍은 각 마을에 널리 보급됐으며 촌민들은 농약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는 습관을 버리고 주동적으로 수집해 점수를 정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병진의 11개 마을은 회수 작업을 전면적으로 전개해 누적으로 천여 킬로그램의 농업 폐기물을 회수했는데 통일적인 수집 운반과 규범화된 처리를 통해 농업 생태 방어선을 단단히 다졌습니다. 네, 이 조치는 작은 장려로 농민들이 환경 치리에 참여하는 내적 동력을 불러일으키고 농업 폐기물 제로화를 피동적인 요구에서 자발적인 행동으로 전환시켰습니다.

0: 지역 발전의 튼튼한 버팀목입니다.
1: 농업은 새로운 경제 장성점입니다.
0: 농업은 곧 우리의 문화이고 자존심입니다. 지식경제시대 현대농업은 곧 과학입니다. 끊임없는 품종개량과 기계화 자금,
1: 친환경 농법과 산업화 경영,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현대적인 유통체계,
0: 저투입 고산출, 고품질, 고효과성,
1: 우리가 가고 있는 현대농업의 길입니다.
0: 신뢰받는 농업, 경쟁력 있는 농업,
1: 특색 있는 농업, 희망 있는 농업,
0: 과학용농이 만들어갑니다.

0: 네, 두릅은 식약용 겸 특색 산나물로 시장 수요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요. 야생 자원은 한정돼 인공재배가 새 수입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우리주에서는 두릅나무 인공재배 기술 규정 초안을 내놓았는데요. 이 규정은 묘목배양, 묘목정식, 다수확관리, 수확과 보존, 비설기 생산 등 단계에 그 조작 등에 대해 명확히 했습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효과성이 좋은 이 두릅나무 인공재배 기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연변리목과학연구원 박현철 부원장님을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두릅하게 되면 봄철에 인기가 높은 산나물이죠. 이 몇 해 사이 보게 되면 그 가격이 줄고 높은 단계에 처해 있는 인기 있는 산나물이라고 보는데요. 우리 현재 두릅나무의 현황 및 앞으로 그 발전 전망에 대해서 좀 얘기 주실까요?
1: 네. 요 몇 년 사이에 네. 예, 두릅은 산채왕으로 불리우면서 네. 건강 소비 방면에서나 경제 방면에서 네. 굉장한 인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네. 두릅은 신선한 이파리를 직접 식용하거나 네. 또한 절거서 네. 식용해도 되고 얼거서도 되고 네. 또 관상용 행식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 관상용이라면 네. 신선한 겨울에 네. 신선한 가지를 한 50개나 100개 정도로 묶어가지고 화분 통에다가 모래에다 꽂아가지고 네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 두릅나무 이파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집에서 오늘 몇 개 뜯어 사용하실 수도 있고 네. 그렇게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관상용 행식으로 지금 사용하고도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2026년도에는 네. 그 판매량이 약 14억을 돌파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네. 있습니다.
0: 대단하네요. 네. 네네.
1: 여러분들도 네. 또 알다시피 올 봄에는 네. 그 두릅나무가 꽁부잉 주돼가지고 네. 그 가격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0: 정말 높습니다. 네. 네.
1: 낸 수요량이 네, 네. 약 9.4% 네. 증가되고 있습니다.
0: 네.
1: 봄철 가격은 한 근에 15원 내지 30원에 되고 네. 이거는 옛날 가격인데 그렇죠. 올해는 30원부터 50원 사이이고
0: 네.
1: 그 겨울에는 한 근에 50원부터 80원 사이에 된다고 합니다.
0: 네.
1: 그 명절에는 네. 또 리품으로
0: 그렇죠.
1: 굉장한 인기를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0: 네.
1: 그 리품에는 네. 또 이제 얘기하다시피 관상용으로 네. 화분통에 이렇게 꼽아가지고
0: 그렇죠.
1: 숭리도 하고
0: 네.
1: 그다음에 그 새로운 이파리를 뜯어서 또 네. 설 인사도 하고
0: 네.
1: 그런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가공된 두릅은 러시아나 일본,
0: 네.
1: 한국 등 나라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0: 네, 그렇네요. 정말 시장에서 인기 높은 산나물인데요. 저도 올해 한 근에 35원씩 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제일 높은 가격은 아니어도 가격은 높다고 보고 또 지금 시장에서 인기가 높을 뿐만 아니라 수요도 높은 만큼 전망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0: 10cm로 해서 그 가성용으로 하는 것이 참으로 앞으로 인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원인에서 연변이목과학연구원에서 드름나무 인공재배 기술을 연구하고 그 규정을 제정한 줄로 알고 있는데요. 이 드름나무의 형태 특점 어떠합니까?
1: 네, 드름나무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0: 네.
1: 예, 한 가지는 우리 동북 삼성에서
0: 네.
1: 자주 접촉하는 예, 야생으로 자라나는 드름나무
0: 네.
1: 이거는 나무입니다.
0: 네네.
1: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우리 한국에서 들여온 품종인데
0: 네네.
1: 예, 풀로 자라나는 드릅이 있습니다.
0: 풀로?
1: 예, 네. 그러니까 나무 아니고
0: 그렇네요.
1: 예, 풀 같은 그런 드릅이 있어요.
0: 네네.
1: 예, 이 예, 드릅은 우리 기후에 잘 맞지 않아가지고
0: 네네.
1: 예, 우리 동부 삼성에서
0: 네네.
1: 예, 재배하는 데는 좀 비닐 하우스 내놓고는 야생에서 자라기는 좀 힘듭니다.
0: 네.
1: 예, 풀로 되는 드릅나무는 앞으로 우리 인공재배 그 비닐 하우스
0: 네.
1: 하우스에서 재배하게 되면
0: 네.
1: 예, 또 경제적으로 좀 드름나무 우리 수입을 더 증가할 수 있다 있는 품종으로
0: 네.
1: 알려지고 있습니다.
0: 네.
1: 예, 그러기에 오늘은 우리 연변에서 잘 예, 자라나고
0: 네.
1: 우리 연변의 기후에 적합한 드름나무에 대하여 예, 소개하려고 합니다.
0: 네.
1: 드름나무는 높이가 1m 반 내지 6m까지 자라고
0: 네.
1: 그 나뭇가지는 아주 빨리 자라나가지고
0: 네.
1: 그 드름나무 밭은 보게 되면 아주 네. 무성합니다.
0: 네.
1: 예, 꽃은 7월 내지 8월에 피고
0: 네.
1: 예, 그 과일은 9월부터 10월 사이에 달립니다.
0: 네.
1: 이제 얘기하다시피 드름나무는 빨리 자라기 때문에
0: 네, 네.
1: 이 나무 심을 때 그 나무 그루 사이 거리를 너무 짧게 하게 되면
0: 네.
1: 이 병이하고 벌레가 잘 낍니다.
0: 그렇네요.
1: 예, 그래가지고 옛날에 우리 인공재배는 예, 우리 예, 평평한 밭에다 심어가지고
0: 네네.
1: 여러분들이 다 실패했는데
0: 네.
1: 이 원인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0: 그렇네요.
1: 그리고
0: 네.
1: 예, 드름나무는 그 응달진 곳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0: 네.
1: 예, 그 해발이 200m부터 1000m 사이에 예, 그 한엽수와
0: 네.
1: 침엽수 그러니까 우리 예, 그러니까 말하는 이파리가 겨울에 떨어지는
0: 네.
1: 나무하고
0: 네.
1: 소나무하고
0: 네.
1: 예, 같이 섞여서 예, 있는 이런 수렴에서
0: 네.
1: 잘 자라고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그 나무가 높게 자란 그 밑에서
0: 네.
1: 우리 드름나무가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드름나무는 뿌리가 발달해서
0: 네.
1: 예, 능히 그 드름나무 밭을 빨리 형성합니다.
0: 네.
1: 예, 그러니까 우리 드름나무 기지를 선택할 때는
0: 네.
1: 이 토양은 예, 수변하고
0: 네.
1: 물이 잘 빠지는
0: 네.
1: 조금 경사진 곳에서 예, 잘 자라니까
0: 네.
1: 이런 기지를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0: 그렇네요. 네, 그러면 드름나무의 그 습성이라 할까요? 습성과 자연 분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 예, 자연 분포는 이제 얘기하다시피
0: 네네.
1: 우리 저 예, 야생에서
0: 네.
1: 많이 자라요. 우리
0: 네.
1: 그 해발이 이제 얘기하는 이 200m부터
0: 네네.
1: 1000m 사이에
0: 네.
1: 예, 자라는데 우리 지금 이 연변에 보게 되면 이런 밭에다가
0: 네.
1: 인공 재배하는 이런 성공 실례는 적습니다.
0: 네.
1: 예, 하나는 예, 우리가 여름에 너무 덥기 때문에
0: 네.
1: 이 병충해가 빨리 와요.
0: 네.
1: 그리고 예, 수분이 물이 잘 빠지지 않게 되면
0: 네.
1: 우리가 썩기 때문에
0: 네.
1: 우리 주요한 분포는 산림에
0: 네.
1: 야생으로 자라는 것을 우리 인공적으로
0: 네.
1: 예, 전지하거나 빌어주거나
0: 네.
1: 예, 이런 방법을 이용하여서
0: 네.
1: 우리 이 야생 자원을 많이 우리 이용하고 있습니다.
0: 네. 한마디로 우리 원장님이 소개를 듣게 되면 드름나무는 그 식용 가치, 경제적 가치가 높다고 봐야겠죠? 어떻습니까?
1: 예. 예, 드름나무에 옛날

0: 네.
1: 100g에 달하는 단백질이
0: 네.
1: 5.4g이 있고
0: 네.
1: 그 지방이 0.2g이나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섬유가 1.6g 있고
0: 네.
1: 당류가 네. 4g

0: 칼슘이 네. 20mg,
1: 네.
0: 린이 150mg,
1: 네.
0: 그리고 나트륨 1mg,
1: 네.
0: 철이 1100mg,
1: 네.
0: 알루미늄 32mg이
1: 네.
0: 있다고 합니다.
1: 네.
0: 그리하여 우리 동북에서 산야채 왕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1: 네.
0: 드릅은 식용가치 외에도 네. 굉장히 높은 약용가치도 있다고 합니다.
1: 그렇네요.
0: 예. 나무 뿌리와 급지는
1: 네.
0: 해열작용도 하고
1: 네.
0: 또 심장을 든든하게도 하고 위에 위를 돕고
1: 네.
0: 소변에도 도움을 주고 진통제 작용도 합니다.
1: 네.
0: 그 외에도 풍습을 치료하는 데도 많은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1: 그렇네요. 식용, 약용 가치가 높은 드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드릅이 지금 시장 가격도 좋고 여러모로 가치가 있는 만큼 인공재배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인공재배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0: 네, 인공재배하는데 첫째
1: 네.
0: 묘목기지 선택입니다.
1: 네, 묘목.
0: 예, 묘목기지는 그러니까 우리 산에다가 이 기지를 세우려면
1: 네네.
0: 먼저 묘목을 키워야 하니까요.
1: 네네네.
0: 묘목기지는 주위가 통풍이 잘 되고
1: 네.
0: 물이 잘 빠지는 사불땅이어야 합니다.
1: 사불땅. 네.
0: 사불땅이 그러니까 모래 성분이 많은
1: 예, 네.
0: 땅이.
1: 네.
0: 그리고 물이 잘 빠지지 않는 그 우리 연변에는 그 새까만 그 진흙땅이
1: 흙토
0: 예, 흙토 있는데 흙토는
1: 네.
0: 우리 저 드릅 재배에 좋지 않습니다.
1: 아 그렇네요.
0: 그래요. 네. 사볼 땅을 꼭 선택해야 합니다.
1: 네네네.
0: 리마에 그 기지를 건설할 때는
1: 네.
0: 위에 나무가 높고
1: 네.
0: 토층이 두껍고
1: 네.
0: 그 통풍이 잘 되는 이런 기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1: 네.
0: 왜냐하면 그 나무가 커야만이
1: 네.
0: 이 드름 나무의 기지를 심는데 나무에 통풍이 잘 되고
1: 네.
0: 햇빛도 조금씩 들어오고
1: 네.
0: 그래하여 우리 묘목 자라는데 도움이 됩니다.
1: 네.
0: 그리고 그 교통이 아주 좋은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1: 교통이 편리한 곳. 네.
0: 왜냐하면 우리 이 기지 묘목 교재를 하려면
1: 네.
0: 우리 인공 제초나 약치고 전지하고
1: 네.
0: 묘목을 이식하고
1: 네.
0: 이런 데는 지금 다 인공으로 해야 하니까
1: 네.
0: 우리 기지 선택할 때는 마을하고 아주 가까운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우리 지금 들은 나무는 목전에는 기계화 전문 기계화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1: 네.
0: 인공재배가 위주이고
1: 네.
0: 우리 인공으로 할 일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1: 네.
0: 우리 마을하고 이 인공이 많은 이런 곳을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1: 그러니까 일꾼들이 많은 곳.
0: 일꾼들이
1: 네.
0: 많은데.
1: 네.
0: 그리고 드름나무는 주요 번식이
1: 네.
0: 세 가지 있는데
1: 네, 네.
0: 주요한 번식은 종자 번식이고
1: 종자 네.
0: 그리고 두 번째는 뿌리 삽목 번식이 있고
1: 네.
0: 그리고 우리 또 보게 되면 이 나무 가지도 삽목하는 번식이 있습니다.
1: 네.
0: 그러면 첫째는 종자 번식.
1: 네.
0: 종자 번식은 두릅 재배에서 제일 중요한
1: 네.
0: 번식이 하나입니다.
1: 네.
0: 종자를 이용하여 제일 빠른 시간 내에
1: 네.
0: 많은 묘목들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러나 종자 번식의 결점은 드름나무 품질이 퇴화되고
1: 네.
0: 그 산량이 치수가 많고
1: 기복이 심하다.
0: 기복이 심하고
1: 네.
0: 그 발효율이 아주 낮습니다.
1: 네.
0: 9월 말부터 10월 초에
1: 네.
0: 종자가 성숙됩니다.
1: 네.
0: 종자가 성숙된 후에 그 종자를 채집하여 물에 10일 정도 불었다가
1: 네.
0: 꺼내서 여러 번 비벼가지고
1: 아,
0: 네. 3배 정도 되는 모래와 섞어서 움에 넣었다가
1: 네.
0: 그 겨울에
1: 네.
0: 이거는 우리 지금 연구원, 리모 연구원에서 여러 해 동안

0: 사용한 우리 실험한 종자 처리 방법인데
1: 네.
0: 이 겨울에 우리 이 비닐하우스에
1: 그렇죠.
0: 예, 역 가지고
1: 네.
0: 예, 그 우리 낮에는 햇빛에 좀 녹잖아요. 녹고
1: 네.
0: 저녁에는 또 얼고
1: 네.
0: 이렇게 한 예, 석 달 정도 두었다가
1: 네.
0: 예, 또 다시 우매다 넣습니다.
1: 네.
0: 이렇게, 예,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지금 우리 드럼나무 종자하거나 가시오갈피
1: 네.
0: 여러 종자 발화률이 낮은 이런 종자 처리 방법에는 이 방법이 제일 좋아요.
1: 네.
0: 예, 그리고 이 우메다 두었다가 내년 네. 5월에 그 살균제와 살충제를 쳐서 예, 7일 정도 예, 그 온도가 한 20도 정도 되는 이 그 뭔가 그 비닐하우스에다 두게 되면
1: 네.
0: 새싹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1: 네.
0: 예, 그 다음에
1: 네.
0: 예, 3000ppm 되는 첨예수
1: 네.
0: 예, 첨예수에 한 30분 정도
1: 네.
0: 불구었다가
1: 네.
0: 그 파종하게 됨, 파종하면 됩니다.
1: 네.
0: 그 파종하기 전 그 판대기는 높이가 30cm, 너비는 1m 20 정도.
1: 네.
0: 그 길이는 그 우리 현장의 그 정황에 따라서
1: 네.
0: 길어도 되고 자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1: 네.
0: 예, 판대기를 만들기 전에
1: 네.
0: 농가 비료와 그 어메일링이라고 불리는 살균제
1: 네.
0: 그리고 싸의 충치라는 우리 살충제
1: 네.
0: 예, 이 두 가지를 그 흙에 뿌려가지고
1: 네.
0: 땅을 번집니다.
1: 네.
0: 번진 후에 이 판대기를 만들어가지고
1: 네.
0: 예, 그 종자를 뿌리게 됩니다.
1: 네.
0: 예, 판대기를 만든 후에
1: 네.
0: 예, 종자 사이 거리는 15cm 내지 20cm 사이를 두고
1: 네.
0: 예, 파종하게 됩니다.
1: 네.
0: 예, 그 종자 뿌리는 깊이는
1: 네.
0: 2cm 내지 3cm 정도로
1: 네.
0: 예, 뿌립니다.
1: 네.
0: 예, 우리 보게 되면 이제 그 종자 처리해가지고
1: 네.
0: 싹이 약간 나기 시작하는 이 종자를 파종합니다.
1: 네.
0: 그리고 이 종자를 파종한 후에 보드란 흙이나 보드란 모래로 이 종자를 살짝 덮으면 됩니다.
1: 네.
0: 그리고 무거운 그 판자나
1: 네.
0: 예, 무거운 이런 그 예, 우리 그 이런 그 나무 같은 군즈
1: 네.
0: 가지고 이 종자를 꽉꽉 눌러주어서
1: 네,
0: 종자와 흙이 예, 딱 붙어서 접촉이 좋게 만들어야
1: 네.
0: 이 공기가 통하지 않아가지고
1: 네.
0: 예, 우리 발화율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우리 예, 땅을 단단하게 눌러놓은 후에
1: 네.
0: 예, 인차 물을 주어야 합니다.
1: 네.
0: 예, 물을 그 준 후에
1: 네.
0: 우리 또 솔렌즈라든가
1: 네.
0: 우리 그 시꺼먼 그 저인왕을 네. 덮어가지고
1: 네.
0: 햇빛을 가려워줘야 우리 수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1: 네.
0: 매일마다 물을 줘야 합니다.
1: 네.
0: 예, 파종량은
1: 네.
0: 매무에 한 키로 내지 한 키로 반이면 됩니다.
1: 네.
0: 한무 그러면 우리 한무란 거는 우리 666평방을 한무라고
1: 네.
0: 예, 매 평에 한 그램 내지 한 그램 반이면 됩니다.
1: 네.
0: 파종 후에
1: 네.
0: 풀을 제때 제거해야 합니다.
1: 네.
0: 예, 풀 기음은 인공으로 기음 매는 것하고
1: 네.
0: 우리 살초제를 사용하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1: 네.
0: 예, 파종 후 예, 25일부터 30일 정도면 그 새싹이 나오고
1: 네.
0: 이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1: 네.
0: 새싹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솔렌즈나
1: 네.
0: 이제 그 저인왕을 제때 네. 제거해야 합니다.
1: 네.
0: 이 제때 제거하지 않게 되면 그 새싹이 나온 것이 새하얗게 되면서 햇빛을 못 보게 되면 썩게 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제때 이 솔렌즈를 제거하여 그 뭔가 그 눌리지 않게끔
1: 네.
0: 햇빛을 보게 만들어야 합니다.
1: 네.
0: 6월부터 7월 사이에는
1: 네.
0: 엿비를 쳐서
1: 네.
0: 묘목을 빨리 건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1: 네.
0: 묘목이 건강하여야
1: 네.
0: 그 병충해가 적게 예, 그 적게 걸립니다.
1: 네.
0: 예, 7월부터 8월 사이에는
1: 네.
0: 살균제, 살충제를 예, 15

0: 토요일 내지 20일에 한 번씩 쳐서
1: 네.
0: 병충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1: 네.
0: 1년에 3번 내지 4번
1: 네.
0: 치면 될 것입니다.
1: 네.
0: 파종 후
1: 네.
0: 이름에 보면은 그 묘목을 파서
1: 네.
0: 드럼나무 기지에 이식하여
1: 네.
0: 그 기지 건설을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기지에 쓰는 묘목은
1: 네.
0: 우리가 또 잘 선택해야 합니다.
1: 네. 그
0: 묘목 높이가
1: 네.
0: 30cm 이상이고
1: 네.
0: 묘목이 그 굵기가
1: 네.
0: 0.3cm 이상 되는 건강한 묘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1: 네.
0: 위에서 말씀드린 것은
1: 네.
0: 종자 번식 방법입니다.
1: 네.
0: 이번에는 그 뿌리 번식 방법에 대해서 네. 소개하려고 합니다.
1: 네.
0: 뿌리 번식은 빠른 시간 내에
1: 네.
0: 품질이 우수한 나무 묘목을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우리 그 건강한 묘목을
1: 네.
0: 산에서도 될 수 있고 우리
1: 네.
0: 묘목장에서도
1: 네.
0: 선택하여 그 뿌리를 베어가지고
1: 네.
0: 그러면 뿌리를 베어도 그 나무 자란 데는 큰 영향이 없으니까
1: 네.
0: 사는 데는 영향이 없어요.
1: 네.
0: 그 뿌리를 채집할 때에는
1: 네.
0: 그 채집하게 되는 그 드럼 나무가
1: 네.
0: 병이 있는가
1: 아.
0: 벌레가 있는가를 잘 검색한 후
1: 네.
0: 병충해가 없는 나무를 선택해야 합니다.
1: 네.
0: 그 나무의 뿌리를 선택해야 병충해가 전염되지 않지요.
1: 네.
0: 그러니까 병충해에 있는 나무의 뿌리를 선택하게 되면 번식된 묘목도
1: 네.
0: 그 원나무의 병충해를 가지고
1: 네.
0: 있기 때문입니다.
1: 네.
0: 뿌리 번식하기 전에
1: 네.
0: 판대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1: 네.
0: 판대기 그 기질은
1: 네.
0: 모래 혹은 모래와 보드란 흙을 섞인 기질을 선택하거나
1: 네.
0: 혹은 또 진주암이란 이런 기질이 있습니다.
1: 네,
0: 그
1: 네.
0: 진주암은 그 새하얀 그 돌쟁
1: 네.
0: 돌멩이 그 가루를
1: 네.
0: 튀어가지고
1: 네.
0: 그런 만든 기질인데
1: 네.
0: 이 뿌리 삽목하는 데는 주요하게 쓰는 기질입니다.
1: 네.
0: 구체적인 방법은
1: 네.
0: 삽목하기 전에 판대기를 네. 살균제와 살충제로 소독한 후
1: 네.
0: 물을 쳐서 판대기가 수분이 아주 좋게 만들어야 합니다.
1: 네.
0: 삽목하게 되는 뿌리는
1: 네.
0: 길이가 6cm 내지 10cm 되게 끊어서
1: 네.
0: 살균제에 5분 정도 불궜다가
1: 네.
0: 조금 근기든 후에
1: 네.
0: 그 생근제를 묻혀가지고 그러니까
1: 아.
0: 생근에 묻혀가지고 삽목하는데
1: 네.
0: 뿌리를 꼽아서 그 뿌리 그 윗부분이
1: 네.
0: 판대기 그 기질하고
1: 네.
0: 평평하게 꼽으면 됩니다.
1: 네.
0: 꼽은 뒤에 인삼물을 충분히 주고
1: 네.
0: 비닐을 덮어서
1: 네.
0: 약 수분을 80% 이상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1: 네.
0: 기질 온도는 20도 내지 25도를 보장해야 합니다.
1: 네.
0: 뿌리 사이 거리는 20cm 가로 세로 사이를 두고
1: 네.
0: 삽목한 후
1: 네.
0: 인차 그 어멜링이라는 살균제를 쳐서 뿌리가 썩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1: 네. 지금까지 연변 리머 과학연구원 박현철 부원장님과 함께 경제 가치가 높은 이 드럼나무 재배 기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원장님.
0: 예, 감사합니다.
1: 네. 네, 묘목 배양부터 시설 재배까지 작은 나무 한 그루가 얼마나 큰 희망이 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또한 오늘 전해드린 농업 정보와 고향 소식이 우리 여러분의 농산일과 일상의 조근함이나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향은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